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악요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행행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10곽을 넣어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옥석 양성백에 한 쌍을 넣어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기 쉬운 질병들, 특히 우리 머리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에서 나타나는 질병 하면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일 흔하게 보는 게 특히 우리 지금 인구가 로령화에 들어서면서 치매라든가 이 중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뇌세포가 손상 오면서 오는 질병들입니다. 특히 우리 중풍 봅시다. 우리 길거리를 가다 보거나 혹은 병원에서 보면은 중풍이 와서 한쪽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혹은 말을 잘 못하거나 이런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른쪽을 못 쓰든 왼쪽을 못 쓰든 그 발이나 다리가 문제 생겨서 잘 쓰지 못하고 반신불수 오는 게 아닙니다. 혹은 말을 못한 데서 말을 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 머리에 있는 언어 중추라든가 운동 중추라든가 이런 신경들이 손상받아서 그 다음에 이 전달이 아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뇌세포에서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 왔다 하면은 특히 오른쪽에 있는 그 혈관이 막혀서 오른쪽에 운동신경 중추를 압박하고 손상 왔다 하면은 왼쪽 발다리를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왼쪽에서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 왔다 할 때는 오른쪽 발다리를 못 쓰면서 언어장애 것은 옵니다. 이래서 중풍이 왔다 해서 다 언어장애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중풍이 와도 발다리는 못 쓰지만 말은 잘하고 이거는 왼쪽 우리 막혔을 때 이런 걸 볼 수 있죠. 때문에 이런 머리에서 생기는 많은 이런 변화들 다 뇌신경세포라든가 뇌세포가 손상 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중풍 후유증도 좋고 이 치매도 좋고 그 외 우리 실면증도 다 이 머리에 있는 이런 그 멜라토닌 분비가 아이되는 겁니다. 뇌세포가 많이 손상 오게 되면은 별난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는 중추신경이 모여 있는 사력

공부란 말입니다. 이 머리에서 모든 명령을 내리죠. 때문에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뇌에서 생기는 이런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고 예방하자면 이런 건뇌보신환 같은 약

0: 받겠습니다. 문의 전화 들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예, 저기 건네보시하는 우리 이모가 지금 중풍이 와서 쓰는데 대문에 와서 예, 한 보름 출연에 나왔습니다. 그래 나와서 인사 이거 썼는데 효과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영조증과 불약에 우리 이모는 이렇게 언어장에 와서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더니 어제는 말을 알아듣고 수말을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입이가 뒤떨어진 입은 어제는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이가 저 왼손이가 이렇게 오그라졌던 게 다섯 손가락이 오그라졌는데 두 손가락이 펴졌습니다. 이거에 반면 썼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영 좋습니다. 이 약에 쓰던 중간에서 중풍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약의 효과 아주 빠릅니다.
2: 중풍 후유증이 다 머리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약 쓰면 빨리 회복됩니다.
1: 그리고 후유증이 없습니다. 세프의 아이옵니다. 그리고 소변 다수 그렇게 심하더니 어떤 소변도 나가니가 영 잘 나가고 냄새도 없어지고 그리고 어제는 화장실을 겨우겨우 다니더니 어제는 자기 솔로 화장실을 다닐 수 있어요. 영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 좋죠.
1: 하우가 봐도 정말 든든히 보지요.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저만에 없지. 그래서 이번에 너무 좋으니까 약이 이게 우대 좋을 때 좀 맛있어하겠다 합니다. 계속 쓰자고 소리.
2: 네.
1: 오늘 대답 받자 그래 전화 드립니다.
2: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래서 모든 질병들이 보면은 그 원인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서 대뇌신경이 그걸 유관되는 대뇌세포가 손상이 온 겁니다. 특히 우리 기억력을 책임지는 하이마 부분이 뇌세포가 손상하다 하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치매가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되면 파킨슨병 같은 게 옵니다. 역시 대뇌에 있는 흑질이란 부분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 잠을 자게 하는 디산스 엔진이라는 호르몬 역시 우리 그 대뇌에서 분비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군이 보시는 시대입니다. 나는 지금 가해가 나쁜 사람인데 가해가 나빠가고 어떻게 땀이 올라가 땀이 올라갔는데 거리 그리 아프니까 거리 아프니까
2: 목걸이 터지듯이 아플 겁니다.
3: 예, 영속만 아파도 기차게 아파도 그렇게 항상 도착을 걷어도 계속 먹으면 조금 진도이 되고 그래서 땀이 없이 주사만 좀 이래도 안 갑니다. 약을 먹고 이 분이 보시 않습니다. 그러더니 이 땀이 어찌 아예 올라가지 않습니까?
2: 땀이 예, 이 25가지 약 종류에서 그 반 절반은 간이 좋아지는 약입니다.
3: 예, 그래 그런지 그렇게 효과 빠르고 예, 다시 제가 나약을 이렇게 줬습니다. 예. 그래서 난 조금 다친 아픔 저도 서른 차수 얼마나 다든지도 모른다. 아이고 저도 예 그렇지 그랬는데 역습니다. 지금 그런 증상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도 나빠서 그동안 난 숨이 차고 놀라고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때 자꾸 화는 그리 납니까? 심장 나쁜 사람 이랬습니까?
2: 자꾸 간이 나쁜 사람들 화가 나고 간이 나쁘면 심장열이 세진다. 올림이 이래서 예.
3: 예, 그래 그렇습니까?
2: 예.
3: 자꾸 그것도 화나지, 너기 좋은 말이 하더라도 그래 다 팔아듣기는 것도 자꾸 그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예.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2: 간에 독이 많이 쌓이면 그렇습니다. 머리도 터지는 듯이 하고, 예, 혈압도
3: 혈압도 아예 되면 혈압도 아무도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는 밤에 잘 수도 없고 오지랑증이 나고 골이 아프고 그냥 이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약을 쓴다고 이런 뜻을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2: 그리고 싸웠습니다.
3: 예, 그래 나니 좀 이 좋은 약을 좀 계속 써보려고 예. 오늘 보니까 열과도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2: 이번 의대 활동은 열곽 싸도 열곽을 드립니다. 보내 15곽 싸야 15곽 드렸죠. 7월달 의대 활동에 들었으면서 적게 사는 사람도 의대를 해드립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3: 예.
0: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이요?
0: 네.
3: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도 우리 한쪽 말로는 褪黑素라고 합니다. 이 약국에 가면 褪黑素 잠자는 약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도 머리에 있는 손과 체란 부분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네. 건네보시오 하니 나는 이 건네보시오 하는 순간 영자이랬습니다. 우리 오빠 먼저 써서 예. 야, 양말한 게 없다. 게 무슨 어둠이 좋은가 할까나. 콩팥지에 허여가지고 예. 소변 네 번, 네 다섯 번 넣었는데 제때 사람 아버라 못 자게 해서 그래서 그냥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기분이 너무 나빴단다. 굉장히 한 날에 지금 무슨 우리 오빠는 넉달 썼습니다. 예. 한 번에 두 번 볼까? 어디 살 것 같아? 어디 배에 다 떨어진 것 같단다. 우리 오빠는.
1: 예.
2: 게 내 목소리.
1: 직접 콩팥진 좋아지는 약입니다.
2: 예, 확실히 콩팥진 좋는 약이 그것이 다 이렇게 좋다고 다, 그래서 뭐, 콩팥진 좋다는 얘기는 뭐든 영리하게 좋다 해도 정말 이 약은 확실히 좋다는 그랬대요. 게 내 또 써볼까? 예. 나는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뭔가 소변은 그렇게 한 번에 이제 두 번 보는데 그거는 이렇게 정상인데 밤에 이렇게 뭔가 소변 볼 때는 자꾸 아플까 하고 허리 아픈 이렇다 말입니다. 허리 아픈다. 예, 소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허리도 무슨 뭐 콩팥이 집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나중에 이거 콩팥이 그리 좋아지나 따라 이렇게 나는 이제 한 50일 썼습니다. 그런 게 예. 허리 정말 아예 아프고 소변 때는 좀 힘이 나서 이렇게 뭡니까 그 배출하는 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힘 안 줘도 소변 잘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콩팥이 세게 돕는 약이 옳지 않고 뭡니까 선생님. 예. 그러니까 그게 콩팥이 도와주는데 이 머리에 좀 무겁고 기억력이 없고 이런 것도 예, 좋고요. 울어봐야 되겠다. 나 기억력이 없어. 이 기억력이 좀 돕는 것 같다. 원래 이건 건시화에 대한
1: 구멍이 나오고 세포를 살과하는 약이지 않습니까.
2: 예, 예, 그걸 내건네 보시오 하니 내일 놓고 콩팥은 아 글씨 그런데 어쨌든 이게 소변에 나는 것도 한 번도 보는 거 나하고는 배 없는 걸로 치고도 이 약 계속 달고 사겠다는 거였대다. 그래 우리 이리 쓰는게 좋을까 예? 우리 오빠 좀 말해서 내 요새야를 좀 약이 좀 싸서 미역가게 미역가게 거기 좀 놔둔대요. 상가하자 그랬다.
1: 예, 제가 놔두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선생님.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이런 행동의 지배는 사령부에 속하는 머리에 속지 명령한다 이겁니다. 사람은 약 86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뇌세포들이 건강해야만이 이런 멜라토닌 분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도파민 분비요, 여러 가지 이런 머리에서 진행되는 이런 생리 활동이 예,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데 벌써 이 한 60살 넘어먹고 우리 MRNA 해보면 노발즈 빙변이요 어님의 머리 혈관이 모세 혈관이 막혀서 이런 진단이 많이 나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3: 예 수고하셨어요. 네. 저도 건네버스 할로 누워는 환자입니다.
1: 예.
3: 예 저희 건네버스 할로 어떻게 먹었는가 하면 지난해에 그런 한번 영생이 걸렸단 말입니다. 영생이 걸려서 치료를 하고 나왔는데 어쩔 수가 그냥 뒷골이 그냥 아프고 뒤에서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이 기억력이 와는 용인에 없을 것만큼
1: 그렇죠.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심지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게 좀 더 바쁠 겁니다.
3: 그래 그렇게 어디서 떠나서 어디 동무들 날라가면 어디서 너는 그리 그 사람 기억만 자꾸 물어보면 말을 자꾸 물어보는가 말하고 또 하고 네. 그만큼이 말을 영인다. 야 그래서 내 약 두 방 썼어. 약 써도 안 되는 게 얘네 방송 들어볼까 내 우리 동네 말하더라 말이야. 그 건네버스 살을 먹어보라고. 그런데 그 먹어서 벌써 얼마 안 먹은 게 벌써 기억력이 증가되는지 다른 사람이 무슨 물어봐도 자꾸 물어보는 그 증상이 많이 그리고 난 손이 그리 나빴어. 그런 것도 허리 다리 어찌 아프고 다리 아파서 난 골과의 문제는 가리 골과 결혼을 써야 했는데 아이들은 이 건네버스 다리 먹고 지금 허리 다리 문제 아프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골과병이 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3: 벌써 말이 어우 신기합니다. 좀. 그리고 나는 손이 소변도 작아서 할 때 되게 대여섯 번씩 나갔더니

0: 요즘에는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이 안에 지금 열심히 먹습니다. 이제는 다른 약도 열심히 이거 기억력이 좋아지니까 너무 좋아서 열심히 먹은데 정말 요즘에는 저는 소비를 두 번이나 한 번이나 나가고 특히 기억력이 지금 좋아지니까 여기 없습니다. 그래 이번에 활동이 그리 좋다는데 이번에 저를 열 꽉 싸겠어. 우리 언니도 좀 기억력이 나쁘다 말입니다. 열 꽉 싸면 열 꽉 싸겠어. 예. 그래 오늘 내
1: 대답하기 나쁜 걸 오래 두면 특히 곰팥이 나쁘다는 사람들 나중에는 이 진액을 넣기 쉽단 말입니다.
0: 혹시 그게 무슨 물어보십니까?
1: 이 약은 여러 가지 약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약을 주로 좋아놓고 하나를 뭐 이라도까지 먹던 사람들 이 약이가 그런 여러 가지 약을 다 필요 없이 이 약 한 가지 갖고 될 수 있는 약입니다.
0: 하여튼 이 약이 한 박스만 더 썼습니다. 어느 약보다는. 네. 나 그래 오늘 열 꽉 받아봐야 하면 그래 20곽 가지고는 그래
1: 그렇죠 네.
0: 오 영 좋았어 우리 언니가 같이 네. 먹겠는데 오늘 받아봐주시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 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1: 건예보시완 하면은 우리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총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적게 들어가도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할 수 없고 너무 많이 들어가도 또 안 좋습니다. 약이라는 게 다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30종이 이상부터는 우리 크게 지창해야 합니다. 이래서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런 약종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이름 있는 제약공장 산동둥어어조라는 제약공장 이게 양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고 우리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제약공장이 이름 있고 실험 넣을 수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들었고 약 처방 자체가 1771년도 건중황제부터 쓰면서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들어라

절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박경만 작사 작곡의 시골 풍경으로 시작해봅니다. 눈앞에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펼쳐지는 시골의 포근한 풍경을 노래로 만나볼까요?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수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꽃 배달 아가씨 보내드립니다. 활기차고 사랑스러운 가요죠. 귀여운 꽃 배달 아가씨 리듬에 함께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최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고장 우리 연변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쌓아가길 바라면서 정호원 작사 허출림 작곡의 우리 연변 쾌신아 칭칭나네 보내드립니다. 도명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은 고향의 달빛 보내드립니다. 잔잔한 멜로디와 함께 마음을 쉬어보시길 바랍니다.

경쾌한 멜로디가 기분까지 밝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꿈꾸며 100세 인생 일일이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닷과 수원의 빈 꽃내음, 푸른 들판의 풍경까지 마음속에 그려지는 가요입니다. 고향의 새 이야기를 담은 어정식 작사 한상일 작곡의 내 고향 새전설 보내드립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언제나 마음의 보금자리입니다. 푸른 과원이 아름다운 우리 고향을 노래한 리영해 작사 김창근 작곡의 내 고향 만무과원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향긋한 꽃향기처럼 마음을 설레게 하는 노래가 이어집니다. 고향에 피어난 아름다운 나팔꽃, 이어서 리성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내 고향 나팔꽃 보내드립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시골 풍경과 고향 이야기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국약 혈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조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약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고객 혈배가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우대 활동은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우대 활동입니다.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 이번에 값은 많이 오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이 값은 항상 전국의 그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값이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 방면에는 우리 이 처방 자체가 장기적인 임상 실험을 거쳐서 그다음에 또 제가 경영하는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이런 질병 치료 정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효과가 더 빨리 보겠는가 해가지고서 어떤 약제는 또 많이 거두었고 어떤 약제는 좀 덜어내고 이런 과정에서 값이 또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이 약제의 이 처방이 객관화 많고 적고 어느 약제는 많이 없고 어느 건 적게 없고 이건 내가 몽땅 공제를 하기 때문에 21세기 제일 유행되는 단어가 뭔가 또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제한테서 이런 치료를 받아가지고서 제가 그 치료 과정에서 제 지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병이 치료되는 걸 제가 몽땅 또디한다 그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이 혈배강 본신이가 심지어 주자람 한 분들 인체 내 해로운 여러 가지 류비걸레라든가 아스피린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딘가에 예, 이런 약들을 완전히 끊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혈압약 본신도 우리 끊을 수 있고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 이도수도 끊을 수도 있고 예, 이걸 제가 다 공제를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우리 환자분들을 책임지고 치료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우대 활동은 6세트에서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0세트 되죠. 예, 그럼 약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10세트가 20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년 넘었을 수 있습니다.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리는데 이 10세트부터는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공장 측에서 특별 이런 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세트를 또 더 증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10세트 돈 내게 되면 30세트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0세트라는 게 기실은 60과걸로 따지면 됩니다. 그리고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공장 측에서 또 10세트를 더 드릴까나 모두 50세트 가게 되죠. 그럼 약과걸 따지게 되면 100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6세트부터는 우리 침구가 따라갑니다. 이 침구도 지금 우리한테 찾아와 침 많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몽땅 제 혼자 지금 하자일까나 영 애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리 제가 이렇게 통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침이가 침 활동에 참가하자면 앞으로는 투자가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혈배강 이미 들어본 분들이 아실 겁니다. 혈배강 어선은 전 중국에서는 10년 동안 지금 경영하고 있고 그리고 연변에서는 지금 어선 5년 넘어 6년 이렇게 잡구설이 계속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송에서도 우리 계속 강의를 하던 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수협의 강의라고 나왔습니다. 하는 말 그대로.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적게 싸도 제가 침을 6번 놔주는 활동 다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점점 제가 그 환자분들을 치료하는데 너무 이 신체가 따라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그 이 약 사는 그 활동이 점점 높아지고 돈이가 많이 들어가고 이래야 침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환자분들이 이런 걸 향

수할 수 있을 때 빨리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예, 결국 우리 장례통 정의미로방 이건 또 다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 특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약을 선택해야 내 몸

0: 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힐베강 본신우는 여기 안에 처방이가 너무 잘 됐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구급 치료를 할 때 집에서 특히 심자이라 막 바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뭔가 수쇼 주신왈 씁니다. 그 다음에 단선디왈도 씁니다. 단선디왈 입안에다 딱 혀 밑에다 물고 있죠. 그럼 인차 그게 심장이 온정되죠. 어째서 그런가 약 처방이 중요합니다. 그 단선디왈 안에는 단삼, 삼칠, 빙패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수쇼지우신월 안에는 천슝, 전공하고 빙패로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빙패로 자꾸 따라가죠. 사실은 이응 구급 치료할 때 빙패로 탁 들어가게 되면 효과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빙패를 오래 쓰게 되면 이 간 콤파치가 다 상합니다. 예, 그래서 오래 쓰게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이 혈배강 본신이가 전공, 단삼, 삼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빙패만 딱 빼놨습니다. 어제 그런가. 빙펠 사람들이 이게 전 빙펠 본신이가 약 이름 들어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빙 차갑단 뜻이죠. 찬성질 됐기 때문에 위장도를 쓰기 해치고 손발을 쓰기 차가워집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심장 질환이가 좋아졌다는 근본은 어디에서 찾아줄 수 있는가 하면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무슨 약을 잡수나 내가 약을 잡술수록 손발이 다다세난다 할 때면 이게 약이가 내 몸에 맞다는 걸 말합니다. 뚜이증하다는 걸 말합니다. 기본상 우리 심장질환인 분들이 다 손발에 찹니다. 특히 우리 뇌경색,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뇌경색, 자꾸 뇌경색 그 본신, 뇌에다 자꾸 집중하지 말고, 기실은 뇌에다 피를 공급해서는 심장에다 집중해줘야 됩니다. 심장이가 충족한 피를 뇌에다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뇌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은 이런 방면을 다 고려해서 약 처방이 만들어졌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우리 가정에서는 혈배강을 오래 쓰고 있는데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0: 네.
2: 그러면서 이 혈배강은 뇌병, 뇌동맥 경화, 신경통, 그 다음에 기관지염, 간신병, 그리고 눈, 시신경 위축을 치료한다고 공동주체에 딱 적혀 있는 것은 내 많은 약 써봤지만,
0: 네.
2: 이 약밖에 없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그러니까 더, 혈병이 많고, 혈병이 이제 요즘 나이 많으니까.
0: 네, 혈액이 문제 생기고.
2: 둘 다의 혈액이 다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약을 선택했는데, 특히 이 약은 이, 500달러 되는 극히 작은 분자로 제조돼 그런지 효과가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0: 맞습니다. 이 500달러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 우리 그 수쇼 주심활 특히 단선디활이나 입에다 물 때면 입안의 그 입구창 그러니까 입안의 점막 조직을 통해서 약 효과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까? 혈액 속으로.
2: 네.
0: 이 입안의 점막 조직이 그 구멍 틈 사이가 있지 않까요? 우리 과학가들이 그거 다 측정해냈습니다. 1300도를 속합니다. 그거보다 작게 되면 거기면 흡수되는 게죠. 그래서 우리 이게 500도이기 때문에 직접 입안에서 적절히 흡수됩니다.
2: 아, 그러기를 효과가 빠릅니다.
0: 그렇죠. 예.
2: 그래, 예. 나는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남편이 심장 수제라는 것도 아이 하고 이랬는데 아깝다 일 없습니다. 그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0: 예.
2: 그 혈배강을 쓰면서 또 선생님이 그, 거대 친구여법으로서 예. 정말 믿음이 가고 좋아서 예. 침마슬라 가무에 오, 환자들이 어찌 맞는지 대대맞습니다.
0: 네.
2: 특히 이 약이 값이 오른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2: 지난해 우리 남편이 또 영 좋고 나도 좋고 이래니까 둘 다 좋으니까 지금 약이 있지만 부짐이 싸놓고 그래야 시름 넣고 또 값이 오르기 전에
0: 맞습니다. 값이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2: 예. 예. 예. 그래서 예. 2880018에 전화 구슬이 예. 공자가 나면 러임이 나면 사자구에 먼저 오늘이 선생님 예약들이 있으려고서 좀 바빠라고 지금 전화
0: 예, 예. 지금 내가 안 주고는 돈 안 나왔지 이런 분들이
2: 예.
0: 다음 얼마라도 이렇게 예약해 놓는 게 좋습니다. 다음 얼마라도 돈 내고서리 예약하는 예. 분들이 많습니다. 예,
2: 예 그래
0: 괜찮습니다. 예.
2: 예, 그 미안하지만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약을 항상 말씀해서 정말 우리 살게 됐습니다.
0: 예,
2: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말씀 주세요.
1: 저는 예, 그 혈대왕을 쓰는 그 뭐입니까? 남편, 그 우리 영감 혈대왕 씁니다. 그 사람 네. 주인인데 오늘 진짜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너무
2: 네.
1: 원래 우리 남편이 병원에서 나오고 있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2: 아, 네, 죽이죠. 예. 뇌가 쫄아가는 병이죠. 예.
1: 그래가지고서 그 병원에서는 그랬디다. 나이 들면 누구나 다 그렇다는데.
2: 아, 다 그렇게
1: 어떻게 심한지 동네에 나가 놀라고 이러 인전이 우리 동네에 있어서 그 가서 마당 좀 놀라고 보냈더니 마당 놀라갔다는 게 가더니 그냥 개사에 틀려서 개사에 틀리고 고집이 세고 그래서 막 말하는 게 단어도 막 틀리고 막 말 안 그렇게나 하고 이래서
2: 네.
1: 거기서 이제 다 떨겨 안 하고
2: 네.
1: 예,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온다는 게 귀엽게 해서, 거기서 왕창 같은 데도 가고.
2: 네.
1: 그 다음에.
2: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신호가 안 좋은데요?
2: 신호 잘 잡아주세요, 예.
1: 신호 아이 됩니까?
2: 예, 예, 이제 좀 끊어졌습니다, 예.
1: 어째?
2: 예, 지금 잘 들립니다, 예.
1: 아, 예.
2: 예.
1: 그래서, 예, 그, 뭔가, 밥 먹을 때도 그렇고,
2: 네, 또 끊어졌습니다.
1: 실수를 많이 합니다.
2: 예, 예.
1: 그래서, 거기다 대고, 예, 신시펀펀에 앉아있다도, 가슴이 답답하다, 두드리지, 맥이 없다지, 뭐, 그래다도, 예, 혈압이 막 떨어지면서, 예, 정신을 막 잃고 쓰러지더라 말입니다.
2: 맞습니다, 예.
1: 예,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래 공부하신 혈배강하고, 예, 건식고를 같이 먹고, 예.
2: 네.
1: 와, 선생님이 그 친구가 참 답답합니다. 그것도 결합해서 이래 쓰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도 우리 영감이 말도 똑똑하고 걸음걸이도 언튼하죠.
2: 말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우리 영감 아시죠? 내
2: 네, 알죠. 예. 장기적으로
1: 예,
2: 저한테 치료 받지 않습니까?
1: 걸음걸이도 언튼하고 그 숨차단 말도 덜합니다.
2: 네.
1: 예, 내 집에서 저는 말도 그 성격도 좀 많이 좋아졌고 예, 말도 영 조리 있게 잘하니까.
2: 네, 맞습니다. 예,
1: 예, 예 그 혈압도 아침에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135입니다.
2: 그만하면 정상입니다. 예.
1: 예. 예, 어떻게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2: 아, 예, 나서시면 되죠.
1: 그래서 예. 그 아들하고 토론해서 영업 노시 공사가 있습니다.
2: 예, 예.
1: 또 아들과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떠하실까 말했더니 아들이 서로 제 돈 낸답니다.
2: 아, 예.
1: 그래서 제일 큰 거 사람다.
2: 제일 큰 활동.
1: 예, 활동이 예. 이번에 확 쌓아놓랍니다.
2: 좋죠. 이번에 예, 활동이가.
1: 예, 오후에 선생님 찾아가겠습니다. 예,
2: 예. 예. 일단 네, 빨리 그래. 예약해 놓으세요. 지금이 값이 오릅니다. 이번에 값이
1: 아,
2: 많이 네, 오릅니다.
1: 예. 전화 해놓고 오후에 예, 예. 가져가도 가겠습니다.
2: 그렇게 하세요. 예예.
1: 예예.
2: 예,
1: 선생님 네. 수고하세요.
2: 예예. 예. 건강하세요.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2: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혈배강 이 본신에는 내가 단삼 삼칠 천숭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500도든 작은 분산으로 됐기 때문에 막 심장에 바쁠 때 임차 입에다 무세요. 물고 있게 되면 예, 입안의 구강 그 점막 조직을 통해서 직접 흡수돼서 혈액 순환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 처방 본다 할 때 당삼 단삼 들어갔습니다.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말씀 주세요.
3: 혈배강 쓴 보기 공부 한 환자입니다.
2: 예, 예.
3: 거기 약을 세 가지 다 씁니다. 너무 효과 좋습니다.
2: 네.
3: 혈배강 쓰기 전에 내경색이 있으면서
2: 맹풍도
3: 오고 했습니다.
2: 그래
3: 맹풍이 오니까 입과 눈이 삐뚤어지고 양쪽 입에서 틈이 나오고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2: 네.
3: 방송 듣고서는 혈배강 쓰면서는 저는 위지에 있어서 연기의 조카 집에가 있으면서 선생님 친구로 했는데
2: 네.
3: 이틀 있잖아 입과 눈이 이틀 제대로 돌아와 됐습니다.
2: 네.
3: 선생님 친구가 어찌나 효과 좋은지 선생님 친구를 따를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2: 전면적으로 나주기 때문에. 예.
3: 예. 그래서 탐 치료를 해서 아이 낳았었습니다.
2: 네.
3: 근데 선생님 치료받으면 인찬나고 혈배강 쓰기 전에 입술이 부르고 손톱하고 우둡고 발톱 손톱이 다 거미가 됐습니다.
2: 심장이 나빠 그렇죠. 예.
3: 이 약 쓴 날부터는 입술도 붉어지고 손톱 발톱이 다 붉어졌습니다.
2: 예.
3: 그리고 이 약 쓰기 전에는 우림지 심해서 걸음걸이 온전치 못했는데 지금은 각종 여러 방면에서 많이 다 좋아졌습니다.

0: 예예.
1: 이야기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0: 네.
1: 지금 약값이 온다니까나. 오르기 전에 열과가 배달받겠습니다.
0: 아, 요새 지금 오른데 와서 약 사가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약이 지금 팍팍 줄어듭니다. 결국 또 약값이 이번에 오르게 되면 많이 오릅니다. 예, 그래서 미리 빨리 싸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공장 안 주고 나에 왔다 하게 되면 다음 얼마라도 내 구슬이 미리 예약해놓게 되면 우리 그만한 거 거기다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세요. 288-0011 18번 전화 치시.
1: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당삼, 단삼 이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예, 순간적으로 기를 보충해주고 혀를 잘 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사라는 약재가 결합되거나 이걸 우리 중의계에서 뭐라는가 칭거우지우신쌈보랍니다. 무슨 뜻인가? 칭거 그러니까 혈액 속에 혈관 안에 있는 이런 혈전, 빵块, 예, 이런 것들을 빨리 녹이면서 그 다음에 심장을 빨리 구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보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보배가 조합해가지고서리 순간적으로 빠른 시간 내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돌든 대놓거나 분자가 작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500돌든 어떤 개념인가? 네, 기본상 우리 사람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제일 작은 분자가 그저 1000돌든 아래면 다 흡수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500돌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처음 이런 기술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세척제처럼 빨리 그 혈관 내벽에 붙어있는 이런 잡질들 이런 것들을 빨리 끄집어내갑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그 신농본초징에도 뭐라고 썼는가 이 치사라는 약재는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치사, 바이사, 사요 이렇습니다. 치사라는 거는 좀 심장경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치라는 게 뭡니까? 붉은 색깔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예, 기질은 다 통틀어서 사요랍니다. 그런데 치사는 주요하게 심장경락을 들어가고 바이사라는 건 주요하게 폐경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태한 색깔이죠. 예, 이래서 우리 여기면 치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치사는 무슨 작용하는가? 혈관 내벽이 이런 겪거나 파괴됐거나 특히 무슨 궤양이라면 생겼거나 이런 걸 빨리 수복해줘가지고 혈관 내벽을 반들반들하게 해서는 이런 작용이 치사만이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관 탄력을 회복해서는 또 뭐에 들어가는가 자지청피관 들어갔습니다. 이 자지청피관 우리 림상에서 뭐라는가 우리 부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엄청 좋은 게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쓰는 당날부터 우리 어지럼증 나거나 가슴이 답답해 나거나 황황해 나거나 두근두근거리거나 숨이 올라오거나 이런 현상 인차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바쁠 때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막 떨린다. 어째서 이러는가? 우리 여름철에 특히 뭐 날씨가 덥다나거나 모든 혈관이 다 느슨하게 늘어납니다. 그럼 원래 신지출혈, 심장이 피 모자라다는 분들이 이 혈관이 늘어나거나 피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되면 신지출혈 점점 심해서 가지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간 사람이 여름철에 더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 많은가 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 신지출혈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자꾸 혈관 확장제를 쓰지 마세요. 지금 뭐 아스피린 쓰든가 어떤 혈압약들은 혈관 확장하죠. 원래 지금 혈관이 늘어나서 피가 모자라다는 거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하면 도랑물에 지금 물이 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도랑물을 늘고놓게 되면 물이 더 모자랍니다. 그럼 다 막히지. 이거 까만 상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체 정황을 잘 알고 써야 되지. 예. 망탕 썼다가는 사람 잘못됩니다. 이기면서. 예. 그래서 나공수의 부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우리 여기 뭐 혈압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혈압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중의에서는 혈압이 높아지는 거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혈압이 높아진다는 것은 모든 혈관이 좁아진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래 말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안에 동맥경화 생겼다, 뭐, 거기 뭐 깨거나 혈전이라 생겨가지고 혈관이 좁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전신의 혈관이 같이 좁아진다 그 뜻입니다. 예, 어째서 이러는 거? 기실은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좁아지는 걸 통해서 머리끝이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지난해, 노공도 왔다가고, 예, 그리고 지난 이 심장도, 예, 계속 이래, 아이고, 담만도 등사가고, 갑갑하고, 그만 숨이 차고, 예, 그 다음에 뒷단들도 교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혈압이 높고 해놓고, 예, 뭐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도 있고,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보다 더, 예, 이, 노공식 부수도 있지, 그리고, 이래니까, 예, 사람이 맥이 없고, 계속 머리 뻥 하고, 예, 머리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용어 많단 말입니다. 그래, 선생님, 내가 혈배당, 뭐니까, 또 뭐니까, 예, 싸서 먹고, 또 선생님 친구 꼬지, 예, 뭐니까, 받고 하니까, 예, 많이 좋아서 드러난다. 예, 지금, 뭐니까, 가격이 오른답니다.
0: 예, 예 가격이 이번에 마요.
3: 예, 마요. 예, 예 그래서, 난 돈을 이미 쌌습니다. 예, 쌌는데, 그리고 뭔가 친척 이전에 소개해서 예, 저 뭔가 여러 가지 제가 비슷한 수사 있을까나 그냥 가서 선생님들과 치료받고 약도 싸고 이런 데 긴다면 오 그럼 그 저도 또 자기도 싸야 되겠다 무슨 예, 그런단 말입니다.
0: 예, 예.
3: 그래서 또 예 아직은 안 늦었지.
0: 예예 예, 지금 전화 체도 예. 가능합니다. 예.
3: 오예 그새 가니까 나의 모두 싸느라 사람 얼마나 많은
0: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3: 예.
0: 지금
3: 예. 예, 그래서 이거 뭐니까 친척이 친척도 이게 싸렸다고 그래더란 말입니다. 그안결에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 고맙다고 인사드리셔.
0: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뭔가 오미자 37 울금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위진 위제가 무슨 위제인가? 우울하다는 위제입니다. 보통 우울증 환자인데 울금이라는 약자 많이 쓰입니다. 모든 우울증은 다 심장과 관계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약자가 결합해가지고 소리 세 가지 약자 안에서 독특한 이런 허신타의 이런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근육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펩티드다 이런 게죠. 그래서 3분간의 빠른 시간에 그 우리 그 위축된 이런 심근세포를 빨리 격활시켜주면서 심근세포가 새 걸로 변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활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피를 내뿜는 이런 작용이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 지금 활력이 좋아지거나 60세 되는 심장을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자들이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는 제일 하기 좋아하는 일이 뭐인가? 심장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보게 되면 보통 다 매깁니다. 어째서 매길 수 있는가? 다 심장 자꾸 바꾸기 때문에. 특히 우리 그 리자청, 뭐, 화를소후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심장 6번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98세 있죠. 그리고 그, 로커페일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심장 6번 바꿨는데, 제일 마지막 바꿀 때, 98세 그때 한번 바꿨죠. 그리고 101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이러는가. 사람이 심장이, 젊은 사람이 심장을 갖다가 막 사역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와 같이 모든 세포가 젊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황제내경에서도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게 뭐인가? 심장이 한번 움직일 때면 오장육부도 같이 움직인다 그 뜻입니다. 심장이 서 있게 되면 오장육부도 같이 서 있는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화계통도 그렇고 무슨 뭐 이런 간도 그렇고 곰팡이도 그렇고 다 가지입니다. 심장이 턱 먹게 되면 그 다음엔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부터 벌써 잘 뛰어야 됩니다. 우리 환자들을 매그 재보게 되면 기본상 우리 뇌경색이랑 온 분들 보게 되면 심장이 뛰는 게 못합니다. 맥이 없거나 개체면 뛸 때면 중간에 서거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심장 한번 뛸 때면 눈 깜짝할 새로 머리에 전체적으로 피가 갔다 옵니다. 근데 심장이 맥이 없게 되면 머리에 피를 전체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한 50%밖에 보내 못 줍니다. 그럼 나머지 50% 공급이 아예 되는 데 다 막혀버립니다. 꼬고 동맥경화 동맥경화 이걸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디 맨나 이 혈액순환 사실은 물 공급이 잘 안 될 때면 거기면 다 막혀버리는 게 한 가지 소리죠.

0: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심장이 뛰다가 중간에 선다. 이거 우리 중의에서는 지에다에마이랍니다. 지에다에마이라는 게 뭔가 심장이 뛰다가 규칙적으로 서는가, 개체면 간접적으로 서는가. 예, 어쨌든 서면 안 됩니다, 심장이란 거는. 예. 그래서 한번 서게 되면, 예, 그냥 머리까지 그만한 피를 보내 못 준다. 이래 생각하면 되죠. 예. 그러면, 무조건 뇌경색이죠. 이거 어째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 하면 저한테 병발로 오는 분들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난 뇌경색이 여러 번 왔습니다. 걔한테 병원에 가 검사해보기엔 심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장 아무것도 없을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근본은 심장부터 치료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선이 심장의 이런 깨거나 뻥쇠 능력, 피를 공급해주는 이런 능력이 좋아지지 않았거나, 그다음 호신타이라는 게 24시간간에 직접 우리 그 혈액 속에 나쁜 당구순, 가요산즈 이런 것들을 몽땅 없애주기 때문에 직접 어베사타이라든가 이나폴리라든가 아스피린이라든가 타진가의 리비걸리 이런 심장 주자라는 분들은 이런 약을 평생 달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간 콤파츠를 다 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약들을 몽땅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혈배강의 특점입니다. 그래서 혈배강 지금 어째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효과를 빨리 보기 때문에 잘 나갈 수 있죠. 오늘도 지금 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미리 사놓느라고 소리.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에 값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빨리 사놓는 게 좋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왕가상은 고개를 돌려 아까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을 보았다. 오랫동안 본부에서 참모장으로 일을 해온 왕주와 얼마 전 기층에서 올라온 어린 참모 소명이었다. 두 참모가 오늘처럼 거리낌 없이 조종의 일을 불손하게 말하는 것은 평소 같았으면 특파원의 조의를 사거나 문책을 받을 일이었지만 들어보니 틀린 말이 별로 없어 딱히 나무랄 일도 아니었다. 왕가상은 두 사람을 힐끗 보고는 다시 머리를 돌려 놓았다. 솔직히 말해 왕가상은 두 참모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캥기였다. 지어 부끄럽고 불안하여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양옥선상이라는 말에는 자신도 들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심지어 뒤에서는 왕가상을 왕명 받고 장문천과 함께 100% 볼세비크 로손의 4대 금강이라며 쑥덕거리었다. 왕가상은 장정을 떠나기 전 주황소베트 구역에서 열린 회의를 떠올리었다. 1931년 11월 감남회에서 모태동은 분홍로선 기다리기 우경과 편협한 경험론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이 상황이 주황에 보고되자 주황에서는 오히려 비판이 약했다면서 편협한 경험론에 대한 비판으로 우경 기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대체했다고 했다. 이로써 더 드센 비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32년 10월 상순의 룡도회에서였다. 그번 회에서 모태동에 대한 비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왕가상은 몹시 듣기 거북했다. 왕가상이 소베트 구역에 들어온 후 모태동과 함께 두 해 남짓 일을 해오면서 보니 모태동은 두루 아는 것이 많은 데다가 중국 사회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 게다가 전략이 뛰어나 예상을 뛰어넘는 용병술로 적의 포위토부를 세 차례나 물리치고 크게 승리했다. 그래서 왕가상은 나중에 모태동의 군사 직무를 해임할지 말지를 토론할 때 모태동을 군대에서 내보내는 것을 반대하였다. 지금 와서 보면 그 일은 그나마 어느 정도 자위로가 되는 일이었다. 두 원칙이 극단으로 맞설 때 중재할 틈을 찾기란 참 어렵다. 더구나 당주왕이 진공노선을 관철시키라며 파견한 볼세비크가 우경기회주의와 타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여 왕가상은 권력을 잡고 있는 모스크바 시절 동장들과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1933년 초 림시주황정부가 강서 소베트 구역에 들어왔다. 어느 한번 왕가상은 박고와 한가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쾌한 일이 생긴 적도 있었다. 그때 군사 직무에서 물러난 모태동은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뭔가 깊이 연구를 하거나 마음을 모아 책을 읽곤 하였다. 박고는 막스와 레닌이 쓴 책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날 모태동이 책을 빌리러 오자 박고는 네이발에게 몇 권 내주었다. 하지만 모태동이 책을 안고 나가자 비웃듯이 말을 했다. 모태동도 막스 레닌을 읽네? 왕가상은 그 말이 꽤 귀에 거슬려 별로 생각 없이 한마디 했다. 모태동이 외국어는 모르지만은 막스라 레닌의 책을 꽤 읽었어요.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고 고서를 읽고 리하는 걸로 치자면은 우리 중에서 으뜸이죠. 그러자 박과가 오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상골에서 어찌 막스 레닌주가 나올 수가 있겠나? 그래도 진짜 싸움에서는 모태동이 전문가지요. 왕가상이 또 반박했다. 박고는 왕가상의 모태동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자 속이 알아내놨다. 싸움을 알긴 뭘 안다고 그러나 나무 아래에서 토끼를 기다리는 격이지 당의 진공 노선에는 전혀 걸맞지가 않지.
왕가상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길 수 없으면 물러선다. 강한 적은 피하고 약한 적을 치며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적을 무찌른다. 그런 전술을 두고 어찌 나무 아래서 도끼를 기다린다고 할 수가 있겠나? 두 사람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며 기분이 나쁘게 헤어졌다. 모태똥은 군사 직무에서 물러난 뒤에 서금의 고비뇌라는 작은 산에 있는 절에서 지냈다. 가끔 아래에 내려가 조사 연구를 하는가 하면 책에 푹 묻혀 있기도 하였다. 이런 생활은 자연히 쓸쓸했다. 가끔 모태똥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몰래 와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을 찾는 이는 드물었다. 이를 보는 왕가상도 마음이 괴로워 가끔 찾아갈 때가 있었다. 눈앞에 닥친 전세와 전략을 의논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같을 때가 많아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지었다. 말하다가 흥분되면 모태똥은 언제나 손을 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소수이니까.

0: 정세는 갈수록 험악해지었다. 그러나 모태돌 조여오는 당장의 압력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1934년 1월 홍구는 국민당의 제5차 포위토벌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당주왕은 오중종리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는 제5차 반포위토벌은 중국혁명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투쟁이라고 하면서 승리를 위협하는 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며 우경기회주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공언하였다. 이 회에서 장문천을 정부에 파견하여 인민위원회 주석을 맡도록 하였다. 그때 모태동은 중화소베트 공화국 주석이었고 정부의 일은 그가 맡아하고 있었다. 이 결정은 모태동의 군사 직위를 해임한 데 이어 정부에서의 직위도 빼앗은 것이었다. 왕가상도 오종전에 참가했다. 그날 열이 올라 머리가 어지러웠던 왕가상은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손을 들었다. 그 뒤 왕가상은 몹시 후회를 하며 공산당으로서 너무 나약했다고 자신을 거듭 나무랐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감정들은 조금씩 사라지긴 마련이지만 양심의 가책만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고 심지어 평생을 간다. 정직한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오늘 잠못 우리 나눈 이야기가 또다시 왕가상의 양심을 건드렸고 그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하였다. 어이쿠! 들것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대포를 쥐고 가던 노새가 들것을 밀치는 바람에 들것이 하마터면 엎질러질 뻔한 것이다. 들것을 든 대원들은 휘청거리다가 겨우 몸을 가누었다. 아니, 눈이 등대 붙었나? 들끝 대원들은 포병들을 쏘아보며 사납게 욕을 퍼부었다. 젊은 의사와 호위병들이 달려와 따지었다.
1: 우리 주의관이 다치면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0: 왕가상의 손사래를 쳤다. 들끝은 길가에 비켜서서 포병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길을 떠났다. 들것은 길에서 몇 번 쉬고 나서야 3,000개의 산어구에 이르렀다. 서쪽으로는 자줏빛 구름이 아득하게 깔려 있었다. 바다처럼 펼쳐진 산발 끝에 피빛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다.
1: 좀 쉽시다.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0: 왕가상이 들것을 세우고는 몸을 일으켜 좀 움직여보았다. 그러더니 곧 늘씬한 몸을 쭉 펴고 망원경으로 동쪽을 살피었다. 개수 부교 쪽에는 한 사람이 보이지도 않았다. 분위기가 잠옷 사범해 보이었다. 부대가 이미 다 건너왔는지 이제는 상강을 봉쇄한 듯하였다. 북쪽에는 소나무 숲에서는 총소리와 보성이 점점 뜸해지고 있었다. 북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은 어디나 홍군들로 꽉 차서 서쪽 일대 큰 산으로 철거하고 있었다. 여러 날 힘든 싸움을 한 일군단이었다. 구불구불한 상강 우로는 아직도 시체와 둥근 사각, 서류들이 이따금 떠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적기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다급히 이리저리 숨어들었다. 그런데 몇 사람이 그다지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저 아래 산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뒤에는 부르말 한 필이 따랐다. 맨발에 선 꼭다리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유유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왕가상의 소년 호위병 정씨가 안달아나서 소리를 쳤다.
2: 거기 누굽니까? 적기거니 조심하세요.
0: 앞에서 걷던 극다리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쳐들고 적기를 바라보았다. 비행기가 빙 돌아가자 그는 또다시 여유롭게 걸음을 옮기었다. 호위병

0: 종고모가 또 외치려는데 젊은 펭시 의사가 막아섰다. 잠깐, 저기 모주석이 아닙니까? 왕가상이 망원경을 들고 내려다 보았다. 등이 구부정한 걸 보니 앞에서 걷는 꺽다리는 모태통이 틀림이 없었다. 왕가상은 불편한 몸으로 몇 걸음 내려가 그를 맞았다. 모태똥과 그의 경호원 여럿은 이미 산을 올라왔다. 모태똥은 중병으로 앓고 난 사람처럼 얼굴이 누르꾸레해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몹시 수척해 보이었다. 온몸에 먼지를 잔뜩 뒤집어 썼는데 머리가 길어서 팔각모자 아래로 흘러내리었고 어깨에는 우산을 메고 있었다. 왕가상은 모태똥의 손을 잡으며 말을 했다.
1: 주석 동지, 몸이 말이 아니네요. 뭐, 잠이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0: 모태똥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고는 관심 어린 말투로 물었다.
1: 가상이, 상처는 좀 어떻습니까?
2: 더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0: 왕가상은 산 어구에 있는 들끝 대원들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2: 저 사람들이 고생이죠.
0: 왕가상은 모태똥을 끌어다 큰 나무 아래에 앉히며 탄식하듯 말했다.
2: 이번에 이렇게 희생이 클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0: 모태똥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빠지었다.
2: 하는 수 없었겠지. 이렇게 싸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2: 이런 걸 두고 비렁뱅이가 개를 치듯 치면서 걷는다고 가면서 봐야 합니다.
1: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0: 모태똥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고 왕가상을 보더니 더 말이 없었다. 눈썰미가 바란 왕가상은 모태똥이 뭐라 말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모태똥을 힐끗 보고는 말을 이었다.
1: 지금은 리덕이 혼자서 권력을 휘두르고 바꾸는 고분고분 달을 부리죠. 두 사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0: 모태똥이 눈이 잠깐 빛났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2: 될 수 있겠습니까?
0: 왕가상은 생각이 있다는 듯 말했다.
2: 저는 지금 우리가 겪은 일을 냉정하게 총화하자는 의견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러는 것이 좋겠지.
0: 모태똥은 왕가상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2: 아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손발을 맞춰야 할 겁니다.
0: 두 사람은 몸을 일으켰다. 둘 다 어쩐지 아까와 달리 거뜬했다. 모태똥은 왕가상을 들끝에 태워보내고 다시 두루마리에 올랐다. 해는 이미 서산에 떨어지고 산길은 땅거미 속에 묻히고 말았다. 모태똥은 뚜벅뚜벅 울리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을 떠올리었다. 강서영도에 있는 한 사당이 생각났다. 그때도 지금처럼 땅거미가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모태똥이 거센 비판을 받고 군사 직위에서 해임되었을 때 모태똥을 군대에서 내보내는 것을 반대한 이가 세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홍근 총사령으로서 그때 이미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여 제법 농민 같은 주덕이었다. 하루 종일 누구를 보나 허허 웃기만 하던 사람이 중요한 때 이처럼 고집이 셀 줄이야. 그는 입을 꾹 다물고 부리부리한 눈을 방 한구석에 꽂은 채 큰 산처럼 끄떡하지 않았다. 다른 한 사람은 주울레였다. 그는 모태똥이 부대에 남아서 계속 전투를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이 젊고 여인 총총지부 주임 왕가상이었다. 그때 모태똥은 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던 오늘 다시 한번 이 젊은 손이 자신을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부대의 사상은 막심했다. 한계군이 붕괴되고 사 전체가 상강을 건너지 못했다. 졸려는 마음이 이처럼 무거워 본 적이 없다.

장편 소설 대장정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0: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결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부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3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 2026년 제8차 주이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이민정부 제59차 상무회의가 2일 소집됐습니다.
2: 오늘 연변당서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춘황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3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는 습금형 총사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 습금형 총사기가 동서부 협력사업을 상시적으로 자를 때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동서부 협력사업회의 정신, 습금형 총사기가 산동 덕주 고철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 6월 30일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발표한 중요 연설은 105년 내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빛나는 여정과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회고 총화했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휴양을 이룩할 수 있었던 여섯 가지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밝혔으며 새해 로정에서 전체 중국 공산당인들이 신심을 굳건히 하고 계속 분투할 때 대해 다섯 가지 반드시의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는 바 다시 한번 전당을 향해 새로운 역사적 휴향을 힘써 창조해야 한다는 위대한 호소를 함으로써 신시대의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실현하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0: 4급 당위 당존의 습금형 총서기 중요연설정신학습관철을 중대한 정치 임무로 삼고 당위 당조 회의 리론학습중심조 등을 충분히 이용해 집중학습을 전개하고 각급 당학교 행정학원을 이용해 교양양성을 전개함으로써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그 속에 담긴 풍부한 내포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를 깊이 터득하도록 교양 인도하고 이를 확실하게 두뇌를 무장하고 당성을 단련하며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주동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선전 강연을 정성껏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온 오프라인 일체 추진을 견제하면서 전방위 다각도로 선전 해석 사업을 잘해 습금형 총석의 중요연설 정신이 가가호호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리론과 실제를 연계하는 우량한 학풍을 발행하면서 습금형 총석의 중요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와 결부시키고 개혁, 발전, 안정 등 재반 사업을 잘하는 것과 관통시켜 연변의 도약 주월이 더욱 큰 돌파를 이룩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습금형 총서기가 동서부 협력 사업을 상시적으로 자를 때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전국 동서부 협력 사업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복근, 영하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학습 운영하며 길림절강 접목 협력을 깊이 추진해 호혜 상생, 공동 발전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산업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절강의 투자와 연변 발전의 결합점, 출발점을 정확히 찾아 기업 플러스 자원, 시장 플러스 제품, 본부 플러스 기지 등 협력 방식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자본, 기술, 대상을 연변에 유치하며 절강 산업의 단계적 이전을 이어받아 연변의 실물 경제를 공고히 하고 장대시키는 데 동력을 더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생태, 민속, 변경, 빙설 등 문화관광 자원 청품에 입각하고 절강의 문화관광 운영, 뉴미디어 선전 우세를 비롯 문화관광 협력 기제를 다그쳐 구축 완성하고 문화관광 활동과 문화체육 경기를 상시적으로 연합 개최하며 량질의 문화관광 자원을 서로 추천 속에 문화관광 시장을 함께 발전 장대시켜야 합니다. 민생문화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절강의 량질 공공자원을 적극 도입해 학교, 병원 등 결연 공동건설을 착실히 추동하고 개거 양로봉사 브랜드를 다그쳐 구축함으로써 협력 성과가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찰하면서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홍수 방지, 위험 제거, 재해 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전주가 안전하게 증수기를 넘기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요해 중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큰 하천, 저수지와 도시 침수 우려 지점, 위험공사 구간, 산홍수 다발 지역 등 중점 부위를 예의주시하고 중대 기초시설과 건설 중인 공사, 도로 교량과 암거, 양로원, 풍경구 등 중점 장소에 초점을 맞춰 홍수 방지와 홍수 대비 검사를 깊이 전개해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하고 우환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적시적이고 정밀하게 조기 경보와 예보를 해야 합니다. 각 부문 간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동태적 감측, 의논, 연구 판단을 강화하며 정보 공유, 위험 평가, 조기 경보 발포에 전사슬 폐쇄 순환 고리 관리를 엄격히 실시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구 판단하며 조기에 경보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응급 준비를 실속 있게 잘해야 합니다. 응급 예비안을 과학적으로 재성하고 위험 구조 설비와 물자를 충분히 갖추며 위험 구조 실전 훈련을 착실히 잘하고 증수기 24시간 당직과 지도일꾼 인솔 제도를 엄격히 실시해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두 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2026년 제8차 주인민 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인민 정부 제59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금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과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 관찰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 진보 촉진조례 수정 초안을 심의했으며 최근 중점 사업을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항상 방심하지 않는 책임감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으로 고품질 발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극단적 날씨에 대한 극도의 경계

를 유지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당리의 혁신적 리론이 변강 민족 지역에서 거둔 생동한 실천과 풍부한 성과를 잘 총화하고 주 당위의 포치 요구에 따라 1년의 고품질 자정 건언 보고를 형성해 사회 각계가 연변의 도약 초월에 지혜와 힘을 기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도시 갱신 중점 임무를 잘 실시하고 식량 안전 보장과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 최저선을 확실히 지키며 출

0: 전환을 추동해야 합니다. 취업 규모 확대와 질 제고를 지속적으로 힘써 추동하고 높은 수준 개방 협력을 확대하며 생산, 학습, 과학연구, 실천 응용의 심층 융합을 추동하고 퇴역 군인의 취업 창업을 촉진해야 합니다. 신계소 조사에는 문제의 시정 사업을 엄숙하고 참답게 추진하고 원초적 혁신에 유리한 과학연구 생태를 조성하며 생태계통 최적화를 통괄적으로 추진하고 도로교통 안전치리 수준을 1층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정부 개통의 당에 대한 전면 엄격 관리가 심층 발전하고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펼쳐지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러시아와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탄광 본질 안전 수준을 제고하며 15호 전문 계획 편성 사업을 다그치고 환경 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 사업을 잘 추진하며 길상 3딤 4대 창고 건설을 다그치고 안전생산 근본치리 난관공략 3년 행동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취업 중소사업을 전력으로 잘 수행하고 신형공업화를 다그쳐 추동하며 신계 감독의 엄숙성과 권위성을 수호하고 대중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문제 집중 정돈사업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며 경영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해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감을 확실하게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에 따라 민족 사물을 치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욱 유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인도해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경제 운행 재반 사업을 확실하게 틀어지고 더 많은 실물 자금량과 유효 투자량을 힘써 형성해야 합니다. 개발구 개혁과 문제 시정 사업을 결합해 일체 포치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근본치리 난관 공략을 착실히 추진하고 공공안전 분야의 위험 우환을 빈틈없이 예방 통제하며 홍수방지 감음 대처, 긴급구조, 재해구조 등 재반사업을 전면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중앙환경보호독찰 요구에 엄격히 기준을 맞추고 신소사건 처리 후속사업을 착실히 잘 추진해야 합니다.
1: 오늘 연변당서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춘황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2월 옹성다사 회의에서는 춘황투쟁을 벌이고 무기를 탈취하며 혁명 무장을 확대할 때에 대해 배치했습니다. 1932년 1월 중공 동만 특위는 투쟁 문서를 발표해 반일, 무기 탈취, 소베트 정권 지지 구호를 명확히 내걸었습니다. 같은 해 6월부터 중공 동만 특위는 농민 대중을 널리 동원해 세금 채무 저항, 식량 빌려 보리 고개를 넘기, 일본 침략 반대, 진일 앞잡이 숙청을 내용으로 하는 춘황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투쟁은 추수투쟁의 연장으로 당조직의 통일적인 영도화에 전개됐으며 반일 색채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연변 각계 군중조직이 일떠나 무기를 탈취하고 일제 주구와 악질 지주들을 청산했으며 식량을 빼앗아 빈곤농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연길, 왕청, 화룡, 훈충 등 여러 곳에서 잇따라 투쟁이 전개되었고 여러 민족, 농민, 군중 2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투쟁은 석 달간 지속됐습니다. 이 투쟁은 일제와 그 주구 세력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고 여러 지역의 괴뢰 기층 정권을 마비시켰으며 연변의 광범한 농촌 지역이 혁명군중 조직에 의해 장악되면서 당시 군중혁명 투쟁의 새 국면을 열었습니다. 이는 이후 항일무장 세력 결성과 항일유교 근거지 개척을 위한 군중적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0: 오늘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계례해독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립법의 중요 원칙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사업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랐습니다. 첫째, 정확한 정치 방향을 견지하면서 민족사업 강화 및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근본 준칙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견지하면서 중국 특색의 민족 문제 해결에 정확한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었습니다. 셋째, 네 가지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공통성을 증진하고 차이성을 존중하고 포용했습니다. 넷째, 헌법에 따라 입법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기타 법률과의 연결을 잘했습니다.
1: 화룡시 당위 선전부에서 주도하고 화룡시 문화관에서 알심들을 준비한 원봉거 정신으로 변강건설, 원봉과 정신과 신시대 찬가, 몰입식, 음악사상 정치 당수업이 일전 화룡시 문화관에서 펼쳐져 문의 형식으로 변강 건설의

0: 세월을 재현하고 본토의 홍색 분투 정신을 전승했습니다. 무대에서 배우들은 소박한 말로 지난 간고했던 세월을 들려주었습니다. 붉은의 변강 비춘의 고전 선율과 더불어 펼쳐진 조선족 특색 무용과 정경 재해는 로일대 건설자들이 절벽을 뚫어 수로를 내고 군민이 한마음으로 수로를 건설해 풍작을 이룬 감동적인 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강수업은 리론 선전 플러스 정경 재현 플러스 음악 합창 모식을 취해 원봉고 건설 역사를 주선으로 삼아 변강 대중들이 변강을 진흥시킨 분투 이야기를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홍색 사상 정치 교양이 더욱 생동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관중 선정입니다. 극중 정복화로 인해 말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개산정은 돌을 쫓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실속 있게 일해 변강을 진흥시키는 상징입니다. 저의 개산정은 바로 착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묵묵히 산을 여는 한 자루에 정리되어 변강에서 묵묵히 기아랍니다. 화룡시 문화관 당지부 부석이 양진해입니다. 우리는 원봉고 정신으로 변강 건설 음악사상 정치 당수업에서 원봉고 정신을 고양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고 분투하며 용감하고 굳세게 전진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 당원들 그리고 젊은 세대 청년들이 모두 로일대 이런 우량 전통을 전승해 나가고 당원과 대중들이 당시의 간고 분투 정신과 세월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계 화룡시에서는 전시 범위에서 공익 공연을 펼치는 동시에 견학 로선과 온라인 교양 자원을 결합해 원봉고 정신의 인심에 깊이 스며들고 대대로 전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이 2일 흑룡강 개서로 출정했습니다. 개서에 도착한 연변 대표팀은 현지 주민과 축구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2일 연변 대표팀 선수 23명은 연결서역에서 투지를 다지며 출발했습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녹색 통로를 개통해 연변 대표팀의 출정에 편리를 도모해 줬습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 임건웅입니다. 개서 대표팀과의 경기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마쳤고 몸 상태를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전술 배치를 충실히 이행해 이번 경기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개서에 도착한 연변 대표팀은 현지 주민과 축구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꽃을 선사하고 관악단은 특색 민족 음악을 연주했으며 선수들도 개서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게 연변 선수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개서 자원봉사자 신직군입니다. 연변의 벗들이 개서에 온 걸 환영합니다. 우리의 특색 칼국수와 개서 냉면을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고향의 기대와 두 지역의 우정을 안고 축구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7월 2일 오전 길림도나 민간 칼그림 북경 진출 활동이 국가대극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7월 6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100여 점의 칼그림 작품을 북경에서 선보였으며 풍경과 인문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 칼그림의 독특한 예술적 매력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1: 우리주에서는 소비품 보상 판매 보조 품목을 1층 확대했습니다. 확대 품목에는 지능화 연기 배풍기, 지능화 취사 도구, 지능화 정수기, 건강 감축 설비가 포함됩니다. 보조 기준은 상기 제품의 각 단계 우대 혜택을 제외한 최종 판매 가격의 15%입니다.
0: 올해 대학 입시, 고중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 군촌 방천 풍경군은 전용 졸업 혜택을 내왔습니다. 2026년 전국 대학 입시, 고중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은 수험증을 제시하면 군촌 방천 풍경구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근일 연길 주민 오 선생이 소위 인터넷 주식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가 7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길 공안은 사기 방지 조기 경보를 발표해 주식 투자 시 낯선 APP를 멀리하고 인터넷 주식 추천 생방송을 경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야,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꿀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AMP 더불어서 쇄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이번에 특수한 우대 정책이 실행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제때 방하시겠다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병상에 누워서 기저귀 차고 바깥 출입을 못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다면 오히려 곁사람이 힘든 건 그건 둘째치고 내가 힘든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을 잘 들어보시고 많이 여러분들이 만년 생활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사는 날까지 씩씩하다가 아주 복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이 건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특히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제품 홍남강 치료이기 이기가 좋은 이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아프게 되면 직접 거기에 대고 조이게 되면 조이는 방법도 이제 이거 숭하는 분이 배달하는 분이 아주 준악하게 조작을 알려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콤파체 부실하면 콤파체, 위가 불편하면 소화계통이 불편하면 위에, 장도가 불편하면 장도에, 그 외에 골격이 불편하면

0: 골격 직접, 그리고 허리가 불편하면 허리에, 그 외에 혈액순환 장애의 문제가 생긴다 하면, 총체적으로서 경동맥, 그리고 심장, 어디에든지 이건 뭐, 강중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그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소화계통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빛으로서 벌리 얼상싱이라는 거 파하고 이것은 립자가 직접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능을 조절해주는 데는 한 개 작은 병원을 내 집에다 모신 걸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니까 이건 황차도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홍남강 치료이기 단순 홍강으로부터 이번에는 남석강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먼저 홍강 치료이기 두 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집에 아저씨도 지금 방송 듣고 세심이로 먹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세심이로는 좋을 수밖에요.
2: 예. 허리 아프고, 무슨 관절마다 아프고, 그래서 소변도 전혀 염증 있으면 염증이 있지, 비대크 두 가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어서 똑똑똑똑똑똑하면 누지 못하지, 바로 나가지 못하지. 나가지 못하고 얼굴이 붓기고, 다리만 붓기고 이랬을 때다.
0: 그렇죠. 그게 큰 일입니다. 절대 해결하지 않으면 요독증 까지 갈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먹었는데 한 6달 넘어 먹으니까 나 요즘 정세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너무 잘 복용하시고 계시네요.
2: 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걸지도 못했었는데 앉아도 못했었는데 근데 콤바치 많이 화도 해서 그랬는데 그거 먹고 콤바치도 많이 도와줘서 허리 덜 쓰나 보다 오랫동안 앉아있습니다.
0: 콤바치는 세신이로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예.
2: 예, 소변에서 냄새 나고, 어찌나, 뭐, 찌리나 하다, 뭐, 댐표 찌리나 됐습니다. 예, 그다, 거품이 많고, 예. 생겨서는 그게 다 증상 다 없어지고, 예, 소변 잘 나간단다, 지금.
0: 예.
2: 그리고, 뭔가 혈압이 막 올라가도 혈압도 지금 많이 쏘아졌단다.
0: 그렇죠.
2: 예. 그래서 지금 머리도 흉하다고 나와가지고, 증상 많이 쏘아졌단다, 지금.
0: 콤파치 좋아지면, 따라서 심장이 좋아, 심장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2: 옳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좋아졌어요. 맥이 났어서. 잘 걸어다닌다. 운동하는 남아 댕긴다.
0: 그럼 됐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2: 그래, 저번에 또 약 쌀 때 배달 받았습니다. 그 막 홍남강 이런
0: 홍남강 치료기 좋은 겁니다.
2: 아예 또 놓고 놓지 않습니다. 이기라고 소리. 제일 혼자 쓴다. 자꾸 또 빛이 자꾸 다치지 말라. 마사지는 자꾸 다치게 못한다.
0: 다치게 못해. 자기 혼자 독점하자 하세요.
2: 예, 마사진다고. 그래서 내 오늘 약을 더 싸면서 내 나도 쓰자고 배달 받겠어.
0: 그렇죠. 지금 이런 제품 자체는 물어서 쓰는 계단이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나오기는 이러기에도 좋지만 해도 약이 또 좋고 이렇게 하니까 너네께는 아주 잘 머리를 굴리게 되면 건강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너무 좋아서 오늘 이렇게 배달 받겠습니다.
0: 건강 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천박사 약 어제는 한 반년 거의 썼습니다.
0: 지금. 예.
3: 예,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예, 자꾸만 어떻게 돼서 머리가 예, 항상 어떻게 돼서 매일마다 두분이 어지럽고 예, 그리고 예, 이게 어떻게 돼서 정신하다 자꾸만 눈 감고 예, 넣어버리기 쉽고 그랬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런가 하면 심기가 예, 고르지 못한다. 막 빠르고 언제 늦었다 이러고 이럴 지금 막 빠르고 지금 바쁩니다. 막 심장에 가서 막 이렇게
0: 그게 어느 정도에 가서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를 고르지 않고 이하철 어림쯔이 나고 이렇게 한다면 절대 그저 그렇거니 하고 그래다 말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예, 어떻게, 그냥, 어떻게, 혈압도 온정해야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예, 예 올라갔지, 쭉 올라가고, 또 내려갔지, 쭉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혈압도 그냥.
0: 그렇죠.
3: 예, 예, 그런 게 지금, 이거 반년 넘은 꾸준히 쓸까나, 원래, 뭐, 한, 혈압이나, 이, 머리 어지른 건 봐서 한 달 다 없을까나 봐서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0: 바로 이런 제품들이 그런 효과가 확실합니다. 예.
3: 효과가 참 빠르고.
0: 예.
3: 요즘 뭐 반년 꾸준했었거나 완전 이렇습니다. 내 이 혈압이 하면 지금 그나마 잘 보게 되고 완전 호동되고 있고 예, 심리도 지금 그렇게 뭐 올라가거나 내가 이런 증상도 없습니다.
0: 심리를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3: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한 80개 마이스 지금 그래서 한 85개 지금.
0: 너무 이상적인 심리입니다. 예예. 예. 예,
3: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그때 심리학교 지금 바쁩니다 막.
0: 그렇죠. 바쁘다는 게 그게.

0: 신호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1: 그런데 지금 이준석도 이렇고, 회담도 지금 와서 언정되고, 예. 근데 우리가 선대는 옛날에 이거 참 발해하고 바깥하게 한 발해함에 손가락 끝에 바늘도 속속 찍어놓은 것처럼 젊게, 예, 이런 정서도 있고, 그럼 허리에 저린다, 홍사 어떤 때는
0: 저린다. 저리다는 게 그게 말초 신경까지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저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예. 그런 것도 지금 어서는 완전히 이렇습니다. 이 몇 달 간에는 근무사 어서는 이런 증서가 없어지고, 그리고 옛날에 자꾸 손발이 시르는 것도 지금 이렇고, 예. 이거 이 약은 정말 진짜 좋은데, 내가 이거 써보니까 지금 고루고루 여름에 다 좋아집니다, 지금.
0: 그렇죠.
1: 써보. 예. 예. 내가 그래, 이거 꾸두 있으면, 아, 이거 다른 약 먹을 필요 없구나. 이것만 그래도 내가 어서는 꾸두 있으면 되겠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0: 예.
1: 이거, 예, 어서는 내, 뭐 이거 그냥 했어도 이렇게
0: 이렇습니다. 이 OTC 공약이니까 예 아주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예.
1: 예. 그럼 내 오늘 전에 또 15가지 더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이번이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도수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전문가를 먹고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혈액과 신장이 영, 저기, 바둥이 심했는데, 지금, 이거 먹은 다음부터 지금, 저기, 혈압이 엉성살 되니까, 예,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게 지금 어지럼증이 아니냐고, 예, 경력이 많이 돌아서, 예, 겨 가슴이 항상 그저 황망하고 뛰고 놀라고 하던데,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0: 그래, 심장 가운데 혈관에는 알아주는 제품이죠. 예.
3: 예. 그리고 사병 자수가 지금 이전에는 나루티나게 5~10번 일어나던지 지금 그래서 급성해야 한 번, 두 번 일어나니까 다음 개말달 같이 일어나면 정신도 나고 그리고 사황에서 저기 그러던 것이 그게 많이 났습니까? 요즘 사황이니까 나빠서 먹고 얘기 나니까
0: 그렇죠.
3: 친가를 심했는데 이것도 지금은 어느까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났었습니다.
0: 예.
3: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제가 여름에는 지금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2: 제 신호가 안 좋은데요.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3: 예. 제 신호라도.
0: 아, 이제 좋습니다. 예, 예.
3: 예. 예. 우리 신호가 예, 사전이 자꾸 저리고 아프고, 예. 위가 나빠서 안 돼서 밥 못 먹으니까 자꾸 매겠어하고, 예. 좀 추위를 쓰게 타고 면역이 약해 그런지, 감기를 빼놓고 하고 진가래가 심합니다.
0: 예.
3: 이런 데는 세심이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었었잖아요.
0: 바로 잘 물으셨는데요. 그런 데 쓰는 제품이 세심이랍니다. 금번 지금 소변이 작고 저리고 이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서 뇌덕증 위험, 신부전증으로부터 뇌덕증 위험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제품 세심이를 쓰게 되면 여기 녹혈증, 전녹근, 그리고 선두 가지 중약자가 들어가서 여러 모로서 종합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 물론 콩팥이 좋아지니까 골격이 좋아지고 소변이 좋아지고 그 외에 귀가 잘 들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해도 제일 관건의 관건은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전녹근이라는 이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 콩팥을 도와주게 돼 있고 콩팥이 전기와 조혈 공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직접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인가 하면 황차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가서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추위를 말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저가 뭐 호흡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 때 이런 윤폐 역할하는 맥도 들어갔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건비이기 역할을 하는 몇 가지 닦은 백술이 들어갔다든지 저황계가 들어갔다든지 훌루바란 성분 들과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이 바로 여기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1호의 갑을 이 성분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집에 그 신우분이 이 세신1호 선택하는 게 아주 준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3: 예, 알았습니다.
0: 저
3: 먼저
0: 미약을
3: 배달받기시오.
0: 예, 그렇게 하세요. 배달전화번호 직접 502-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세요.

0: 입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저는 제신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거 쓰기 전에는 허리가 시끌시끌 아프고 소변이 급하고 빈도나고 저리고 통쇄나고 맥이 없어서 예, 병원에 가서 하마한 소변 검사를 하마하니까 예, 단백이 나갑대다.
1: 네.
0: 그래서 예, 약방에 약을 예, 처음 먹다가서 예, 선생님 강의 듣고 인증 싸서 예, 제신이를 쓰는데 항상 수문할 때기 전부터 예, 봤어요. 소변 차수가 줄어들고 저리던 게 또 없고 예, 진해 없는 게 아니라 저리던 게 났을 때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서 예, 통쇄도 덜하고 또 맥도 나고 이랬을 때다. 그런 게 어쩜 여러 달 먹으니까 거의 정상으로 진해 완전하진 않지만 예, 거의 정상입니다. 지금 저리고 통쇄도 없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식사 후에 그냥 그거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소화됐는데 이거 먹으면부터 예, 소화제를 아예 먹어도 예, 지금 소화가
1: 소화 공력이 좋아졌죠. 예예. 예, 예.
0: 아무 음식이나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예, 가슴이 그거 항상 황황하고 숨이 차고 답답하고 이러던 게 지금 마음도 편안하고 심장도 예, 지금 편안 안전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예, 저는 예, 아, 그런, 혈소방 감소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예, 이것이 약을 쓰기 전에, 예, 약, 마지막으로 좀 벌었던 게, 그게 없어진다면, 지금 그 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몇 달 먹으니까.
1: 아, 그게 예. 그 문제점을 말하게 예. 되는데, 해결 예. 가져온다는 게 바로 이 제품이 공로에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0: 그래, 이 약은, 예, 사슴이 전부, 거기 피까지.
1: 예.
0: 약까지.
1: 예. 예.
0: 야, 이거 정말, 제게는 정말 좋습니다.
1: 잘 일하고 계세요. 너무 예.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됐죠. 예.
0: 예. 그래 놓고, 예. 기침도 나던 것도 기침도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약을 먹기 전에는 그냥 맥이 없어서 거든 누워 있기만 했는데, 지금, 맥이 납니다.
1: 맥이 나지 않을 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예. 드시게 되면. 예. 예.
0: 이런 좋은 약을 선생님이 강의를 해줘서 예,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료,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름으로서 건파 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의 세약을 가져오는 것을 해결하는 데는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는 기혈을 보충해줍니다. 여기에 녹혈정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것은 사슴이 피는 우리에게 피를 빨리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적으로서 조혈 공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각기관의 공능은 저하를 가져오는 게 벌써 7, 80대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공능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근본을 처세워주는 이런 방법 가운데서 조혈 공능을 빨리 도와주는 녹혈정이라는 이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본 게 그 혈소판 감소증이

0: 라는 혈액검사 받아보니까 이런 게 나타난다면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것은 조혈 공능이 많이 저하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우리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조성되는데 혈소판은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 아스피린 장용편 같은 걸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피하에 얼룩덜룩 이렇게 오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총체적으로서 이 제품을 드시니까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오혈이 생기던 게 그게 퍼렇게 이렇게 임은 것처럼 이렇던 게 그게 없어지더라 적어지더라 이렇게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녹혈정이라는 성분 자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피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특히 이게 공농주치 가운데서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가슴 많이 두근거 신지 있으면 가슴 많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허리 다리가 시틀고 양리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하에 얼룩이 생기거나 어혈이 생기거나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증상을 개선해주는 데는 세신이로가 효과가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신이로라는 것은 콤파츠 씻어주는 제일이라 하는 뜻인데요. 콤파츠는 오장을 관리합니다. 콤파츠는 심장을 관리합니다. 콤파츠 허하게 되면 많은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여기에서 이 제품 자체는 전로권이라는 성분 자체는 부선종양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콤파츠를 도와주면서 콤파츠 양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면 추위를 타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전도권이라는 이 성분 자체가 그런 문제를 풀어주는 데는 아주 유효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정신이 나고 양혈의 역할을 하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가 하면 수양이라는 성분 자체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콤파츠 양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주약이 지금 룬창 통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노폐물이 배출 도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세 개 도경이라고 하나는 호흡계통. 우리가 산소를 호흡했는데 코로 나가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폐기가스 아니겠습니까? 호흡계통. 두 번째는 피부. 피부를 통해 땀을 통해서 우리 땀은 그 혈액을 씻어서 노폐물로 나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 노폐물이 나가는데 하나는 피부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게 아닙니다. 피를 씻어서 노폐물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제외 나가는 것은 바로 피부를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중요한 도경은 대소변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잠복되어 있던 그리고 혈액을 씻은 이런 노폐물하고 독성물질 같은 것이 대소변을 통해서 재배출되는 게 주요한 노폐물의 배출 도경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양이라는 성분 자체가 이게 술에다 닦아서 우리 파우저한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룬창 통변해줍니다. 장도를 잘 유난하게 하면서 변이 잘 통하게 하는 역할하는 게 소양이라는 성분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 잘 통합니다. 노폐물하고 독성물질이 잘 빠져나갑니다. 우리 지금 그 피와 땀은 통연이다. 다 어디에서 오는가? 혈관에서 청소돼서 나오는 게 노폐물 땀으로 나가는 이런 노폐물 배출 동행에 속하게 되고 이거 완전히 콤파츠에서 정돈하고 그 장의 장도에서 간에서 해리해서 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게 이게 중요한 노폐물의 배출 동향 수양이라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네. 변을 일주일에 뭐 몇 번 어떤 분들은 닷새, 여새 이렇게 해야만이 변을 한 번씩 본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2: 예, 와이.
0: 예,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예,
2: 천일 박사 씨가니까?
0: 예, 그렇죠. 예.
2: 예, 천일 박사 쓰는 환자입니다, 나는.
0: 예, 예.
2: 예, 천일 박사의 이야기 좀 좋습니다. 천일 박사, 어느 순지지 여전히 1년 넉달인가 그
0: 선택. 잘 선택했습니다.
2: 이 맥주 나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밥을 잘 먹을까 좋지. 그 다음에 경맥은 정말 이야기만 안 겼으면 좋습니다, 이야기 좀.
0: 그렇죠.
2: 경맥이죠. 예. 예. 경시도 막아지고. 예.

0: 난 가슴 둥근 것도 낫고 돈 내긴 한다. 이번 무대 할 때 장가가 그래.
1: 예,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많은 분들이 세신리로 천이박사 이걸 배합해서 쓰는 분들이 좋습니다. 천이박사는 식전에 드세요.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이 제품을 능가할 제품이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콤파자츠를 위주로 해서 오장을 관리하는 데는 세신이로가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서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기실 복용하시게 되면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불편하면 거기에 직접적으로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고 노폐물이 빠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게끔 하는 이런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천이박사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우리는 중국 공산당 일영도 아닌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입니다. 다 함께 조국 건설의 인솔자로 되어 조국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웁시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단행간 그 장백현에서 교원 사업을 하면서 꾸준히 시를 창작해 온 김승광 시인을 소개하렴.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김승광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네, 김승광 시인은 1965년 길림성 장백 조선족 자치현 장백진에서 출생했습니다. 1985년 7월에 연변 제1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85년 7월부터 1990년 1월까지 장백현 룡강향 중심소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장백현 제2실험소학교에서 또 교원사업을 하시고 2005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장백현 조선족 중학교에서 사업했습니다. 2025년 8월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연변 작가협회의 리사로 계셨고 중국 소수민족 작가학회 회원 그리고 연변 작가협회 백산 동화지구 창작위원회 주임 장백현 조선족 작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시기에 80년대 말부터 문학 창작을 시작했는데 연변문학, 장백산 잡지, 성화강 잡지, 길림신문, 연흥신문, 흥영강신문 등 신문 간행물에 시, 수필 등 100여 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룡성급 겨운수필 응모 우수상, 미래급 겨운수필 응모 우수상, 제2회 중국 조선족 성인 실황송 동상 등 수차 수상했습니다.
0: 네, 그럼 김승광 시인은 이 문학

0: 역사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1: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문학이란 세상과 대화하는 창구라고 봅니다. 문학을 통해서 세계를 뇌하고 부동한 국가, 민족, 종교, 신앙 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을 뇌하게 되며 그들이 정감과 가치관, 사고방식, 인정세태, 풍속습관 등을 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견식을 넓히고 보다 폭넓게 세상을 뇌하며 자신의 인지능력과 정감세계를 풍부히 하여주며 자신을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저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성찰하고 탁마하면서 오늘까지 걷게 되었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저는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잠재한 고독과 적막을 물리치면서 저의 사색, 관찰, 사고, 인식 등을 친구에게 알리듯 작품에 나타내면서 세상과 대화하고 소통하게 됩니다. 저의 작품에는 자연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직업에 대한 사랑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민족에 대한 우한 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학은 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으로서 저는 작품을 통해서 저의 정감과 추구, 고뇌 등을 작품에 반영하며 세상과 공유하게 됩니다. 물력이 팽창하고 금전만능 사상이 팽배하는 시대에 문학은 저에게 욕망을 배제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갖게 함으로써 허유와 리기심, 허영 등을 극복하고 오로지 자신이 한 일에 전념하게 하였습니다. 문학에 대한 사랑은 저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갖게 하였으며 풍부한 정감 세계를 갖고 고상한 생활을 추구하게 하였습니다. 하여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하나 정신적으로는 만족을 느끼게 하면서 정신의 부유를 갖게 하였으며 결국 자신들의 건전한 인격과 고상한 취미를 가진 심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끔 하였습니다. 문학은 저에게 신비한 마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학과 예술에 대한 추구는 오늘도 저를 분발하게끔 편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명이 소진되는 날까지 영원히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에 대한 추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0: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김승광 시인의 시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감상할 시 제목은 새벽 그 신생한 이름을 마주하면입니다.
2: 새벽 그 신생한 이름을 마주하면 김승광. 어둠을 헤가르고 핏빛 장막을 찢으며 한 발짝 한 발짝 몸부림치며 숙명처럼 다가오는 거룩한 생명. 지친 기다림 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한 생명의 파멸 속에서 다른 한 생명이 잉태된다. 새 생명의 탄생은 늘 눈물 겹도록 비장했다. 그것은 새 세상에 대한 예언이고 선언이었다. 비장한 교향곡 속에서 평범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새벽 그 신성한 이름을 마주하면 가슴은 늘 경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리하여 새벽이 다가올 무렵이면 나는 늘 두 손을 합장하고 밝아오는 여명을 향하여 가장 무거운 소원을 올린다.
1: 예. 이 시는 매일같이 맞이하는 새벽, 즉 새로운 하루하루를 위해 자신이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열렬히 끌어안는 시적자의 생명의식을 처절히 읊조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은 결국 생명의 한 부분이고 연장선입니다. 어떤 이는 생명을 그저 흔한 시간의 흐름으로 간주하지만 시적자에게 있어서 생명은 매일 아침 돋아오르는 그 신성한 새벽처럼 거룩하고 몸부림치는 소중한 시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매일 맞는 새벽 노을은 핏빛 장막을 찢으며 눈물 깊도록 비장하다. 시적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새 세상에 대한 예언이고 선언이란다. 그만큼이 매일매일이 비장한 교향곡 속에서 평범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신성하고 가슴은 늘 경건함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벽이 다가올 무렵이면 나는 늘 두 손을 합장하고 밝아오는

0: 선례명을 행하여 가장 무거운 소원을 올린다. 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에 대한, 즉 미래에 다가오는 매시각에 대한 시적자의 그 어떤 소망과 목표에 대한 실현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는 오솔길입니다.
2: 오솔길 김승광. 비탈린 세월의 못난 견증자. 한간 나날이 더 그립다. 밭 밑에서 신음하던 아픈 날도 그리워. 이제는 여린 잔디라도 꼭 붙잡고 아픈 흉터 가리울 수밖에. 온몸이 그대로 산이 되든 들이 되든.
0: 예, 살다 보면 예, 산이나 들이 난 오솔길이든 내 마음이 거칠게 난 오솔길이든 예, 우리 앞에는 늘 이런 오솔길이 나 있습니다. 그저 허송세월하면서 낸 오솔길이든 아프게 진땀을 흘리며 낸 오솔길이든 예, 지금 시적자한테는 그런 오솔길이 예, 평일롭지 않게 안겨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오솔길이 생겼으려면 오솔길마다 예, 다 자기 고초와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솔길은 평범하게 스쩍스쩍 걸어서 난 오솔길이고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가슴 고생과 아픔과 분토와 악정 고투를 겪어서 낸 오솔길입니다. 헌데 그런 오솔길이 지금 여의치 않게 안겨오는 것은 이미 이 길 위에 걸을 만큼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 위로. 예. 바꿔 말하면 이미 예순 고개를 넘고 있는 시인한테 있어서 이미 이런 오솔길을 개척하고 성공적으로 또는 실패적으로 걸을 만큼 걸어온 터입니다. 그래서 요즘 더더욱 새롭게 안겨온 오솔길이죠. 이제부터는 그저 무심히 지날 수 없는 그런 소중하고 심중하게 걸어야 할 그런 길이 돼서 시에서 말한 것처럼 이젠 길숲이 여린 잔디도 꼭 붙잡고 아픈 흉터 가려우면서 온몸으로 산이 되든 들이 되든 그 길을 굳건히 무겁게 걸어나갈 시적자의 굳은 의지를 지금 갈파하고 있습니다. 작고 평범한 오솔길에 의미를 부여하고 무거운 사색을 심어주는 좋은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는 제목이 얼레빗입니다.
2: 얼레빗 김승광. 밀집된 공간을 바람마냥 자유로이 드나든다. 물처럼 요연하게 부드러움의 지혜로 매끄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넉넉한 가슴으로 세상을 살면 험악한 산봉우리도 눈 아래 보이고 너 나의 가슴 점인 사연들도 한낱 부질없는 유희들로 보이나니. 시로성 마냥 빽빽한 지구라는 공간을 나도 지금부터 얼레빗 하나 들고 바람 마냥 활개치며 자유로이 드나들 거야.
0: 예, 이제는 이순이 나이가 된 시적자는이 때론 한쪽 눈을 감고 한쪽 귀를 막고 보지 않을 건 아니 보고 듣지 않을 건 스쳐 지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레빗을 인격화해서 그 흔연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레빗은 예, 머리카락으로 밀집된 공간을 바람처럼 자유로이 드나듭니다. 그리고 또 물처럼 유연하게 부드러움의 지혜로 매끄러운 세상을 살아갈 줄 압니다. 시적사는 그런 얼레빗에서의 지혜를 배워가지고 이젠 자신도 시류 속 마냥 빽빽한 지구라는 공간을 나도 지금부터 얼레빗 하나 들고 바람마냥 활개치며 자료에 드나들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너 나의 가슴 점인 사연들도 한낱 부질없는 유희들로 보는 그런 그 삶의 지혜를 터득한 것이죠. 이 시는 이렇게 자신한테 충고하는 한편 독자들한테도 은근히 이런 지혜로 살아갈 것을 바라는 마음이 절절합니다. 삶의 천리가 다분하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여기서 이 얼레빗과 잔빛이 아주 참 그 대조적이죠.
0: 그렇죠.
1: 얼레빗은 스쳐 지날 것은 지나가라. 예. 이런 그 선고인데 사실 잔빛은 아, 그냥 그 밀집한 곳을 그 아주 까글하게 넘다 보니까.
0: 석회까지 다
1: 예, 머리 빗기가 아주 어렵고. 그래갖고 다 그, 이건 꼭 그 남이 흠집을 뭐, 깡그리 들춰내는 남은. 그런데 그 여기서는 이 자세가 바로 아, 그냥 이렇게 대범하게 스쳐 지나가라는.
0: 한쪽 눈 감고 예. 한쪽 귀를 막고.
1: 그렇죠. 네. 예.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바람은 아직도 그냥 바람인가입니다.
1: 바람은 아직도 그냥 바람인가. 김승광. 티켓 한 장 없이 계절관인 상관없이 지구촌 그 어디나 마음대로 활보하는 그 자유, 그 멋스러움. 나는 한때 그렇게도 부러워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던가 허름한 삿갓 쓰고 걸쭉한 욕담과 뛰어난 시재주로 밥 한 끼 푸짐히 얻어먹고 몸을 털고 일어나는 방당신 김삿갓과도 같은 내 삶이 점점 슬프도록 가긍해지기 시작했던 것이 루루 천년 무역이란 요.

평생을 가벼운 두 글자의 이름에 매달려 제 몸살을 동지 않아 없이 떠돌며 사는 그 가근간 삶이 너무나도 애처로웠다. 멋과 풍류라는 멋쩍은 평가가

0: 가을비 초적초적 내리는 스산한 저녁, 나는 어느 농부집 처마 밑에서 망향에 서로 만고 꺼이꺼이 혼자서 목 놓아 울고 있을까. 이제 또 반만년 세월이 지난다 해도 바람은 그냥 바람일까. 그 가벼운 이름에 기어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나의 끈질긴 갈구마저도 창백 무력한 것일까. 나는 안타까이 자신에게 묻는다. 바람은 그래 아직도 바람인가.
1: 예, 이 시는 예, 방광신 김백년의 그 바람 같은 인생을 들어들면서 바람은 그래 아직도 그냥 바람인가 라고 세상에 무거운 물음을 던집니다. 시인이란 천성적으로 예, 그 어떤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면서 시인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음풍연구를 하며 하존 산천과 자연을 노래하고 선량한 인간의 마음을 취하하고 불의를 꾸짖고 양심을 선호하며 붓으로 세상 만물에 자신의 의지를 담아 읊조리는 아주 지적이고 영혼적인 그런 득도한 인간이 참 삶이지요. 물론 돈세상의 요즘 풍토에서 시인의 사명감도 다소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차 질문을 던지는 건 결국 그 천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계속 진정한 시인이기를 굳건히 걸으며 그 어떤 리하타산이나 경제적 리득도 따지지 않으며 올곧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반화적으로 다짐하는 그런 것이죠. 이는 높이 사야 할 참 인간이 참된 가치관이고 시인이 응당 그 드넓은 한품에 꼭 껴안고 가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이런 시인이 필요하지 않단 말인가. 반대로 너무 절실히 요구된 이런 것이 시인의 사명이고 시인의 활활 타오른 영혼의 불길인 것입니다. 무게 있고 심중한 주제를 다룬 훌륭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과일주입니다.
0: 과일주 김승광. 한 마리 연어 마냥 세월의 물꽃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속에서 우러나는 세월의 향기. 곰삭이며 잠자던 세월이 부글부글 목이 따갑게 뛰쳐나오면 그 짜릿한 맛에 그대로 영영 잠들고 싶어. 초야에 묻혀 풀꽃 같은 이름으로 태어나도 이처럼 고결한 넋으로 환생할 수 있나니. 평범한 이름으로 태어난 나도 촛불에 그을리며 우려낸 내 시도 단 하루만이라도 누구에게 꼭 너 같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다.
1: 예, 이 시는 과일주가 빚어지는 과정을 시화하여 하나의 과일주가 과일이란 몸 전체를 우려서 그 짜릿한 맛을 냄으로써 그 맛에 영영 잠들어서 좋을 그런 그 내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시는 자칭 과일주로부터 또 나의 시로 풀어나가는데 나의 시가 잘 우려지고 맛이 들어 단 하루라도 누구에게 꼭 너 같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꼭 너 같은의 너는 바로 과일주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나의 시도 과일주처럼 잘 익고 잘 우려져서 과일주처럼 향기가 다분하기를 바라는 시인의 내면을 절절히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면도질입니다.
0: 면도질 김승광. 드르릉 드르릉 이른 아침 나와 세상과의 대화는 이렇게 요란한 기계의 동음 속에서 시작된다. 단 하루라도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부끄러운 어제를 박박 밀며 무성한 잡초를 싹쓸이 한다. 1월 성신의 윤회 속에 달라진 것이란 별로 없어도 하늘을 향한 모두 뜀질 멈춘 적이 없어

0: 강대같이 쓰러지는 남자의 좌절을 조세우며 아침마다 정중하게 지르는 나 혼자만의 의식.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내 인생의 그래프는 결국 하늘 향해 고추 뻗어올랐다.
1: 이 씨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 수염 깎는 기계로 드릉드릉 면도질 한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맞는 그런 그 시적자의 참다운 태도와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시적자는 이렇게 매일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부끄러운 어제를 팍팍 밀며 무성한 잡초를 싹쓸이 합니다. 즉 어제는 이미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제의 무성한 잡초를 싹쓸이 한답니다. 어제도 분투의 나날이었지만 그걸 부정하는 것은 새로운 날에는 어제보다 더욱 소중하고 값지게 살리는 시인의 자세죠. 그리고 수염을 잡초에 비유한 것 역시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를 제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수염 깎는 일은 시적자한테 있어서 아침마다 정중하게 치르는 나 혼자만의 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식입니다. 마지막에 시인 한술 더 떠서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내 인생의 그래프는 결국 하늘 향해 고추 뻗어올랐다. 즉 그의 인생 그래프는 점차 하늘 향해 뻗어오릅니다. 한 차원 한 단계 뛰어오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어제의 수염을 박박 밀며 바라는 새날의 하늘 향한 새 자세인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고 목표가 뚜렷하고 값지고 비교적 높습니다. 이 점이 이 시에서 강조하려는 주제라면 주제겠다고 생각합니다.
2: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3월 그대에게 향한 내 마음입니다.
0: 3월 그대에게 향한 내 마음은 김승광. 늦은 3월인데 그리운 봄 소식은 다만 먼 제 너머에서만 들리고 여기선 아직도 이따금 칼바람이 모질게 부르치고 계절을 모르는 폭설이 향방 없이 펑펑 내립니다. 두터운 적살 밑에서도 뾰족뾰족 머리를 쳐드는 파란 잔디와 얼음 밑에서도 노란 저고리 받쳐 입은 복수초를 보았을 때 초점 잃은 내 눈이 반짝하고 빛났습니다. 아직은 추운 계절인데도 봄을 향한 발걸음은 멈춘 적이 없어 얼었던 마음은 스르르 녹아 어설픈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월 그대에게 향한 내 마음은 눈 속에서 돋아나는 새파란 잔디의 마음입니다. 얼음 속에서 활짝 피어나는 복수초의 노란 웃음입니다. 다만 그대 눈이 반짝하고 빛날 수만 있다면 다만 그대 마음이 햇살 듬뿍 머금고 따뜻해질 수만 있다면

이 신은 봄 3월에 이른 봄 3월에 벌써 지난 봄난새를 맞고 마음이 들뜨는 시인이 그 진솔한 느낌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시인들은 누구보다 먼저 봄내새를 먼저 맡을 줄 압니다. 칼바람이 아직도 불고 폭설이 향방없이 내린 3월이라도 시인의 마음은 벌써 봄을 담은 봄의 눈빛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두터운 적설 밑에서도 머리를 쳐들이 시작하는 잔디를 보아낼 줄 알고 얼음 밑에서도 노란 저고리를 받쳐 입은 복수초를 보아낼 줄 압니다. 시인은 늘 이렇게 시간 앞에서 달리고 계절 앞에서 달립니다. 시는 이렇게 이른 봄 차가운 냉기 속에서도 먼저 얼었던 마음을 녹이고 있는 시인의 그 정감을 자연을 빌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촛불 인생입니다.
1: 촛불 인생 김승광. 그대 마지막 눈물이 다 마르기 전 마지막 한 점의 빛을 뿌려주세요. 가물거리는 그대의 빛이 잠시라도 이 밤을 더 밝게 비춘다면 암흑은 어느새 뒷골방에서 멀리 도망가버립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어느새 새벽이 푸릉푸릉 밝아옵니다. 덩탈 무렵 그대의 피는 다름질을 멈춥니다. 그대는 창을 열고 새날을 맞습니다. 하루 또 하루 거듭되는 시행착오. 재마르지 못한 눈물과 한 점의 까만 재. 이것이 그대에게 잘해진 전부였어도 그대는 바람마냥 지난 세월을 회심의 미소로 바라보며 조용히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2: 예, 이 시 역시 촛불이 한 생을 통해 자신의 그 거듭나려는 불같은 심경을 잘 토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은 자기 몸을 다 태우면서 또 태울 때 계속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마지막 빛을 뿌려줍니다. 나중엔 까만 자로 남는 촛불이지만 지난 세월이 회심의 미소로 흔연히 보내버리고 조용히 조용히 눈을 감는다고 썼습니다. 촛불의 마지막 꺼져버리는 장면이죠. 또한 촛불의 인생을 통해 인간이 마지막을 잘 암시해주는 대목이죠. 인간도의 촛불

0: 처럼 짧디 짧은 인생길이 마지막 한 가닥 빛이라도 이 세상에 더 보태주고 사라지게 되니까 흥연한 태도와 참다한 인생관으로 자신을 반초하고 거듭나고 연소하라는 그런 암시인 것 같습니다. 이는 비단 시인 자신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모든 뜻 있는 정직한 사람들에 대한 권장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폭포입니다.
2: 폭포 김승광. 끊어지지 않는 세월의 숨결 은빛 고룡이 되어 층감절벽에서 쏴쏴 사태마냥 쏟아져 내린다. 작심하고 달려온 찰나의 죽음. 그 찬란한 비명 앞에 온몸이 오싹오싹 전율을 느낀다. 한여름의 열기에 시달렸던 나. 나도 한번 다이빙 선수가 되어 저 폭포수마냥 세월 속에 뛰어들어 멋진 퍼포먼스를 날려보는 건가. 몸도 마음도 산산이 부서졌다. 기막히게 새로운 환생을 해보고 싶다.
0: 예, 숱한 사람이 폭포를 썼는데 이 신은 폭포를 끊어지지 않는 세월의 숨결이라고 비유하고 그 세월의 숨결이 지금 은빛 거룡이 되어 층감절벽에서 쏴쏴 사태마냥 쏟아져 내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폭포수 같은 세월이 작심하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층감절벽 앞에 있는 걸 본연히 알면서도 그런 몸이 산산에 부서질 줄 본연히 알면서도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비명이 그저 비명이 아니고 시인한테는 찬란한 비명으로 안겨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온몸이 오싹하도록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그 아래 랜에서 보면 자신도 이 짙은 한여름의 열기에 시달린 몸을 한번 다이빙 선수가 되어 즉 그 물에 뛰어들기 선수가 돼서 멋진 퍼포먼스를 날려보고 싶다고 합니다. 퍼포먼스 즉 연출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신이 매일같이 찌들고 시들렸던 일상사에서 활 벗어나고픈 심정이 폭포를 보는 순간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연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기막히게 새로운 환승을 해보고 싶다 고 쓰고 있는데 이는 그런 찌든 생활궤적을 훌 벗어나 폭포처럼 떨어져서 산산조각난 다음 다시 환생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재탄생을 해보고 싶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시 원래의 자아를 죽여 없애버리고 환생 탄생해야 즉 거듭나야 발전이 있고 운동력이 있게 되고 다시금 생이보람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신은 이렇게 다시 거듭나려는 시인의 심경으로 폭포를 통해 시원히 발을 하고 있습니다. 읽는 이마저도 가슴이 후련해나는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은 김승광 시인의 천리가 다분하고 진솔한 감정에서 우러나온 시들을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1: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호,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장략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략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략입니다. 장략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내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략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지금 우리 활동 7월 10일부터 시작했는데 딱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이 열흘 동안 지금 이 우리 활동하는데 가성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우리 활동입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가성용 전기 제품을 드리는 우리 활동에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침대 위에 펴는 겁니다. 아주 고급적이니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건강 웰빙 매트이지요. 넓이가 1m80이고 길이가 2m 됩니다. 그리고 시원

0: 원하면서도 편안한 숙면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베개 두 개를 증송해 드립니다. 이 침대의 펴는 매트는 양 옆을 다 뽀베랬고 앞면 뒷면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기 순환이 잘 되게 했고 시원한 감을 줄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이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100원이 달하는 그 전기 압력솥이 독수리 벨리펜다의 그 양스 치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이죠. 우리 아주 간편하면서도 편리하고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한 요리 필수 제품입니다. 찜을 하건 다거나 조림할 때 아주 편리하고 빠르게 물 한 방울을 사용하지 않고도 찜 달걀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압력솥은 여러 가지 공능을 구비한 우수한 제품이고 옆에서 불이 센가 약한가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자동으로 무슨 요리를 하려면 버튼만 누르면 완성됩니다. 낮에 출근하면서 저녁 뭐 5시 반이나 6시에 오셔서 찜 달걀 드시겠다 하면은 예약을 눌러놓으면 저녁에 어김없이 찜닭도 드실 수 있습니다. 실용적이면서 과학기술감이 강한 이런 제품이죠.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기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드립니다. 이 기카노 공기청정기는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이죠. 강대한 공능 효과가 있고 리모컨으로 조절하면서 쓰는 겁니다. 3단계 공기를 정화해주고 시간을 설정해놓고 조작해도 되고 심도 있게 여과하는 기술로 빠르고 확실하게 오염을 제거해주죠. 우리 공기청정기를 볼 때 써보신 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공기청정기를 집에 커팅에 켜놓고 사파에 앉아있다가 침실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대비가 크게 알립니다. 그리고 온밤 침실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가 커팅에 나오면 커팅의 공기 희박한 감이 확실하게 알리죠. 결국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이런 분들 아마도 아실 겁니다. 공기청정기를 켜놓은 칸에서 그 칸이 그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애완견이 근본 나오려고 아예 합니다. 이번 우리 활동은 36곽을 사시는 분들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고급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이 기회가 아주 좋죠.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에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신랑 먹는 환자인데요.
0: 예.
2: 그 약은 신사인 아빠 먹은데 엄청 효과 많이 봤어. 그래서 2년 전에 먹은데 지금 하나도 아무런 증상도 없이 절생된 사람과 같이 활동한다.
0: 예, 심사에 그래, 좋아지는 약입니다, 원래.
2: 예, 그 약 좋고 너무 효과 좋고 우리 인감이 작년에 10월 달에 눈녹음이 왔는데 눈매병원 이변에서 체온에서 1차 이야기 좋을까 내대주시겠습니다.
0: 예.
2: 그것도 선생님 또 간이랍니다. 그래 그것도 내지금 대주시겠는데 우리 영감이 그것도 저생성 사람과 똑같습니다. 옛날과 같으게.
0: 예.
2: 그냥 저생성 사람처럼 그것도 또르래가지고 참 술 타고 다니면 북대 시사 북대 강좌에 그냥 어디 여덟 달 됐는데 여덟 달 됐는데 그걸 하니 한 번도 무슨 다른 증상도 없고 그 증상도 사는 것 같이 놀라댑니다.
0: 아, 얼마 줬습니까? 약덕입니다.
2: 예, 약덕. 예. 우리 영감은 야, 이 약이 좀 최고라고 난 이 약 계속 먹겠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0: 그렇지.
2: 그래, 내 또 이 동의 분들이 여러분 소개했는데 모두 효과 좋다고 다 그랬다.
0: 예.
2: 하지배순이 효과 좋다고 또 한 번쯤은 했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여기 또 한동안 아내를 내가 소개했는데, 우리 한동안

0: 사람에도 효과 많이 받으니까나 영감이 또 예 무슨 소비사 연락하면 뭐 전입세단 도우진 다음에
1: 예.
0: 내게 없고 뭐 어지럼지 나고 이랬는데 예 엄청 못한다. 그래서 그 놓치 자기 먹고 나서니까 영감 같이 되던 시기인데 그렇게 효과 좋고 예 용좋단다.
1: 좋죠, 예.
0: 그래, 예. 계속 더 싸먹을 예산함이 주문 받았답니다.
1: 아, 이번에 예, 또, 예, 예.
0: 그, 활동 좋다고.
1: 활동 열매 좋습니까? 공기청정기도 들이지. 예, 현금도 예. 또 한 번 감해 주시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지금 장량심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저는 이게 혈압 조절에 앉아서 정말 20여 년 서약인 혈압 약을 먹고 살았다 했습니다.
1: 네.
3: 예, 그런데 예, 맨바르 선생님 강의를 듣고 당약 신여방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혈압 조절이 좀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후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 약을 예, 적게 먹게 됐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야, 혈압 조절이 좀 너무 잘 되니까 야들단 말에 작년 심여방만 지금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러고 예. 내경색이 오면서부터 그냥 그저 어지럼이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야 눈도 어째 먹어봐서 되게 영 힘들어 됐습니다.
1: 아 예.
3: 예. 괜히 이 약 먹으면서 예. 머리 맑아지고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아니지.
1: 예, 정신이 바짝 난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3: 예, 기분이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에이. 그러니까. 계속 관절이 예, 아파서 예, 그렇게 영 힘들었는데, 지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릅니다. 지금.
1: 좋죠, 예.
3: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활동에 참고해 난 약 배달 받아봤는데, 내 소개라서 우리 친구 남편이 지금 이 약 쓰고 있는데, 예, 그분은 또 내 출혈이 와서 예, 많이 고생했습니다. 팔이나 다리나 쓰기 불편해서.
1: 아, 예.
3: 그래서 예, 이 약 먹게 지금 팔이나 다리나 쓰는 게, 야, 영마이 좋아졌답니다.
1: 좋아지시었고, 예.
3: 그래, 이 약 많은 게 없다면 지금 활동에서 올 때 지금 오늘 배달받아 계속 쓰겠다면 그럽니다.
1: 예, 배달 이번에 받으면, 예, 공기청정기랑, 그 다음에 전기압력솥이라며 이런 거 가질 수도 있고, 예, 현금도 또 빼드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 활동이 네. 아주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심 예방에, 장약심 예방에 얻었을 이제 오란다, 선생님.
1: 예.
4: 예, 그래. 이 아구 선생님이 처음에 강의하실 때부터, 예, 그 내용도 보기도 명 마음이 든다 말입니다. 수치공 일이, 예. 까춘풍 환자가 있어, 이 아구 수탄약을 다 써도 말아야 됐더니, 이 아구에 예, 접촉에 숙이시다가 시작한 게, 민트가니 그 주지방이 중풍을 치료한다, 방금 몇 개 응하신다, 예. 그런데 그걸 딱 썼다가나, 예.
1: 맞습니다.
4: 예.
1: 딱 씌워요.
4: 그러니까나, 예. 효과, 그서 탁탁, 그서 완전히, 그서 단약 쓰기보다 완전 들이뛰다, 완전 영역과 좋겠구나.
1: 예.
4: 그리고 이 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기다리면, 그 천연성 약제도 이렇게, 그 뭔가, 사촌 어느 것도 이상, 또 네가 있는 한국으로 된 약이 또 들어갔지, 그만다, 선생님.
1: 맞습니다, 예.
4: 그리고 또 뭐니까 그 홍경초는 5,400원대 이상 되는 그 약이 좀 들어가.
1: 그렇지.
4: 그러니까 이 중풍 치, 이 배, 어림이 허리 마트 수가 어디 배 치료하자면은 인간의 약하고.
1: 좋은 약제가 좋은 치료 효과를 보는 네. 게입니다, 원래.
4: 좋은 약이 이렇게 들어가고 주변에 네. 내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약이 딱 적혀있으니까, 그 다음에 딱 시작한 게, 야, 혈압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 약이 하면 예, 무조건 그래서 예, 대포에 와서 예, 정말 상상할지도 모른다. 혈압이 그래서 양대로 쏙 넘어가지. 그 다음에 심리라는 게 빠르지. 그 반신 쓰지 못하지. 벌써 걷다가 또 발목이, 손목이 다 불어났지. 머리 어지럽지. 굉장히 젊을 수니까, 예, 한다 했으니까. 벌써 어림증이 나는 게 났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이, 혈압 내려가기 시작하는것부터 그 다음에, 아이, 그 다음에 얼굴이 그 뭔데, 여유를 오른 게 내렸다 말한다. 그니까 이야기에 사람 사가 됐구먼.
1: 그렇죠. 예.
4: 예. 체포에 오지 않고 혈압 써서 잘 돼. 체포에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약이 덕분이지. 무슨, 다른 약 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 이래. 그리고 또 혈압 써서도 선생님이 또 지도하셔서 또 그렇게 쓰니까 예. 완판 다르대요. 도로수대다 지도하셔서.
1: 그렇죠. 그게 예. 정말 예. 그게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겁니다. 류이스 레오파인데.
4: 예, 없습니다. 예. 예. 그래, 난 이렇게 도가니 한 그저 여섯 분 내 소개를 지금 쓰고 있는데 한 집이 또

0: 어떤 날 내 형식이 들어왔는데, 여자한테 이제 집집서인데, 근데 이 집에서 지금 석달 수급하게 너무 좋으니까, 이번에 우리 하던 것도 잠깐 하겠다서 그만.
1: 내 형식이 좀 장기석을 쓰면 아주 좋죠.
0: 예. 공기 천일을 준다까네. 예. 집안에 공기 나빠가지고.
1: 이번에 얼마 줬습니까?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혈압이 조절한데 31년 동안 서약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1: 예.
3: 예, 그러다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장약신내방 먹고 있는데 장약신내방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정말 야 영 잘 됩니다.
1: 잘 되죠 원래.
3: 예. 예. 몇 달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적게 먹게 됐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그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야,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약을 딱 만에 단약 신내방만 먹고 있는데,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리고도 나는, 예, 심장도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면, 앞쪽 가슴이 쑥쑥 찌르고, 특히 집이나 들어오면 문을 열어놔야 숨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심내방 먹고부터, 아, 이증상이 하나하나씩 싹 해결됐습니다. 조금.
1: 예, 심장이 좋아지면서 그런 증상들이 나사질 수 있죠, 예.
3: 예. 예. 이 약 먹으면서 정말 한 가지보다 여러 가지 효과 봤습니다, 나는.
1: 예.
3: 밤소변 자랐는데, 아, 심내방 먹고부터 한 번만 소변 나이, 그 전에 조금 지나가서 지금 한 번만 소변 나이 많아지면서 소변 차수 조금 많이 들어도 어디서 통장 잘 때 많습니다.
1: 예.
3: 예, 그래 다음 자자는 아침에 머리 맞고 사람이 정신.
1: 예.
3: 그래 우리는 도량주는 이 약 계속 먹으면서 건강 챙기고 있는데,
1: 예.
3: 한 가지 머리 합시다네.
1: 예.
3: 우리 사촌 동생 요즘에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1: 예.
3: 연변병원에 가서 시티라니 해본 게 장시신 녹근세이 왔답니다.
1: 아, 예.
3: 그때 이거 쓴 거 보고서 아 우리 동생도 이거 장약 신내방 나도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물어봐 달라 그랬습니다.
1: 예, 이 장시식 노경이 예, 이거는 이 뇌경색 중의 한 개 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약이 뇌경색, 예, 뇌경색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 예, 그런 다발성 뇌경색이요, 장시식 노경이요, 다발성 뇌경색이라는 거는 우리 뇌혈관이 그 세 곳이 막히면 예, 세 곳부터 그 다발성 뇌경색이라는 게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여러 곳이 막히지 않을까 이런 거 다발성 뇌경색이라 하고 예, 이 장시식 노경도 이 뇌경색이 한 개 류형인데 주요하게는 대뇌 깊숙한 곳이에 예, 작은 동맥이 경화가 오고 아, 또 지질이 침착되고 예, 지질이 침착된다는 것은 노폐물이 가라앉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혈전 형성으로 인해서 혈류가 차단되면서 뇌조직 극부의 허혈성 괴사가 발생되면서 아, 뇌혈관이 막히는 이런 병이죠. 예. 예, 이 장시식 노경이라 할 때 주로 고혈압병이 있는 분들 예, 장기적으로 고혈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분들 보면은 소동맥 벽을 두껍게 만들고 혈관 내경을 졸바지게 하기 때문에 결국 막히게 됩니다. 예, 뇌혈관이. 그래서 아, 그, 또 이 당뇨병이 있다거나 혈지 높아도 예, 장시식 노경을 유발하기 그 유발하는 것을 증가시켜 주죠. 예. 예, 그리고 이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볼 때 주로 혈당, 혈압의 혈지, 뇨수환이 이런 아, 네 가지 중요한 지표의 균형을 맞춰줘 가지고 스코를 해결해 주는 데서 아, 그 아주 그 치료 작용이 좋죠.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들이 여러 가지 심장병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뇌경색이 왔다거나 이 뇌경색이 여러 가지입니다. 뇌경색이라는 건 혈관이 막혀서 일으키는 이런 병을 말하는데 그리고 뇌출혈을 이렇게 온 이런 분들 이 후유증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아주 우수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서홍화라든가 황계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 홍경천이라든가 청궁, 또 담남성이라든가 그 지룡, 그 우슬이 들어갔고, 이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 결국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 주는 데서 그렇게 치료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예. 그분 한

0: 앞에 예, 추천드리니까 예,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아, 그러면 이제 맞으면 대답하다 이제 쓰겠단다.
0: 예. 아주 좋습니다. 그분한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전 근 20년 동안 혈압이 아홉 개 이상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3: 예, 친구 소개를 선생님 장약신경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이약 먹기 시작했는데, 몇 달 먹은 다음에 선생님 기도를 받으면서 혈압이 약을 감량하면서 또 다른 방법을 알려준 걸로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돼서 약을 딸 만에 지금 이약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아주 엄정되고 있습니다.
0: 그 방법을 같이 쓰면은 지금 혈압 조절이 아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3: 그러니까
0: 그 방법 예, 같이 써야 된다. 예, 처음에
3: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현실로 났습니다.
0: 예.
3: 그리고 다발성적인 세기 전까나 계속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안 됐던 것 같고 동시에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고라니 말수만 느낌이 든다.
0: 좋죠. 예.
3: 예. 그러니까 기억력도 좋아지고 동시에 아침에 일어나가 동시에 나고요. 그리고 위도 안 좋아서 계속 예. 얘가 더부룩 가고 일이 깨지 못하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초림하고 이랬습니다. 완전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밥맛이 돌아서까지 밥도 잘 먹게 될까요? 몸도 좋아지고 있고요.
0: 그렇죠. 예.
3: 그러니까 활동이 너무 좋고 할까 우리는 두부 같이 먹자고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예. 배달 받았습니다. 친구를,
3: 예. 친구를 소개했는데 그동안은 그 자리 두 곳이나 하고 예. 그런데도 심장이 아이가 와가지고 계속 두근다끈하고 하지가 계속 하고 손발이 계속 저렸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미 먹고 있는데 얼마 한 6달 먹었는데 효과 보인다고 좋았대다. 그래 이번에 활동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지금 약이 지난해 미리 이렇게 싸놨다. 내도 싸겠으면 싸라 할까. 오, 이 좋은 비유에 알 싸겠는가 하면.
0: 기회가 좋죠. 예.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심장이 지자를 아, 한 개, 두 개, 세 개, 다섯 개 이상 이렇게 넣은 분들 아, 나는 인제 심장이 지자를 넣었기 때문에 심장병에 대해서는 근심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관상동맥이 70% 이상이 예,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심장이 지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예 그런데 심장이 이제 지자를 몇 개씩 이렇게 넣었다 해서 내 심장병이 완전히 일없는 게 아닙니다. 예. 심장 안이 그 많은 혈관 중에서 내가 심장이 지자를 넣은 그 혈관을 구해냈을 뿐 아, 그 완전히 그 다른 혈관이 예, 앞으로 안 막힌다 이런 보상이 절대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아, 앞으로 두 개, 세 개, 다섯 개 이제 뭐 아, 다 열 개 막 이렇게 넣어야 될 이런 확률이 높죠. 예. 예, 그래서 아, 지금 지자를 어디로부터 넣는가 하면은 다리 요골동맥을 통해 지자를 넣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그만 심장 지자가 들어가서 심장 혈관이 쫄바진 부위에 이르면 활짝 펴지면서 그 쫄본 곳을 넓혀준다. 예. 예. 그렇게 확 넓혀주죠. 예. 그런데 그 지자를 넣은 태합금 지자거나 예. 금속이 노출된 이런 지자 예. 이 모두 그물 모양으로 됐습니다. 예. 지자를 넣은 분들 보면은 시간이 가면서 노폐물과 독소가 그 그물 모양으로 된 부분이 계속 달라붙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예. 예, 혈액 중에 혈지가 높아지고 독소도 끊임없이 생성되고 노폐물이 끊임없이 산생되면서 지자의 그물 모양으로 된 부분이 계속 달라붙기 때문에 심장에 지자를 넣은 후 이산은 계속해서 서약인 아스피린 혹은 바이 아스피린, 버리웨이 이런 다딩맥 약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죠. 예. 예, 어떤 분들은 다딩맥 약을 이렇게 몇 년씩 드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 예 간이 쪼안미가 올라가고 아, 대퉁근 근육이 위축이 오면서 흥원지가 소실되기 때문에 사바에 앉아도 베개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심지어 어떤 분은 깡화이스까지 오는 분들도 있죠. 예. 예, 서약이 부작용이 큽니다. 예. 예, 이렇게 심장이 지자를 넣어야 되는 변두리에 있는 분들 심장이 이미 지자를 넣은 분들 아, 그, 이런 분들은 꼭

혈액 중에 혈질을 낮춰주면서 혈전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이런 중약으로 된 이런 약을 쓰면 좋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아,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죠. 예, 예 우리 장약법 때 예, 우리 몸속이 저밀도 지단백하고 혈액 속이 대량이 유익한 지방산을 아, 혈관이 상처받은 위치에 놓지 않고 혈관 중막으로 침투시켜 주기 때문에 에, 그, 이 플라크에 이 빵콰리람 형성되는 것을 아, 많이 막아주게 됩니다. 예, 에,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혈질을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성분 아, 서홍화라든가 또 그 지룡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아, 소목이라든가 우슬이 들어갔고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인 아, 그 파핵용지호소에 이게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입니다. 예.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해주고 있고 아, 이 장약 심리방 자체가 아, 그 소분자로 된 중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에, 그 이런 큰 분자들을 소분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가지고 호흡을 통하고 아, 또 대변, 소변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이런 중약이죠. 예. 에. 그리고 이 뇌위축이 지금 온 이런 분들 이 뇌위축이라는 거는 신경계통 질병이 하나입니다. 예, 대체적으로 뇌조직이 축소되면서 신경세포가 감소되면서 아, 진행되는 이런 질병이죠. 예, 에, 그리고 우리 인체 내에서 보면은 아, 대뇌는 산소소모량이 제일 큽니다. 예, 에, 대뇌는 전신이 산소소모량이 23%를 차지합니다. 예, 정상적인 사람이 대뇌세포는 아, 140억 개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예, 뇌 위축이 와가지고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 아, 대뇌세포가 30% 줄어들어가지고 리해 능력도 차하고 기억력이 안 돼가지고 밖에서 예전에 알던 사람을 만났는데도 아, 잘 알아보지 못하는가 하면은 가까운 사람들이 이름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 예, 뇌 위축 진단을 받기 전에는 아, 전화번호들도 잘 기억해냈는데 뇌 위축 진단을 받은 후로는 아, 그 이 기억력이 안 돼가지고 이전에 알던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에, 이런 현상들은 뇌신경세포들이 에, 그 산소가 많이 부족하면서 신경조직이 아, 신경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에, 뇌위축이 올 수 있는 이런 원인이 여러 가지 인소 때문인데 에, 수소 먼저 혈압, 혈당, 정상 수치 가깝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 미세혈관이 손상받는 아, 받으면서 대뇌의 여러 곳에 뇌혈관이 막히면서 아, 진일보 대뇌의 큰 혈관이 손상받는 것을 줄여줄 수 있죠. 예. 예, 그래 이래면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예, 이 뇌위축이라는 것은 노화 과정에서 그 누구나 아주 근심하는 이런 질병 중에 하나인데 예, 이 뇌위축을 일반 로백성들은 치매라 하고 이학적으로는 뇌위축 혹은 알츠하이머라고도 합니다. 예, 중의는 노년 痴呆症이라고 하죠. 예, 노년이 들어서서 멍청해지는 병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이 뇌위축은 일반적으로는 대뇌의 해마체하고 대뇌의 피질하고 아, 기타 인지 기능하고 유관되는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은 대뇌의 해마체가 기억해내는데 예, 이 해마체는 대뇌의 내측 관자엽 깊은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관자엽이라는 것은 대뇌의 오른쪽 왼쪽 양측의 귀부위와 가까운 이런 부위를 말하죠. 예, 예, 이 해마체는 대뇌의 오른쪽 왼쪽 반출에 예,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예, 해마체가 아, 금방 한 일들을 기억해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금방 한 일들을 아, 기억할 수 있는 아, 그 이 해마체는 이 예, 그 아주 빨리 이렇게 산화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오랫동안 그 기억해 그 금방 한 일들을 잘 기억할 수 없지요. 예, 산화 빨리 되기 때문에 산화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사과나 감자를 절반 따게가지고 한참 놔두면 색깔이 변합니다. 예, 예, 이런 걸 산화된다고 말합니다. 예, 해마체는 대뇌 안에서 산소가 가장

0: 많은 부위일 뿐만 아니라 또 자유기가 가장 많은 이런 부위죠. 예, 공장량이 가장 크고 산소 소모량이가 가장 많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기도 가장 많아가지고 손상도 가장 심합니다. 예, 이 해마체는 대뇌에서 가장 먼저 손상받고 가장 먼저 위축되는 이런 부위입니다. 예, 이렇게 해마체가 엄중하게 산화되고 위축되면 해마체에서 금방 한 일들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한다. 예. 이렇게 해마체가 엄중하게 산화되고 위축되면 해마체에서 금방 한 일을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한 일들이 오랫동안 머물다가 대뇌 피질에 전달된다 하더라도 이미 손상을 많이 받은 정황이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0: 대뇌 피질에서 잘 기억해내지 못하죠. 예.
1: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회로는 이사일의 7979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념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3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 2026년 제8차 주이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이민정부 제59차 상무회의가 2일 소집됐습니다.
2: 오늘 연변당서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춘황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3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습금형 총사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 습금형 총사기가 동서부 협력사업을 상시적으로 잘할 때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동서부 협력사업회의 정신, 습금형 총사기가 산동 덕주 고찰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 6월 30일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발표한 중요 연설은 105년 내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빛나는 여정과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회고 총화했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휴양을 이룩할 수 있었던 여섯 가지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밝혔으며 새해 로정에서 전체 중국 공산당인들이 신심을 굳건히 하고 계속 분투할 때에 대해 다섯 가지 반드시의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는 바 다시 한번 전당을 향해 새로운 역사적 휘황을 힘써 창조해야 한다는 위대한 호소를 함으로써 신시대의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실현하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 당조는 습금형 총서기 중요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중대한 정치 임무로 삼고 당위 당조 회의 리론 학습 중심조 등을 충분히 이용해 집중 학습을 전개하고 각급 당학교 행정학원을 이용해 교양 양성을 전개함으로써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그 속에 담긴 풍부한 내포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를 깊이 터득하도록 교양 인도하고 이를 확실하게 두뇌를 무장하고 당성을 단련하며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주동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선전 강연을 정성껏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원 오프라인 일체 추진을 견제하면서 전방위 다각도로 선전 해석 사업을 잘해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이 가가호호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리론과 실제를 연계하는 우량한 학풍을 발행하면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와 결부시키고 개혁, 발전, 안정 등 재반 사업을 잘하는 것과 관통시켜 연변의 도약 주월이 더욱 큰 돌파를 이룩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습금형 총서기가 동서부 협력 사업을 상시적으로 잘할 때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전국 동서부 협력 사업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복근, 영하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학습 운영하며 길림절강 접목 협력을 깊이 추진해 호혜 상생, 공동 발전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산업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절강의 투자와 연변 발전의 결합점, 출발점을 정확히 찾아 기업 플러스 자원, 시장 플러스 제품, 본부 플러스 기지 등 협력 방식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자본, 기술, 대상을 연변에 유치하며 절강 산업의 단계적 이전을 이어받아 연변의 실물 경제를 공고히 하고 장대시키는 데 동력을 더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생태, 민속, 변경, 빙설 등 문화관광 자원 청품에 입각하고 절강의 문화관광 운영, 뉴미디어 선전 우세를 빌어 문화관광 협력 기제를 다그쳐 구축 완산하고 문화관광 활동과 문화체육 경기를 상시적으로 연합 개최하며 량질의 문화관광 자원을 서로 추천 속에 문화관광 시장을 함께 발전 장대시켜야 합니다. 민생분야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절강의 량질 공공자원을 적극 도입해 학교, 병원 등 결연 공동건설을 착실히 추동하고 개거 양로봉사 브랜드를 다그쳐 구축함으로써 협력 성과가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철하면서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홍수 방지, 위험 제거, 재해 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전주가 안전하게 증수기를 넘기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요해 중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큰 하천, 저수지와 도시 침수 우려 지점, 위험공사 구간, 산홍수 다발 지역 등 중점 부위를 예의주시하고 중대 기초시설과 건설 중인 공사, 도로 교량과 암거, 양로원, 풍경구 등 중점 장소에 초점을 맞춰 홍수 방지와 홍수 대비 검사를 깊이 전개해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하고 우환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적시적이고 정밀하게 조기 경보와 예보를 해야 합니다. 각 부문 간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동태적 감측, 의논, 연구 판단을 강화하며 정보 공유, 위험 평가, 조기 경보 발포에 전사슬 폐쇄 순환 고리 관리를 엄격히 실시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구 판단하며 조기에 경보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응급 준비를 실속 있게 잘해야 합니다. 응급 예비안을 과학적으로 재성하고 위험 구조 설비와 물자를 충분히 갖추며 위험 구조 실전 훈련을 착실히 잘하고 증수기 24시간 당직과 지도일꾼 인솔 제도를 엄격히 실시해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 부조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2026년 제8차 주인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인민정부 제59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과 국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 관찰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조 민족단결 진보 촉진조례 수정 초안을 심의했으며 최근 중점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항상 방심하지 않는 책임감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으로 고품질 발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극단적 날씨에 대한 극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당내 혁신적 리론이 변강 민족지역에서 거둔 생동한 실천과 풍부한 성과를 잘 총화하고 주당위의 포치 요구에 따라 1년의 고품질 자정 건언 보고를 형성해 사회 각계가 연변의 도약 추월에 지혜와 힘을 기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도시 갱신 중점 임무를 잘 실시하고 식량 안전 보장과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 최저선을 확실히 지키며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을 다그치고 기초교육 자원의 독립적 배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장 활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키고 현대화 응급관리 체계를 다그쳐 건설하며 전 사슬에 걸쳐 중점 업종 분야 안전 정돈을 추동해야 합니다. 취업 규모 확대와 질 제고를 지속적으로 힘써 추동하고 높은 수준 개방 협력을 확대하며 생산, 학습, 과학 연구, 실천 응용의 심층 융합을 추동하고 퇴역 군인의 취업 창업을 촉진해야 합니다. 신계소 조사에는 문제의 시정 사업을 엄숙하고 참답게 추진하고 원초적 혁신에 유리한 과학연구 생태를 조성하며 생태계통 최적화를 통괄적으로 추진하고 도로교통 안전치리 수준을 일

제거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정부 개통의 당에 대한 전면 엄격 관리가 심층 발전하고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펼쳐지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러시아와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0: 초청하며 신계 감독의 엄숙성과 권위성을 수호하고 대중 주변의 부정 기풍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사업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며 경영 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해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감을 확실하게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에 따라 민족 사물을 치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욱 유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인도해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경제운행 재반 사업을 확실하게 틀어지고 더 많은 실물 자금량과 유효 투자량을 힘써 형성해야 합니다. 개발구 개혁과 문제 시정 사업을 결합해 일체 포치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근본치리 난관 공작을 착실히 추진하고 공공안전 분야의 위험 우환을 빈틈없이 예방 통제하며 홍수방지 감음 대처, 긴급구조, 재해구조 등 재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중앙환경보호독찰 요구에 엄격히 기준을 맞추고 신소사건 처리 후속 사업을 착실히 잘 추진해야 합니다.
1: 오늘 연변당서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춘황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2월 옹성다사 회의에서는 춘황투쟁을 벌이고 무기를 탈취하며 혁명 무장을 확대할 때에 대해 배치했습니다. 1932년 1월 중공 동만 특위는 투쟁 문서를 발표해 반일, 무기 탈취, 소베트 정권 지지 구호를 명확히 내걸었습니다. 같은 해 6월부터 중공 동만 특위는 농민 대중을 널리 동원해 세금 채무 저항, 식량 빌려 보리 고개를 넘기, 일본 침략 반대, 진일 앞잡이 숙청을 내용으로 하는 춘황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투쟁은 추수 투쟁의 연장으로 당 조직의 통일적인 영도화에 전개됐으며 반일 색채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연변 각계 군중 조직이 일떠나 무기를 탈취하고 일제 주구와 악질 지주들을 청산했으며 식량을 빼앗아 빈곤농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연길, 왕청, 화룡, 훈촌 등 여러 곳에서 잇따라 투쟁이 전개되었고 여러 민족, 농민, 군중 2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투쟁은 석 달간 지속됐습니다. 이 투쟁은 일제와 그 주구 세력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고 여러 지역의 괴뢰 기층 정권을 마비시켰으며 연변의 광범한 농촌 지역이 혁명군중 조직에 의해 장악되면서 당시 군중혁명투쟁의 새 국면을 열었습니다. 이는 이후 항일무장 세력 결성과 항일유교 근거지 개척을 위한 군중적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0: 오늘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개를 해독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립법의 중요 원칙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사업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랐습니다. 첫째, 정확한 정치 방향을 견지하면서 민족사업 강화 및 개진에 관한 습금형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근본 준칙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견지하면서 중국 특색의 민족 문제 해결에 정확한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었습니다. 셋째, 네 가지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공통성을 증진하고 차이성을 존중하고 포용했습니다. 넷째, 헌법에 따라 입법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기타 법률과의 연결을 잘했습니다.
1: 화룡시 당위 선정부에서 주도하고 화룡시 문화관에서 알심대로 준비한 원봉거 정신으로 변강 건설, 원봉거 정신과 신시대 찬가, 몰입식, 음악사상 정치 당수업이 일전 화룡시 문화관에서 펼쳐져 문의 형식으로 변강 건설의 세월을 재현하고 본토의 홍색 분투 정신을 전승했습니다. 무대에서 배우들은 소박한 말로 지난 간고했던 세월을 들려주었습니다. 불근의 변강 비춘의 고전 선율과 더불어 펼쳐진 조선족 특색 무용과 정경 재해는 로일대 건설자들이 절벽을 뚫어 수로를 내고 군민이 한마음으로 수로를 건설해 풍작을 이룬 감동적인 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당수업은 리론 선전 플러스 정경 재현 플러스 음악 합창 모식을 주해 원봉거 건설 역사를 주선으로 삼아 변강 대중들이 변강을 진흥시킨 분투 이야기를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홍색 사상 정치 교양이 더욱 생동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관중 손정입니다. 극중 정복화로 인해 말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개산정은 돌을 쫓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실속 있게 일해 변강을 진흥시키는 상징입니다. 저의 개산정은 바로 착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묵묵히 산을 여는 한 자루에 정리되어 변강에서 묵묵히 기여하랍니다.
2: 力早下每一。

0: 최.
1: 화룡시 문화관 당지부 부석이 양진혜입니다. 우리는 원봉거 정신으로 변강건설 음악사상 정치 당수업에서 원봉거 정신을 고양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고분투하며 용감하고 굳세게 전진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 당원들 그리고 젊은 세대 청년들이 모두 로일 때 이런 우량 전통을 전승해 나가고 당원과 대중들이 당시의 간고분투 정신과 세월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계 화룡시에서는 전시 보미에서 공익 공연을 펼치는 동시에 견학 로선과 온라인 교양 자원을 결합해 원봉거 정신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고 대대로 전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이 2일 흑룡강 개소로 출정했습니다. 개소에 도착한 연변 대표팀은 현지 주민과 축구 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2일 연변 대표팀 선수 23명은 연길 서역에서 투지를 다지며 출발했습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녹색 통로를 개통해 연변 대표팀의 출정에 편리를 도모해 줬습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 임건웅입니다. 개서 대표팀과의 경기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마쳤고 몸 상태를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전술 배치를 충실히 이행해 이번 경기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개서에 도착한 연변 대표팀은 현지 주민과 축구 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꽃을 선사하고 관악단은 특색 민족 음악을 연주했으며 선수들도 계속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게 연변 선수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계속 자원봉사자 신직군입니다. 연변의 벗들이 계속에 온 걸 환영합니다. 우리의 특색 칼국수와 계속 냉면을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고향의 기대와 두 지역의 우정을 안고 축구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7월 2일 오전 길림도나 민간 칼그림 북경진출 활동이 국가대극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7월 6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100여 점의 칼그림 작품을 북경에서 선보였으며 풍경과 인문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 칼그림의 독특한 예술적 매력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2: 우리 주에서는 소비품 보상 판매 보조 품목을 1층 확대했습니다. 확대 품목에는 지능화 연기 배풍기, 지능화 취사 도구, 지능화 정수기, 건강 감축 설비가 포함됩니다. 보조 기준은 장기 제품의 각 단계 우대 혜택을 제외한 최종 판매 가격의 15%입니다.
1: 올해 대학 입시, 고중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 군순방천풍경군은 전용 졸업 혜택을 내왔습니다. 2026년 전국 대학 입시, 고중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은 수험증을 제시하면 군순방천풍경구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2: 그일 연길 주민 오 선생이 소위 인터넷 주식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가 7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길 공안은 사기 방지 조기 경보를 발표해 주식 투자 시 낯선 APP를 멀리하고 인터넷 주식 추천 생방송을 경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3: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0: 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유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들어라.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점, 청춘 여드름, 습진, 생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 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박경만 작사 작곡의 시골 풍경으로 시작해봅니다. 눈앞에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펼쳐지는 시골의 포근한 풍경을 노래로 만나볼까요?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수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꽃 배달 아가씨 보내드립니다. 활기차고 사랑스러운 가요죠. 귀여운 꽃 배달 아가씨 리듬에 함께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최윤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고장 우리 연변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쌓아가길 바라면서 정호원 작사 허출림 작곡의 우리 연변 쾌신아 칭칭나네 보내드립니다. 도명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은 고향의 달빛 보내드립니다. 잔잔한 멜로디와 함께 마음을 쉬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뀐 쾌한 멜로디가 기분까지 밝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꿈꾸며 100세 인생 일일이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꽃과 수원의 빈 꽃내음, 푸른 들판의 풍경까지 마음속에 그려지는 가요입니다. 고향의 새 이야기를 담은 어정식 작사 한상일 작곡의 내 고향 새 전설 보내드립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언제나 마음의 보금자리입니다. 푸른 과원이 아름다운 우리 고향을 노래한 류영해 작사 김창근 작곡의 내 고향 만무과원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향긋한 꽃향기처럼 마음을 설레게 하는 노래가 이어집니다. 고향에 피어난 아름다운 나팔꽃, 이어서 리성비 작사 최하

시골 풍경과 고향 이야기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도대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여름철 동충하초 특별 이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에는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를 드리고 실크 여름 이불도 함께 선물로 드립니다.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세 박스를 드리고 또 여름철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쿨매트 3종 세트를 또 같이 드린다고 합니다. 9박스 구매하시면 9박스를 드리고 990원 가격에 냉풍 기능이 있는 타워형 선풍기 하나와 368원 가격에 허브차향 베개 하나를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면 20박스를 더 드리고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368원 가격에 베개 하나까지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 10일만 진행되는 특별 이벤트입니다. 특히 가전제품 사은품은 준비된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므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7일에서 10일 전에 반드시 전화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품

0: 범위 모두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서둘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예, 요즘에는 10일까지 여름철 상품을 특별하게 증송하는 이런 단기 특별 우대 활동 진행합니다. 예, 우리 여름에 더볼 수 있는 이불도 드리고, 예, 그리고, 침구 이 3종 세트라든가 선풍기, 그리고 공기청정기, 베개 등 이런 상품들을 드리면서 또 본 양품도 또 드립니다. 예, 새 과거 사실 때에는 한 박스를 더 드리고, 여섯 박스 사실 때에는 세 박스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아홉 박스에는 아홉 박스를 더 드리고, 열여덟 박스에는 스무 박스를 또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번 우대 활동이 상품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또, 미루 또 예약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활동은 10일간 진행합니다. 이제 6일이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옛날부터, 예, 불로장생이 비약으로도 또 써왔고, 현대인들이 지금 건강에서 많은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아주 진귀한 이런 약품입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전화입니까?
1: 맞습니다.
2: 야, 선생님 분마다 수고란. 예. 난 동충하초 쓰고 영도 쓴다.
1: 예.
2: 수선문제의 혈압이 정살됐지. 다음부터 이게 동충하초 몸 잠용 잘 온다 어때?
1: 맞습니다.
2: 예. 예. 그 다음에 소화 선생님 잘 되지.
1: 예.
2: 예. 그리고 얘랑 빼랑 아프던 것도 지금 우린데 비 온다 어제부터. 예. 근데 오늘 벗을 병. 그래도 그저 무릎이랑 것도 이렇답니까?
1: 예.
2: 예, 용 좋습니다. 그래, 나중에 좀 선생님 있습니다.
1: 예.
2: 그런 것도 할돌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했답니까?
1: 예.
2: 할돌 좋아서 예, 아홉 각 좀 제 아홉 각, 그 다음 선물도 많고. 그래, 내 좀 또 아홉 각 싸다오.
1: 예, 아홉 각이나 아홉 각 드리면서 또 990원 하는 선풍기도 드리고, 368원 하는 베개도 드립니다. 예, 아, 이번 활동에 그 지금 수, 예, 이 상품이가 많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여름에, 예, 이 7, 8월에 분들이 동충하초하고 이 여름 이런 이불이라든가 선풍기 이런 같이 있으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 아주 좋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약이 좋거나 더 좋지.
1: 맞습니다. 예.
2: 예. 예.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우리 집에 아저씨도 지금 신기하냐, 여름에는,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지금 동충하초 발효분을 지금 여러 달 채먹고 있습니다.
1: 네.
3: 당뇨 합병증이 있으면서 오랫동안 알았습니다. 당뇨로. 그래도 어서 합병증이 와서 그래도 다른 약 많이 먹어도 효과 못 봤댔습니다. 근데 이번에 동충하초 먹으면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3: 믿음이 가는 약이 맞습니다. 정말 믿음 간다.
1: 네.
3: 예, 팔다리 가만히 저려서 예, 저녁에 자지 못했습니다.
1: 네.
3: 그날 앉아 일어나 주무고 그 다음 또 저리다 못해. 그 다음 또 찡찡하다 하지 아프다 하지. 그 다음에 뭔가 차도 많이 차갑다 말이다. 그 밤에 그냥 산산하고 이랬을 때다.
1: 네.
3: 예,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조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찌하여 나옵니다.
1: 맞습니다. 예.
3: 그리고 예, 길을 걸자면, 걸린 게가 강과에 없으면서 헤맨 오로 뒤지는 것 같다면 이렇게 그냥 말았대다.
1: 예.
3: 말로는. 그게 그것도 걸어도 강과에 알긴다 미랬대다.
1: 예.
3: 그리고 뭔가 뭐, 그냥 뭔가, 다음 중에 다 일어나오세요. 일어나 앉아있으면 심장도 나쁘니까나.
1: 네.
3: 그럼 앉아있으면 또 물도 어찌나 많이 많이 물도 많이 이랬댔습니다. 그래서 진도 못했댔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마음이 진정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마음도 예. 진정되고 마음이 진정됐다는 건 심장이 좋아졌다는 건 말한다.
3: 그렇습니다. 예.
1: 그리고 불면증도 개선하고.
3: 그렇습니다. 예. 앉아있던 게 어서 잠 잘 잡니다.
1: 예.
3: 그래 또 무시 또 해결된 건 무시 또 해결되는가 뭐. 아이기 또 당뇨 병증이 있으니까 물 어떻게 하면 이제 어디 갈 때마다 물 가서 땡기지 머리맡에 물 사놓고 있었댔으니까.

0: 그래서 물이 없어서 많이 넣어서 많이 나섰습니다.
1: 예. 혈당이 조절돼서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래요. 머리를 또 이렇게 계속 난생하고, 예. 또 혈당이 높고 혈압이 높으니까, 나 머리가 난생해서 균형 잡지 못하거나, 쓸개그름 나간다, 미래 때다. 근데 쓸개그름이 요즘 많이 나간다, 미래지 않고.

0: 방송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 나는 어제 좀, 나도 내 목을 한번 배달 받았는데, 우리 집 아저씨 목을 오늘 또 배달 받겠는데, 상품이 너무 좋습니다. 예.
1: 예. 여름에 이 다에 텔레비에 사람의 소개되던 이런 명품 상품들입니다.
0: 예. 예. 거짓말이 없지, 무슨 거짓말이 있겠습니까?
1: 예. 맞습니다.
0: 그래, 둘도 뭐, 둘이 먹고 나, 내가 또 부총이 났대다. 그래서 내 오늘은 안내도 무슨 값이 비싸지 않습니다. 활동 살 때만.
1: 예.
0: 그래서. 열대아트과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열대아트과에 20곽 드리면서 1,980원 예. 하는 공기청정기하고 예. 368원 하는 이 냉감 베개를 또 드립니다.
0: 예, 아그 공기청정기 오면 좋겠습니다.
1: 예.
0: 받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저도 동춘아저 바리건 부먹나 한답니다.
1: 네.
3: 예. 예, 언젠 1년 좀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예. 이거 먹기 전에, 언젠 나이 들어 그런지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고, 예. 그래서 약들을 많이 썼는데, 그 효과를 못 보다가, 예. 이 동춘아초 발효견도 먹어보고서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조금 이제 힘든다는 건, 예,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추위 세게 탔습니다.
1: 네.
3: 계속 발이 시리하고, 예.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렇게 가슴이 계속 후들후들거리고 잣대면 꿈이 많고 이 소변에 예. 거품도 나가고 대변도 힘없는 거 보고 이 자관 여기저기 몸이 영 불편했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 약을 많이 먹었는데 그게 효과를 못 보다가 내 우연히 이 방송에 동춘아서 발효 견분을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 들어봤는데 이야기 너무 신기하더라 말입니다.
1: 예.
3: 예.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하고 또 뭐 그, 뭔가는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랐다지, 거기서 또 빠셨거지 했다지 하니까, 예. 하도 특이해서 먹어봤는데, 이거 먹고서 지금 이 선에서 말하던 그 상황들이 많이 지금 소송 받다 말입니다. 지금 나가면 안 되라 활동한다.
1: 네.
3: 예, 잠 잘 자지, 밥 맛있지, 이 발이라며, 이 뭔가 뭐 여름에도 막 양말 집에서 신고 입으면 돼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3: 근데 지금 발에 온기람 온단 말입니다.
1: 네.
3: 내 하들이 너무 좋으니까, 예, 우리 옆집에 아줌마가, 예, 언니 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옆집에.
1: 네.
3: 근데 그 언니 저도 무슨 거 먹고 그렇게 그립 바빠하던 게 추위 세게 타고 감기랑 감기다 하고 그러던 게 좋아지는가 하니까 내 이 동생한테 발은 견부 먹는다 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래, 그 언니도 얘 자기도 조금 먹어보겠다고 얘 좀 주문 받겠는데 잘 몰라가지고 전화해달라더라 말입니다.
1: 예.
3: 좀 먹어보겠다고, 예. 그래서 전화한 겁니다.
1: 예. 그래서 이 그런 환자분들은 좀 병기, 좀 오란 병기이기 때문에
3: 예.
1: 그래도 지금 한 달을 잡으면 효과를 난다. 그래서 이 열애한테까지 20가 그 활동에 참가하면 좋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드리고 이,
3: 아, 이 베개 나는 그 청정기 있길래 해서 그 언니하고 같이 합해서 싸면서 이
1: 예, 그거는
3: 열려도 깎아겠습니다.
1: 예.
3: 그 청정기로 둘이 털어내내 그 언니로 쓰라 하든지 내게 있을까.
1: 예, 그러면 이 83-0666번에다 예, 구체적으로 또 상의해 보시오. 예.
3: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제 전화입니까?
1: 맞습니다.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예. 우리 부부는 예, 선생님의 강의를 예, 열심히 듣고 예, 이 약을 선택해서 예, 3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1: 예.
4: 약이 하도 좋으니까 예, 끊지 않고 예, 계속 지금도 예, 하루에 한 봉지씩 먹고 있습니다.
1: 예.
4: 예, 약을 예, 먹으면 정신이 나고 힘이 납니다.
1: 맞습니다. 예.
4: 그리고 예, 이 약은 예, 먹어보니까 먹어보나
2: 여보세요?
4: 예, 먹어보니까요,
1: 예.
4: 예, 오장육부리에 조절해가지고, 예, 몸을 건강하게 하고 병을 떼는 예, 이런 부분입니다.
1: 맞습니다.
4: 좋은 것 같습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예, 우리 부부는, 예, 지금은, 예, 3년을 먹고 있으니까, 예, 그, 건강을 예, 찾기 위해, 아주 활발하게 예,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1: 예.
4: 그런데 예, 우리 동생 얘기를 하게 했는데 예, 우리 동생이 몸이 진짜 약합니다. 한국
5: 아따 얼마 모이고 돌아왔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0: 아니, 심장이 나쁘고, 손이 나쁘고, 예.
1: 네.
0: 그다음에, 예, 에, 위도 나쁘고, 어쨌든 일단 나쁜데 그렇게 많답니다.
1: 예.
0: 그래서 얘 예, 누워서 일어도 못 나고, 예. 계속 거기서 가보면 누워만 있고, 이래서 예. 내가 예, 야, 우리는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고 이렇게 건강한데 너도 그거 좀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예, 작년 7월부터 예, 지금 싸서 먹고 있는데, 예.
1: 네.
0: 한 달 먹으니까 예, 아예 심장에서 심장이 나빠가지고 예, 숨소리가 예, 구세통 소리 나던게 예, 그게 사라졌지 않습니까? 예, 아예 그래고 예, 그다음에 아예 위가 좋아지면서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아예 정신이 난다 합니다. 예, 힘이 나고 예. 그리고 예, 피도 예, 좀 나빴는데, 예, 그것도 예, 좀 지금 예,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예, 변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방가에 안 좋고, 거기다가 또 치질 것이 있어서 예, 엉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동충하초 발효분을 꾸준히 길에 먹으니까 한 두 달 되니까 예, 아예 변비가 좋아지면서 예, 기타 그 뭐 손도 좋아지고 예, 이러면서 예, 차츰차츰 지금 좋아져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됐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오랫동안 지치고 병이 좀 좀 예, 오래된 분들이 쓰면 그렇게 효과 봅니다.
0: 예. 아이, 거기다 동맥경화가 또 있어가지고 기대에서 소리가 나고 머리 아프다고 그랬던 게 그것도 예, 지금 좋아졌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예, 일본에 있는 딸이 엄마가 죽는다고서 예, 놀라왔댔는데 예, 보니까 뭐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고 예, 엄마가 건강해졌으니까 아유, 엄마 어떻게 돼 이렇게 건강해졌는가. 그래, 그런 게 아니라야. 아, 저 아무게 엄마 이렇게 이야기 지금 소개를 해서 먹는데 그렇게 좋다 그러니까 예, 엄마 그 나도 이번에 싸가지고 가겠어. 아, 일하는 게 힘이 들어서 예, 없고
1: 예.
0: 그냥 예, 정신 얼빠하고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예, 갈 때 예, 요래드까지 끌고 예, 싸가지고 갔는데 예, 아예 그거 먹으니 밥맛이 나고 힘이 나고 정신이 나고 예, 지금 일을 그렇게 잘한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예, 엄마가 어저께 얘기를 하는 게 예, 이번에 또 예, 그 우대 활동도 그렇게 좋다고 예, 내게래 우리도 열애서 가서 쌌는데 청정기요 무지요 야 정말 좋더라고 이래 얘기를 하니까 예, 이번 우대할도에 열애서 가고 쌌어 예, 딸에게 다 아홉 가구 보내고 자기 아홉 가구 먹겠답니다.
1: 예, 전화번호 예. 아시죠? 예? 2830666번에 예. 연계하십시오.
0: 예예. 예.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이렇게 아시네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3: 나도 예, 동충하초를 안 써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삐 아파서 당뇨에 몸 방법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 삐 아픈 게 좋아져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요. 그 당장에 걸지도 못하고 이러던 게 이런 어디서 어디 걸어다니셔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도 부족하면 소화기 전에 밥 못 먹었습니다. 지금은 자꾸 올라가고 꿀꿀이도 자주 하면 이러던 게 이 동충하초 먹고 소화 잘 됐을 때 밥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나빠나서 항상 그래도 심장하고 이런 고생했습니다. 힘이 올라오고 자다가도 몇번씩 일어나고 일어나는데 계속 심장이 편안해져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지에서 지침이 계속 지쳤습니다. 그냥 뭐가 가라딱부터 떨어다니고 이래 연고 했는데 이 기관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혈압도 영 조절 잘 됩니다. 이 혈압 조절 잘 되니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할도에 영 특별하게 줬을 때다. 이번 할도에 내 싸사고 전화를 드립니다.
1: 예, 지금 선물이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차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악수나 줘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영양학적으로나 혹은 예, 우리 과학적으로나 중의학적으로나 그 효능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부터도 예, 우리 동충하초는 아직도 예, 연구할 그런 가치가 많은 이런 귀중한 약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대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효능이라 할 때에는 면역력 강화합니다. 예, 많은 분들은 지금 매 이제 환자분처럼 오랫동안 또 노동에 지쳤거나 또 장기간 병이 치료가 잘 안 돼서 오란 병이 있는 환자분들이 낯선 그리우라 할 때는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좋은 효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 보면은 이 코디세핀하고 베타글루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세포 활성에서 이렇게 큰 효능을 봅니다. 예, 그리고 꾸준히 섭취한다 할 때에는 외부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큰 효능을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는 이 오고 가는 감기도 다 했는데 감기도 하지 않고 날씨가 추워지도 동충하초 발효분을 섭취한 후에는 관절도 아프지 않고 또 혈당이라든가 혈압이 다 조절되는 이런 좋은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되는 대표적인 효능이가 피로 회복하고 체력 보충입니다. 예, 노인 분들은 사실상 이 인체의 모든 기능이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자주 맥이 없거나 체력이 뚝 떨어져서 아, 손가락 까딱하기도 싫다 이런 분들이 많죠. 예, 이런 분들에게는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전체적인 이런 오장육부의 균형을 잡아서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특히 몸이 쉽게 피곤하거나 기력이 떨어질 때에는 이 동충하초 균분은 활력 보충에서 예, 아주 제일 좋은 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기력 회복을 위한 이런 자연 건강 이 천년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대표적인 효능이라 할 때에는 간 건강 관리입니다. 예, 간에 지금 좋기 때문에 우리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 다 간에서 다시 재 이런 활성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을 제거하면서 또 이 고혈압이라든가 또 고혈당, 고혈지가 있는 환자분들에게서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간 기능을 보호하고 간 건강 유지에서는 큰 효능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때문에 잦은 피로하고 또 음주로 인해서 지친 예, 간이 알코올 간이 있거나 지방 간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예,

0: 그래서 남성분들이 오랫동안 예, 음주를 했거나 또더 예, 흡연을 했거나 혹은 예, 좀 간경화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치료가 잘 안 됐거나 혹은 전립선 질환이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에게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 되는 대표적인 효능을 보면은 이 항산화 작용입니다. 예, 항산화 작용은 아마 지금 이 1년씩 이상 쓰신 분들이 얘는 이 노화 방지에서 아, 확실한 효과가 있거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활성산소는 노화하고 아주 다양한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죠. 예, 우리 동충하초에 보면은 항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세포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되는 대표적인 효능에서 보면은 폐건강입니다. 바로 호흡기 질환이죠. 아, 실제로 보면은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때문에 이 후유증 때문에 감기도 쉽게 걸리고 그냥 좀 호흡기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예, 발효 동충하초 견분이가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이 동충하초는 옛날부터 예, 우리 고전의학서적에서도 에, 폐경하고 신장경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특별히 폐와 기관지 건강을 돕는 데서는 아주 좋은 약재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 호흡기 관리, 건강 관리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이런 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3대 명약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동충하초로 보면은 아주 귀한 약재로서 면역력 강화부터 체력 회복, 예, 간건강 관리, 항산화 작용, 폐건강 예, 등 이런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래 쓰면서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동충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한 좋은 효능을 한 입으로 말하기 바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이론적인 기반은 우리 신장이 원기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신장이라 할 때에는 중의학적으로는 우리 인체, 사람이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리로 봅니다. 네. 예, 때문에 우리 지금 신장 건강을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또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장 허증이라 할 때는 여러 가지 인체의 이런 증상과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분비 계통하고도 관계되고 면역 계통 예, 이렇게 전반의 기능 저하로 일어나는 이런 증상들이 종합증으로 예, 우리 신장 기능 저하라 하죠. 예, 특별히 지금 우리 노년에 나타나는 증상에서는 이 신허증하고 신음허증 예, 특별히 지금 초이를 좀 너무도 싫어하거나 허리 무릎이 아프거나 발이 너무 차갑거나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좋은 효과를 또 봅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1950년대에는 모아산을 주제로 창작한 가요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1950년대의 대표작의 한 수로 김태희 작사 박우 작곡의 모아산 곡에 보내드립니다.

유소리 행복 작사 정진옥 작곡의 사랑하는 나의 조국 준비했습니다. 조국을 향한 끝없는 사랑, 뜨거운 정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의 무한함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는 가요, 사랑하는 나의 조국 보내드립니다.

깊은 산 속 철길을 지키며 달리는 운전수의 형상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1950년대에 창작된 진호 작사 작곡의 산림철도 운전수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송휘 작사 최삼명 작곡의 그 청각께 시집 갈래요 준비했는데요. 그 청각께 시집 가고픈 마음을 솔직하게 노래한 가요. 애정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가요. 박정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70년대에 창작된 허동철 작사 방동철 작곡의 모란 꽃 피었네 보내드립니다. 탐스럽고 곱게 핀 모란 꽃에 취해보시길 바라면서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동의 작사 임경길 작곡의 보람있게 살아가세 보내드립니다. 하루하루를 뜻깊게 후회 없이 살아가자는 다짐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뒤처력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우면 복도 저절로 찾아온다는 말 들어보셨겠죠? 오늘도 활짝 웃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류용군 황영애의 웃으면 복이 와요. 함께 들어보시죠.

철없이 뛰놀던 어린 시절, 그 모든 것이 그리움으로 담아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이 가요와 함께 동년의 추억여행 함께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방학철 작사, 장진석 작곡의 그리운 동년 시절,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안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노래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우수입니다. 곡으로 석화 작사 방동걸 작곡의 고향 그 이름을 최경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56개 민족은 조국이 대가성에서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김상곤 작사, 양춘복 작곡의 조국의 백호안을 오혜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중국공산당이 명도하래 우리 강민족이 단결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 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래 태옥 작사 리영득 작곡이 그대 품을 황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작은 기쁨을 나누고 이웃을 배려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좋은 날이 됩니다. 김광종 작사, 백희담 작곡의 날마다 좋은 날을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금산과 은산처럼 귀중한 고향 연배는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아래 주덕진 작사 방화 작곡의 금산 은산 내광 연배를 염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서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넣어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열 곽을 넣어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옥석 양성백에 한 쌍을 넣어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기 쉬운 질병들, 특히 우리 머리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에서 나타나는 질병 하면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일 흔하게 보는 게 특히 우리 지금 인구가 로령화에 들어서면서 치매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뇌세포가 손상 오면서 오는 질병들입니다. 특히 우리 중풍 봅시다. 우리 길거리를 가다 보거나 혹은 병원에서 보면은 중풍이 와서 한쪽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혹은 말을 잘 못하거나 이런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른쪽을 못 쓰든 왼쪽을 못 쓰든 그 발이나 다리가 문제 생겨서 잘 쓰지 못하고 반신불수 오는 게 아닙니다. 혹은 말을 못한 데서 말을 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 머리에 있는 언어 중추라든가 운동 중추라든가 이런 신경들이 손상받아서 그 다음에 이 전달이 아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뇌세포에서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 왔다 하면은 특히 오른쪽에 있는 그 혈관이 막혀서 오른쪽에 운동신경 중추를 압박하고 손상 왔다 하면은 왼쪽 발다리를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왼쪽에서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 왔다 할 때는 오른쪽 발다리를 못 쓰면서 언어장애 것은 옵니다. 이래서 중풍이 왔다 해서 다 언어장애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중풍이 와도 발다리는 못 쓰지만 말은 잘하고 이거는 왼쪽 우리 막혔을 때 이런 걸 볼 수 있죠. 때문에 이런 머리에서 생기는 많은 이런 변화들 다 뇌신경세포라든가 뇌세포가 손상 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중풍 후유증도 좋고 치매도 좋고 그 외 우리 실면증도 다 이 머리에 있는 이런 그 멜라토닌 분비가 아이되는 겁니다. 뇌세포가 많이 손상 오게 되면은 별난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는 중추신경이 모여있는 사령부란 말입니다. 머리에서 모든 명령을 내리죠. 때문에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뇌에서 생기는 이런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고 예방하자면 이런 건뇌보신환 같은 약을 꾸준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건뇌보신환은 이런 뇌세포가 손상 오는 여러 가지 원인 치료를 합니다. 그 원인 치료라는 게 바로 콩팥이나 간이나 비위나 이런 오장육부의 생리기능을 높여주면서 이런 예를 미스퍼를 건강하게 하죠.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저기 건네보시 하는 우리 이모가 지금 중풍이 와서 쓰는데 병원에 와서 예, 한 보름 출연에 나왔습니다. 그래 나와서 인사 이거 썼는데 효과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영조챔과 불리하게 우리 이모는 이렇게 언어장에 와서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더니 어제는 말을 알아듣고 무슨 말을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네. 입이 뒤떨어진 입은 어제는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네. 그 오른손이가 예, 그 왼손이가 이렇게 오그라졌던 게 다섯 손가락이 오그라졌는데 두 손가락이 피졌습니다. 이거에 반년 썼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영 좋습니다. 이 약에 쓰던 중간에서 중풍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약의 효과 아주 빠릅니다.
1: 중풍 후유증이 다 머리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약 쓰면 빨리 회복됩니다.
2: 그리고 후유증이 없습니다. 제프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네. 소변 다수 그렇게 심하더니 어떤 소변도 나가는 게 영 잘 나가고 냄새도 없어지고 그리고 어제는 화장실을 겨우 다니더니 어제는 자기 손으로 화장실을 다닐 수 있어요. 영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예, 하우가 봐도 정말 든든히 보지요.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저만이 예. 없지. 그래서 이번에 너무 좋으니까 약이 이게 우대 좋을 때 좀 많이 써야겠다 합니다. 계속 쓰자고 소리.
1: 네.
2: 오늘 배달 받다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이래서 모든 질병들이 보면은 그 원인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서 대뇌신경이 그걸 유관되는 대뇌세포가 손상이 온 겁니다. 예, 특히 우리 기억력을 책임지는 하이마 부분이 뇌세포가 손상왔다 하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치매가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되면 파킨슨병 같은 게 옵니다. 역시 대뇌에 있는 흑질이란 부분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 잠을 자게 하는 디산스 엔진이라는 호르몬 역시 우리 그 대뇌에서 분비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군이 보시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가해가 나쁜 사람인데 가해가 나빠가고 어떻게 땀이 올라가고 땀이 올라갔는데 골이 그리 아프니까 골이 아파서
1: 골이 터지듯이 아플 겁니다.
3: 예, 영속만 아프게 기차게 아파서 그렇게 항상 들어가서도 계속 먹으면 조금 진도이 되고 그래서 땀이 없이 주사를 맞으면 이래도 안 갑니다. 약을 먹고
1: 네.
3: 그래서 이분이 보시한 순간거든요. 이 땀이 어찌 아예 올라가지 않습니까?
1: 예, 이 25가지 약 종류에서 그 반 절반은 간이 좋아지는 약입니다.
3: 예, 그래 그런지 그렇게 효과 빠르고 예, 아주 제발 나약 그렇게 좋습니다. 예. 그래, 나는 또 다친 아픔, 저도 서른 차수 얼마나 다친지도 모른다. 저도 작지, 예, 그렇지. 그랬는데 역습니다. 또 지금 그런 주사를 많이 살아뒀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심장도 나빠서 그동안 날 숨이 차고 놀라고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때 자꾸 화는 그리 납니까? 심장 나쁜 사람 이렇습니까? 자꾸
1: 간이 나쁜 사람들 화가 나고 간이 나쁘면 심장열이 세진다. 올림이 이래서 예?
3: 예 그래 그렇습니까?
1: 예
3: 자꾸 그것도 화나지 여기 좋은 말이야 또 그래 다 받아 듣기는 것도 자꾸 그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예.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1: 간에 독이 많이 쌓이면 그렇습니다. 머리는 터지는 듯이 하고 예, 결합도 예.
3: 없다. 결합도

0: 이게 내가 떠도 아무도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1: 네.
0: 소리 나는 밤에 잘 수도 없고 오지랑증이 나고 골이 아프고 그냥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네. 지금 이어 쓴다고 이런 뜻을 많이 해결됐습니다.
1: 그런 건 없어요.
0: 예, 그래 나니 좀 이 돈 약을 좀 계속 써보려고 해. 오늘 보니까 열각도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이번 의대 활동은 열곽 싸도 열곽을 드립니다. 보내 15곽 싸야 15곽 드렸죠. 7월달 우대 활동에 들어서면서 적게 사는 사람도 우대를 해드립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0: 예.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이요?
2: 네.
0: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도 우리 한쪽 말로는 褪黑素라고 합니다. 이 약국에 가면 褪黑素 잠자는 약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도 머리에 있는 손과 체란 부분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3: 예, 건네보시오 하니 나는 이 건네보시오 하는 순계 용자이랬습니다. 우리 오빠 먼저 써서 예. 야, 양만한 게 없다. 게 무슨 어둠이 좋은가 할까나. 콩팥지에 허해가지고 소변 네 번, 네 다섯 번 넣었는데 그때 사람 아바라 못 자게 해서 그저 그냥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너무 나빴단다. 굉장히 한 날에 지금 우선은 우리 오빠는 늦다를 썼습니다. 예. 한 번에 두 번 볼까? 어디 살 것 같아? 어디 배에 다 떨어진 것 같단다. 우리 오빠는.
1: 예.
3: 게 내 먹었으리.
1: 직접 콩팥이 좋아지는 이야기입니다.
3: 예, 확실히 콩팥이 돕는 이야기, 그것이 다 이렇게 좋다고 다, 그래서 뭐, 콩팥이 좋다는 이야기는 뭐, 연예약이 좋다 해도 정말 이야기는 확실히 좋다는 그랬대요. 걔 예. 또 써볼까? 예. 나는 봄,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뭐니까 소변은 그렇게 한 번에 두 번 보는데 그거는 이렇게 정상인데 밤에 이렇게 뭐니까 소변 볼 때는 자꾸 아플까 하고 허리 아프고 이렇다 말입니다. 허리 아프다 예, 소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허리도 무슨 뭐 콩팥이 죽이라고 하는데 내 아무래도 나중에 이거 콩팥이 그리 좋아지나 따라 이렇게 난 이제 한 50이 썼습니다. 그러니 예. 허리 정말 아예 아프고 예, 소변 때는 좀 힘이 나서 예. 이렇게 뭔가 그 배출하는 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힘 아이도도 소변 잘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확실히 콩팥이 세게 돕는 약이 옳지 않고 뭡니까 선생님.
1: 네.
3: 예. 그러니까 그게 콩팥이 도와주는 데 이 머리에 좀 무겁고 기억력이 없고 이런 것도 예, 좋고 예, 울어봐야겠다. 나 기억력이 없어. 이 기억력이 좀 돕는 것 같다. 원래 이건 그건 시화에 대한
1: 미세포를 살과하는 약이지 않습니까?
3: 예, 예, 그걸 건네 보시오 하니 내일을 놓고 콩팥은 아 글씨 그런데 어쨌든 이게 소변 나는 것도 한 번도 보는 거 나하고는 배 없는 걸로 찍어서 이 약 계속 달고 사겠다는 거랬대다. 그래 우리 일이 쓰는 게 좋을까 예? 우리 오빠 좀 말해서 내 요새 안에 좀 약이 좀 싸서 미역가게 거기 좀 놔둔대요. 상가하자 그랬다.
1: 예, 제가 받으십시오.
3: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선생님.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이런 행동의 지배는 사령부에 속하는 머리에서 명령한다 이겁니다. 사람은 약 86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뇌세포들이 건강해야만이 이런 멜라토닌 분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도파민 분비요, 여러 가지 이런 머리에서 진행되는 이런 생리 활동이 예,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데 벌써 이 한 60살 넘어먹고 우리 MRNA 해보면 노바이스 빙벤이요 어느 머리 혈관이 모세 혈관이 막혀서 이런 진단이 많이 나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네.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건네버스 할로 누워는 환자입니다.
1: 예.
4: 네 저를 건네버스 할로 어찌 먹었는가 하면 지난해에 그런 한번 여색이 걸렸다 딴 말이 모르겠어요. 여색이 걸려서 치료를 하고 나왔는데 어제는 그냥 뒷골이 그냥 아프고 뒤에서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이 기운들이 와는 용민에 건망증이
1: 왔죠. 기운력이 떨어지고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심지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게 좀 더 바쁠 겁니다.
4: 그래 그래 어디서 떠나서 어디 동무들 놀러 가면 어디서 너는 그리 사람 기운

0: 누가 자꾸 물어봐 말 자꾸 물어보라고 말하고 또 하고 고망증이 와를 영인다. 아 그렇겠네. 약 두번 썼어. 약 써도 안 되는 게 방송 들어볼까 내 우리 동네 말하보다 많이 하고 그 나를 먹어보라고 그런데 그 먹어서 벌써 얼마 안 먹은 게 그렇게 생각되는지 다른 사람 무슨 물어봐도 자꾸 물어보는 그 중사에 많이 좋아졌어 지금. 그리고 난 손이 그리 나빴어. 그런 것도 허리 다리 어찌 아파서 다리 아파서 난 골과의 문제는 가리 골과 저럴 수 있는데 아니든 이 돈이 벌써 다리 먹고 지금 허리 다리 문제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골과병이 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0: 글쎄 말이 신기합니다. 좀. 그리고 나는 손이 서빈도 찾아서 할 때 되게 대학습해서 나갔더니 요즘에는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이 안에 지금 열심히 먹습니다. 이제는 다른 약을 열심히 이거 기억력이 좋아지니까 너무 좋아서 열심히 먹은데 그러면 요즘에는 저는 서빈을 두 번이나 한 번이나 나가고 특히 기억력이 지금 좋아지니까 여기도 없습니다. 그래 이번에 활동이 그리 좋다는데 이번에 저를 열 꽉 싸겠어. 우리 언니도 좀 기억력이 나쁘다 말입니다. 열 꽉 싸면 열 꽉 싸겠어. 오늘
1: 그 곰팥이란 나쁜 걸 오래 두면 특히 곰팥이 나쁘다는 사람들 나중에는 이 치매가 늦기 쉽단 말입니다.
0: 혹시 그게 무슨 물어보십니까?
1: 이 약은 여러 가지 약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약을 주로 좋아놓고 하라래 뭐 이라도까지 먹던 사람들 이 약이가 그런 여러 가지 약을 다 필요 없이 이 약 한 가지 갖고 될 수 있는 약입니다.
0: 하여튼 이 약이 한 번만 더 썼습니다. 어느 약보다는 나 그래 오늘 열 곽 받아 말면 열 곽 받아 말면 그래 스무 곽 가지고 누구나 해?
1: 그렇죠. 네.
0: 영 좋았어. 우리 언니가 같이 네. 먹겠는데 오늘 다 잘 받겠죠? 예. 내가 번호가 얼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 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1: 건여보시완 하면은 우리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적게 들어가도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할 수 없고 너무 많이 들어가도 또 안 좋습니다. 약이라는 게 다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30종이 이상부터는 우리 크게 지창해야 합니다. 그래서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런 약종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이름 있는 제약공장 산동둥어어조라는 제약공장 이게 양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고 우리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제약공장이 이름 있고 실험 넣을 수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들었고 약 처방 자체가 1771년도 건중황제부터 쓰면서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사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입간구복액은 천연 오색영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교고람이라는 약자도 들어갔습니다. 예. 예, 영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고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0: 사실 이 격골암은 중약제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제가 또 격골암입니다. 뿐만 아니라 격골암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 작용, 그 다음에 청열 작용. 그래서 이 격골암은 중약제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화뇨나 황뇨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때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뇨나 황뇨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백혈구 올리는 약을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격골암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격골암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의들은 이 약재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 나의 격골암. 그 다음에 우리 혈진 높은 사람들, 혈진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2: 예. 일기장구보에 지금 쓴다. 야, 이건 좋습니다. 일단 이 방역위원회에서의 소리 나빠져가는 소리. 이 소리니 강치도 많이 나가지고 품도 나가지. 일기장구보에 지금 많이 들어가졌습니다.
0: 예.
2: 예, 소비 15일 잘 나가니까 예, 이 몸이라 부슬부슬하게 다
1: 네.
2: 이 혈압도들이 잘 되고.
0: 예.
2: 이 물음에 놀러 줬습니다. 겨우 식사도 또 이런 잘하고, 예.
0: 예.
2: 먹이라면 막 이 말라들고 이래서 것도 지금 이 마른 침다 해나고 가래도 없어지고 이런 좋았어.
0: 예.
2: 그래, 내게 이게 당연하병 중에는
0: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입니다. 예?
1: 네, 맞습니다.
2: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격골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격골암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이럴 때가 많았죠.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헝겊치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의꾼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1: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예. 예, 이 깡구복의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걔, 난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자꾸 눈 뜨니 내려오면 가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려면 어느 것도 자도 되니. 그래, 예. 너무 피곤하다만 눈 뜨기도 그렇고 눈에 별이 자꾸 피드지네. 까까라고 가서 자꾸 제 가는 문제를 합니다. 걔, 선생님 예.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해서. 이거 시작 어디 읽는 습관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밤낮이 있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하고 또 맥도
0: 예.
3: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예.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뭐니까 자꾸 눈이 피곤한다.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예.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예. 어떻게 해야 눈이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 안에 대한 건 있어라고 그랬거나 썼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 날 먹은 내용 좋답니다. 그래.
0: 예.
3: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다버린다, 선생님.
0: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진다.
3: 예. 예. 숨술 쓸어 좋아진다. 예. 어제 먹겠죠. 예. 감사합니다.
1: 네. 잘하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0: 주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산에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포를 뜯어다 계속 차수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딱 여기 한 가지 있죠. 예?
0: 네.
1: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뭐죠?
0: 네.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선생님 깡통복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2: 배에서 눈나 아직 거기서 다리 아프니 아니 그때 저게 다수가 달아가지고 이래서 내 지금 쓰는데 조금 많이 떴습니다 지금.
1: 그렇죠.
2: 제가 조금 많이 지금 그 등 많이 나고 늘다 거기 다리 아프니 아니 지금 다수가 다 떴는데 다수를 좀 많이 늘어들었습니다 지금.
1: 예.
2: 우리나라 앞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약 좀 더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12각 싸도 12각 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2: 출근하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예, 저고람이라는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알 걸렸으니까 예, 온 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자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포리 저기 시르는 오래 먹는데 그 약재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재 때문이고 이 약재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후에 이 약재를 찾아보니까 겨고람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겨고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겨고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정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거를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약재 자체도 겨고람이란 약재, 구기자 약재, 오세 용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 제약 기술입니다. 제약 기술이 똑같은 약재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3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 2026년 제8차 주이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이민정부 제59차 상무회의가 2일 소집됐습니다.
0: 오늘 연변당서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춘황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3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습금형 총사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 습금형 총사기가 동서부 협력사업을 상시적으로 자를 때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동서부 협력사업회의 정신, 습금형 총사기가 산동 덕주 고찰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 6월 30일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발표한 중요 연설은 105년 내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빛나는 여정과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회고 총화했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휴양을 이룩할 수 있었던 여섯 가지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밝혔으며 새해 로정에서 전체 중국 공산당인들이 신심을 굳건히 하고 계속 분투할 때 대해 다섯 가지 반드시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는 바 다시 한번 전당을 향해 새로운 역사적 휘황을 힘써 창조해야 한다는 위대한 호소를 함으로써 신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실현하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 당조는 습금형 총서기 중요 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중대한 정치 임무로 삼고 당위 당조 회의 리론 학습 중심조 등을 충분히 이용해 집중 학습을 전개하고 각급 당학교 행정학원을 이용해 교양 양성을 전개함으로써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그 속에 담긴 풍부한 내포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를 깊이 터득하도록 교양 인도하고 이를 확실하게 두뇌를 무장하고 당성을 단련하며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추동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선전 강연을 정성껏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온 오프라인 일체 추진을 견제하면서 전방위 다각도로 선전 해석 사업을 잘해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이 가가호호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리론과 실제를 연계하는 우량한 학풍을 발행하면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와 결부시키고 개혁, 발전, 안정 등 재반 사업을 잘하는 것과 관통시켜 연변의 도약 주월이 더욱 큰 돌파를 이룩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습금형 총서기가 동서부 협력 사업을 상시적으로 자를 때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전국 동서부 협력 사업회의 보치 요구에 따라 복근, 영하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학습 운영하며 길림절강, 접목 협력을 깊이 추진해 호혜 상생, 공동 발전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산업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절강의 투자와 연변 발전의 결합점, 출발점을 정확히 찾아 기업 플러스 자원, 시장 플러스 제품, 본부 플러스 기지 등 협력 방식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자본, 기술, 대상을 연변에 유치하며 절강 산업의 단계적 이전을 이어받아 연변의 실물 경제를 공고히 하고 장대시키는 데 동력을 더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생태, 민속, 변경, 빙설 등 문화관광 자원 천품에 입각하고 절강의 문화관광 운영, 뉴미디어 선전 우세를 빌어 문화관광 협력 기제를 다그쳐 구축 완산하고 문화관광 활동과 문화체육 경기를 상시적으로 연합 개최하며 량질의 문화관광 자원을 서로 추천 속에 문화관광 시장을 함께 발전 장대시켜야 합니다. 민생문화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절강의 량질 공공자원을 적극 도입해 학교, 병원 등 결연 공동건설을 착실히 추동하고 개거 양로봉사 브랜드를 다그쳐 구축함으로써 협력 성과가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찰하면서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홍수 방지, 위험 제거, 재해 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전주가 안전하게 증수기를 넘기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요해 중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큰 하천, 저수지와 도시 침수 우려 지점, 위험 공

0: 공사 구간, 산홍수, 다발 지역 등 중점 부위를 예의주시하고 중대 기초시설과 건설 중인 공사, 도로 교량과 암거, 양로원, 풍경구 등 중점 장소에 초점을 맞춰 홍수 방지와 홍수 대비 검사를 깊이 전개해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하고 우환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적시적이고 정밀하게 조기 경보와 예보를 해야 합니다. 각 부문 간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동태적 감측, 의논, 연구 판단을 강화하며 정보 공유, 위험 평가, 조기 경보 발포에 전사슬, 폐쇄 순환 고리 관리를 엄격히 실시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구 판단하며 조기에 경보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응급 준비를 실속 있게 잘해야 합니다. 응급 예비안을 과학적으로 재성하고 위험 구조 설비와 물자를 충분히 갖추며 위험
1: 항상 방심하지 않는 책임감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으로 고품질 발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극단적 날씨에 대한 극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적 리론이 변강 민족지역에서 거둔 생동한 실천과 풍부한 성과를 잘 총화하고 주당위의 포치 요구에 따라 1년의 고품질 자정 건언 보고를 형성해 사회 각계가 연변의 도약 추월에 지혜와 힘을 기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도시 갱신 중점 임무를 잘 실시하고 식량 안전 보장과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 최저선을 확실히 지키며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을 다그치고 기초교육 자원의 독립적 배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장 활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키고 현대화 응급관리 체계를 다그쳐 건설하며 전 사슬에 걸쳐 중점 업종 분야 안전 정돈을 추동해야 합니다. 취업 규모 확대와 질 제고를 지속적으로 힘써 추동하고 높은 수준 개방 협력을 확대하며 생산, 학습, 과학 연구, 실천 응용의 심층 융합을 추동하고 퇴역 군인의 취업 창업을 촉진해야 합니다. 신계에서 조사해낸 문제의 시정 사업을 엄숙하고 참답게 추진하고 원초적 혁신에 유리한 과학연구 생태를 조성하며 생태계통 최적화를 통괄적으로 추진하고 도로교통안전치리 수준을 1층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정부계통의 당에 대한 전면 엄격관리가 심층 발전하고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펼쳐지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러시아와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탄광 본질 안전 수준을 제고하며 15호 전문 계획 편성 사업을 다그치고 환경 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 사업을 잘 추진하며 길상 3딤 4대 창고 건설을 다그치고 안전 생산 근본 치리 난관 공략 3년 행동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취업 증수 사업을 전력으로 잘 수행하고 신형 공업화를 다그쳐 조정하며 신계 감독의 엄숙성과 권위성을 수호하고 대중 주변의 부정 기풍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사업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며 경영 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해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감을 확실하게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에 따라 민족 사물을 치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욱 유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인도해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경제 운행 재반 사업을 확실하게 틀어지고 더 많은 실물 자금량과 유효 투자량을 힘써 형성해야 합니다. 개발구 개혁과 문제 시정 사업을 결합해 일체 포치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근본 치리 난관 공략을 착실히 추진하고 공공 안전 분야의 위험 우환을 빈틈없이 예방 통제하며 홍수 방지 가뭄 대처 긴급구조, 재해구조 등 재반사업을 전면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중앙환경보호독찰 요구에 엄격히 기준을 맞추고 신소사건 처리 후속사업을 착실히 잘 추진해야 합니다.
0: 오늘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춘황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2월 옹성다사 회의에서는 춘황투쟁을 벌이고 무기를 탈취하며 혁명무장을 확대할 때에 대해 배치했습니다. 1932년 1월 중공 동만 특위는 투쟁 문서를 발표해 반일, 무기 탈취, 소베트 정권

0: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투쟁은 추수 투쟁의 연장으로 당 조직의 통일적인 영도화에 전개됐으며 반일 색채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연변 각계 군중 조직이 일대나 무기를 탈취하고 일제 주구와 악질 지주들을 청산했으며 식량을 빼앗아 빈곤농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연길, 왕청, 화룡, 훈촌 등 여러 곳에서 잇따라 투쟁이 전개되었고 여러 민족, 농민, 군중 2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투쟁은 석 달간 지속됐습니다. 이 투쟁은 일제와 그 주구 세력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고 여러 지역에 괴뢰의 기층 정권을 마비시켰으며 연변의 광범한 농촌 지역이 혁명군중 조직에 의해 장악되면서 당시 군중혁명 투쟁의 새 국면을 열었습니다. 이는 이후 항일무장 세력 결성과 항일유교 근거지 개척을 위한 군중적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1: 오늘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개례 해덕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립법의 중요 원칙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4번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랐습니다. 첫째, 정확한 정치 방향을 견지하면서 민족사업 강화 및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근본 준칙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견지하면서 중국 특색의 민족 문제 해결에 정확한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었습니다. 셋째, 네 가지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공통성을 증진하고 차이성을 존중하고 포용했습니다. 넷째, 헌법에 따라 입법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기타 법률과의 연결을 잘했습니다.
0: 화룡시 당위 선정부에서 주도하고 화룡시 문화관에서 알심들을 준비한 원봉거 정신으로 변강 건설, 원봉거 정신과 신시대 찬가, 몰입식, 음악사상 정치 당수업이 일전 화룡시 문화관에서 펼쳐져 문의 형식으로 변강 건설의 세월을 재현하고 본토의 홍색 분투 정신을 전승했습니다. 무대에서 배우들은 소박한 말로 지난 간고했던 세월을 들려주었습니다. 불근의 변강 비춘의 고전 선율과 더불어 펼쳐진 조선족 특색 무용과 정경 재해는 로일대 건설자들이 절벽을 뚫어 수로를 내고 군민이 한마음으로 수로를 건설해 풍작을 이룬 감동적인 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당수업은 리론 선전 플러스 정경 재현 플러스 음악 합창 모식을 취해 원봉거 건설 역사를 주선으로 삼아 변강 대중들이 변강을 진흥시킨 분투 이야기를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홍색 사상 정치 교양이 더욱 생동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관중 선정입니다. 극중 정복화로 인해 말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개산정은 돌을 쫓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실속 있게 일해 변강을 진흥시키는 상징입니다. 저의 개산정은 바로 착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묵묵히 산을 여는 한 자루에 정리되어 변강에서 묵묵히 기아랍니다. 화룡시 문화관 당지부 부석이 양진해입니다. 우리는 원봉거 정신으로 변강 건설 음악 사상 정치 당수업에서 원봉거 정신을 고양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고 분투하며 용감하고 굳세게 전진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 당원들 그리고 젊은 세대 청년들이 모두 로일대에 이런 우량 전통을 전승해 나가고 당원과 대중들이 당시의 간고 분투 정신과 세월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계, 화룡시에서는 전시 범위에서 공익 공연을 펼치는 동시에 견학 로선과 온라인 교양 자원을 결합해 원봉거 정신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고 대대로 전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이 2일 흑룡강 개서로 출정했습니다. 개서에 도착한 연변 대표팀은 현지 주민과 축구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2일 연변 대표팀 선수 23명은 연길 서역에서 투지를 다지며 출발했습니다. 연길 참호단에서는 녹색 통로를 개통해 연변 대표팀의 출정에 편리를 도모해줬습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 임건웅입니다. 개서 대표팀과의 경기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마쳤고 몸 상태를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전술 배치를 충실히 이행해 이번 경기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개서에 도착한 연변 대표팀은 현지 주민과 축구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꽃을 선사하고 관악단은 특색 민족 음악을 연주했으며 선수들도 개서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게 연변 선수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개서 자원봉사자 신직군입니다. 연변의 벗들이 개세에 온 걸 환영합니다. 우리의 특색 칼국수와 개서

0: 당면을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고향의 기대와 두 지역의 우정을 안고 축구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7월 2일 오전 길림도나 민간 칼그림 북경 진출 활동이 국가대극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7월 6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100여 점의 칼그림 작품을 북경에서 선보였으며 풍경과 인문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 칼그림의 독특한 예술적 매력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1: 우리 주에서는 소비품 보상 판매 보조 품목을 1층 확대했습니다. 확대 품목에는 지능화 연기 배풍기, 지능화 취사 도구, 지능화 정수기, 건강 감측 설비가 포함됩니다. 보조 기준은 상기 제품의 각 단계 우대 혜택을 제외한 최종 판매 가격의 15%입니다.
0: 올해 대학 입시, 고중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 훈천 방천 풍경군은 전용 졸업 혜택을 내왔습니다. 2026년 전국 대학 입시, 고중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은 수험증을 제시하면 훈천 방천 풍경구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그일 연길 주민 오 선생이 소위 인터넷 주식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가 7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길 공안은 사기 방지 조기 경보를 발표해 주식 투자 시 낯선 LPP를 멀리하고 인터넷 주식 추천 생방송을 경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0: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치 간에 발생한 본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이외에 중고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연결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북원서 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 현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인데요.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길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입니다. 이외에 연길시 서영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더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양철 기와는 새로 얹었고요. 네, 수도물은 깨끗한 샘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고요. 여름에 남새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하고요. 국유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길시 천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2평방미터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요. 남북방향으로 된 집입니다. 통풍도 잘 되고요.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북쪽현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연남소학교, 연길시 제2고급중학교, 그리고 중국민속원,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곳이라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연길시 한성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줍니다. 3층이고요. 연락번호는요.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집을 팔겠습니다.
1: 네.
2: 집중북은 대외 셔츠 4층 58평입니다.
1: 네.
2: 그 부분이 집입니다. 시장이 그렇죠. 가깝고 네. 교통이 편리합니다.
1: 네.
2: 연계 전화 136-3433-2636.
1: 2636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2: 네, 수고하세요.
1: 네.

0: 도움이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339940번 1594339940번입니다. 네, 뭐 반찬 가게에서 밑반찬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저산족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56768-3257번 1556768-3257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경비 혹은 충무급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 일꾼이 필요한 사장님들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4332-7879번 1394332-787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일자리 좀 찾으려고.
0: 네, 어떤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1: 그 양로원의 그 경비나
0: 네.
1: 그 아파트 경비라도 좋고요.
0: 그렇죠. 네.
1: 예, 소방모 것도 좋고요.
0: 네.
1: 그 일을 좀 구하려고.
0: 네.
1: 그 전화번호는
0: 네.
1: 139
0: 네.
1: 4332
0: 네.
1: 7879입니다.
0: 7879번요. 알겠습니다. 네. 잘 적었고요. 네. 전 소식 기다려보세요.
1: 네. 네. 네. 수고하세요.
0: 네. 네, 9개월 동안 사용하던 환자용 침대를 1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3807번 1370443-3807번입니다. 연결에 있는 모 양로원에서 주방일꾼과 간병인을 구합니다. 네, 나이 조건은 55세부터 63세 사이면 된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4336-1386번 1394336-1386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입니다.
2: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3: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말하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5: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6: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가꿔갑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7: 농촌에 있는 백도집 팝니다.
0: 네.
7: 지점은 덤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 세탁이고 주지이고 중간집입니다. 네.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네. 양철기와 새기 말고 집 안팎을 새로 장

0: 했고 백돌 도성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1: 네.
0: 해소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1: 네.
0: 가야하 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 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곳입니다.
1: 네.
0: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1: 네.
0: 구유 토지여서 냉이 뱅갱이 능력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연락번호 138
1: 네.
0: 9433-3616
1: 네.
0: 번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0: 네, 수고하세요.
1: 네, 참여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예, 제 집에서 예, 네. 노인 한 분을 또 모시려 합니다. 이제 제 집 식구처럼 예, 이설 노인을 모시려 합니다.
1: 네, 노인을 전탕 맡으시려고요.
2: 예, 네. 한 분만 그대로 모시려 합니다.
1: 네.
2: 예, 제 가족처럼 잘 모시려 합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2: 예, 전화번호는 여우산.
1: 네.
2: 우수우.
1: 네.
2: 여여주우.
1: 1535455-1195번이죠?
2: 예.
1: 네, 연길입니까?
2: 예, 연길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참여 고맙습니다.

원연결시 장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기에 손댈 것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구비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호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 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네, 연길에 있는 모 가정집에서 네, 로인 한 분을 전탕 맡으려고 합니다. 가족처럼

살뜰히 뭐 살펴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35455 1195번 1535455 1195번입니다.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정보광장 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도대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1: 예, 지금 반성 보려고 갑니다.
0: 네.
1: 예, 집 판의 위치는 전남 텐시셔츠 3층입니다.
0: 네.
1: 예, 면적은 61평 좀 더 되고요.
0: 네.
1: 양수 이팅의 남북집입니다.
0: 네.
1: 예, 집 근처에는 소학교 시리중 있고요.
0: 네.
1: 병원 민속촌 야시장도 가까이 있어서
0: 네.
1: 일상 생활하는 데 매우 많은 편리를 줄 것입니다.
0: 네.
1: 예, 집 전화는
0: 네.
1: 156-0050-9121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암은 대중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공공위생 문제로 대부분 환자들은 진단 시 이미 중기 혹은 후기에 이르러 치료 비용이 높고 생존률이 낮습니다. 이 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우리소는 국가 및 길림성 암 예방 치료 행동 방침을 실시하고 중화 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3년간의 건강연변 천일계획 조기암 선별검진 무료진료 공립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위생건강위원회에서 총괄 배치하고 연변병원의 주도하에 실시됐습니다. 각급 의료기관에서 협동 추진하고 전 지역이 연동된 사업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조에서는 암조기 검진률을 끌어올리고 질병의 조기 발견, 진단, 치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편벽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검진받으러 한 번 갔다 오는데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가능한 검진을 미루곤 합니다. 주민들이 걸음을 줄이고 신경을 적겠으며 진료비용을 절약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연변병원에서는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간편한 공익진료봉사를 전개했습니다. 연변병원은 분류 및 등급화된 전과정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건강 위험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고 기록하며 차별화된 추적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적극적인 후속 방문과 정기적인 알림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재검사를 도우며 진료 안내를 했습니다. 치료 시 해당 병원의 개별 사례 관리 담당자는 선별 검사, 진료, 재활이라는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료 예약과 입원 연계를 도와주며 약물 사용, 심리, 영양, 재활 등에 대한 지도를 제공해 진료 어려움을 해소했습니다. 2024년부터 실시된 건강연변 천일계획 조기암 선별검진 무료진료 공립 프로젝트는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문시, 왕청현, 안도현, 연길시, 화룡시, 룡정시, 훈촌시 등 여러 현시와 향진위생원, 천툰사회구역, 경로원, 학교와 변경마을에서 49차례에 달하는 무료 선별검사를 전개했는데 연인수로 1168명 의료진이 출동해 연 14,000여 명에 달하는 대중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향후 연변병원에서는 건강연변 천일계획 조기암 선별검진 무료진료 공익 프로젝트를 우리주에 더 많은 천툰, 사회구역, 단위 등에 진입시켜 우리주 여러민족 대중들을 위해 더 촘촘하고 더 든든하며 더 따뜻한 생명,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아, 예. 그 병원용 환자, 네. 환자 침대로 네. 살려고 합니다.
0: 네.
1: 그런 어, 그 저기 꿈 네. 꿈신어 못하고 자립을 네. 못하는 사람들이 네. 이 병원 침대에 대해서 달고는 거 달고면 자연적으로 앉을 수도 있고 또 네. 병원 그 침대 안에서 어, 밥상도 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공능이 네. 다양하네요.
1: 예. 네. 그래, 이거는, 어, 한, 아우레를 쓰고서를, 뭐, 그런 거, 다리를 상해서, 네. 그래, 있다가서를, 아우레만이 경도원가 네, 네. 있다나, 이건 아예 쓴 게 새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거의 새 것이 남아 다름없네요. 네. 네.
1: 그래서 이거 팔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연락번호 말씀 주세요.
1: 1555-8556-0504-1558-556-0504번요.
0: 네. 네, 전 소식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 고맙고요.
1: 네.
0: 네.

0: 일전에 주 상무국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연합으로 조직한 연변 상품 즐거운 쇼핑 주제 상터에 설치된 30여 개 특색 부스는 경기 관람 플러스 소비 플러스 문화 관광 체험 세 모식을 선보였습니다. 장터는 한계 현시, 한계 브랜드, 연변 전통 브랜드, 모형 문화유산, 입장권 부분을 이용한 연동 4대 전시 구역으로 나뉘었고 전주 8개 현시의 특색 물건을 모았습니다. 연길 커피, 혼춘 간장 된장, 룡정 명태, 안도 보양식, 활용 입살 등 현시마다 대표 상품을 전시했고 해란강 음식점, 오두막 식품, 한정 삼계탕, 신년식품 등 연변의 전통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모형문화유산 전시구역에 설치된 연변의 음식과 기에 관련 상품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음식을 맛보는 동시에 연변 모형문화유산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동북 슈퍼리그는 체육 경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가 상업, 문화, 관광, 체육 융합 발전을 모색하는 생동한 실천인 바 문예 공연, 모형 문화유산 시장과 경기 분위기를 결부하여 축구 팬들을 위해 문화 관광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꿉시다.

일전에 주청공회는 국가에너지투자집단 유한회사, 길림용화화력발전 주식 유한회사 연길화력발전소를 찾아가 안전생산특별감독을 전개해 25번째 전국안전생산월 활동을 깊이 있게 추진했습니다. 이번 감독에서 주청공회는 사업서조를 구성하고 현장교류, 실지검사 확인 등 방식을 통해 기업공회의 안전교육, 노동보호, 안전생산감독, 민주협상 등 법적 직무수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기업공회가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고 주동적으로 행동하도록 독촉했습니다. 사업서조는 안전생산 전문가를 조직해 생산작업장, 고위험, 화학품 저장구역 등 중점구역에 심입하고 설비 운행, 안전표식, 응급준비 등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했으며 현장에서 문제를 제출하고 시정하도록 지도해 기업이 약점을 보완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데 저력했습니다. 올해 안전생산월 기간 주청공회는 안전선전 역품을 제작하고 공회 소속 진지에

잠재적 위험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며 정비대장을 제정하게 됩니다. 조사 연구와 현장 관찰을 결부시켜 계층의 노동보호 현황을 파악하며 온라인 정책 선전과 동태적 정보 알림을 강화하게 됩니다. 위험 요소, 즉시 촬영 및 온라인 퀴즈 등 대중성 활동을 조직하고 재반 조치를 실시해 종업원들의 안전 방어선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성.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G331도로 연변조 구간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과 저산적 민속 자원을 갖춘 인기 자가용 관광로선입니다. 최근 G331도로 연산마을에 자리 잡은 향촌 커피숍들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휴식 공간으로 떠오르면서 관광객들을 인근 관광지로 연결시키고 당지 농산물 판매에 일조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커피숍에서는 커피, 주스, 라면 등 메뉴 외 당지의 입살, 찰옥수수 등 농산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65평방미터인 이 커피숍은 지난 5월에 개업했고 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커피를 마시는 한편 주변의 어량전 광장도 구경하면서 농경문화를 료해할 수 있을 뿐더러 광서촌과 선구촌을 이어놓은 나무 잔도를 거닐면서 향촌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커피숍 부근에는 민박시설 광서촌 10채, 선구촌 6채, 선구촌의 민속식당 등 관광자원이 있는데 앞으로 커피숍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마을의 관광자원, 주변 명소 등 정보를 적극 소개하여 마을 구경에 나서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용정시 삼합진 삼합천에 자리한 고목 커피숍에는 관광객들이 커피와 음료를 마시면서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풀고 있습니다. 커피숍 뒤뜰에는 11그루의 오래된 회양나무가 연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뒤뜰에 설치된 지붕 모양의 구조물 위에 앉아서 회양나무, 두만강, 통상구 풍경을 구경하는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개업한 커피숍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주변 경관을 구경하고 현지 관광자원과 농산물을 료회하도록 하는 한편 천혜서부계획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실천 경험을 연마하는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찬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타이 사지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약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과 명사방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며칠밖에 진행하지 않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제 위해서 구체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 특히 사지원액 명사방 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명사방을 쌓는 분들한테 12각을 주면서 홍남강 치료이기, 사지원액은 80각을 쌓으면 100각을 드리면서 홍남강 치료이기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홍남강 치료이기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미 앞에서 홍광치료이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그 제품이 여러분들을 다가서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홍광과 남란서 남광까지 적등황록 청남자 가운데 가시광선 7가지 가운데서 먼저는 한개 홍광만 그 내용되는 림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가시광선 가운데 두 가지 홍광과 남광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모로서 나이가 드시면서 불편을 당하는 그 부분에 딱 그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 이거 그 쑥하는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 딱 그래서 코드만 누르게 되면 내가 그 소요되는 불편한 그 부분에 대고 누르게 되면 그 부분이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으면서 빛은 7가지 가시광선 가운데서 인류가 홍광을 많이 이뤄서 썼습니다. 이번에 남광까지 쓰게 되는데 적등 황록

0: 남자 가운데 남강까지 여기 이번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홍강, 남강은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버니 파하고 립자의 두 개 상태로 전달되는 이 버니 얼상식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는 곳 립자로서 세포 속에 직접 들어갑니다. 우리가 약을 드시는 목적 자체는 세포에서 문제가 생 모든 생명조직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이 세포를 재생시키고 세포의 모병이 든 것 그거 치료하는 그런 과정으로 체현되는데 이 그 홍남강 치료에게는 직접 세포를 수선해주고 세포에 모병이 생긴 거 그거 물리쳐주고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게끔 하는 도화선의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광이 흡수되는 족족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면서 이미 병든 세포는 탈락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사지원에 그 돈이 한 8달 넘겼었습니다.
0: 예.
2: 예, 이거 쓰고 나 얼마나 지금 좋은지, 이거 쓰면서도 여러 가지 내 약들이 다 지금 뗐습니다.
0: 아, 8달 썼으면 아주 잘 쓰셨는데, 연속 쓰시고 예. 1년, 2년, 10년도 제가 문제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잘 견제했습니다. 예.
2: 예, 이거 쓰고서도 예, 원래는 예, 항상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힘이 차고, 예, 정신이 안 나고, 그리고 예, 이 눈이라는 게 또 이 백내장 있어가지고 잘 아이 배우고 부부 여튼 게 지금 이 어렸을까 눈도 잘 배우고 예, 이런 증세가 멍땅 없어졌습니다.
0: 사지원에게 눈에 좋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이 위가 또 참 좋아졌어요. 내 위 때문에서도 어제 나도 어제 10년 넘어 고생했는데 맨날 위하고 달고 있었습니다. 내 옛날에는.
0: 아, 그랬겠죠.
2: 예. 그러는 게 지금 예, 이거 먹음에부터 어제 위하고 다 깼습니다.
0: 예. 예.
2: 한 달 되고 예. 이러고 변도 그래도 옛날엔 2, 3일 한 번씩 변 보던 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변 딱딱 봅니다. 변.
0: 바로 이 성분이 종합적으로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는 사지원액이 기본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서 대사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로서 모든 대사를 병영시켜주는 데는 이 제품을 초과할 제품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저기 뭐니까 전력선 비달려서 예. 밤에 소변이나 대여섯 번씩 보고 밤잠 예, 못 자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예, 밤잠도 지금 어디 잘 자고 한날 소변도 어디 한전하게 한번 봅니다.
0: 콤팩트 좋아질 수밖에 로갱이 다 스페이 효과니까 예.
2: 아, 그러던 게 잠 잘 자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예, 편안한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거뿐하게 정신하고 아침에 나서 나가서 한 시간씩 운동도 하고 예, 이토록 이제 밥맛도 있고 지금 어쨌든 이거 쓴다면 그러고 맥이가 참 이 다리도 예, 지금 많이 맥 옛날에 막 지금 맥 있고 발이나 뭐이나 물건 옛날에 조금씩 들어도 발이 막 쏴나 아프던 게 지금은 뭐 한 10분 20분씩 들고 다녀도 일 없습니다. 아무 일.
0: 그렇죠. 예, 예. 예. 예.
2: 근데 인삼이 선생님 말이 인삼이 이게 4배, 5배 이게 간다니까 확실히 맞습니다.
0: 인삼. 면역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예.
2: 예. 맥이 나고 정신 하지 않게 하겠죠.
0: 그렇죠. 예.
2: 예, 근데 선생님, 이 활동도 또, 이번에 그, 뭐입니까, 그,
0: 홍남강 치료기, 예, 예. 특선 얘기입니다.
2: 예, 그것도 지금 또 준다지. 약간, 저도 오늘, 예, 80가게 또 싸겠습니다.
0: 예, 80가게, 100가게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니까, 502-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도 이제 경찰 후조를 항상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해. 그리고 손발도 혈압도 영 엄청 안 됩니다.
0: 예.
3: 네. 그리고 그래서 소리 자꾸 나지. 근데 사지원에 가서는 거의 9달 먹었습니다.
0: 아, 예.
3: 그래 놓으니까 조금 아예 혈압이 벌써 엄청 되고 머리 어지럽고 이정사 조금 많이 나타났습니다.
0: 이게 삼고에는 아주 효과 보지 말라 해도 효과를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 428가지 영양 활성소 고혈당 고혈압 고혈질을 해결하는 데는 제가 신심 있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이용했습니다.
3: 아, 그래 그래 손발 창수에도 이증상이 없어지고 이 약 먹을 거가 원액이 돼서 먹기도 좋고 흡수 바로 특히 먹으니까 눈이 영 맑아진 게 아니죠.
0: 모두 그렇게 바로 그렇습니다. 눈이 아주 좋습니다. 보통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습니다.
3: 예. 예. 내가 이야기, 혹은 이번 학교에 싸지 또 쓰러 싸니까, 그래도 홍남강 치료기를 줍대다, 예.
0: 예.
3: 일단은 물을 관절을 심해서 아이 계속 이거 흐린 날이나 그 전날에 막 통쇄나고 저랬는데 이 기계를 관절부에 대고 하니까 통쇄나고 저린 정도가 좀 이렇습니다.
0: 그게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광이 거기에 비치게

0: 예, 그러니까 걸음에 가볍지. 그래서 멀리 걸어도 아픈 줄 모르겠습니다, 죽고.
1: 그렇죠.
0: 예. 예, 나는 이게 학과 전에 이왕 좀 계속 좀 받아다가 계속 쓰자고 합니다, 또.
1: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할 때 홍남강 치료액이라는 게 모두 이 기계가 욕심나서 다투어 지금 번 제품을. 번 제품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심할 바가 없고, 거기에다 금상첨화라서 홍남강 치료기까지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러후탱이란 말을 그 뭐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선 국격으로 될 겁니다. 예, 실험 놓고 쓰세요. 예,
0: 예,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제 지금 인수방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나는 예, 백내 사이와 놓거나 예, 이게 눈이 부은 게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바람만 맞으면 눈물이 나고, 예. 그리고 어쩌는지 어둠이 딱 얻어 맞은 것처럼 눈이 피달진다.
1: 예.
3: 그랬다가 또 며칠 있으면 또 쌓고, 예. 이랬는데 이 민서방 쓴 다음에 이 피지는 형상도 없어지고, 눈곱이 자꾸 바깥에 나가면 눈곱이 나서 나니, 야, 네 눈곱이 났다. 이래면 얼마나 창피한가. 그 눈곱이 나는 이 증상이 없어지고
1: 눈곱이 너무 많다는 건 눈에 염증이 있다는 거 봐.
3: 예. 그러니까 얘네 하루에 이 수증 한 3시간 봐도 예, 이 눈이 피곤한 게 아예 알긴단 말입니다.
1: 예,
3: 이 눈썹이
1: 예.
3: 이렇게 좋습니다.
1: 예.
3: 눈이 내 검사하거나 일이 빼다.
1: 아, 그래요?
3: 원래 링벨 바 했는데 일이 됐습니다.
1: 대단합니다. 예, 예.
3: 예. 대단합니다. 아, 눈이 좋아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1: 그렇죠.
3: 그리고 우리 언니는 저기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 예.
3: 2년은 좋았는데 또 재발했습니다.
1: 예.
3: 그래 병원 갔는데 아무리 세타야지 또 예, 시기 늙어 보인다.
1: 예.
3: 우리 언니 아직 80에 아이 됐는데
1: 예.
3: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이 늙어서 아예 죽겠다 하더라. 그러네. 그러네. 어, 이미 서바이 내 서버 용 줬는데 언니 서버라가 야 나는 지금 땡수만 봐도 좋겠다 합니다.
1: 예.
3: 예. 원래 0.4 좀 아이 된답니다.
1: 예.
3: 그래서 이거에 우리 언니 한 서너 달 썼습니다. 근데 아 우선이 땡수를 잘 봐서 살 것 같답니다.
1: 시력이 많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예.
1: 예. 예.
3: 그렇게 뿌옇던 게 예,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우선 예, 바람만 한 대 나가면 손수건 가둘 것 같습니다.
1: 예.
3: 눈물이 자꾸 나와서
1: 예.
3: 그러던 게 눈물이 아예 나올까 살 것 같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대할 때 열두가 그 싸면 그 홍강 이력이 그리 좋다 하면서 내 말했더만이 그거 또 어쨌든 늙은 피랑 그러지니까.
1: 그렇죠.
3: 그래서 이번에 예, 그 누냐 그 열두가 그 싸면 홍강 치료이기를 하나 주제에 구멍.
1: 아, 그 홍남강 치료이기를 줍니다.
3: 예, 예, 홍남강 치료이기를 예. 우리 언니 싸길 해서 오늘이 열두가 배달받고 나도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아, 이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가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빌 필요도 없습니다. 눈병 치료,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항막, 색소변성 이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은 근원에서 해결하는 게 바로 명서방입니다. 특히 야맹증 거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시작하게 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예. 우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우리 둘이 다 배달받다고 전화하니까.
1: 아이고, 너무 잘 선택했습니다. 건강기원입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이 싸중에 원약 쓴 환자입니다. 저는 중풍 후유증을 싸중 원약 어선 반년 넘었었습니다. 손발이 마대고 예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머리가 항상 흙이 터분하고 그저 머리에서 그저 예, 뭐 터지는 것 같은 게 그저 바사지는 소리 나는 거 벨라
1: 콤파체 허에 그렇습니다. 콤파체
4: 예.
1: 문제가 있습니다.
4: 그래 청약도 얼마 먹고 그저 정말 약도 얼마 쓰고 친구는 얼마 했겠습니까?
1: 네.
4: 그런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던 차에 사주원약 선생님 강의 듣고 서를 반년 썼는데 지금 하나하나 소식 다 되고 있습니다.
1: 네.
4: 우선 먼저 혈압 조절이 잘 되놓거나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 식사를 잘 해놓거나 예, 몸이 헷갈아지고 예, 청구만 근대던 게 몸이 헷갈아져 그런데 활동 아예 기자에 없습니다. 얼마 몸이 헷갈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다리를 들자면 그냥 몇 번 들었다 놨다 해야 그저 그랬던 게 오전에 예, 걷기도 많이 편리하고 그리고 눈도 예, 명서방 양의 안압이 높고 그래 보호하고

0: 머리 깔깔하고 이래서 눈물이 흐르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눈이 하고 마이였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먹고 먹기도 하고 했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냉소바이처럼 이렇게 효과 바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안압이 나쁘던 게 안압이 정상되고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았던 게 그것도 이렇고 예. 그리고 부었던 게 그게 맑아지고 댄스도 못 봤던 게 댄스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저신 같은
1: 그렇죠.
0: 다 해결하고 왔고 예, 예. 예. 그 두 가지를 다 배달받아 홍당광 기계도 중단되고 자식들도 기우해서 같이 쓴다고 소리 하나 또 배달받았고
1: 예. 홍남강 치료이기 이번에 특수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게 되었으니까 이런 기계는 병원에 가서 계속 거하고 오래 그 기다리고 이럴 필요가 없이 집이 병원인데 이게 병원 한 개 병원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좋은 약 알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천연 오메가3가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428가지 영양활성소는 인연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얻을 길이 없는데 바로 이게 길입니다. 사지원에게서 그리고 이게 제장수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모세글이 많으니까 그 땅 속에 있는 모든 영양을 나의 그 과일에다 몽땅 전달했기 때문에 이 과일에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포함됐고 양천강 8년 4월에 국제사지대에서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인삼노경이 5배 효과, 면역력이 올라가고 콤팥이 든든해지고 은행잎이 20배 효과니까 은행잎이 20배 효과라는 것은 바로 심장과 뇌혈관에는 어지간한 그 은행잎이 누그름한 것도 점적주사를 맞는 한 번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20번 맞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후노바스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40여 가지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고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일단 견제에서 포기하시면 다각도로 좋은 치료가를 보는 제품 자체가 바로 사지원액이니까 식전의 사지원액 식구의 명서방 이렇게 드시게 되면 당신은 아주 건강한 눈 건강한 심장과 뇌혈관 일체 영양을 네.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커다란 서점이 있는 한 건물에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글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때마다 좋은 문장 하나 골라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얼마 전 여름의 문장으로 새롭게 올린 글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올 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이 여름을 또 어떻게 견뎌야 하나 내심 막막했는데 모르는 사람의 그늘까지 읽어야 한다니까 어쩐지 더 아득해지기도 하는데요.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는요, 어쨌든 우리 모두 각자의 여름을 견뎌내야만 하니까요. 그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헤아려 보는 동안에 내 마음도 조금 더 담담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다정한 마음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하루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00마리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시에는요, 벽면을 꾸미는 요령입니다. 조명의 경우 빛과 그림자로 인해서 벽면을 화사하게 하거나 풍성하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요소가 되는데요. 특히 침실의 경우 이런 인테리어 요소 말고도 침대 위에서 간단히 독서를 하고 싶을 때 벽의 부분, 이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요, 인테리어는 물론 아늑한 독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조명의 디자인은요, 작은 것부터 큰 제품 또는 조명 가세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취향과 공간의 특성에 맞게 선택을 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이어서 여름철 차량 관리 방법입니다. 한여름 실외에 주차해둔 차는 펄펄 끓는 냄비와 같죠. 직사 광선에 노출된 차량 내부 온도는요, 최고 9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열기가 되는 거죠. 차량 안에 만일 가스라이터나 또 핸드폰이 있다면 바로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손상 위험이 되기도 하죠. 가능하면 실내 주차를 하는 것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햇빛 차단막을 이용을 하거나 차 실내에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사전에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엔진 냉각 상태에서 냉각수를 꼭 점검하고 운전 중에도 계기판의 냉각수 온도를 수시로 체크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톡톡한 락스 활용 방법입니다. 욕실 욕조나 세면대 마감 부분에는요, 흰색 실리콘이 발라져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곰팡이 온상으로 되면서 누렇게 또 검게 색이 변하여 눈으로 보기에도 매우 비위생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락스를 사용하는데요. 아무리 닦아도 잘 또한 집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도 요령이 필요하죠. 키친타올이나 일회용 행주를 세로로 길게 자르고 락스 희석액을 묻힌 뒤에 실리콘 마감 부분을 달아서 붙여주고 하룻밤 정도 놔두면 곰팡이가 사라진다고 해요. 락스 희석액을 촉촉하게 뿌린 뒤에 붙여야 더 잘 붙지만은요. 먼저 실리콘 마감 부분에 놓은 뒤에 희석액을 분무기로 뿌려 적셔도 좋습니다. 욕실 타일의 줄눈 부분 역시 이런 방식으로 묶은 곰팡이 때를 치울 수가 있습니다. 희석액을 분무기로 뿌릴 때는요. 들이마시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고요. 환기 또한 중요합니다.

락스를 사용해서 주방 욕실 청소를 할 때는 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락스를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해요. 오랫동안 들이마시게 되면 인체에 해롭고 맨손으로 만져도 좋지 않죠. 또한 빨래를 할 때 락스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색깔이 있는 섬유 등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 네. 이 곰팡이나 묵은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색깔 있는 소세천을 담게 되면요, 오염과 함께 염색까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옷을 삶을 때 표백제 대용으로 락스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흰 빨래가 아닌 이상 뭐 색이 빠지는 얼룩이 또 지기도 함으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색이 빠져나가면서 얼룩이 지죠. 당연히 락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세조를 함께 해봤습니다만은 화학세제치고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기도 해요. 또한 그러나 그래도 제대로 알고 주의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안전하고 또 그렇죠. 또 해가 가지 않고 효과 빠른 세정력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다음 장.

네, 계속해서 여름철 보양식 대표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해신탕입니다. 해신탕, 이 닭고기와 정력에 좋은 낙지, 전복, 새우를 비롯해서 몸에 좋은 약재와 채소를 넣고요. 오랫동안 푹 끓여내는 해신탕은요, 이름만으로 기운이 불끈 솟을 것만 같습니다. 네, 낙지는 해독작용이 탁월해서 간이 약한 분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 그리고 또 푸짐한 건더기를 즐길 수가 있어서 먹는 재미 또한 쏠쏠하지 않아요?

돌째로 장어탕입니다. 스태미나 음식의 대표로 뽑히는 게 바로 장어일 텐데요. 특히 장어는요, 열이 많은 체질에 적합한 찬성질을 띠는 보양식으로서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 몸에 열이 잘 오르는 편이라면요, 그리고 일상 속 스트레스에 예민하다면요, 복날장어를 이용한 요리로 몸에 맞는 체력 부강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제로 민어탕과 민어찜입니다. 민어는요, 봄부터 제철을 맞이하는 큼직한 체계 생선이잖아요. 한번 맛본 이들은요, 그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에 반하게 된다고 하는 생선이기도 합니다. 민어는 손발이 차고 속이 랭한 사람에게 탁월한 따뜻한 성질의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을 따뜻한 기운으로 보충해주고요, 소화를 돕는 것에도

넷째로 복날 가장 대표적인 메뉴 삼계탕이죠. 삼계탕은 날씨가 무더운 여름 중에서도 초복, 중복, 말복에 한 번씩은요 먹게 되는 보양식으로 담백한 맛에 남녀노소 외국인들도 부담 없이 좋아하여 인기를 모으는 대표적인 메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어탕인데요. 추어탕. 미꾸라지는 7월부터 11월까지 제철인 생선으로서 우수한 단백질과 칼슘 또 무기질이 풍부해서 여름 내내 더위로 잃은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이죠. 또한 비타민 A 함량이 많아서 항암작용도 있고요.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하여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째로 콩국수입니다. 콩의 단백질과 지방질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이죠. 콩은 단백질이 다량 함유된 식품으로서 영양이 풍부하고 항암작용도 뛰어나며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원하게 즐길 수가 있어서 여름철에 더욱 사랑을 받는 음식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일상의 곰팡이를 제거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에어컨도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하거든요. 에어컨 필터는요, 칫솔로 먼지를 털어낸 후 전용 세제를 이용해서 세척을 해줍니다. 세척한 필터는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려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에어컨 날개도 작은 빗자루를 이용해서 먼지를 털어내고 걸레로 닦아 관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또한 세탁기 생기는 곰팡이는요, 시중에 판매가 되는 세탁주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거나 세탁기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아 평소 사용을 하던 세제 혹은 빙초산 300ml를 반나절 정도 넣어둔 뒤에 일반 코스로 한번 가동하면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알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해방전쟁 시기 복건성 련강 연해지구에서 무장투쟁 및 농민운동 등을 조직하고 영도한 려전사 진가조입니다. 1925년 복건성 폭주시의 한 마을

가족에서 태어난 진가준은 6살 되던 해 서당으로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11살 때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잇따라 3살 떠나면서 집안이 급격하게 기울였습니다. 하여 수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실을 짓고 천을 짜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독학을 이어가며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짊어진 삶의 무게와 빈곤은 그녀를 강인하고 고난을 잘 견디는 성품을 지니게 하였으며 구사비에 대한 불만과 반항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3살에 수학교 5학년으로 복학해 졸업을 했으나 집이 너무 가난하여 중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1943년 진가준은 집안 어른들의 추선으로 같은 마을에 몸이 병약한 한 대학생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두 살 된 딸과 함께 삶을 헤쳐 나가야 했습니다. 1947년 초 다니던 방직 공장의 문을 닫게 되자 진가준은 봉건 가정의 속박을 과감히 떨쳐내고 4살 된 딸을 친정 어머니에게 맡긴 채 홀로 여러 수학교를 전전하며 교편을 잡았습니다.

2004년의 초여름, 그녀는 사촌 언니의 추선으로 당원 동지와 선이다 혁명의 길로 들어섰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으며 교원 신분을 위장막으로 삼아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임무를 맡아 나섰습니다. 그해 8월 여름방학을 맞아서 진가주는 어머니와 함께 외삼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가난한 농민, 어민들과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그물을 자면서 가난한 이들이 고통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칼과 총을 들고 지주 악덕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만 가난한 이들도 좋은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말을 시작으로 지역에서는 혁명의 뜻이 있는 청년들, 농민들과 어민들, 노동자들을 포섭해 나갔으며 당의 비밀 교통연락망을 구축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1948년 10월 중공 오현 중심현인은 진가주를 공작위원회의 위원 및 연예 유격대 정치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녀는 대중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활동 방식으로 순식간에 지역 주민들과 하나가 됐습니다. 진가주의 지도 아래 그녀가 맡은 촌마을을 비롯한 인근 마을에도 속속들이 빈농단이 결성이 되었고 도를 타도하여 곡식을 나누는 투쟁이 대대적으로 전개됐습니다.

96 교통소를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여 총기와 탄약을 매입하고 진보 인사들과 동일 저원서를 구축을 하여 혁명 자금과 고급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1949년 2월에 이르러 연해공작 위번에는 정안천을 중심으로 사방 160여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견관 유격대 근거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해 7월에는 유격대가 600여 명 공산당원을 핵심으로 하는 천여 명 규모의 대부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연해 4개 유격대 약 300여 명은 진가주가 직접 조직한 부대였습니다. 연해지구 공작위원회 산하에 당원 간부 훈련반 당총지를 설립하고 진가주가 서기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훈련 대강을 작성을 하고 11기에 걸친 당원 훈련반을 성공적으로 주관하여 400여 명의 당원을 교육해 유격대의 수많은 핵심 콜가를 보내주었습니다.

1949년 5월 연해 공작 위원회를 기반으로 종공연강현의가 정식 결성이 되면서 진가주가 현의 부석이 겸 6.1대 정치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6월에 그네는 부대를 이끌고 적들의 토부를 무력으로 받아쳤으며 시기를 맞춰 병력을 집중하여 6.1대 근거지 침입한 적의 보안종대를 괴멸시켜 적들을 퇴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연강 6.1구역은 더욱 공고해지었습니다. 8월 12일 밤 6.1대는 중공 5현 중심 효원의 지시에 따라 정안촌에서 철수하여 이동하던 중에 남쪽으로 도망치던 적들의 잔여 세력과 맞닥뜨렸습니다. 전우들의 안전한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진가주는 홀로 남아 적들을 막았고 어량손에 권총을 들고 적들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그네는 치열하게 버텼으나 끝내 총알이 떨어져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네는 적들의 극악 무도하고 잔혹한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고개를 쳐든 채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으며 절개와 지조를 지켰습니다. 해방군이 연강의 현성 턱 밑까지 진격해 들어오자 장망이 도망치던 적들은 1949년 8월 15일 연강 해방을 고작 하루 앞두고 그네를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가조는 현성 옆의 모래사장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해 장예리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24세. 그네는 꽃다운 젊은 목숨을 바쳐 공산당을 따라 인민의 해방사업을 위해 평생을 풍토하겠다던 입당 당시의 맹세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요요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전사 진가주의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월요일에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0: 나무 매대입니다. 대학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보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드립니다. 투걸테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구매하신 분에게는 OEC 1곽을 더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합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박액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걸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은 한각에 398원인데요. 한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이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이번에 우대활동은 본 제품이 퍼센트를 썩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백자방 구박액은 15각에 20각을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제품 자체는 유효기가 4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어놓고 쓸 수 있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한각은 12일간 복용하니까 10각이 되다면 기본으로서 1배 20일 그리고 여기에 30각 그 정도 되다면 1배 20일 360일 좌우 이렇게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좀 더 해서 1년 남짓하게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백처방 구박액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며 그 효과성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 단순 한 가지 약을 써서 해결, 한 가지 그 병만 해결되는 거지. 이 제품 자체는 한 가지 약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함에 있어서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각에 2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0: 170원 저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골타는 지금 한 가게 490원인데요. 12가게 15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150원 저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겠다며 특수한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백근이 천년 약재를 농축해서 고온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고농축액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함된 성분들은 제하수어, 윈양화, 황정구기자, 황계단순, 단삼 이런 성분 자체로서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공농축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기혈을 보충해 줍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신이 나게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신체가 점차적으로 허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 나타나는 정신이 나지 않고 흐릿허분하고 특히 불면증이 심각합니다. 건망증이 심각하고 내가 노인침에 오지 않나 이 정도까지 의심하게 되는 이런 건망증이 심각하거나 불면증 때문에 힘든 이런 분들 눈이 아물거리고 귀가 슬들리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머리가 쉽게 휘어지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간, 콩팥이 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방 구박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백자방 어제 몇 달 반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 머리가 흐릿허분하고 동맥경화가 심한 것 같으래요. 그러길래 머리가 그저에 싸싸하고 소리 나고 얘 눈알 빠진 것 같고 얘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그냥 항상 맥이 없어서 얘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 누벅구불던 차에 선생님 감히 듣고 백자방 썼는데 얘 먹기도 편리하고 할 날에 한 번씩 먹고 전화하고 먹고는 그저 반 시간 두고 소리 그저 약 먹고는 한번 먹고는 예 뭐 어느까지 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배 그렇게 잤던 게 소변도 아예 무졌고 예 또 한 번 해서 두 번 보고 하고 그 엄마도 생각 기억력이도 상실되던 게 기억력도 돌아오고 그리고 정신도 맑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0: 그렇죠.
2: 거기다가 이 두골 펜후 야, 아예 아픈데 없습니다. 그래서 사적이 다 싸나고, 그래서 친구는 얼마하고, 교수는 얼마 맞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 두골 펜후는 위를 자극 아이하고 소화를 잘 지키고, 예. 그리고 마사지를 하고, 바르고 한 게 몸이 헷갈아진다.
0: 그렇죠.
2: 다리 그리 무겁던 게 천구만 거 되던 게 아까워지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할까 얼마 좋습니까?
0: 그럼요.
2: 예, 예. 그래 그만 활동하고 소리 그려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배합 잘 돼 그런지 영 좋습니다. 정신 나고 예, 두 번째 생명을 얻은 것 같더랍니다.
0: 예 그렇죠. 견제서 예. 포기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관절 치료 역병의 바로 투골태가 아니겠습니까?
2: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저기 이 백자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이 백자방은 어쨌습니까? 나는 위도 안 좋고 어쨌든지 몸에가 여러 가지 병이 있다고 합니다.
0: 예.
3: 근데 이 한 가지 약 가지고서 이게 일 다스린데 이거 안에 쓰면서 보니까 네 아 또 소변도 좋아지더라고.
0: 아 콩팥이 든든해집니다.
3: 예. 예. 그래서 이 내가 이거 정말 이래 다짐 몇 달 쓰니까 또 아 맥이 똑 떨어지는 게 자 맥이 어째 떨어지는가 가만 보니까 간이 나쁘다 말인가.
0: 예.
3: 간이 나쁘까네 그러니까 맥이 떨어져. 병원에 가서 보니까 내 간이 나쁘다 말인가.
0: 예.
3: 근데 간에 또 이거 저 좋아지나 오네.
0: 예, 간과 콩팥에는 예, 아주 명품에 속합니다. 예.
3: 예, 그래, 이게, 이 한 가지 아까도 이게, 저 여러 가지 표 된다만.
0: 그렇죠.
3: 네. 예, 이때까지 이러냐, 근데 처음 봐.
0: 예.
3: 그래서 내가 하루 도우니까 뒷사람 같이 지금 쓴다만.
0: 예.
3: 예. 이, 다 논에다가 사적에 비, 또 안 한다만.
0: 그렇죠.
3: 그래서 이제 지금 둘 다 치고 효과 보자니까.
0: 예.
3: 지금

0: 아까 의정 매대 없는데 이번에 이로 활자도 할 때 좀 참가하자겠네.
1: 아, 그렇게 하시오. 이 제품 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름으로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좋은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예. 보게 되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0: 신과학기술 집단 유한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인류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은 한 것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서 불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면 위가 당연하게 어렵고 기타 장기에 손상을 받게 되어 있으면서 후유증을 해서 더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한 가지 제품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노인성 질병 치료해주는 데는 아주 신심 있게 치료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저는 예, 두골대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네,
2: 저는 예, 무릎도 아프고 경추도 아프고 그래서 예, 이 약을 지금 쓰기 전에는 예, 아, 그런 부수성 감절도 있고 골다공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거에 예, 쓰기 전에는 예, 풍축이 있으니까 예, 비오나 바람이 불을 때는 날이 흐릴 때는 더 아파서 바깥으로 별로 못 나갔습니다.
0: 예.
2: 집에서는 예, 걸는 게 예, 그거나 안전걸음 했습니다. 그래 예, 약이란 약은 저는 강고약이라 많이 썼습니다. 그래, 그래도 예, 어느 의사가 안전해야 되겠다든지 지금 안전해야 되겠고 예. 예, 예, 근처랑 다니고 있습니다.
0: 아, 예.
2: 예, 예. 그리고 예, 경추가 아파서 목을 돌리자 두룩두룩 소리도 나면 소리 몸까지 돌렸습니다. 그러던게 이런 증상이 이렇고 목을 마음대로 돌리고 예. 그 다음에 올리 줄이 또 치면서 골까지 아프고 혈압 또 올라가던 게 이것도 지금 이렇고 예. 오른팔을 들 수 없던 게 오른팔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완전하진 않지만 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그럼요.
2: 그래서 예, 이 두골테는 예, 정말 예, 감절약이니 예, 정말 좋은 약입니다. 저는 예, 이걸로 소리에 에, 끝까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0: 예.
2: 여기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오면 소리 앞으로 나갈 때에 다리 맥이 없어서 뭐 또 통쇠 나고 재고 움직이던 게 지금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내는 것이 마음대로 하지만 이전보다
0: 많이 나서졌다. 그렇죠. 예. 예, 예.
2: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저는 이걸로 계속 치료를 마감까지 하려고 합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0: 예, 열심히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조로 되는 백자방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종합적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우리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은 여러 가지 약을 써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본 제품 백자방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본 제품 가운데서 특히 제하소화란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간에서는 500여 가지 화학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간은 모두 우리가 위를 통해서 흡수한 이 성분들을 간에서 재합성해서 내가 소고기 먹었다면 이 소고기가 간에 들어가서 다시

0: 이 아미노산을 해리돼서 새로운 아미노산으로서 우리 그 모든 근육과 골격과 이런 걸 조성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이 좋아져야 되는 건데 500가지 화학 반응 같은 이것은 간에서만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제하수원한 성분이 간을 든든하게 해주고 그리고 콤팥이 든든해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콤팥이 든든해서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지금 심장혈은 콤팥이 서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콤팥 자체가 콤팥이 든든하게 되면 신주수, 콤팥이 든든하게 되면 진일보로서 신주골, 골격, 콤팥이 든든하게 되면 귀가 잘 들리게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모로서 콤팥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제품 자체가 제하수원한 성분 자체에 속합니다.
1: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저는 두어패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이 연장 무릎피가 할 말이 와서 용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2: 예, 예. 그래서 이거 무료 온 거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그래도 했는데 그 후에 또 서너 번씩 없대다. 예.
0: 그렇죠. 자, 빼는 예. 또 오고 합니다. 근본 예, 치료가 아닙니다. 빼는 건. 예.
2: 예, 예, 예. 그래, 눈이 뚜무뚜래서 뚜무뚜까지 아예 없대다. 예.
0: 예.
2: 그래도 용, 비슷하게 아파서, 예. 많은 약 썼습니다. 그런데, 어째 쓸 때에 조금 나는 것처럼 하다도 안 쓰면 또 그렇고 합대다. 예.
0: 그럼요.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또, 오른쪽 팔, 어깨가 또 경주염이 있어서, 예. 머리를 감 때도 바쁘고, 뭐, 수고 둘 때도 바쁘고, 영 그렇습니다, 예, 예.
0: 그렇죠.
2: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두고패를 쓰기 시작한 게, 예, 먹고, 바르고, 안마하고, 예, 이래까, 예, 이, 저, 경주염은, 인상호가 없대다.
0: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2: 그리고 무릎도, 예, 이거 바르고, 먹고, 약을 먹고, 마사지라고, 예, 하루에 서너 번씩 이래까, 예. 이 무릎이가 무슨 게 내릴때라 예.
0: 바로 그렇습니다. 콤팥이 든든해지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돼 있으니까 소변이 잘 통하고 경락이 잘 수통되니까 그럴 수밖에 맞습니다.
2: 예. 그러니까 그 다리를 아픈 것도 낫고 중계를 오르내리기 다리가 좀 가벼워지면 일선보고 많이 허랍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저는 이 두고패를 계속 아무래도 이거 계속 치료를 해야 되겠지. 어떻게 중간에서 그만둡니까?
0: 그렇죠. 예. 이 제품 자체를 예. 견지하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데는 지금까지 나온 관절 뭐 여러 가지 제품 가운데에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은 이 제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 그렇습니다.
0: 예,
2: 그렇죠. 다른 약은 그렇고 모르겠는데 이건 확실히
0: 효과성이 아주 빠르고 확실하죠.
2: 빠릅니다.
0: 그렇죠.
2: 네, 다른 약
0: 예,
2: 보고
0: 예, 예.
2: 그래서 신심이 간다.
0: 그렇습니다.
2: 저는 이거 예. 이번에서 활동이 얼마 또 좋습니까?
0: 그렇죠.
2: 그래서 싸서 계속 치료를 하길래 해서 이번 활동에 참가를 하겠습니다.
0: 예,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2: 예,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는 예, 그 고가약 쓴게 어둠에 넉 달 봐야 된다.
0: 두벌 때리 쓴 시간이 넉 달 반 된다.
3: 예, 두한테 예. 예, 그게 바르는 게 정말 진짜 좋습니다.
0: 예.
3: 예, 바르는 게 좋습니다. 나는 예, 젓가락이 넉 달 반 넣어서 이제 젓가락이 전에 완전히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젓가락이 불어난 게 다 내려가고, 예.
0: 그게 보통 약으로 해결되지 않을 예. 겁니다.
3: 아침에 예. 일어나면 젓가락이 깎아져 치지 못하지. 자,
0: 그렇죠.
3: 넓어야 기다려 칼이라 진단 말이다. 예. 굉장히 이렇습니다, 저는. 완전히 좋습니다. 바르고 먹고 하잖아요.
0: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3: 국가 반응 특허 받은 예. 약이 됐고 보니까.
0: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약이 너무 좋습니다. 조금 우리 친구도 또 싸겠다 하는데 같이 좀 조금 더 싸서 할게 합니다. 그거 약을 먹고 바르고.
0: 친구분하고 이번 활동 같이 이용하는 게 그게 기회일 겁니다.
3: 예.
0: 12각 싸면 15각을 줍니다.
3: 예, 이런 그게 참가하게
0: 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3: 예, 알겠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약간의 이런 큰 글씨로 쓰여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는 제일 관건의 관건은 활락 캡슐이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경락이 수통되지 않아서 지금 동통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락이 다 잘 수통된다면 동통도 해결받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의 특점이 바로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경락이 잘 수통되는 우선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게 흑개미가 여기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데 있어서는 특수한 성분에 속합니다.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는 데는 빠릅니다. 흑개미. 그리고 부선종이 양해해줍니다. 콧밭을 도와주고 결국 침간 역할은 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흑개미라는 이 특수 성분을 해서 흑개미는 모두 다리가 6개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기본으로서 보통 보기에는 아주 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해도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흑개미는 다리가 매개 다리가 몇백 개, 몇천 개의 발동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끌 수 있는 당기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흑개미 이런 힘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일단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흑개미는 결국 양쪽에 이빨이 딱 두 개씩 이렇게 있는데 그 이빨 자체도 얼마나 관절이 힘이 세고 골격이 센지 오징어란 것은 거기에서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개미가 여기에 중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흑개미의 역할 자체는 이렇게 튼튼한 관절과 그리고 이 흑개미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모든 운동 영양 보물꼬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흑개미 성분 자체로 인해서 지금 콤팥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콤팥은 신주골입니다. 콤팥은 결국은 또 신주수입니다. 골격을 관리하고 소변을 관리하고 콤팥이 든든해짐으로 인해서 귀도 잘 들리게 되는데 황차 여기에서 오징어는 골격통의 기본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데는 흑개미가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거기 또 칭펑텅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소변이 잘 통하게 됩니다. 결국 경락이 잘 수통됩니다. 그러니까 관절 동통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 풍한습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칭펑텅이라는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관절통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모든 한기가 내 몸에 다 내 관절에 내 무릎에 내 어깨에 내 허리에 오는 같은 이런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걸 몰아내는 성분이 바로 칭펑텅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 방귀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 성분 자체는 풍한습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관절통은 부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분은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무릎 관절이 아프다면 무릎 뒤에 물혹이 생기거나 이런 건 물혹이 있게 되면 다리를 뒤로 굽힐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또 버텨주니까. 그런데 본 제품 방귀가 바로 쇼중에도 부종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숲을 빼주면서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고 혈압을 온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 관절통은 무균성 염증에 속합니다. 무균성 염증이라는 것은 소염제로 되는 것 아닙니다. 관절통은 염증은 염증인데 특수한 염증입니다. 무균성 염증에 속합니다. 보통 염증은 그 항균소가 폐렴 같은 게 왔다면 항균소를 쓰게 되어 있지만 해도 관절통은 항균소를 써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제품 자체의 방귀란 성분 자체는 충분하게 무균성 염증을 해결해주는 소염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 친주란 성분 자체가 관절통을 풀어주게 되어 있고 습열을 빼주는 이런 차원에서 모든 뭐 경추로부터 어깨로부터 그리고 뭐 허리, 요추관 발탈출 포함해서 그리고 고관절 괴사가 있는 분들, 고관절 동통이 있는 분들 그의 무릎관절 동통으로서 정말 뭐 안간 힘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차소점에 갔다 와야 어쩌다 되나마나 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 분들 그리고 여러모로서 손목, 발목, 어느 관절마디마다 아파나지 않는 부분이 없는 분들 가운데서는 보통 관절 치료 약품은 위를 상해서 모두 길게 복용하기 힘들다지만 해도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느끼셨겠지만 해도 오히려 위를 보호해주면서 위

0: 해치는 이런 절대 이런 작용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실어놓고 쓸 수 있더라. 그리고 여기에서는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간은 근육을 만듭니다. 우리 아무리 관절이 좋다 할지라도 근육이 서지 못하게 되면 걷기 힘들어지고 똑바로 서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관절과 근육은 꼭 일정한 비례돼서 배합돼야 되는 건데 여기 간에서는 근육을 만들고 그리고 그 콩팥에서는 많은 그 골결통을 해결해주는 신주골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배합이 너무 잘 되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는 두골대의 제품 자체는 일단 견지하시게 되면 완전히 오랜 관절통도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럴로 구셀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노화는 골격이 노화로부터 시작된다. 일단 골격이 노화로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당신은 장수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공능이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지해서 복용하시고 발라주고 마사지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자방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아주 우수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천년 약재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약전에 올랐고 액체고 하루에 한 번 드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 힘이 세니까 일단 하루에 한 번 드셔도 하루에 두세 번 그 이상으로 드는 이런 약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복액이니까 노인성 질병은 백자방 구복액이다. 관절 치료는 두골대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괴로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대형 얼룩뱀의 습격을 무사히 피하고 동물들의 혀에 대한 신기한 비밀을 알게 된 모습을 보았죠. 오늘 새 친구는 대회장으로 가는 길에 더 많은 신기한 발견을 하고 특별한 동물 친구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맞아요.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도 배우게 되는데요. 자, 그럼 조주의 여행 모험 이어서 함께 들어볼까요?

0: 조조의 여행 모험기 제5장 끊어진 꼬리.
1: 꼬마 조조 친구랑 여행 떠나.
0: 대형 얼룩뱀을 물리친 후 조조 일행은 다시 대회장으로 향했어요. 고마워.

0: 제 친구는 방금 악어 아가씨의 솜씨를 보고 입을 떡 벌리며 몹시 감탄했어요. 그토록 우아한 악어 아가씨가 싸울 때는 정말 민첩하고 용감했거든요.
1: 그때 문득 쟁쟁이가 궁금한 점이 생겨 악어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2: 악어 아가씨, 뱀은 왜 발이 없나요? 발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거예요?
0: 악어 아가씨가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뱀의 발은 오래전에 퇴화했고 배 밑에는 비늘만 남아있어요. 그 비늘이 발처럼 땅을 디디며 움직이는 거예요.
2: 비늘이요?
1: 쟁쟁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겨 다시 물었어요.
2: 물고기도 비늘이 있는데 물고기도 비늘로 걷나요?
0: 총군이 쟁쟁이의 등을 살짝 토닥이며 웃으며 말했어요. 너 이 어리석은 다람쥐야.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거지 땅에서 걷는 게 아니라고.
1: 쟁쟁이는 얼굴을 붉히며 바로 말을 바꿨어요.
2: 그럼 물고기도 비늘로 헤엄치나요?
0: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는 지느러미로 헤엄치고 뱀이 걷는 건 갈비뼈와 아주 큰 관계가 있어요. 악어 아가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1: 네, 갈비뼈와 걷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주 일행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악어 아가씨를 바라봤어요.
0: 악어 아가씨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뱀의 갈비뼈는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걷고 싶을 때는 양쪽 갈비뼈 근육을 움츠리면 갈비뼈가 앞으로 나아가고 배 밑에 비늘도 들썩이며 발처럼 땅을 디뎌요. 근육이 다시 펴지면 몸 전체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1: 새 친구는 악어 아가씨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며 함께 감탄했어요.
2: 악어 아가씨, 정말 아는 게 많으시네요. 정말 신기해요.
0: 악어 아가씨는 손을 살짝 흔들며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3: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건 동물들 사이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1: 그때 갑자기 총건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2: 아, 누가 날 다쳤어요.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1: 총건은 눈을 번쩍 들고 길가에 놓인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0: 모두 총건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작은 꼬리 하나가 땅 위에서 홀로 펄쩍펄쩍 뛰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고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2: 누구 꼬리예요? 분명 꼬리 주인은 지금 많이 아플 텐데요.
1: 쟁쟁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꼬리 주인을 찾았고 주주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2: 꼬리가 다 떨어지다니 정말 불쌍해요.
0: 두꺼비 아저씨는 경계하며 사방을 둘러보고 낮은 소리로 말했어요.
4: 누가 작은 도마뱀을 괴롭힌 거지? 이 꼬리는 분명 도마뱀의 꼬리예요.
1: 두꺼비 아저씨는 길가에 돌 틈 사이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어요.
2: 도마뱀아, 도마뱀아, 너 거기에 있니?
0: 그러자 돌 틈 사이에서 작은 도마뱀이 조심스럽게 머리를 내밀었어요. 작은 도마뱀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4: 두꺼비 아저씨, 아저씨, 혹시 방금 여기를 지나간 얼룩뱀 비슷한 놈을 보셨어요?
2: 그래, 바로 대형 얼룩뱀일 거야. 우리도 방금 그 놈에게 습격당하고 도망친 거거든.
1: 두꺼비 아저씨가 크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러자 작은 도마뱀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겁에 질린 채 말했어요.
2: 그 놈이 저를 쫓아다니고 꼬리를 잡으려 했어요. 겨우 피해서 이 돌틈에 숨어 목숨을 건졌어요.
0: 주주는 마음이 급해져 조급하게 말했어요.
4: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꼬리까지 잘려나갔으니 얼마나 아플까요?
0: 주주는 연잎수레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1: 그런데 두꺼비 아저씨와 작은 도마뱀은 함께 주주를 쳐다보며 아주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0: 주주는 더욱 조급해하며 말했어요. 빨리 작은 도마뱀을 병원에 데리고 가요.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처럼 태어나세요?
1: 작은 도마뱀이 손을 저으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안 가도 돼요. 정말 괜찮아요. 난 병원 싫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차 좋아질 거예요.
0: 하지만 꼬리가 떨어졌는데도요. 주주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묻자 작은 도마뱀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해줬어요. 우리 도마뱀에게 가장 부족하지 않는 것이 바로 꼬리랍니다. 걱정 마세요. 며칠 지나면 새 꼬리가 다시 자라나올 거예요.
1: 총건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2: 우와, 부럽다. 꼬리가 다시 생겨나다니. 나는 안 되는데. 나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로봇이라 어디가 고장나면 수리소에 가야 하거든요.
0: 작은 도마뱀이 웃으며 말했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우리 빼고는 안 돼요. 이건 우리 도마뱀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할 수 없어요.
2: 정말 신기해요.
1: 조주 일행은 작은 도마뱀의 말을 듣고 감탄하며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0: 작은 도마뱀이 더욱 자랑스럽게 목소리 높여 말했어요. 우리 도마뱀은 모두 꼬리를 끊고 도망치는 술법을 잘 쓸 수 있어요. 위험을 만나면 꼬리를 자동으로 끊어버리고 펄쩍펄쩍 움직이는 꼬리로 적의 시선을 끄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빠르게 도망칠 수 있거든요.
1: 쟁쟁이는 자신도 꼬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관심 있게 물었어요.
2: 우와, 정말 대단하다. 그럼 꼬리 끊고 도망치는 술법을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0: 이건 배워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도마뱀이 꼬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우리 몸속에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꼬리를 다시 자라나게 해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에요.
1: 그 말을 듣고 조주는 마침내 안심했어요. 방금까지 걱정되어 긴장했던 조주는 마침내 활짝 웃음을 지었어요. 작은 도마뱀이 말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그 역할을 잘 발휘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0: 이야기를 마치고 주주 일행은 다시 연잎수레에 탔어요. 총구는 수레 몸을 기댄 채 주변의 귀여운 동물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우와, 여기 동물들 정말 귀여워. 정말 좋은 곳이야.
1: 말을 마치자 갑자기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당연하지. 세 친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0: 총구는 의아해하며 다시 말했어요. 나 여기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동물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
1: 그러자 또다시 그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2: 그건 안 될 거야.
1: 총구는 혼란스러워 쟁쟁이에게 물었어요.
2: 왜?
1: 쟁쟁아, 왜 내가 여기서 살면 안 돼? 너 나한테 왜 그래? 쟁쟁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2: 뭐가?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언제 너 여기서 살면 안 된다고 했어?
0: 총구는 다시 주주를 쳐다보았어요. 그럼 주주, 네가 말한 거야? 주주는 고개를 흔들며 당황해서 말했어요.
3: 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이상하다. 너희들도 방금 누가 대답하는 소리 들렸구나.

0: 동거는 머리를 극적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분명 누가 대답했는데? 두꺼비 아저씨와 아그 아가씨도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세 친구는 서로를 쳐다보며 종곤이 장난치는 줄로만 생각했어요.
1: 종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동물들 정말 귀여워. 당연하지. 이번에는 두꺼비 아저씨와 아그 아가씨를 포함한 모두가 그 이상한 소리를 분명 들었어요.
0: 세 친구는 깜짝 놀랐어요. 조주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2: 누구야? 말하는 사람 누구야? 어디 숨어있어?
0: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1: 종고는 다시 한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 그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크게 들렸어요. 안 될 거야. 종고는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해 목소리 높여 외쳤어요. 너 누구야? 어디에 숨어있니? 빨리 나와!
0: 그때 그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어요.
2: 여기서는 걸어다니지 않으니까!
1: 두꺼비 아저씨는 몇 입 수레를 멈추고 아그 아가씨도 걸음을 멈췄어요. 주주와 총건이와 쟁쟁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소리가 나는 곳을 열심히 찾았어요.
2: 빨리 나와! 숨어있는 거 재미없어!
0: 총구는 좀 더 크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2: 나갈 필요 없는걸. 사실 나는 너희들 머리 위에 술에 차 위에 있어.
1: 주주가 제일 먼저 일어나 련잎 술의 우를 이리저리 만지며 찾았어요. 하지만 좌우는 푸릇한 련잎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주주는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2: 어디에 있어? 분명 좌우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3: 바로 내 눈앞에 있잖아.
1: 그 이상한 목소리가 다시 가까운 곳에서 들렸어요. 주주는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 련잎차 우쪽을 살짝 만졌더니 통통하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손에 닿았어요.
2: 깜짝이야!
0: 조주는 깜짝 놀라 손을 급히 떼며 뒤로 물러났어요.

0: 내 친구들 련잎술의 차후에 숨어있는 이 이상한 존재, 주수가 만진 통통한 것,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 또 이 존재는 왜 계속 숨어서 말을 하는 걸까요? 대형 얼룩뱀은 다시 나타날까요? 다음 시간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주주의 독 신기할 모험을 함께 만나봐요.
0: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왕가상은 고개를 돌려 아까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을 보았다. 오랫동안 본부에서 참모장으로 일을 해온 왕주와 얼마 전 기층에서 올라온 어린 참모 소명이었다. 두 참모가 오늘처럼 거리낌 없이 조종의 일을 불손하게 말하는 것은 평소 같았으면 특파원의 조의를 사거나 문책을 받을 일이었지만 들어보니 틀린 말이 별로 없어 딱히 나무랄 일도 아니었다. 왕가상은 두 사람을 힐끗 보고는 다시 머리를 돌려 놓았다. 솔직히 말해 왕가상은 두 참모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굉기했다. 지어 부끄럽고 불안하여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양옥선생이라는 말에는 자신도 들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심지어 뒤에서는 왕가상을 왕명받고 장문천과 함께 100% 볼세비크 로손의 4대 금강이라며 쑥덕거리었다. 왕가상은 장정을 떠나기 전 중앙소베트 구역에서 열린 회의를 떠올리었다. 1931년 11월 감남회에서 모태동은 분홍로선 기다리기 우경과 편협한 경험론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이 상황이 중앙에 보고되자 중앙에서는 오히려 비판이 약했다면서 편협한 경험론에 대한 비판으로 우경 기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대체했다고 했다. 이로써 더듬은 비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32년 10월 상순의 룡도회에서였다. 그번 회에서 모태동에 대한 비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왕가상 몹시 듣기 거북했다. 왕가상이 소베트 구역에 들어온 후 모태동과 함께 두 해 남짓 일을 해오면서 보니 모태동은 두루 아는 것이 많은 데다가 중국 사회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 게다가 전략이 뛰어나 예상을 뛰어넘는 용병술로 적의 포위토부를 세 차례나 물리치고 크게 승리했다. 그래서 왕가상은 나중에 모태동의 군사 직무를 해임할지 말지를 토론할 때 모태동을 군대에서 내보내는 것을 반대하였다. 지금 와서 보면 그 일은 그나마 어느 정도 자위로가 되는 일이었다. 두 원칙이 극단으로 맞설 때 중재할 틈을 찾기란 참 어렵다. 더구나 당주왕이 진공노선을 관철시키라며 파견한 볼세비크가 우경기회주의와 타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여 왕가상은 권력을 잡고 있는 모스크바 시절 동장들과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1933년 초 림시중앙정부가 강서 소베트 구역에 들어왔다. 어느 한 번 왕가상은 박고와 한가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쾌한 일이 생긴 적도 있었다. 그때 군사 직무에서 물러난 모태동은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뭔가 깊이 연구를 하거나 마음을 모아 책을 읽곤 하였다. 박고는 막스와 레닌이 쓴 책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날 모태동이 책을 빌리러 오자 박고는 네이바르게 몇 권 내주었다. 하지만 모태동의 책을 안고 나가자 비웃듯이 말을 했다. 모태동도 막스 레닌을 읽네? 왕가상은 그 말이 꽤 귀에 거슬려 별로 생각 없이 한마디 했다. 모태동이 외국어는 모르지만은 막스라 레닌의 책을 꽤 읽었어요.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고 고서를 읽고 리하는 걸로 치자면은 우리 중에서 으뜸이죠. 그러자 박과가 오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상골에서 어찌 막스 레닌주가 나올 수가 있겠나? 그래도 진짜 싸움에서는 모태동이 전문가지요. 왕가상이 또 반박했다. 박고는 왕가상의 모태동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자 속이 알아내놨다. 싸움을 알긴 뭘 안다고 그러나 나무 아래에서 토끼를 기다리는 격이지 당해의 진공 노선에는 전혀 걸맞지가 않지. 왕가상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길 수 없으면 물러선다. 강한 적은 피하고 약한 적을 치며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적을 무찌른다. 그런 전술을 두고 어찌 나무 아래서 도끼를 기다린다고 할 수가 있겠나? 두 사람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며 기분이 나쁘게 헤어졌다. 모태동은 군사 직무에서 물러난 뒤에 서금의 고비뇌라는 작은 산에 있는 절에서 지냈다. 가끔 아래에 내려가 조사 연구를 하는가 하면 책에 푹 묻혀있기도 하였다. 이런 생활은 자연히 쓸쓸했다. 가끔 모태동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몰래 와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을

0: 받는 이는 드물었다. 이를 보는 왕가상도 마음이 괴로워 가끔 찾아갈 때가 있었다. 눈앞에 닥친 전세와 전략을 의논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같을 때가 많아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지었다. 말하다가 흥분되면 못했던 언제나 손을 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소수이니까. 정세는 갈수록 험악해지었다. 그러나 못해돌 조여오는 당장의 압력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1934년 1월 홍구는 국민당의 제5차 포위토벌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당주왕은 오중조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는 제5차 반포위 토벌은 중국혁명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투쟁이라고 하면서 승리를 위협하는 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며 우경기회주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공언하였다. 이 회에서 장문천을 정부에 파견하여 인민위원회 주석을 맡도록 하였다. 그때 모태동은 중화소베토 공화국 주석이었고 정부의 일은 그가 맡아하고 있었다. 이 결정은 모태동의 군사 직위를 해임한 데 이어 정부에서의 직위도 빼앗은 것이었다. 왕가상도 오중전에 참가했다. 그날 열이 올라 머리가 어지러웠던 왕가상은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손을 들었다. 그 뒤 왕가상은 몹시 후회를 하며 공산당으로서 너무 나약했다고 자신을 거듭 나무랐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감정들은 조금씩 사라지긴 마련이지만 양심의 가책만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고 심지어 평생을 간다. 정직한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오늘 참모 둘이 나눈 이야기가 또다시 왕가상의 양심을 건드렸고 그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하였다. 어이쿠! 들것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대포를 쥐고 가던 노세가 들것을 밀치는 바람에 들것이 하마터면 엎질러질 뻔하는 것이다. 들것을 든 대원들은 휘청거리다가 겨우 몸을 가누었다. 아니, 눈이 등대 붙었나? 들끝 대원들은 포병들을 쏘아보며 사납게 욕을 퍼부었다. 젊은 의사와 호위병들이 달려왔다지하다. 우리 주위관이 다치면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1: 됐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0: 왕가상의 손사래를 쳤다. 들끝은 길가에 비켜서서 포병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길을 떠났다. 들것은 길에서 몇 번 쉬고 나서야 3000개의 산어구에 이르렀다. 서쪽으로는 자줏빛 구름이 아득하게 깔려 있었다. 바다처럼 펼쳐진 산발 끝에 비빛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다.
1: 좀 쉽시다.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0: 왕가상이 들것을 세우고는 몸을 일으켜 좀 움직여 보았다. 그러더니 곧 늘씬한 몸을 쭉 펴고 망원경으로 동쪽을 살피었다. 개수 부교 쪽에는 한 사람이 보이지도 않았다. 분위기가 잠옷 삼엄해 보였다. 부대가 이미 다 건너왔는지 이제는 상강을 봉쇄한 듯하였다. 북쪽에 있는 소나무 숲에서는 총소리와 보성이 점점 뜸해지고 있었다. 북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은 어디나 홍군들로 꽉 차서 서쪽 일대 큰 산으로 철거하고 있었다. 여러 날 힘든 싸움을 한 일군단이었다. 구불구불한 상강 우로는 아직도 시체와 둥근 사각, 서류들이 이따금 떠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적기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다급히 이리저리 숨어들었다. 그런데 몇 사람이 그다지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저 아래 산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뒤에는 부르말 한 필이 따랐다.

맨발에 선 꼭다리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유유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왕가상의 소년 호위병 정씨가 안달아나서 소리를 쳤다. 거기 누굽니까? 적기 거니 조심하세요. 앞에서 그 어떤 극

정 고모가 또 외치려는데 젊은 펭시 의사가 막아섰다. 잠깐, 저기 모주석이 아닙니까? 왕가상이 망원경을 들고 내려다보았다. 등이 구부정한 걸 보니 앞에서 걷는 꺽다리는 모태동이 틀림이 없었다. 왕가상은 불편한 몸으로 몇 걸음 내려가 그를 맞았다. 모태동과 그의 경호원 여럿은 이미 산을 올라왔다. 모태동은 중병으로 앓고 난 사람처럼 얼굴이 누르꾸레해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몹시 수척해 보이었다. 온몸에 먼지를 잔뜩 뒤집어 썼는데 머리가 길어서 팔각모자 아래로 흘러내리었고 어깨에는 우산을 메고 있었다. 왕가상은 모태동의 손을 잡으며 말을 했다. 주석동지, 몸이 말이 아니네요. 뭐 잠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모태동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고는 관심 어린 말투로 물었다. 가상이, 상처는 좀 어떻습니까? 더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왕가상은 산 어구에 있는 들끝 대원들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저 사람들이 고생이죠. 왕가상은 모태동을 끌어다 큰 나무 아래에 앉히며 탄식하듯 말했다. 이번에 이렇게 희생이 클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모태동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빠지었다. 하는 수 없었겠지. 이렇게 싸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태동이 웃으며 말했다. 이런 걸 두고 비렁뱅이가 개를 치듯 치면서 걷는다고 가면서 봐야 합니다.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태동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고 왕가상을 보더니 더 말이 없었다. 눈썰미가 바란 왕가상은 모태동이 뭐라 말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모태동을 힐끗 보고는 말을 이었다. 지금은 리덕이 혼자서 권력을 휘두르고 바꾸는 고분고분 달을 부리죠. 두 사람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태동이 눈이 잠깐 빛났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될 수 있겠습니까? 왕가상은 생각이 있다는 듯 말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은 일을 냉정하게 총화하자는 의견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러는 것이 좋겠지. 모태동은 왕가상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아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손발을 맞춰야 할 겁니다. 두 사람은 몸을 일으켰다. 둘 다 어쩐지 아까와 달리 거뜬했다. 모태동은 왕가상을 들끝에 태워보내고 다시 부루마리에 올랐다. 해는 이미 서산에 떨어지고 산길은 땅거미 속에 묻히고 말았다. 모태동은 뚜벅뚜벅 울리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을 떠올리었다. 강선영도에 있는 한 사당이 생각났다. 그때도 지금처럼 땅거미가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모태동이 거센 비판을 받고 군사 직위에서 해임되었을 때 모태동을 군대에서 내보내는 것을 반대한 이가 세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홍군 총사령으로서 그때 이미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여 제법 농민 같은 주덕이었다. 하루 종일 누구를 보나 허허 웃기만 하던 사람이 중요한 때 이처럼 고집이 셀 줄이야. 그는 입을 꾹 다물고 부리부리한 눈을 방 한 구석에 꽂은 채 큰 산처럼 끄떡하지 않았다. 다른 한 사람은 주울 내였다. 그는 모태동이 부대에 남아서 계속 전투를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이 젊고 여인 총총지부 주임 왕가상이었다. 그때 모태동은 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던 오늘
다시 한번 이 젊은 손이 자신을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부대의 사상은 막심했다. 한계군이 붕괴되고 사 전체가 상강을 건너지 못했다. 졸려는 마음이 이처럼 무거워 본 적이 없다.

장편 소설 대장정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우리는 중국공산당 일영도 아닌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입니다. 다 함께 조국 건설의 인솔자로 되어 조국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웁시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네, 이번 시간에는 단연간 그 장백현에서 교원 사업을 하면서 꾸준히 시를 창작해온 김승광 시인을 소개하렴.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김승광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네, 김승광 시인은 1965년 길림성 장백 조선족 자치현 장백진에서 출생했습니다. 1985년 7월에 연변 제1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85년 7월부터 1990년 1월까지 장백현 룡강향 중심소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장백현 제2실험소학교에서 또 교원사업을 하시고 2005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장백현 조선족 중학교에서 사업했습니다.

0: 2025년 8월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연변 작가협회 리사로 계셨고 중국 소수민족 작가회 회원 그리고 연변 작가협회 백산 동화지구 창작위원회 주임 장백현 조선족 작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세기에 80년대 말부터 문학 창작을 시작했는데 연변문학, 장백산 잡지, 성화강 잡지, 길림신문, 연흥신문, 흥년강신문 등 신문 간행물에 시, 수필 등 100여 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룡성컵 겨울수필 응모 우수상, 미래컵 겨울수필 응모 우수상, 제2회 중국 조선족 성인 실황송 봉상 등 수차 수상했습니다.
1: 네, 그럼 김성광 시인은 이 문학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0: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문학이란 세상과 대화하는 창구라고 봅니다. 문학을 통해서 세계를 뇌하고 부동한 국가, 민족, 종교, 신앙 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을 뇌하게 되며 그들이 정감과 가치관, 사고방식, 인정세태, 풍속습관 등을 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견식을 넓히고 보다 폭넓게 세상을 노예하며 자신의 인지능력과 정감세계를 풍부히 하여주며 자신을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저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성찰하고 탁마하면서 오늘까지 걷게 되었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저는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잠재한 고독과 적막을 물리치면서 저의 사색, 관찰, 사고, 인식 등을 친구에게 알리듯 작품에 나타내면서 세상과 대화하고 소통하게 됩니다. 저희 작품에는 자연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직업에 대한 사랑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민족에 대한 우한 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학은 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으로서 저는 작품을 통해서 저희 정감과 추구, 고뇌 등을 작품에 반영하며 세상과 공유하게 됩니다. 물력이 팽창하고 금전만능 사상이 팽배하는 시대에 문학은 저에게 욕망을 배제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갖게 함으로써 허유와 리기심, 허영 등을 극복하고 오로지 자신이 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였습니다. 문학에 대한 사랑은 저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갖게 하였으며 풍부한 정감 세계를 갖고 고상한 생활을 추구하게 하였습니다. 하여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하나 정신적으로는 만족을 느끼게 하면서 정신이 부유를 갖게 하였으며 결국 자신들의 건전한 인격과 고상한 취미를 가진 심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끔 하였습니다. 문학은 저에게 신비한 마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학과 예술에 대한 추구는 오늘도 저를 분발하게끔 편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명이 소진되는 날까지 영원히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에 대한 추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김성광 시인의 시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감상할 시 제목은 새벽 그 신성한 이름을 마주하면입니다.
2: 새벽 그 신성한 이름을 마주하면 김성광 어둠을 헤가르고 핏빛 장막을 찢으며 한 발짝 한 발짝 몸부림치며 숙명처럼 다가오는 거룩한 생명 지친 기다림 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한 생명의 파멸 속에서 다른 한 생명이 잉태된다. 새 생명의 탄생은 늘 눈물 겹도록 비장했다. 그것은 새 세상에 대한 예언이고 선언이었다. 비장한 교향곡 속에서 평범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새벽 그 신성한 이름을 마주하면 가슴은 늘 경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리하여 새벽이 다가올 무렵이면 나는 늘 두 손을 합장하고 밝아오는 여명을 향하여 가장 무거운 소원을 올린다.
0: 예. 이 시는 매일같이 맞이하는 새벽, 즉 새로운 하루하루를 자신이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열렬히 끌어안는 시적

0: 사의 생명의식을 처절히 읊조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은 결국 생명의 한 부분이고 연장선입니다. 어떤 이는 생명을 그저 흔한 시간의 흐름으로 간주하지만 시적자에게 있어서 생명은 매일 아침 돋아오른 그 신성한 새벽처럼 거룩하고 몸부림치는 소중한 시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맞는 새벽 노을은 핏빛 장막을 찢으며 눈물 깊도록 비장하다. 시적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새 세상에 대한 예언이고 선언이란다. 그만큼이 매일매일이 비장한 교향곡 속에서 평범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신성하고 가슴은 늘 경건함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벽이 다가올 무렵이면 나는 늘 두 손을 합장하고 밝아오는 려명을 향하여 가장 무거운 소원을 올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에 대한 즉 미래에 다가오는 매일 매시각에 대한 시적자의 그 어떤 소망과 목표에 대한 실현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는 오솔길입니다.
2: 오솔길 김승광 비탈린 세월의 못난 견증자 한간 나날이 더 그립다. 밭 밑에서 신음하던 아픈 날도 그리워. 이제는 여린 잔디라도 꼭 붙잡고 아픈 흉터 가리울 수밖에. 온몸이 그대로 산이 되든 들이 되든.
0: 예, 살다 보면 산이나 드러난 오솔길이든 내 마음이 거칠게 난 오솔길이든 우리 앞에는 늘 이런 오솔길이 나 있습니다. 그저 허송세월하면서 낸 오솔길이든 아프게 진땀을 흘리며 낸 오솔길이든 지금 시적자한테는 그런 오솔길이 평이롭지 않게 안겨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오솔길이 생겼으려면 오솔길마다 다 자기 고초와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오솔길은 평범하게 스쩍스쩍 걸어서 난 오솔길이고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가진 고생과 아픔과 분토와 악정 고투를 겪어서 낸 오솔길입니다. 헌데 그런 오솔길이 지금 여의치 않게 안겨오는 것은 이미 이 길 위에 걸을 만큼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 위로. 예. 바꿔 말하면 이미 예순 고개를 넘고 있는 시인한테 있어서 이미 이런 오솔길을 개척하고 성공적으로 또는 실패적으로 걸을 만큼 걸어온 터입니다. 그래서 요즘 더더욱 새롭게 안겨온 오솔길이죠. 이제부터는 그저 무심히 지날 수 없는 그런 소중하고 심중하게 걸어야 할 그런 길이 돼서 시에서 말한 것처럼 이젠 길숲이 여린 잔디도 꼭 붙잡고 아픈 흉터 가려우면서 온몸으로 산이 되든 들이 되든 그 길을 굳건히 무겁게 걸어나갈 시적자의 굳은 의지를 지금 가르파하고 있습니다. 작고 평범한 오솔길에 의미를 부여하고 무거운 사색을 심어주는 좋은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수 있는 제목이 얼레빗입니다.
2: 얼레빗 김승광 밀집된 공간을 바람마냥 자유로이 드나든다. 물처럼 요연하게 부드러움의 지혜로 매끄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넉넉한 가슴으로 세상을 살면 험악한 산봉우리도 눈 아래 보이고 너 나의 가슴 점인 사연들도 한낱 부질없는 유희들로 보이나니 시로성 마냥 빽빽한 지구라는 공간을 나도 지금부터 얼레빛 하나 들고 바람 마냥 활개치며 자유로이 드나들 거야.
0: 예, 이제는 이순이 나이가 된 시적자라니 때론 한쪽 눈을 감고 한쪽 귀를 막고 보지 않을 건 아니 보고 듣지 않을 건 스쳐 지나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레이빗을 인격화해서

0: 그 흔연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레비스님 머리카락으로 밀집된 공간을 바람처럼 자유로이 드나듭니다. 그리고 또 물처럼 유연하게 부드러움의 지혜로 매끄러운 세상을 살아갈 줄 압니다. 시청자는 그런 얼레빗에서의 지혜를 배워가지고 이젠 자신도 시리 속 마냥 빽빽한 지구라는 공간을 나도 지금부터 얼레빗 하나 들고 바람 마냥 활개치며 자료에 드나들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너 나의 가슴점인 사연들도 한낱 부질없는 유희들로 보는 그런 그 삶의 지혜를 터득한 것이죠. 이 시는 이렇게 자신한테 충고하는 한편 독자들한테도 은근히 이런 지혜로 살아갈 것을 바라는 마음이 절절합니다. 삶의 천리가 다분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여기서 이 얼레빗과 잠빗이 아주 참 그 대소석이죠.
0: 그렇죠.
1: 얼레빗은 스쳐 지날 것은 지나가라. 네. 이런 그 충고인데 사실 잠빗은 아 그냥 그 밀집한 곳을 그 아주 까글하게 넘다 보니까
0: 석회까지 다
1: 예, 머리 빗기가 아주 어렵고 그냥 다 그 이건 꼭 그 남이 흠집을 뭐 깡그리 들춰내는 아마 그런데 그 여기서는 이 자세가 바로 아 그냥 이렇게 대범하게 스쳐 지나가라는
0: 한쪽 눈 감고 예. 한쪽 귀를 막고
1: 그렇죠. 네. 예.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바람은 아직도 그냥 바람인가입니다.
1: 바람은 아직도 그냥 바람.

0: 사람인가? 김승광. 티켓 한 장 없이, 계절관인 상관없이, 지구촌 그 어디나 마음대로 활보하는 그 자유, 그 멋스러움. 나는 한때 그렇게도 부러워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던가 허름한 삿갓 쓰고 걸쭉한 육담과 뛰어난 시재주로 밥 한 끼 푸짐히 얻어먹고 몸을 털고 일어나는 방당신 김삿갓과도 같은 내 삶이 점점 슬프도록 가긍해지기 시작했던 것이 루루 천년 무역이란 이유로 평생을 가벼운 두 글자의 이름에 매달려 제 몸살을 동지 하나 없이 떠돌며 사는 그 가근간 삶이 너무나도 애처로웠다. 멋과 풍류라는 멋쩍은 평가가 너무 무기력했다. 삼라만상이 고요히 잠든 저녁, 너는 어느 골짜기에서 여인 몸 옹성거리고 쪽잠을 잘까? 가을비 추적추적 내리는 스산한 저녁, 너는 어느 농부집 처마 밑에서 망향에 서로 맞고 꺼이꺼이 혼자서 목 놓아 울고 있을까? 이제 또 반만년 세월이 지난다 해도 바람은 그냥 바람일까? 그 가벼운 이름에 기어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나의 끈질긴 갈구마저도 창백 무력한 것일까? 나는 안타까이 자신에게 묻는다. 바람은 그래 아직도 바람인가?
1: 예, 이 시는 예, 방랑신 김백년의 그 바람 같은 인생을 들어들면서 바람은 그래 아직도 그냥 바람인가? 라고 세상에 무거운 물음을 던집니다. 시인이란 천성적으로의 그 어떤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면서 시인노릇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풍연골하며 하존 산천과 자연을 노래하고 선량한 인간의 마음을 치하하고 불의를 꾸짖고 양심을 선호하며 붓으로 세상 만물에 자신의 의지를 담아 읊조리는 아주 지적이고 영혼적인 그런 득도한 인간이 참 삶이지요. 물론 이 돈세상의 요즘 풍토에서 시인의 사명감도에 다소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차 질문을 던지는 건 결국 그 천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계속 진정한 시인이기를 굳건히 그리며 그 어떤 리하타산이나 경제적 리득도 따지지 않으며 올곧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반화적으로 다짐하는 그런 그 것이죠. 이는 높이 사야 할 참 인간이 참된 가치관이고 시인이 응당 그 드넓은 한품에 꼭 껴안고 가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이런 시인이 필요하지 않단 말인가? 반대로 너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런 것이 시인의 사명이고 시인의 활활 타오른 영혼의 불길인 것입니다. 무게 있고 심중한 주제를 다룬 훌륭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과일주입니다.
0: 과일주 김승광. 한 마리 연어 마냥 세월의 물꽃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속에서 우러나는 세월의 향기, 곰삭이며 잠자던 세월이 보글보글 목이 따갑게 뛰쳐나오면 그 짜릿한 맛에 그대로 영영 잠들고 싶어 초야에 묻혀 불꽃 같은 이름으로 태어나도 이처럼 고결한 넋으로 환생할 수 있나니, 평범한 이름으로 태어난 나도 촛불에 그을리며 우려낸 내 시도 단 하루만이라도 누구에게 꼭 너 같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다.
1: 예, 이 시는 과일주가 빚어지는 과정을 시화하여 하나의 과일주가 과일이란 몸 전체를 우려서 그 짜릿한 맛을 내므로써 그 맛에 영영 잠들어서 좋을 그런 그 내함

0: 역설하고 있습니다. 신은 자칭 과일주로부터 또 나이시로 풀어나가는데 나이시가 잘 우려지고 맛이 들어 단 하루라도 누구에게 꼭 너 같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꼭 너 같은의 너는 바로 과일주입니다. 이 신은 이렇게 나이시도 과일주처럼 잘 익고 잘 우려져서 과일주처럼 향기가 다분하기를 바라는 시인의 내용을 절절히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면도질입니다.
2: 면도질 김승광. 드르릉 드르릉 이른 아침 나와 세상과의 대화는 이렇게 요란한 기계의 동음 속에서 시작된다. 단 하루라도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부끄러운 어제를 박박 밀며 모성한 잡초를 싹쓸이 한다. 1월 성신의 윤회 속에 달라진 것이란 별로 없어도 하늘을 향한 모두 뛴질 멈춘 적이 없어. 마른 강대같이 쓰러지는 남자의 좌절을 조세우며 아침마다 정중하게 지르는 나 혼자만의 의식.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내 인생의 그라프는 결국 하늘 향해 고추 뻗어올랐다.
0: 예, 이 시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 수염 깎는 기계로 드릉드릉 면도질 한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맞는 그런 그 시적자의 참다운 태도와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시적자는 이렇게 매일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부끄러운 어제를 팍팍 밀며 무성한 잡초를 싹쓸이 합니다. 즉 어제는 이미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제의 무성한 잡초를 싹쓸이 한답니다. 어제도 분투의 나날이었지만 그걸 부정하는 것은 새로운 날에는 어제보다 더욱 소중하고 값지게 살리는 시인의 자세죠. 그리고 수염을 잡초에 비유한 것 역시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수염 깎는 일은 시적자한테 있어서 아침마다 정중하게 치르는 나 혼자만의 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식입니다. 마지막에 시인 한 술 더 떠서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내 인생의 그래프는 결국 하늘 향해 고추 뻗어올랐다. 즉 그의 인생 그래프는 점차 하늘 향해 뻗어오릅니다. 한 차원 한 단계 뛰어오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어제의 수염을 박박 밀며 바라는 새날의 하늘을 향한 새 자세인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고 목표가 뚜렷하고 값지고 비교적 높습니다. 이 점이 이 시에서 강조하려는 주제라면 주제겠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3월 그대에게 향한 내 마음입니다.
2: 3월 그대에게 향한 내 마음은 김승광. 늦은 3월인데 그리운 봄 소식은 다만 먼 제너모에서만 들리고 여기선 아직도 이따금 칼바람이 모질게 부르치고 계절을 모르는 폭설이 향방 없이 펑펑 내립니다. 두터운 적살 밑에서도 뾰족뾰족 머리를 쳐드는 파란 잔디와 얼음 밑에서도 노란 저고리 받쳐 입은 복수초를 보았을 때 초점 잃은 내 눈이 반짝하고 빛났습니다. 아직은 추운 계절인데도 봄을 향한 발걸음은 멈춘 적이 없어 얼었던 마음은 스르르 녹아 어설픈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월 그대에게 향한 내 마음은 눈 속에서 돌아나는 새파란 잔디의 마음입니다. 얼음 속에서 활짝 피어나는 복수초의 노란 웃음입니다. 다만 그대 눈이 반짝하고 빛날 수만 있다면 다만 그대 마음이 햇살 듬뿍 머금고 따뜻해질 수만 있다면

예, 이 신은이 봄 3월에 이른 봄 3월에 벌써 지난 봄냄새를 맡고 마음이 들뜨는 시인이 그 진솔한 느낌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시인들은 누구보다 먼저 봄냄새를 먼저 맡을 줄 압니다. 칼바람이 아직도 불고 폭설이 향방없이 내리는 3월이라도 시인의 마음은 벌써 봄을 담은 봄의 눈빛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두터운 적설 밑에서도 머리를 쳐들이기 시작하는 잔디를 보아낼 줄 알고 얼음 밑에서도 노란 저고리를 받쳐 입은 복수초를 보아낼 줄 압니다. 시인은 늘 이렇게 시간 앞에서 달리고 계절 앞에서 달립니다. 시는 이렇게 이른 봄 차가운 냉기 속에서도 먼저 얼었던 마음을 녹이고 있는 시인이 그 정감을 자연을 빌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촛불 인생입니다.
1: 촛불 인생 김승광. 그대 마지막 눈물이 다 마르기 전 마지막 한 점의 빛을 뿌려주세요. 가물거리는 그대의 빛이 잠시라도 이 밤을 더 밝게 비춘다면 암흑은 어느새 뒷골방에서 멀리 도망가버립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0: 어느새 새벽이 푸릉푸릉 밝아옵니다. 덩탈 무렵 그대의 피는 다름질을 멈춥니다. 그대는 창을 열고 새날을 맞습니다. 하루 또 하루 거듭되는 시행착오, 재마르지 못한 눈물과 한 점의 까만재, 이것이 그대에게 잘해진 전부였어도 그대는 바람마냥 지난 세월을 회심의 미소로 바라보며 조용히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1: 이 시 역시 촛불이 한 생을 통해 자신의 그 거듭나려는 불같은 심경을 잘 토로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은 자기 몸을 다 태우면서 또 태울 때 계속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마지막 빛을 뿌려줍니다. 나중엔 까만 자로 남는 촛불이지만 지난 세월의 회심의 미소로 흔연히 보내버리고 조용히 조용히 눈을 감는다고 썼습니다. 촛불의 마지막 꺼져버리는 장면이죠. 또한 촛불이 인생을 통해 인간의 마지막을 잘 암시해주는 대목이죠. 인간도 촛불처럼 짧디 짧은 인생길에 마지막 한 가닥 빛이라도 이 세상에 더 보태주고 사라지게 되니까 흥연한 태도와 참다한 인생관으로 자신을 반초하고 거듭나고 연소하라는 그런 암시인 것 같습니다. 이는 비단 시인 자신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모든 뜻 있는 정직한 사람들에 대한 권장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폭포입니다.
0: 폭포, 김승광. 끊어지지 않는 세월의 숨결, 은빛 고룡이 되어 층암절벽에서 쏘아쏘아 사태마냥 쏟아져 내린다. 작심하고 달려온 찰나의 죽음, 그 찬란한 비명 앞에 온몸이 오싹오싹 전율을 느낀다. 한여름의 열기에 시달렸던 나, 나도 한번 다이빙 선수가 되어 저 폭포수마냥 세월 속에 뛰어들어 멋진 퍼포먼스를 날려보는 건가. 몸도 마음도 산산이 부서졌다. 기막히게 새로운 환생을 해보고 싶다.
1: 예, 숱한 사람이 폭포를 썼는데 이 신은 폭포를 끊어지지 않는 세월의 숨결이라고 비유하고 그 세월의 숨결이 지금 은빛 거룡이 되어 층암절벽에서 쏘아쏘아 사태마냥 쏟아져 내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폭포수 같은 세월이 작심하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층암절벽 앞에 있는 걸 본연히 알면서도 그런 몸이 산산에 부서질 줄 본연히 알면서도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비명이 그저 비명이 아니고 시인한테는 찬란한 비명으로 안겨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온몸이 오싹하도록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그 아래 련에서 보면 자신도 이 찌든 한여름의 열기에 시달린 몸을 한번 다이빙 선수가 되어 즉 그 물에 뛰어들기 선수가 돼서 멋진 퍼포먼스를 날려보고 싶다고 합니다. 퍼포먼스 즉 연출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시내에 매일같이 찌들고 시들렸던 일상사에서 활 벗어나고픈 심정이 폭포를 보는 순간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연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기막히게 새로운 환승을 해보고 싶다 고 쓰고 있는데 이는 그런 찌든 생활계적을 훌 벗어나 폭포처럼 떨어져서 산산조각난 다음 다시 환생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재탄생을 해보고 싶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시 원래의 자아를 죽여 없애버리고 환생 탄생해야 즉 거듭나야 발전이 있고 원동력이 있게 되고 다시금 생의 보람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시는 이렇게 다시 거듭나려는 시인의 심경을 폭포를 통해 시원히 발하고 있습니다. 읽는 이마저도 가슴이 후련해나는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오늘은 김승광 시인의 천리가 다분하고 진솔한 감정에서 우러나온 시들을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2: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배치 발전사로에 맞춰 산업의 질적 재고와 규모 확대, 혁신 돌파, 개방면 확장의 착실한 성과로 전조, 전면 지능, 전방위 지능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축적하고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각현, 항일 유격대의 건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이 손으로 연변대학 부근 연결조양천국제공항 연결서역에서 여름 비서철 깜짝 공연을 펼쳐 연변 특색문화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 주에서는 연변조 445 산업배치 발전사로에 맞춰 독특한 구역 우세와 산업 토대에 립각해 전통산업 개조 승격, 우세산업 질적 제고 및 규모 확대, 신흥산업의 육성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 개조 공략, 다구 경영 방식 육성, 대외 개방 질 제고 등 다원화 경로에 의탁해 산업의 질적 제고와 규모 확대, 혁신 돌파, 개방면 확장에 착실한 성과로 전조, 전면 지능, 전방위 지능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축적하고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고신기술 기업이며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 기업으로 아련기계주식위원회에서는 연구개발 혁신과 기술 축적을 기업 발전의 첫자리에 놓고 인조판 생산설비 시장에서 세계의 첫 박형 대나무 삭편판 생산 흐름산, 세계의 첫 공업화 생산 연속평압 갈대 삭편판 생산 흐름선 등 업계 최초의 제품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투입을 확대하고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을 실현했으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설비 관리 및 업무 절차를 최적화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의 설비 운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와 제품질 관리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부터 SAP 시스템을 도입해 설계, 생산, 구매, 교부, 전사슬의 데이터 연결성을 확보하고 통일적인 제품 데이터 근원과 설계 변경 관리 표시의 고리를 구축했으며 공장 간 생산 능력, 물자 협동 및 업무와 재무의 일체화를 실현했습니다. RN기계 주식위원회사 대외선전 책임자 장중입니다. 단년간의 기술 연구 개발과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 돌파를 거듭한 결과 인조판 장비 제조 분야에서 관건적인 설비 제조 기술과 시스템 집성 기술을 장악했고 인조판 생산 장비 국산화 대체를 성공적으로 실현했으며 우리나라 인조판 기계 업종이 세계 장비 기술 수준과 접목하고 보조를 맞추도록 추동했습니다. 장비 제조 산업을 장대하는 동시에 우리 주에서는 우세 산업의 개조 성격에 주력하고 본토 기업들이 주력 업무에 집중하며 혁신으로 돌파하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 의약 건강 등 특색 전통 산업의 성격을 추동함으로써 실물 경제의 기반을 부단히 다졌습니다. 길림성 장백산 삼보약업위원회사는 2020년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한 이래 중약 음편, 양생식품, 의료기기 등 분야에 전념하면서 기업 발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적 발전 동력을 강화했습니다. 생산 규모를 1층 확대하고 생산 능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은 2025년 중약 음편 증산 및 생산 능력 확대 대상을 가동했는데 현재 이미 시험 생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전면 생산이 투입된 후 연간 생산액은 7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변의 의약 건강 산업 발전에 중요한 지탱으로 될 전망입니다. 길림성 장백산 삼보약업위원회사 부총경리 리문룡입니다. 대상은 주로 종합청사, 생산작업장, 검사중심, 창고 등 부대시설을 새로 건설하고 생산 흐름선 12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미 생산에 투입됐고 동시에 중약 음편 정제, 절제, 초제, 자제 등 중약 음편 GMP 제조규범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본토 자원천품에 입각해 특세 우세 산업을 적극 발전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은 우리주의 대표성 우세산업입니다. 연변 민족특색 식품산업의 본보기 기업인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는 조선족 전통풍미 식품 분야에 주력하고 김치, 양념장 등 계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추김치, 깻잎, 도라지 등 130여 가지 민족특색을 지닌 우수 제품으로 광범한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으며 연변 특색 식품산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시장 주문의 직면에 기업은 주동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승격을 다그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생산설비 갱신 개조를 전력으로 추진해 최근 전반 설비의 교체를 완수하고 생산 효율과 제품 품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적극 진출해 온 오프라인이 융합된 다원화 판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품 판로를 넓히고 시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 리사장 조은탁입니다. 올해 주로 판매 전략과 신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을 들였고 설비 승격도 병행했습니다. 올해 공장의 전체 판매액은 1억 2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여 년간 업종에 전념해온 왕청 승호 신재료과학기술위원회사는 전통적인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가공의 안락지대에 머물지 않고 신제로 산업의 발전 기회를 포착해 핵심 기술을 발판으로 록색 플러스 지능 제조 전환을 완수했습니다. 단일 가공에서 생물 기반 신재료의 연구 개발과 응용으로 확장되면서 오랜 기업은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의 삼소 작업장에는 24조의 설비가 정밀하게 배치됐으며 농림 폐기물이 정밀 공정을 거쳐 방직하는 섬유 등 제품으로 재탄생되면서 폐기물 자원화를 실현했습니다. 이는 농림 폐기물 처리 난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신재료 산업의 녹색 발전 새 길을 개척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재료 과학기술위원회사 대상 경리 손염염입니다.
우리의 핵심 우세는 오염 배출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폐수와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폐기물 자원화 리용률이 90%가 넘어 국가의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전략에 부합됩니다.

0: 시和国家双碳战略.
1: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구도 전망 계획에 맞춰 산업을 근간으로 개방을 동력으로 삼아 산업 구조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며 전 산업사슬 질적 향상과 효를 증대라는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주동해 연변의 전면 지능과 전방위 지능의 힘을 축적하고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오늘 연변장서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각현 항렬 유격대의 건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0월 중공중앙은 중공 만주 성유에 항렬 유격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고 11월 중공 만주 성유는 관련 업무를 배치하며 동만 특위 사업을 주재하도록 동장령을 파견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동만 특위는 회의를 소집해 동만 지역 항렬 유격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 연변 4개 현에서 잇따라 항렬 무장을 조직했습니다. 중공 연길 현위는 저귀대를 개편해 유격대를 세우고 이후 유격대대로 확대 개편했는데 대원 중 당원과 단원의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왕청현은 여러 항렬 역량을 통합해 전투력이 강한 현 유격대대를 조직했습니다. 훈춘현은 별동대와 저귀대를 기반으로 점차 유격총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화룡해는 각지 소규모 유격대호를 통합해 선으로 유격중대, 유격대대를 세웠습니다. 동만특위는 당의 절대적 령도 원칙을 견지하고 유격대 당조직과 정리 제도를 완비하며 사상정치 사업을 틀어주었습니다. 1932년 말 연길, 왕청, 화룡, 훈춘 4개 현에 모두 당이 령도하고 실전 능력을 갖춘 항렬 유격무장대호가 건립됐습니다. 주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20명의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을 조직해 7월 3일과 4일 이틀간 연변대학 부근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 연길 서역에서 여름 비서철 깜짝 공연을 펼쳐 활력적인 춤사위와 짙은 민속 풍정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문화관광 성년을 선사해 연변 특색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3일 저녁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앞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이 화려한 조선족 복장을 입고 손에 명태를 들고 춤추며 등장했습니다. 얼마 안 돼 명태 응원팀 주변에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는 휴대폰을 들고 응원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민속 풍정과 류행 요소가 결부된 특색 공연은 현장 관객들에게 연변의 민속 정치와 연변 문화 관광의 창의 그리고 활력을 선사했습니다. 하남 관광객 왕례사입니다. 이 공연이 아주 정체롭습니다. 이런 민족 공연을 처음 보는데 참 좋습니다. 북경 관광객 송여사입니다. 공연은 민족 특색이 짙고 즐겁습니다. 연변에 관광을 와서 이런 공연을 보니 아주 기쁩니다. 4일 오전 명태 응원팀의 깜짝 공연이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과 고속철 연길 서역에서도 펼쳐져 오가는 여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활력적인 춤사위와 짙은 민속 분위기 속에서 여객들은 연변의 열정과 매력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통화 관광객 도요입니다.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정체령 공연을 봤습니다. 연변인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이 아주 좋습니다. 명태 응원팀의 깜짝 공연은 도시의 새 활력을 보여주면서 동북축구연맹전의 문화관광 열기를 이어가고 연변인민의 열정을 전달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태로 민족 단결과 문화관광 융합의 새 기상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이 7월 5일 막을 올립니다. 연길 동북범팀 선수들은 요즘 훈련장에서 고강도 훈련을 펼치며 도나 육정산팀과의 첫 경기를 위해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은 주체육국과 각현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각현시 체육국에서 주관하며 연변축구협회에서 협조합니다. 연변축구연맹전은 각 현시 경기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바 경기성, 대중성과 문화관광 융합 속성을 고루 갖췄습니다. 지난해 연맹전 우승팀으로서 연결 동북범팀은 이번에 32명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선수들은 체력훈련, 공방전술훈련, 분조, 대형훈련 등 전문훈련을 펼쳤고 감독은 제때 동작을 수정해 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훈련 강도는 크고 체력 소모가 높았지만 선수들은 드높은 기세로 여러 가지 기술을 연마하면서 가장 좋은

경기 상태로 첫 경기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연결 동부봄팀 감독 리시봉입니다. 주로 젊은 선수들로 팀이 구성되는데 고중 2학년, 3학년 학생이 많고 사회 선수가 몇 명입니다.

감독진의 인솔하에 선수들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곧 맞이할 경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시 대표팀도 훈련을 다그치면서 2026년 길림은행 연변제 현시 축구연맹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당위 성정부의 소비 진작 관련 결제 포치를 깊이 관찰하고 자동차 소비 잠재력을 더 한층 방출하기 위해 훈촌시 인민정부는 200만 원을 투입해 자동차 소비 촉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은 천우, 상정, 비우, 주남 등 한도액 이상 자동차 판매 기업을 피복했으며 7월 2일 오후 2시부터 8월 2일 24시까지 진행됩니다. 활동 기간 자동차 구매 소비권을 보조금 형식으로 발급하며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 7개 등급이 망라됩니다. 증수기 관광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광객의 출행 안전을 전력 보장하기 위해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7월 1일 응급관리구 시장감독관리국과 함께 유령만 관광풍경구에 심입해 증수기 홍수방지 재해감소 전문검사 및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검사에서는 관광구 홍수방지 응급방안 실시, 특수설비 연도검사, 홍수방지 물자 비축, 안전경고 표지 설치, 놀이시설 운영, 응급대피 지점 및 훈련 실시 등 정황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도나 주민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도나시 병원은 7월 10일과 11일 길림대학 제일병원 전문의 2명을 초청해 현장 진료를 실시합니다. 7월 10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내분비 대사과 전문의 류효과가 진료를 보고 7월 11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신경종양외과 전문의 허혜양이 진료를 맡습니다. 예약 전화는 0433-675-8197입니다. 이 밖에 위장외과, 간담외과, 신경외과, 비뇨기외과, 갑상선외과 전문의 수술 예약도 가능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0: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7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이 7월은 농사에서 풍년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대전관리에 종실을 돌려 좋은 수확 따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요즘 시기 벼농사에서 중시해야 할 점과 관리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먼저 농업정보입니다. 얼마 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농촌부 등 4개 부문에서는 창업지원 강도를 높여 창업이 취업되는 효과를 증강하고 창업을 고무경비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자 창업모식 선도행동을 실시할 때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했습니다. 관련 통지는 두 번째 주요 조치인 산업발전 플러스 창업 모식의 견인을 추진하는 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향촌 산업을 힘써 육성하고 귀향 창업을 촉진합니다. 산업이 국내에서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이전하는 협력 기제를 보완 및 추진하고 현역 향촌에서 부대적 산업과 특색 향토 산업을 힘써 발전시키도록 지지하며 종합 경쟁력이 비교적 강하고 우세 특색 산업 군집 현대 농업 산업 단지 농업 산업 강진을 구축함으로써 재반 귀향 및 입향 인원의 창업을 견인합니다. 농

도내 1, 2, 3차 산업이 융합발전을 둘러싸고 창급 능력이 있는 외출 로모 일꾼들이 향촌 자원요소의 오세를 발굴하고 적합한 산업을 현역 향촌으로 이전해 재창업하고 재발전하도록 인도합니다. 시골 선비, 토외기 전문가, 농업 창업자와 향촌 장인 등 치부 선도자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다양한 귀향 및 입향 일꾼들이 농민 합작사, 가정농장, 농업 산업화 선도기업 등 신형의 농업 경영 주체를 선도 설립해 차별화한 경영을 전개하도록 권장합니다. 현역 소비시장과 현지자원의 첨부를 겨냥해 향촌 특색산업을 육성 및 장대시키고 향촌 레저관광, 농촌 전자상거래 등 신산업과 신업태를 발전시키며 각종 인재가 농촌에 내려가 창업하고 취업하도록 지지합니다.

일전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 및 발전연구소에서는 2026년 중국 농업산업 발전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보고는 15차 5개년 시기 구조전환과 우진우출을 주제로 음식물 소비구조의 전환, 농업기계화와 량식안전, 농산물 무역조정 등 중대한 명제를 둘러싸고 농업산업의 고품질 발전과 농업강국건설의 결책참고를 제공했습니다. 보고는 2026년에 중국의 농업 생산은 지속적으로 안정 속에서 호전되고 주요 량국의 안정적인 생산, 유지 작물의 증산, 축산물과 수산물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구도가 갈증 공고해지며 농업과학기술 진보의 기여률과 농작물의 밭갈이 파종 수확 종합기계화률이 갈증 높아질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5차 5개년 시기 중국의 농업산업은 소비전환, 무역조정, 기계화, 에너지 부여의 방향을 따라 구조승격을 다그치게 됩니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화룡시 대양삼업에서는 산삼룡지재배로 림화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대양삼업에서는 인삼재배시범기지 표준화재배토대를 끊임없이 다지고 송농업과학원, 연변대학 등과 산업대학연구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기존 산삼, 삼지차 등 원료 및 1차 가공 제품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냉동 건조 분말, 구복액 등 정밀 가공케를 제품을 연구 개발해 새로운 소비 시나리오를 적극 만족시키고 완전한 산업사슬에 입탁해 리마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더욱 실질적인 수익은 주변 촌민들에게 차려졌습니다. 매년 육성 철과 파종기가 되면 기지는 농한기 취업장으로 됩니다. 약 800명의 지역 농민들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얻어 인당 연평균 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일 재배로부터 생태 플러스 산업 플러스 문화의 융합에 이르기까지 대양 삼업의 탐색은 바로 화룡시 리마 경제 발전의 축소판입니다. 최근 연간 이들은 생태 우선 적정 리용 원칙을 견지하고 리마 경제를 두개 산 리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장백산맥의 량질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산삼룡지를 핵심으로 하고 재배, 가공, 문화 관광이 일체화된 특색 산업군집을 단계적으로 형성해 어젯날의 휴면림지가 대중의 소득을 증대하는 녹색은행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생태가치, 산업가치, 문화가치가 숲속에서 서서히 합류하면서 화룡시의 리마경제는 더욱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화룡시 남평진 룡연초는 고추산업을 발전시켜 촌민소득과 촌집체소득을 증가하고 향촌진흥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고추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

교육증대 차원 승격을 추동하고자 령연처는 학교와 지방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연변대학의 과학연구우주에 입학해 고추시험 시범전을 건설했습니다. 촌에서는 경첨초 101을 위주로 품종을 재배하고 홍려, 막전, 홍석, 첫날 2호 등 량질의 신품종을 동시에 시험 재배하고 과학적인 대비 시험을 통해 우수한 품종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교체, 품종의 품질을 최적화했습니다. 현재 전촌의 고추 재배 면적은 37.5만 무에 달하고 다섯 곳의 표준화 재배 비닐하우스를 부대적으로 건설하며 정밀화, 규범화, 밥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한편 9월에 집중적으로 수확할 예정이며 총 생산량은 안정적으로 3만 킬로그램 좌우에 달해 량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할 수 있고 12만 원에 달하는 촌 집체 소득 및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할 전망입니다. 재배 규모를 공고히 하는 토대에서 령연촌에서는 산업사슬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제품 가치를 제고했습니다. 230평방미터의 표준화 고추 가공 작업장을 건설하고 세척, 건조, 절단, 가루 제작 등 일체화 가공 체계를 구축했는 바 작업장의 1건조 처리 능력은 5,000kg에 달하고 고춧가루, 고추토막, 홍로, 고추튀김 등 다원화 제품 품을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고추산업은 부민강촌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20명의 본지 촌민들에게 집 근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년간 로무 수입 6만 원을 가져다 주어 촌민들이 외지에 나가 로무에 종사하고 가정을 돌보기 어려운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0: 2024년 이래 안도현 신합향에서는 65헥타르의 천연 민들레 꽃바다와 고동화 강변의 풍부한 생태 농업 지원을 바탕으로 도시 근교 매력적인 자연, 전 연령대 포용, 체험학습 융합 종합성 캠핑 대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상의 기반 시설 중에 하나인 고동화 강변 관광객 봉사 중심은 기본적으로 완공되었고 후속적으로 주차장 신선 제품 및 특산물 슈퍼 등 부대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무동력 표류 대상을 개발하고 캠핑용 텐트와 캡슐 대여 봉사도 제공하게 됩니다. 가족 단위 관광, 단체 여행, 체험 학습 등을 아우르는 문화 관광 목적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최근 행한 신합향에서는 록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발전 리념을 굳건히 실천해오면서 여러 민족 대중들을 조직해 하천관리와 보호, 습지보호, 천면모 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함께 손잡고 이곳의 산과 물을 지켜왔고 생태 환경을 함께 가꾸면서 여러 민족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생태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향에서는 앞으로 본 지방 생태 문화 관광 자원에 이탁해 꽃바다 플러스 캠핑 플러스 민족 단결 특색 문화 관광 브랜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7월은 변홍사에서 관건적인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벼가 급속도로 왕성하게 자라는 중기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벼의 수확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물관리, 비료주기, 병충해 예방 퇴치를 잘해야 할 시점인데요. 네, 오늘 시간에는 연변조 과학기술협회로 전문가 서저의 박범철 고급농예사와 함께 요즘 시기 변홍사에서의 중시해야 할 점과 관리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7월은 변홍사에서 관건적인 달로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변홍사를 계기로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은 어느덧 흘러서 7월 초순이 다 되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여도 모내기가 한참이었는데요. 지금은 변모가 이미 유효 분열이 끝나고 무효 분열이 시작과 함께 유수 형성 시기에 진입하였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하여 벼 육모에서부터 시작하여 6월 말까지 벼 농사를 총화하고 7월부터 시작되는 벼 농사 후기 전간 관리를 잘할 때에 대하여 교류하여 봅시다.
0: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벼 자람새에 대비해서 우리 주 벼 농사에서 어떤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1: 예, 벼 농사에서 금년도 6모부터 시작하여 6월 말까지 그 존재하는 문제라면은요,
0: 네.
1: 벼 모판 파종량이 아직도 많고,
0: 네.
1: 매 판대기 1양반 좌우로 하면 좋은데요. 대부분이 성량까지 네. 파종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총적으로 파종량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극소수의 집들에서는 변모판 리꼬병이 철저히 예방되지 못하여
0: 네.
1: 모내기 진도와 산량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0: 네.
1: 세 번째는 모내기 밀도에서 아직도 대부분 농어들에서 육구식, 다시 말씀드리면 포기사의 거리를 18cm 내지 20cm 포기 사이로 꼽기 때문에 육모 면적은 적고 모내기도 빨리 하여 일시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가서 산량을 보면은 1만 4천 근 좌우 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기사의 거리를 15cm 좌우로 하면은요,
0: 네.
1: 쌍당이 1만 5천 근 내지 1만 6천 근까지 혹은 1만 7천 근까지 올라가는 집들이 많습니다.
0: 네.
1: 왕청현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포기사의 거리를 15cm 이하로 하여서 모내기를 20cm의 포기사의 거리 모내기 밀도보다
0: 네.
1: 15% 내지 20% 이상이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벼 생산에서 산량을 높이려면 파종량을 조절하고 또 밀도를 조절하게 되면 배의 그 산량을 20, 30% 높일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 올해 우리 주 벼 농사는 어떤 우세를 보이고 있는지요?
1: 예, 금년도

0: 대표 농사를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것도 아주 많습니다. 수뼈가 기본상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수뼈가 없어요. 인근이 지금 기본상에서. 이전에는 많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꼬병도 얘기를 했지만 그 소수의 면적이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엽장승벌레로 기본상이 예방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뼈물 코끼리 벌레도 나타났다가 소실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내기 시기도 5월 말까지 끝내요. 과거에는 6월 초까지 모내기를 하던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1: 네, 올해는 이 뼈, 모판, 리꼬병, 또 엽장승벌레도 기본상 예방이 된 만큼 우리 이제부터 시작되는 관리에 더 중시를 돌린다면 좋은 수확 따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이 7월이면 뼈는 어떤 시기에 들어서게 되는지요?
0: 7월이면 뼈는 영양 생장기로부터 생장기에 들어서는데요. 생식 생장기가 바로 호기 관리입니다.
1: 네, 그러면 이 후기 관리에서는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하는지요?
0: 예, 호기 난판 관리에서 우리는 식물학적으로 벼의 일생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7월 초순 전까지를 영양 생장기라고 부르고, 7월 초부터 8월 초 뼈가 출소할 때까지는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을 겸하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 병진기라고 부르고, 8월 초에 뼈가 이삭이 나와서 뼈가 꽃이 피면서 뼈알이 형성되기 때문에 뼈가 꽃이 피어서 9월 말 성숙이 다될 때까지를 생식 생장기라고 부릅니다. 뼈는 모내기를 하여서부터 6월 말까지는 아지치기만 하고, 7월 초부터는 아지치기는 끝나고, 유수 형성 시기에 진입하는데, 다시 말하면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린 이삭은 외계 환경, 즉, 온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합니다. 이 시기에 뼈는 날씨 온도가 높을수록 이 뼈의 이삭은 잘 자라고, 날씨 온도가 얕으면 뼈는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20도 C 가까이 낮의 온도가 되면은 뼈는 아주 추워해. 그리고 낮의 기후 온도가 17도 C 이하로 내려가면 비말이 생기기 시작하고, 더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말이 더 많이 생깁니다. 때문에 7월 초부터는 10일까지는 논물 깊이를 10cm 깊이로 내어주고, 7월 10일 좌우부터 7월 말까지는 논물 깊이를, 논두를 표준으로 20cm 이상의 물이 많이 깊이 있게 내어주어 수온을 높여 수온으로 어린 이삭을 보호하여야 그 이삭이 비말이 없이 산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7월분 논물 대일 때 명심해 해야 할 부분이고, 8월분 논물 관리는 논물 깊이를 5cm 좌우로 하고, 논물을 얕습니다. 20cm 관리하던 것을. 논물을 산소가 많은 생진한 물로 벽부리 활력을 높여 벽부리가 토양 속의 영양을 많이 흡수하여 벽 이삭에 공급하여 뼈알이 성숙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총적으로 논물을 대일 때 6월분에는 수온을 높여 뱃모의 분열을 촉진하고, 7월분에는 논물을 깊이 대하여 수온을 높여 어린 이삭을 보호하고, 그래야만 어린 이삭이 건강하게 건실하게 잘 자라 비말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8월분에는 산소가 많은 생수를 많이 대여 뿌리 활력을 높여 영양을 많이 흡수하여 뼈의 성숙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1: 네, 방금 말씀 주신 것.

0: 이것은 7월 달에 이 물관리인데요. 심수관계를 중심으로 하라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 용량 이 생산 단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1: 예, 이제 방금은 물관리, 네. 이번에는 용량 관리.
0: 네.
1: 일반적인 도우나에서 즉 벼가 너무 명확히 비료가 적지 않다면 보충 비료와 이삭 비료는 두지 않습니다.
0: 네.
1: 이전에는 계속 6월 말, 7월 중순까지 사이에 이삭 비료 혹은 보충 비료를 주었는데 지금 기술은 두지 않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요, 7월에 벼 잎에 분해수의 질소 농도가 높으면 도열병이 쉽게 많이 대면적이 엄중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벼 잎의 질소 농도가 높으면 벼 이삭이 성숙도가 낮아지고 비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노 기술 부문에 물어보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0: 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요?
1: 예, 지금 방법이 많은데요. 그 주요한 방법은 무인 비행기로 칼륨 위주의 옆면 분무를 7월분에 2차, 7월 달에 두 번 하고, 8월 달에는 2차 내지 3차 분무하여 주면은 도열병 예방에도 유리하고, 호기 성숙도 촉진되어 꽃 먹고 알 먹기입니다.
0: 네, 이 후기 잡초 제거에도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기 잡초가 이전처럼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없지 않아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기 잡초를 제때 살초제로 잡아야 합니다. 가장 적합한 시기는 7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삼모작이나 혹은 발풀과 같은 악성 잡초는 살초제를 분무할 때 먼저 난판에 물을 떼고 분무기 분도를 벼 잎사귀 밑에 잡초 위에 대고 고랑마다 세심히 분무하면 잡초는 제거되고 무효분홀은 정지되고 벼는 통풍이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여 잘 자랍니다. 살초제를 분무 후 잡초 잎이 쓰러지면 인차물을 깊이 대여주면 잡초는 물 밑에서 철저히 소멸됩니다.
0: 네, 우리 벼농사에서 병충해 예방 퇴치도 홀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병충해 예방 퇴치에서는 어떤 관리가 따라서는 것이 좋은지요?
1: 네, 논에서 병충해 하면은 병이 한 8가지나 있습니다. 충해도 한 6가지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 연변에는 주요하게 벼의 도열병을 예방만 하면은 농사는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벼 도열병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야기하여 봅시다. 벼 도열병은 벼 농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들여서 참답게 예방하여야 합니다. 도열병은 벼의 산양을 엄중하게 위협하는 세계성 난제입니다. 경하면 20% 내지 30% 감산을 초래하고 벼 목에 도열병이 걸리면 50% 이상이 감산되고 엄중하면 한 알도 수확할 수 없습니다.
0: 네, 이 벼 도열병 예방 퇴치에 중시를 돌려야겠는데요. 이 벼 도열병 발생 원인 어디에 있는지요?
1: 예, 벼 도열병은 잎 도열병, 마디 도열병, 알 도열병, 벼 이삭목의 도열병 등 벼의 온 식주에 다 도열병에 걸립니다. 발병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인기됩니다. 첫 번째는 인위적인 원인, 다시 말하면은 우리 농업 기술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면은 벼 도열병이 심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종 선택에서 단맛이 좋은 품종을 많이 심으니까. 그런데 단맛이 좋은 품종은 도열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여 10

0: 기도할 땡이 걸립니다. 두 번째는 시식재배를 하고 분열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열비를 많이 준 남편이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소가 많이 사용된 그런 남편.
1: 네.
0: 세 번째는 6월 말 7월분 보충비료와 이삭비료를 준 남편의 노열병이 쉽게 발생합니다.
1: 네.
0: 이것이 첫 번째 인위적인 원인이고
1: 네.
0: 두 번째는 기후 문제입니다. 노열병은 계속 흐린 날씨에 비가 자주 내리고 햇빛이 적고 기온이 낮아서 20도씨 좌우에서 10도까지 높으면 그 노열병이 많이 엄중히 발생합니다.
1: 네, 우리 뼈 도열병 꼭 예방 퇴치해야 하는데요. 네, 어떻게 퇴치하는 것이 좋습니까?
0: 예,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서 예방 방침은 농업 방지를 위주로 하고 화학 방지를 보조적으로 방지와 공제를 결합하여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여야 한다라고 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 생산 병충해 방지 방침입니다. 도열병은 사람들이 의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습니다. 꼭 발생하기 때문에 제때 방지하여야 합니다. 처음 농업 방지부터 이야기합시다. 제일 처음은 품종 선택에서 항병성이 높은 품종을 선택하여 심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찍 건실한 병모를 피워 고기 사이 거리를 14 내지 16cm 이하로 합리 밀식하고, 세 번째는 밑비료는 질소린 칼륨 비료를 합리하게 배합하여 사용하고, 네 번째는 분열 비료는 좀 많이 일찍 쳐줍니다. 모내기를 하자마자. 다섯 번째는 6월 말 7월 초 보충 비료와 이삭 비료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6월 말 7월분 보충비료와 이삭비료를 주면은 100%로 도열병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농업 방지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화학 방지 방법입니다. 당근 우리 연변에 유일하게 화학 약재 방지 방법은 벼가 2% 내지 5%, 다시 말하면 벼가 출시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예방약을 쳐주고 출수가 그만 끝납니다. 한 이틀이나 사흘. 그렇게 되면은 이때 또 한차 두 번째 나머지 약을 분무하여 줍니다. 약을 칠때 출수 시작에 분무하는 약은 좀 많이. 다시 말하면 약을 서분을 채워준다면은 도열병에 먼저 두 분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후분의 출수가 끝나면은 한 분을 채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1: 그러니 벼가 출수할 때에 우리 예방약을 치수는 것이 제일 효과 좋다. 그 말씀이죠?
0: 그렇습니다. 그 원리는 벼 이삭이 출수할 때벼 이삭 모개가 금방 위에게 환경에 접촉하였기 때문에 벼 이삭 모개가 아주 연하여 쉽게 도열병이 치매를 받습니다. 하여 예방약을 출수기에 치워두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출수 그 후기에 치거나 너무 출수 전에 일찍 쳐주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도열병 예방약을 칠때 연면 비료를 함께 치워주면 도열병은 예방되고 배의 성숙도 촉진됩니다. 이와 같이 후기 전간 관리를 이야기하였는데요. 우리 전적 목적은 배의 산량을 높이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연변에서 지금 벼 산량이 약은 원인은 주요하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육모판에서 벼 파동량이 아주 많습니다. 예, 측감이 말씀한 것처럼, 예, 싹이 튼 종과 분양을 한판대기 하면 좋은데요. 성량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밀도가 이전에 우리 40년 전 혹은 30년 전에 계속 5구식이나 4구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구식으로 하니까 너무 드물어서 뼈가 아지를 찬다고 해도 그리 많이 살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 인공적

0: 기계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파종량이 많지 않아서 변모가 건실했습니다.
1: 네.
0: 지금은 기계 파종하기 때문에 파종량이 너무 높아요.
1: 네.
0: 그래 모가 건실하지 못하고 하니까 밭이 나가서 농밭에 나가서 아지를 적게 찹니다.
1: 네.
0: 때문에 꼭 밀도를 높여서 포기 사이 거리를 14cm 내지 16cm로 도정하면은 산냥이 납니다.
1: 네.
0: 이렇게 하자면 우리 무엇이 문제인가?
1: 네.
0: 하나는 따풍 그 유모 그 엄실
1: 네.
0: 이 면적을 늘려야 하고
1: 네.
0: 두 번째는 소류 판대기
1: 네.
0: 이것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면 토대가 봄에 조금 늘어나요.
1: 네.
0: 이것이 우리 연변에서 그 산량을 둬야 하는 주요한 또 연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연변이 비우 산량이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네, 끝으로 우리 벼농사를 하는 농가들의 우리 신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농민 여러분, 희망이 있었냐, 분투이 있었냐, 행복이 있었냐, 습근평 주석께서는 행복은 분투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 과학기술의 효과는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습니다. 풍년으로 가는 길은 탄탄대로가 없어요. 우리 함께 힘과 지혜를 잘 발휘하여 자기 자식을 키우듯 정성을 다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잘 짓는다면 풍년은 꼭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2: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범철 고급 농회사를 모시고 요즘 시기 벼농사에서의 중시해야 할 점과 관리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병충해, 냉해 방지를 비롯한 농관리들을 철저히 해서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 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전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1: 예.
0: 목소리가 안 크네요.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또 판소리 예. 춘향가중 춘향모친이 나눈 대목을 다 배웠고요.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은 새로운 판소리로 예.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갖고 오신 판소리는요?
1: 수군가 중에
0: 예.
1: 이제 판소리 수군가 중에 별주부가 이제 세상을 나가서 네. 간을 구하러, 토끼 간을 구하러 나가거든요. 용왕이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0: 네.
1: 예, 과음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용왕이 몸이 안 좋은데 도사가 얘기하시기를 토끼 간을 구하여서 드시면 병이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별주부라는 게 별은 자라란 뜻이에요. 자라.
0: 네, 네.
1: 그리고 주부라는 건 관직, 벼슬, 그런 급을 얘기하는 거죠.
0: 네.
1: 그 레벨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별주부가 가서 제가 가서 토끼간을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집에 아내가 있잖아요.
0: 네.
1: 별주부도 아내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네. 아이 내가 이제 세상을 가겠다 이렇게 이제 그 아내와 이별을 네, 그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별주부 아내가 또 어떻게 또 그 말을 듣더니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그런 좀 너무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개면으로 예, 부르게 되겠죠. 저희 개면을 잘 안 했죠.
0: 안 했죠.
1: 예,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판소리 이제 개면
0: 네.
1: 우조도 했고 이제는

0: 또 우리 또 뭐 중중거리로 된 사랑가 네. 이것도 많이 했지만 개면 좀 슬픈 대목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좀 이제는 또 너무 잘하시니까 개면을 좀 한번 해볼까 네. 합니다.
1: 좋습니다. 네. 수군가중 아내 이별 대목인데요. 네. 여기 안일이 소개해드릴게요. 네? 아마 천천히 또 제가 또 메모하실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네, 가사를 예. 안 드렸나요? 그게 그러네요. 자, 가사가 있습니다. 네, 두 장이 있죠. 그럼요. 그다 다 났는데요. 자, 여기 안일이 부분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나라에 환호가 개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나라에 환호가 개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패 있사오리까? 무슨 봉패 있사오리까? 별주부 모친 흐는 말이, 별주부 모친 흐는 말이. 내 자식 충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충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허여라. 여기 창조 부분은 별주부 마누라가 아장거리고 나오더니 창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보나리 여보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위수 파광 깊은 물에 양주 마주 떠 맛 좋은 흥미 보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만리 청산 가신다니.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렇죠. 네, 이거 뭐 안일이가 굉장히 길고요.
0: 그렇죠. 안일이가 또 또 재밌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안일이 부분을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라에 환우가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패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발류하였구나.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1: 그렇죠? 멋지는 예. 잘 다녀오라고 하는데.
0: 그렇죠.
1: 아내가 만류하네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아래 저 안일이를 제가 그 오미나 쌤한테 안 들었네요.
1: 안일이에요.
0: 안 드렸네요. 안 드렸네요.
1: 그래요?
0: 절반만 하고 제가 안 드렸네요.
1: 아, 그래요? 예. 또 있어요?
0: 네, 예, 또 있습니다. 지금 보면 나라에 네. 환우가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네. 무슨 봉패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위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진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보친 기체 편한 오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라는 대목을 제가 안 드렸네요.
1: 아, 이런.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아내 만류 아내 이별 대목인데 아내는
0: 그렇죠. 모친이랑 이별을 모친이, 하고 그냥 간 걸로 그렇죠.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빠뜨렸네요. 너무 급하게
1: 그랬군요.
0: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아랫부분을 제가 한번
1: 네.
0: 예예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까지가 모친이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당상 돌아오시거든요. 아내한테 그 부분입니다.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1: 하직하고
0: 네 그렇죠?
1: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네
0: 침실로 돌아와
1: 침실로 돌아와
0: 그렇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0: 손길 잡고 부인의 손길 잡고
1: 그렇죠. 부인의 네. 손길 잡고
0: 네.
2: 진실로 돌아와
1: 부인의 손길 잡고, 잡고
0: 네.
1: 그리고 당상의 학발 모친 당상의 학발 모친
0: 학발 모친, 모친
1: 기체 편안하시기는
0: 기체 편안하시기는
1: 그렇죠. 부인에게 매였어.
0: 부인에게
2: 매였어.
1: 학발 학발 모친
2: 모친
1: 기체 편안하시기는
2: 기체
1: 편안하시기는
0: 편안하시기는
1: 편안하시기는
0: 허시기는
1: 허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0: 부인에게 매였어.
1: 그렇죠. 부인에게 매였어. 이제 부인에게 맡겼어. 네. 얘기했죠. 네. 이렇게 시어머니가 되죠. 별주부한테는 시어머니를 이제 그 별주부 마누라가 좀 잘 어떻게 부탁을
0: 별주부 어머니를
1: 받는 거죠. 별주부 어머니를 네. 좀 잘 모셔달라. 네.
0: 이제 별주부 어머니를 지금
1: 그렇죠.
0: 며느리
1: 입장은 이제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는 네. 그런 입장인 거죠.
0: 네.
1: 예. 그렇게 해서 요 앞에 안일이가 끝이 납니다.
0: 네네. 네.
1: 예. 다시 한번 그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나라에 환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말려하였구나.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허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이렇게 끝납니다.
0: 네.
1: 꽤 길죠. 안으리고.
0: 꽤 길죠.
1: 쉽지가 않습니다.
0: 길어요. 자,
1: 그러면 한마디씩 좀 따라해 보실까요?
0: 네.
1: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자.
3: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1: 그렇죠.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3: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1: 약을 구하러 가는 네.
3: 약을 구하러 가는디
1: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3: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1: 그렇죠.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3: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1: 그렇죠. 봉패이 싸우리까.
3: 봉패이 싸우리까.
1: 그렇죠.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3: 별주부 모친 하는 말이
1: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3: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1: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3: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1: 내 이미 알았지만은
3: 내 이미 알았지만은
1: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3: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1: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3: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1: 잠깐 말려하였구나.
3: 잠깐 말려하였구나.
1: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3: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1: 오, 잘하십니다.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3: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1: 별주부 모친께
3: 별주부 모친께
1: 하직하고
3: 하직하고
1: 침실로 돌아와
3: 침실로 돌아와
1: 부인의 손길 잡고
3: 부인의 손길 잡고
1: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3: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된
1: 편안하시기는
3: 편안하시기는
1: 부인에게 매였어.
3: 부인에게 매였어.
1: 부인에게 매였어.
3: 부인에게 매였어.
1: 그렇죠.
2: 부인에게 매였어.
1: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또 잘 부탁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창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아랫부분이 창조가. 그래서 창도 아니고 안일이도 아닌 그렇게 곡을 창조라고 하거든요.
0: 네.
1: 자유받입니다. 그래서 별주부 마누라가 이렇게 나와요. 자
3: 별주부 마누라가
1: 마누라가
3: 마누라가
1: 그렇죠? 여기에서 별주부 마누라가 드러내셨나요? 음을 넣죠? 별주부 마 전에 음을 넣어서 마누라가 가되겠죠? 자, 별주부 마누라가 자

0: 그리고 자 거리고 거리고
1: 거리고
0: 나오더니
1: 나오더니
0: 나오더니 그렇죠 나오더니
1: 나오더니
2: 그렇습니다. 창조가 또 쉽지가 않죠.
3: 그렇죠.
2: 그렇죠. 별주 마누라가 아장거리고 나온다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1: 그러니까요.
2: 정말.
0: 별주 마누라가 자
1: 별주
0: 마누라
2: 그렇죠.
0: 아장 자
2: 그렇죠? 그렇죠?
0: 아자, 아자, 까지만 갈게요. 아.

0: 거리고
1: 거리고 좋습니다. 지금은 거리고 뭘 그 들고 있죠? 네. 들고 있지 마시고 거리고
0: 거리고
1: 나오더니
0: 나오더니
1: 뭘 쉬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자유박이기 때문에 박을 따로 그렇게 또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괜찮으신가요? 별주부하고 음으로 가셔야지 별주부 마누라가 하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을 넣어서 별주부 마누라가 자
0: 별주부

0: 나오더니 나오더니.
1: 그렇죠.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자, 뒷부분을 조금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나오더니 했죠? 니 여보나리 여보나리. 자, 여보나리 여보나리.
1: 좋습니다.
0: 여보나리 여보나리. 자, 여보나리 여보나리.
1: 포인트가
0: 여보나리 여보나리.
1: 요 이가 이를 밟고 가셔야 뒤에 소리들이 잘 나옵니다.
0: 여보나리 여보나리.
1: 자,
0: 여보나리 여보나리.
1: 세상자
0: 세상
1: 본인 귀로 잉을 꼭 듣고 가세요. 받침을 세상자
0: 세상
1: 세상 간단말이
0: 세상 간단말이.
1: 그렇죠. 만류하는 거죠. 가지 말라고. 이제 가지 말라고. 가지 마세요라고 지금 만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0: 세상 간단말이 웬 말이오.
1: 이렇게 하면서 슬퍼야 되거든요.
0: 세상 간단자

0: 웬말이요.
1: 아이고, 어우, 잘하시네요. 애절합니다. 너무 애절해요.
0: 세상 간단 말이 웬말이요.
1: 야?
0: 세상 간단.
1: 하고 입을 벌리고 있죠?
0: 세상.

0: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를 두고 간다니요. 그 얘기죠? 그죠? 어, 잘하시네요.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자,
1: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0: 그렇죠?
1: 미소 미소
0: 파과 하셔야 돼요. 본인 귀로 항으로 자
1: 위소까지 위소 파과 항자 파과 깊은 물에 깊은 물에
0: 그렇죠. 깊은 물에 깊어야 돼요. 깊

0: 호돌이를.
1: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새롭게 뭔가를 제가 강조를 새로운 거를 여기서 또 우리가 배워봐야 될 것이 양주 마주또라는 이런 대목 있죠.
2: 네.
1: 양주에서 방금 야 양주 아래 턱을 옆으로 많이 써주죠. 아구성이라 그래서 양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야

오던 1월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정말 최대한 디테일하게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계면이 좀 어렵죠. 그런데 계면을 해야 판소리를 한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맞아. 반드시 여기를 네. 이제 그렇게 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희들이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막 가는 그 지금 별주부가 잘하긴 하지만 네. 아내가 지금 너무 애틋하거든요. 둘이 종이 엄청 좋으셨나
1: 아직
0: 봐요.
1: 안 애틋하죠.
0: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는데 지금 네. 그렇게 애절하지가 않으세요. 네. 애절하셔야 되거든요.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가지 마세요. 이성서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간단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1: 신나죠.
0: 네, 그러면 지금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지금
1: 네.
0: 만류하는 대목이 아니라 조금 슬픔을 네. 조금 더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자
2: 세상 간단 말이 말이요.
0: 그렇죠. 다 따라오셨습니다.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자.
2: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0: 그렇죠.

0: 항 하면서 듣고 가세요. 받침을 꼭 듣고 가셔야 됩니다. 항이 아니라 항.
1: 제일 안에 있는 이빨 이쪽 양쪽을 다, 다 물고 있을게요. 이소파과 항 물고 있을게요. 자.

0: 이빨을 꽉
1: 제일 안에
2: 앙주 앙주 마주 떠 마주 떠 밭준 밭준 흠이
1: 또 이목이 나왔죠? 그죠? 쪼두목이죠?
2: 흐미요. 흐미 흐미 보던 일을
3: 보던 일을
2: 보던 일을
3: 보던 일을
1: 저
2: 이제는
3: 이제는
2: 다 버리고
3: 다 버리고
2: 빨리 청산.

0: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이렇게 또
1: 얘기도 또 맛이 닿네.
0: 그렇죠. 또 그렇게 막 못 보내겠다는 거죠. 가기는 가되 그렇게 못 입고 나는 이런 이렇게 옛날에 추억들이 둘이 그렇게 좋았던 추억들이 많은데 네. 뭐 정말 너무 예 나는 가기가 사실은 나도 예, 쉽지는 않다.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진다 이 얘기일 것 같아요.
1: 네네.
0: 예 그렇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잘만 따라하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요렇게 천천히 또 예,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라의 환우가 귀없어.
2: 나라의 환우가 귀없어.
0: 약을 구하러 가는 니.
2: 약을 구하러 가는 니.
0: 무슨 봉패 싸우리까.
2: 무슨 봉패 싸우리까.
0: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2: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0: 내 자식 충심이 그런 줄은.
2: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0: 내 이미 알았지만은
2: 내 이미 알았지만은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2: 네가 세상을 간다
0: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그렇죠?
2: 네.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2: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0: 잠깐 만류하였구나
2: 잠깐 만류하였구나.
0: 그렇죠. 만류하였구나.
2: 만류하였구나.
0: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2: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그렇죠. 별주부 모친께 하지 그거.
2: 별주부 모친께 하지 그거.
0: 침실로 돌아와.
2: 침실로 돌아와.
0: 부인의 손길 잡고.
2: 부인의 손길 잡고.
0: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한 의식이는
2: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한 의식이는
0: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한 의식이는
2: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한 의식이는
0: 부인에게 매였어
2: 부인에게 매였어
0: 결주부

0: 다니. 그렇죠? 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네. 공연을 할 때는 네. 요 창조는 살짝 빼고 네. 바로 여보나리 여보나리 이렇게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 요렇게 요렇게 있다는 것만 아셔도 굉장히 네. 좋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잘 배우네요.
1: 되죠.
0: 되죠. 그렇죠. 아장자 아장 응으로 가셔야 돼요.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응으로 가셔야 돼요. 아장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얼른 넣으시고 가리고 가리고 좋으세요? 지금 가 하고 넣으시죠? 괜찮으시고 가리고

0: 이를 자 맞췄다. 밀어주세요. 두 번째 거를 더 강하게. 오 그렇죠. 보던 이를
1: 보던 이를
0: 쳐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는 다 버리고

0: 가되 못가는 곳인데. 그렇죠. 저희가 그 모친 나오는 춘향 모친 나오는 대목에서도 그렇죠. 떨어지는 거. 에이. 그렇죠. 바로 아시죠. 에이. 언제 와요? 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나는 뭔지 알아서 장자는 뭔지 알아서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딛고 가는 곳이 있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언제 와요? 자 언제 와요? 그렇죠. 가기는 가되
1: 가기는 가되
0: 못 딛고 가는 곳이 있네.
1: 못 딛고 가는 곳이
0: 그렇죠. 오,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는.
2: 너무 많이 배웠네요. 답이 올 것 같아요.
1: 선생님 아니기부터 연대 것이.
0: 아이 그렇죠. 예.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하다가 하다가 지금 마지막에 해드릴까요?
2: 제일 마지막이요.
0: 예예예. 예, 예. 예. 너무 급하신가 봐요.
1: 그래 나 시간이 없으면 또 못하.
0: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러면 제가 그 부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동백사오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네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알바였구나. 수고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허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지 코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 악발 모친 기체 편한 오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별주부 마누라가

0: 넌 다 버리고 말리 정산 가신다니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곳이 있네.
1: 네. 그러니까 이 판소리는 네. 1인 그 창작의 오페라 연극이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뭐 어떤 때는 보면 막 연극 속에 주인공이 되었다가
2: 그렇죠.
1: 또 옆에서 또 관객이 되기도 하고
2: 그렇죠.
1: 뭐 가기는 가되 못 입고 이런 거랑 그렇죠. 그냥 또 그냥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2: 아이, 그렇습니다.
1: 극이잖아요.
2: 예.
1: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네. 많이 진도를 좀 나간 것 같습니다.
1: 네.
2: 물론 집에 돌아가셔서 연습하실 때는 정말 쪼개서 정말 다 쪼개서 처음에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조금 한 잘라씩 붙였다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연습을 정말 무한 반복 하셔야 될 수.
1: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 40분 안에서 선생님이 그냥 같은 걸 반복으로 지금 예. 따라 부르기를 하잖아요.
2: 예, 그렇죠.
1: 근데 그걸 집에 가서 익숙하게 예. 하려면은 정말 그것도 무한 반복으로 들으셔야만이 한 시간에 다 배워내는 게 아니에요.
2: 아유, 그렇죠.
1: 판소리는 절대. 그렇게 배웠으면 누구나 다 판소리 배웠죠. 네, 판소리가 어렵다는 부분이 예. 이런 부분입니다. 그 시기비체거나 그 창조만 보더라도 별주부 마노라가 아장거리고 그렇죠. 나오더니 이 부분만 뭐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굉장히
2: 쉽지 않죠.
1: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연습하고 배우냐에 따라서
2: 그렇습니다.
1: 터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수군가 중 아내 이별 대목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서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상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도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왕가상은 고개를 돌려 아까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을 보았다. 오랫동안 본부에서 참모장으로 일을 해온 왕주와 얼마 전 기층에서 올라온 어린 참모 소명이었다. 두 참모가 오늘처럼 거리낌 없이 조종의 일을 불손하게 말하는 것은 평소 같았으면 특파원의 조의를 사거나 문책을 받을 일이었지만 들어보니 틀린 말이 별로 없어 딱히 나무랄 일도 아니었다. 왕가상은 두 사람을 힐끗 보고는 다시 머리를 돌려 놓았다. 솔직히 말해 왕가상은 두 참모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갱기였다. 지어 부끄럽고 불안하여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양옥선생이라는 말에는 자신도 들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심지어 뒤에서는 왕가상을 왕명 받고 장문천과 함께 100% 볼세비크 로손의 4대 금강이라며 쑥덕거리었다. 왕가상은 장정을 떠나기 전 중앙소비에트구역에서 열린 회의를 떠올리었다. 1931년 11월 감남회에서 모 대통은 분홍 로선 기다리기 우경과 편협한 경험론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이 상황이 주황이 보고되자 주황에서는 오히려 비판이 약했다면서 편협한 경험론에 대한 비판으로 우경 기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대체했다고 했다. 이로써 더듬은 비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32년 10월 상순의 룡도회에서였다. 그번 회에서 모태동에 대한 비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왕가상은 몹시 듣기 거북했다. 왕가상이 소베트 구역에 들어온 후 모태동과 함께 두 해 남짓 일을 해오면서 보니 모태동은 두루 아는 것이 많은 데다가 중국 사회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 게다가 전략이 뛰어나 예상을 뛰어넘는 용병술로 적의 포위토부를 세 차례나 물리치고 크게 승리했다. 그래서 왕가상은 나중에 모태동의 군사 직무를 해임할지 말지를 토론할 때 모태동을 군대에서 내보내는 것을 반대하였다. 지금 와서 보면 그 일은 그나마 어느 정도 자위로가 되는 일이었다. 두 원칙이 극단으로 맞설 때 중재할 틈을 찾기란 참 어렵다. 더구나 당주왕이 진공노선을 관철시키라며 파견한 볼세비크가 우경기회주의와 타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여 왕가상은 권력을 잡고 있는 모스크바 시절 동창들과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1933년 초

림시 중앙 정부가 강서 소베트 구역에 들어왔다. 어느 한 번 왕가상은 박고와 한가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쾌한 일이 생긴 적도 있었다. 그때 군사 직무에서 물러난 모태동은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뭔가 깊이 연구를 하거나 마음을 모아 책을 읽고나 했다. 박고는 막스와 레닌이 쓴 책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날 모태똥이 책을 빌리러 오자 박고는 네이바르게 몇 권 내주었다. 하지만 모태똥의 책을 안고 나가자 비웃듯이 말을 했다. 모태똥도 막스 레닌을 읽네? 왕가상은 그 말이 꽤 귀에 거슬려 별로 생각 없이 한마디 했다. 모태동이 외국어는 모르지만 막스라 레닌의 책을 꽤 읽었어요.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고 고서를 읽고 리하는 걸로 치자면 우리 중에서 으뜸이죠. 그러자 박과가 오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상권에서 어찌 막스 레닌주가 나올 수가 있겠나. 그래도 진짜 싸움에서는 모태동이 전문가지요. 왕가상이 또 반박했다. 박고는 왕가상의 모태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자 속이 알아내놨다. 싸움을 알긴 뭘 안다고 그러나 나무 아래에서 토끼를 기다리는 격이지 당의 진공 노선에는 전혀 걸맞지가 않지. 왕가상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길 수 없으면 물러선다. 강한 적은 비하고 약한 적을 치며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적을 무찌른다. 그런 전술을 두고 어찌 나무 아래서 도끼를 기다린다고 할 수가 있겠나. 두 사람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며 기분이 나쁘게 헤어졌다. 모태똥은 군사 직무에서 물러난 뒤에 서금의 고비뇌라는 작은 산에 있는 절에서 지냈다. 가끔 아래에 내려가 조사 연구를 하는가 하면 책에 푹 묻혀있기도 하였다. 이런 생활은 자연히 쓸쓸했다. 가끔 모태똥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몰래 와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을 찾는 이는 드물었다. 이를 보는 왕가상도 마음이 괴로워 가끔 찾아갈 때가 있었다. 눈앞에 닥친 전세와 전략을 의논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같을 때가 많아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지었다. 말하다가 흥분되면 모태똥은 언제나 손을 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소수이니까. 정세는 갈수록 험악해지었다. 그러나 모태똥을 조여오는 당장의 압력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1934년 1월 홍구는 국민당의 제5차 포위토벌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당주왕은 오중조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는 제5차 반포위토벌은 중국혁명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투쟁이라고 하면서 승리를 위협하는 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며 우경기회주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공언하였다. 이 회에서 장문천을 정부에 파견하여 인민위원회 주석을 맡도록 하였다. 그때 모태똥은 중화소베토 공화국 주석이었고 정부의 일은 그가 맡아하고 있었다. 이 결정은 모태똥의 군사 직위를 해임한 데 이어 정부에서의 직위도 빼앗은 것이었다. 왕가상도 오종전에 참가했다. 그날 열이 올라 머리가 어지러웠던 왕가상은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손을 들었다. 그 뒤 왕가상은 몹시 후회를 하며 공산당원으로서 너무 나약했다고 자신을 거듭 나무랐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감정들은 조금씩 사라지긴 마련이지만 양심의 가책만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고 심지어 평생을 간다. 정직한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오늘 잠못 우리나

하는 이야기가 또다시 왕가상의 양심을 건드렸고 그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하였다. 어이쿠! 들것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대포를 쥐고 가던 노새가 들것을 밀치는 바람에 들것이 하마터면 엎질러질 뻔하는 것이다. 들것을 든 대원들은 휘청거리다가 겨우 몸을 가누었다. 아니, 눈이 덩때 붙었나? 들끝 대원들은 포병들을 쏘아보며 사납게 욕을 퍼부었다. 젊은 의사와 호위병들이 달려와 따지었다. 우리 주위관이 다치면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가상의 손사래를 쳤다. 들끝은 길가에 비켜서서 포병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길을 떠났다. 들것은 길에서 몇 번 쉬고 나서야 3,000개의 산어구에 이르렀다. 서쪽으로는 자줏빛 구름이 아득하게 깔려 있었다. 바다처럼 펼쳐진 산발 끝에 비빛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다. 좀 쉽시다.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왕가상이 들것을 세우고는 몸을 일으켜 좀 움직여보았다. 그러더니 곧 늘씬한 몸을 쭉 펴고 망원경으로 동쪽을 살피었다. 개수 부교 쪽에는 한 사람이 보이지도 않았다. 분위기가 참옷 삼엄해 보이었다. 부대가 이미 다 건너왔는지 이제는 상강을 봉쇄한 듯하였다. 북쪽에는 소나무 숲에서는 총소리와 보성이 점점 뜸해지고 있었다. 북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은 어디나 홍군들로 꽉 차서 서쪽 일대 큰 산으로 철거하고 있었다. 여러 날 힘든 싸움을 한 일군단이었다. 구불구불한 산강 우로는 아직도 시체와 둥근 삭각, 서류들이 이따금 떠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적기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다급히 이리저리 숨어들었다. 그런데 몇 사람이 그다지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저 아래 산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뒤에는 부르말 한 필이 따랐다. 맨발에 선 꼭다리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유유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왕가상의 소년 호위병 정씨가 안달아나서 소리를 쳤다. 거기 누굽니까? 적기가 오니 조심하세요. 앞에서 걷던 꺽다리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쳐들고 적기를 바라보았다. 비행기가 빙 돌아가자 그는 또다시 여유롭게 걸음을 옮기었다. 호위병 정꼬마가 또 외치려는데 젊은 팽씨 의사가 막아섰다. 잠깐, 저기 모주석이 아닙니까? 왕가상이 망원경을 들고 내려다 보았다. 등이 구부정한 걸 보니 앞에서 걷는 꺽다리는 모태동이 틀림이 없었다. 왕가상은 불편한 몸으로 몇 걸음 내려가 그를 맞았다. 모태동과 그의 경호원 여럿은 이미 산을 올라왔다. 모태동은 중병으로 앓고 난 사람처럼 얼굴이 누르꾸레해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몹시 수척해 보이었다. 온몸에 먼지를 잔뜩 뒤집어 썼는데 머리가 길어서 팔각모자 아래로 흘러내리었고 어깨에는 우산을 메고 있었다. 왕가상은 모태똥의 손을 잡으며 말을 했다. 주석동지, 몸이 말이 아니네요. 뭐 잠이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모태똥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고는 관심 어린 말투로 물었다. 가상이, 상처는 좀 어떻습니까? 더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왕가상은 산 어구에 있는 들끝 대원들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저 사람들이 고생이죠. 왕가상은 모태똥을 끌어다 큰 나무 아래에 앉히며 탄식하듯 말했다. 이번에 이렇게 희생이 클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모태똥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빠지었다. 하는 수 없었겠지. 이렇게 싸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웃으며 말했다. 이런 걸 두고 비렁뱅이가 개를 제듯 치면서 걷는다고 가면서 봐야 합니다.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태동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고 왕가상을 보더니 더 말이 없었다. 논설미가 바라는 왕가상은 모태동이 뭐라 말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모태동을 힐끗 보고는 말을 이었다. 지금은 리덕이 혼자서 권력을 휘두르고 바꾸는 고분고분 달을 부리죠. 두 사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모태동이 눈이 잠깐 빛났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될 수 있겠습니까? 왕가상은 생각이 있다는 듯 말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은 일을 냉정하게 총화하자는 의견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러는 것이 좋겠지. 모태동은 왕가상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아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손발을 맞춰야 할 겁니다. 두 사람은 몸을 일으켰다. 둘 다 어쩐지 아까와 달리 걷어냈다. 모태동은 왕가상을 들끝에 태워보내고 다시 부루마리에 올랐다. 해는 이미 서산에 떨어지고 산길은 땅거미 속에 묻히고 말았다. 모태동은 뚜벅뚜벅 울리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을 떠올리었다. 강서영도에 있는 한 사당이 생각났다. 그때도 지금처럼 땅거미가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모태동이 거센 비판을 받고 군사직위에서 해임되었을 때 모태동을 군대에서 내보내는 것을 반대한 이가 세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홍군 총사령으로서 그때 이미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여 제법 농민 같은 주덕이었다. 하루 종일 누구를 보나 허허 웃기만 하던 사람이 중요한 때 이처럼 고집에 셀 줄이야. 그는 입을 꾹 다물고 부리부리한 눈을 방 한 구석에 꽂은 채 큰 산처럼 끄떡하지 않았다. 다른 한 사람은 주울 내였다. 그는 모태동이 부대에 남아서 계속 전투를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이 천문고 여인 총총지부 주임 왕가상이었다. 그때 모태동은 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던 오늘 다시 한번 이 젊은 손이 자신을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진짜 웃음

부대의 사상은 막심했다. 한계군이 붕괴되고 사 전체가 상강을 건너지 못했다. 졸레는 마음이 이처럼 무거워 본 적이 없다.

장편 소설 대장정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넣어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열 곽을 넣어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옥석 양성백에 한 쌍을 넣어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기 쉬운 질병들, 특히 우리 머리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에서 나타나는 질병 하면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일 흔하게 보는 게 특히 우리 지금 인구가 로령화에 들어서면서 치매라든가 이 중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뇌세포가 손상 오면서 오는 질병들입니다. 특히 우리 중풍 봅시다. 우리 길거리를 가다 보거나 혹은 병원에서 보면은 중풍이 와서 한쪽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혹은

0: 말을 잘못하거나 이런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오른쪽을 못 쓰든 왼쪽을 못 쓰든 그 발이나 다리가 문제 생겨서 잘 쓰지 못하고 반신불 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말을 못한 데서 말을 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 머리에 있는 언어중추라든가 운동중추라든가 이런 신경들이 손상받아서 그 다음에 이 전달이 아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뇌세포에서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 왔다 하면은 특히 오른쪽에 있는 그 혈관이 막혀서 오른쪽에 운동신경 중추를 압박하고 손상 왔다 하면은 왼쪽 발다리를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왼쪽에서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 왔다 할 때는 오른쪽 발다리를 못 쓰면서 언어장애 거동 옵니다. 이래서 중풍이 왔다 해서 다 언어장애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중풍이 와도 발다리는 못 쓰지만 말은 잘하고 이거는 왼쪽 우리 막혔을 때 이런 걸 볼 수 있죠. 때문에 이런 머리에서 생기는 많은 이런 변화들 다 뇌신경세포라든가 뇌세포가 손상 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중풍 후유증도 좋고 치매도 좋고 그 외 우리 신경 실면증도 다 이 머리에 있는 이런 그 멜라토닌 분비가 아이되는 겁니다. 뇌세포가 많이 손상 오게 되면은 별난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는 중추신경이 모여 있는 사령부란 말입니다. 머리에서 모든 명령을 내리죠. 때문에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뇌에서 생기는 이런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고 예방하자면 이런 근뇌보신환 같은 약을 꾸준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근뇌보신환은 이런 뇌세포가 손상 오는 여러 가지 원인 치료를 합니다. 그 원인 치료라는 게 바로 콩팥이나 간이나 비위나 이런 오장육부의 생리 기능을 높여주면서 이런 뇌를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죠.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예, 저기 근뇌보시하는 우리 이모가 지금 중풍이 와서 쓰는데 대문에 와서 한 보름 출연에 나왔습니다. 그래 나와서 인차 이거 썼는데 효과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영조천과 불리하게 우리 이모는 이렇게 언어장애 와서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더니 어제는 말을 알아듣고 수말을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입이 뒤떨어진 입은 어제는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이가에 저 왼손이가에 이렇게 오그라졌던 게 다섯 손가락이 오그라졌는데 두 손가락이 펴졌습니다. 이거에 반년 썼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영 좋습니다. 이 약에 쓰던 중간에서 중풍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약의 효과 아주 빠릅니다.
0: 중풍 후유증이 다 머리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약 쓰면 빨리 회복됩니다.
2: 그리고 후유증이 없습니다. 제프의 아이옵니다. 그리고 소변 다수 그렇게 심하더니 어떤 소변도 나가니기가 영 잘 나가고 냄새도 없어지고 그리고 어제는 화장실을 겨우 다니더니 어제는 자기 손으로 화장실을 다닐 수 있어요. 영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효과 봐도 정말 든든히 보지요.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저만에 없지. 그래서 이번에 너무 좋으니까 약이 이게 우대 좋을 때 좀 맛있어하겠다 계속 쓰자고 소리.
0: 네.
2: 오늘 대달 받자 그래 전화드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래서 모든 질병들이 보면은 그 원인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서 대뇌신경이 그걸 유관되는 대뇌세포가 손상이 온 겁니다. 특히 우리 기억력을 책임지는 하이마 부분이 뇌세포가 손상 왔다 하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치매가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되면 파킨슨 병 같은 게 옵니다. 역시 대뇌에 있는 흑질이란

0: 부분에서 또 파비를 분비하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 잠을 자게 하는 디산스 엔진이라는 호르몬 역시 우리 그 대뇌에서 분비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군이 고향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해가 나쁜 사람인데요. 가해가 나빠가고 어떤 땀이 올라가고 땀이 올라갔는데 거울이 그리 아프니까 지금 거울이 아파서 많이
0: 나타나 거울이 터지듯이 아플 겁니다.
2: 예, 영속만 아파도 기차게 아파도 그리고 항상 대표를 걷어도 계신 몸은 조금 진도이 되고 그리고 땀이 없이 주사를 맞던 미래가 안 갚기도 약을 먹고
0: 네.
2: 그래서 이분이 보시한쓴다 하더니 이 땀이 어찌 아예 올라가지 않습니까?
0: 예, 이 25가지 약 종류에서 그 반 절반은 간이 좋아지는 약입니다.
2: 예, 그래, 그런지 그렇게 효과 빠르고에 다시 제발 나약을 이렇게 줬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또 다친 아픔, 저도 살을 찼을 얼마나 찼는지도 모른다. 허리 아프고, 저도 작지, 그렇지. 그런데 역습니다. 또 지금 그런 증상 많이 사라졌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심장도 나빠서 그 만날 숨이 차고 놀라고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때 자꾸 화는 그리 납니까? 심장 나쁜 사람 이렇습니까? 자꾸
0: 간이 나쁜 사람들 화가 나고 간이 나쁘면 심장열이 세진다. 올림이 이래서 예?
2: 예, 그래 그렇습니까?
0: 예.
2: 자꾸 그것도 화나지 여기 좋은 말이야 또 그래 답답하다 듣기는 것도 자꾸 그렸습니다. 그런 게 지금 예.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0: 간에 또 빈말이 쌓이면 그렇습니다. 머리도 터지는 듯이 아프고 예, 혈압도 예.
2: 혈압도 덜도 아예 되면 혈압도 덜도 안 되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0: 예.
2: 자꾸 소리 나면 밤에 잘 수도 없고 오지랖증이 나고 골이 아프고 그냥 이랬습니다. 그러니 예. 지금 이 약을 쓴다고 이런 증상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0: 그리고 싸웠습니다.
2: 예, 그래 나니 좀 이 좋은 약을 좀 계속 써보려고 예. 오늘 보니까 열받고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0: 이번 의대 활동은 10곽 쌓아도 10곽을 드립니다. 보내 15곽 쌓아야 15곽 드렸죠. 7월달 의대 활동에 들어서면서 적게 사는 사람도 의대를 해드립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이요?
1: 네.
2: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도 우리 한쪽 말로는 투이해수라고 합니다. 이 약국에 가면 투이해수 잠자는 약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도 머리에 있는 손과 체란 부분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3: 예, 건네보시오 하니, 나는 이 건네보시오 하는 순간 용자이랬습니다. 우리 오빠 먼저 써서, 예, 야, 양말한 게 없다. 게 무슨 어둠이 좋은가 할까나. 콩팥이 허해가지고, 예, 소변 네 번, 네, 다섯 번 넣었는데, 대체 사람 아버라 못 자게 해서, 그래서 그냥,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기분이 너무 나빴단다. 굉장히 한 날에 지금 무슨 우리 오빠는 넉달 썼습니다. 예? 한 번에 두 번 볼까? 어디 살 것 같아? 어디 배에 다 떨어진 것 같단다. 우리 오빠는.
0: 예.
3: 게 내 먹었어요.
0: 직접 콩팥이 좋아지는 약입니다.
3: 예, 확실히 콩팥이 좋는 약이 그것이 다 이렇게 좋다고 다, 그래서 뭐, 콩팥이 좋다는 얘기는 모든 연약이 좋다 해도 정말 이 약은 확실히 좋다는 그랬대요. 게 내 또 써볼까? 예? 나는 봄,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뭔가 소변은 그렇게 한 번에 두 번 보는데 그거는 이렇게 정상인데 밤에 이렇게 뭔가 소변 볼 때는 자꾸 아플까 하고 허리 아픈 이렇다 말입니다. 허리 아픈다
0: 예,
3: 소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허리도 무슨 뭐 콩팥이 등이라고 하는데 내 아무래도 나도 그냥 이거 콩팥이 그리 좋아지나 따라 이렇게 난 이제 한 50일 썼습니다. 그러니 예. 허리 정말 아예 아프고 소변 때는 좀 힘이 나서 이렇게 뭔가 그 배출하는 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힘 안 줘도 소변 잘 나간다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콩팥이 세게 돕는 약이 옳지 않고 뭡니까 선생님. 예. 그러니까 그게 콩팥이 도와주는데 이 머리에 좀 무겁고 기억력이 없고 이런 것도 예, 좋고 예, 울어봐야 되겠다. 나 기억력이 없어서 이 기억력이 돕는 것 같다. 원래 이건 그건 시황이 됐고
0: 미시포를 살고 있는 약이 됐습니다.
3: 예, 그걸 권유 보셔야 하니, 내일 놓고 금파전 할것이 그런데, 어쨌든 이게 소외 나는 것도 한 번도 보니까, 나하고는 배 없는 걸로 찍어서 이야기.

0: 계속 달고 살겠다는 거였대다. 그래, 우리 일이 순이 좋을까요? 우리 오빠 좀 그래서 내 요새야를 좀 약이 좀 싸서 미역까지 좀 거기 좀 놔둔대요. 참가하자 그랬다.
1: 예, 제가 놔두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선생님.

0: 한다 이겁니다. 사람은 약 86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뇌세포들이 건강해야만이 이런 멜라토닌 분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도파민 분비요, 여러 가지 이런 머리에서 진행되는 이런 생리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데 벌써 이 한 60살 넘어먹고 우리 MRNA 해보면 노발즈 빙변이요, 본인의 머리 혈관이, 모세 혈관이 막혀서 이런 진단이 많이 나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2: 예, 수고하셨어요. 저도 건조과천할로 누워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예, 저도 건조과천할 어떻게 먹었는가 하면, 지난해에 그런, 한번 이게 생이 걸렸다 말이죠. 생이 걸려서 치료를 하고 나왔는데, 어째서 그냥 뒷골이 그냥 아프고, 뒤에서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이 기운들이 와는 용인에 건망증이 왔죠.
0: 그렇죠. 기운력이 떨어지고,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심지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게 좀 더 바쁠 겁니다.
2: 그래, 그래, 어디서 떠나서, 어디 동무들 놀라가면, 어디서 너는 그리, 사람 기억을 막 자꾸 물어보고, 말을 자꾸 물어보는 거, 말하고 또 하고, 네. 건망증이 와를 용인다. 자, 그래서 내 약 두 번 썼어. 약 써도 안 되는 게, 방송 들어볼까네. 우리 동네 말하더라만 약을 건조과천을 먹어보라고. 그런데서 먹어서 벌써 얼마 안 먹은 게 벌써 기운력이 증가되는지 다른 사람이 무슨 물어봐도 자꾸 물어보는 그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 지금. 그리고 난 손이 그리 나빴어. 그런 것도 허리 다리 어찌 아프고 다리 아팠어. 나는 골과의 문제는 가리 골과 저를 쓰게 했는데 아이들은 이 건조과천을 먹고 지금 허리 다리 문제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호흡과병이 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2: 글쎄 말이야. 신기합니다. 좀. 그리고 나는 손이 소변도 닫아서 할 때 되게 대여섯 번씩 나갔더니 요즘에는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이 안에 지금 열심히 먹습니다. 이제 다른 약도 열심히 이거 기억력이 좋아지니까 너무 좋아서 열심히 먹은데 그러면 요즘에는 저는 소변을 두 번이나 나가고 특히 기억력이 지금 좋아지니까 여기도 없어. 그래 이번에 활동이 그래서 좋다는데 이번에 저를 열 꽉 싸겠어. 우리 언니도 좀 기억력이 나쁘다 말입니다. 열 꽉 싸면 열 꽉 싶어서 예. 그래 오늘
0: 내 콩팥이람 나쁜 걸 오래 두면 특히 콩팥이 나쁘다는 사람들 나중에는 이 치맥을 느끼기 쉽다 말입니다. 예.
2: 혹시 그게 무슨 물어보십니까?
0: 이 약은 여러 가지 약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약을 줄을 심어놓고 할라래 뭐 이라드까지 먹던 사람들 이 약이가 그런 여러 가지 약을 다 필요 없이 이 약 한 가지 갖고 될 수 있는 약입니다. 예.
2: 하여튼 이 약이 한 번쯤만 더 썼습니다. 어느 약보다도. 네. 나 그래 오늘 열 꽉 빼다 말고 열 꽉 빼다 말고 그래 20곽 가지고 누구나 해?
0: 그렇죠. 네.
2: 영 좋았습니다. 우리 언니가 같이 네. 먹겠는데 오늘 배달 받기죠. 예. 전화번호가 얼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 네.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0: 건조과천 하면은 우리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적게 들어가도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할 수 없고 너무 많이 들어가도 또 안 좋습니다. 약이라는 게 다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30종이 이상부터는 우리 크게 지창해야 합니다. 이래서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런 약종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이름 있는 제약공장 산동둥어어저라는 제약공장 이게 양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고 우리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제약공장이 이름 있고 실험 넣을 수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들었고 약 처방 자체가 1771년도 건중황제부터 쓰면서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0: 제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 룡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구 복액은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교골암이라는 약재도 들어갔습니다. 용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골암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교골암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재가 또 교골암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골암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 작용, 그 다음에 청열 작용. 그래서 이 교골암은 중약제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화뇨나 황뇨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데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뇨나 황뇨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백혈구 올리는 약을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교골암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교골암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의들에는 이 약재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나 이 교골암. 그 다음에 우리 혈진 높은 사람들, 혈진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3: 예. 연기입간구에 지금 쓴다. 야, 이건 좋습니다. 일단 이 방역위원회에서의 소리 나빠져가는 소리. 이 소리니 강취도 많이 나가지고 품도 나가지. 연기입간구에 지금 많이 들어줬습니다.
2: 예.
3: 예, 소비 시월이 잘 나가니까 예, 이 몸이라 부슬부슬하게 다.
1: 네.
3: 이 혈압조절이 잘 되고.
2: 네.
3: 그러면 올로 좋습니다. 겨우 식사도 또 잘하고, 예.
2: 네.
3: 먹이라면 막 이 말라들고 이래서 그것도 지금 말은 침다 해나고 가래도 없어지고 용 좋아지고.
2: 네.
3: 그래, 내게 이게 당연하던 중에는 이렇게.
2: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입니다. 예?
1: 네, 맞습니다.
3: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교골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골암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말 어,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예, 이럴 때가 많았죠. 예,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0: 헝겊피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의꾼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이 깡구벅에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걔 난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자꾸 눈 때리 내려오면 가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려면 어느 것도 자도 되니. 그래, 네. 너무 피곤하다만 눈 뜨기도 그렇고 눈이 별로 자꾸 피듯이 까까라고 가서 자꾸 제 간이 문제를 합니다. 선생님 네.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했는데. 이거 시작 어디 읽는 습관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밤낮이 있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하고 또 네. 맥도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뭡니까 자꾸 눈이 피곤한다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네.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해 눈이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 안에 대한 건 있어라 그랬거나 썼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 넘은 내용 좋답니다. 그래. 네.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다버린다, 선생님.
0: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진다.
2: 예. 네. 아, 숨술 쓰러 좋아진다까? 예. 어제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산에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포를 뜯어다 계속 차수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딱 요게 한 가지 있죠. 예?
1: 네.
0: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1: 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모셔?
1: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왠지 깡구벅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아니, 배에서 눈이 아직 머리도 다리 아프니, 아니, 그때 조금 다수가 달아가지고 이래서 내 지금 쓰는데, 조금 또 많이 뻗습니다, 지금.
0: 그렇죠.
3: 제가 조금만 지금 그래도 많이 낳고 늘싹고 다리 아프니 마음이 지금 다수가 다수를 좀 많이 들어들었습니다 지금.
0: 예.
3: 다리 아프고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0: 예.
3: 그냥 좀 더 대답하다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열두각 싸도 열두각 드립니다. 예. 예.
3: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예, 저고람이라는 약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아이 걸렸으니까 예, 온 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재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포리죠, 기시르는. 오래 먹는데 그 약재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재 때문이고 이 약재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후에 이 약재를 찾아보니까 겨고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겨고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 겨고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정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거를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약재 자체도 겨고람이란 약재, 구기자 약재, 오세 용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 제약 기술입니다. 제약 기술이 똑같은 약재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선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곡으로 석화 작사 방동렬 작곡의 고향 그 이름을 최경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나팔꽃은 생명력이 강남과 순간이 소중함을 상징합니다. 아래 설병화 작사 박성국 작곡의 나팔꽃을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56개 민족은 조국 대가성에서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김상곤 작사, 양춘복 작곡의 조국의 백호원을 오혜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중국공산당이 명도 아래 우리 강민족이 단결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 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래 태옥 작사 리영득 작곡의 그대 품을 황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작은 기쁨을 나누고 이웃을 배려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좋은 날이 됩니다. 김광룡 작사, 백희담 작곡의 날마다 좋은 날을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금산과 은산처럼 귀중한 고향 연배는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아래 주덕진 작사 방화 작곡의 금산 은산 내광 연배를 염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저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anyeongmi'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여행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친구 하나 얻는 것이 더없는 행복이죠. 친구는 내가 선택한 가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인생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줄 여행 이야기, 지금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낯선 풍경과 맛, 정겨운 풍습을 만나며 세상의 색다른 매력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살다 보면 가끔은 모든 게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충전이 필요할 때,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죠. 가까운 공원이라도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들, 그런 곳에 가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잠시 마음을 놓고 머리를 쉬어주는 것도 충분히 휴식이 되지 않을까요?

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까운 곳으로 가벼운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들 많죠. 멀리 떠나는 여행은 이동 시간만 해도 하루, 이틀을 훌쩍 소비하게 되어 부담이 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일에서 4일 정도 짧고 알차게 다녀올 수 있는 근교 여행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연길에서 기차로 몇 시간 만에 닿을 수가 있고 처음 방문해도 색다른 재미를 느끼기 좋은 곳, 바로 중국 길림성의 성소재지 장춘입니다. 익숙한 여행지보다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 여행의 큰 묘미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더욱 추천하고 싶은 이곳. 오늘은 장춘의 명소, 맛집, 여행 꿀팁까지 알차게 전해드리며 장춘 여행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장춘이 어떤 도시인지 기본적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장춘은 길림성의 중심 도시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두 가지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데요. 바로 자동차의 도시와 영화의 도시입니다. 중국 제1자동차 공장이 자리 잡고 있어 오랜 기간 중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고 자동차 문화가 도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또한 장춘 영화제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장춘 영화 제작소는 중국 영화 역사를 함께 걸어온 산증인과 같은 곳으로서 영화 애호가들에게도 유명한 명

장소입니다. 장춘 용화세계성은 중국 최초 용화 테마파크 국가 5A급 풍경구로서 2005년에 개장했고 동방 할리우드라는 명칭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 체험시설은 화합이상, 성계탐험, 비상실험실, 고보경원 등이 있습니다.

장춘에는 독특한 건축물들이 곳곳에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를 느끼며 거리를 걷는 재미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영화, 자연, 역사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갖춘 장춘.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하는 곳은 도힐. 일반적인 쇼핑몰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공간인데요. 이름 그대로 건물 안에 인공산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실내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오르면서 각종 상점, 카페, 음식점, 서점 등을 둘러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건물 내부 곳곳이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해가 진 밤에 방문하면 화려한 조명이 공간의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주는데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정말 많아서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포토존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쇼핑과 휴식, 관광까지 한 번에 즐기고 싶으시다면 도희를 첫 코스로 잡아보세요.

네, 두 번째 추천지는 계림로 야시장입니다. 장춘의 밤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온갖 길거리 음식은 물론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소규모 식당들이 줄지어 서 있어서 먹거리 천국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음식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요. 길거리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들어져 맛이 훌륭합니다. 거리 전체에 젊은이들의 활기가 넘쳐 흘러서 음식을 맛보는 것 외에도 거리 풍경을 구경하는 재미까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장춘의 밤 문화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이번 때도 정월담을 꼽고 싶은데요. 정월담은 현지인들의 쉼터이자 관광객이 빼놓지 않고 찾는 도시 공원입니다. 사계절 풍경이 각기 다른 매력을 보이는 게 정월담의 큰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봄이 오면 공원 곳곳에 꽃들이 만개하여 산책을 나온 시민들로 활기가 넘치고, 여름에는 연못에 연꽃이 활짝 피어서 주변 정자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기 좋습니다. 가을에는 주변 나뭇잎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단풍 구경 명소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장촌 특유의 긴 겨울에는 연못 전체가 두꺼운 얼음으로 얼어붙어서 얼음놀이나 얼음낚시 등 겨울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공림 국립공원으로 호수와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풍경이 일품인데요. 도시 속 자연을 느끼고 싶을 때 정월담에 들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겨울의 장춘을 찾으신다면 장춘 빙설 대세계도 필수 코스입니다. 웅장한 규모의 얼음 조형물과 겨울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고 나무 공원에서는 현지인들처럼 느긋하게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색다른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길림성 성소재지 장춘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행의 즐거움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맛있는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춘회는 현지인도 인정하는 맛집이 많아 미식 여행을 즐기기에도 최적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장원각 숯불구입니다.

장촌 현지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바비큐 전문점으로 저녁 시간에는 기다려서 먹는 것이 필수일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하는데요. 기다림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훌륭한 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구운 족발이라고 합니다. 보통 족발은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원각에서는 특제 양념을 발라 숯불에 구워낸다고 합니다. 겉부분은 바삭하고 안쪽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고 양념이 고기 깊숙이 배어들어 한입 맛보면 고소하고 달콤 짭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고 하는데요. 피오도 부드럽게 구워져 먹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계림로 야시장은 길거리 음식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죠. 고기꼬치, 새우만두, 군 고구마, 타코야키, 닭강정, 떡볶이 등 보이는 음식마다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종류가 풍부합니다. 야시장 거리를 걷다 보면 이것저것 구매하게 되어 두 손이 모자랄 지경이 되기도 하는데 숙소에 돌아와 여러 음식을 나눠먹는 그 순간의 행복은 여행에서 느끼는 최고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강추는 생각보다 넓고 볼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곳 정도의 일정을 잡는 것이 가장 알차고 여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와 용화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따뜻한 인심과 맛있는 길거리 음식이 가득한 장춘. 네,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알면 알수록 깊은 매력이 빠지게 되는 도시이고 연길에서 가까워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소중한 여행지입니다.

즐거운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기념품을 구매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디자인의 냉장고 자석을 꼭 구매하셔서 냉장고에 붙여 기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붙여진 것들을 보면 그때 그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도 또다시 꺼내어 회상하면서 웃음이 입가에 지어지기도 하겠죠.

짧은 휴일을 이용하여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짧은 휴일을 이용해 근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다채로운 매력이 가득한 장촌으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행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과 만나는 일입니다. 낯선 거리를 걷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각지 다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채워주죠. 길에서 만난 일들은 언제까지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되는 거고요. 떠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편집의 최려영,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호수나 강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오면 시간이 어느새 느리게 흘러갑니다. 수민에 비친 하늘과 구름, 가끔씩 출렁이는 잔물결, 그리고 낚싯줄에 걸려 올라오는 반가운 물고기. 김병덕 작사, 김철수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낚시꾼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연변의 자랑 토장곡을 주제로 한 신명나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학송 작사 박강실 작곡의 송경철 가수가 부른 토장곡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토장곡은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죠. 고소한 된장 맛에 정성이 듬뿍 담긴 이 한 그릇은 먹을 때마다 어머니의 손길, 할머니의 정성이 생각납니다. 이 노래는 바로 그 토장국의 매력을 신명나게 불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진실한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영원한 마음을 노래한 김영근 작사 작곡의 윤일남 가수가 부른 영원한 내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깨어나면 더욱 그리워지는 그곳, 꿈속의 고향을 애잔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김택만 작사, 김동설 작곡의 우영하 가수가 부른 꿈속의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아내의 진실된 마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따뜻한 정성을 노래한 박흥률 작사 김창호 작곡의 박연 가수가 부른 아내의 진정을 전해드립니다.

0: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커다란 서점이 있는 한 건물에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글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때마다 좋은 문장 하나 골라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얼마 전 여름의 문장으로 새롭게 올린 글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올 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이 여름을 또 어떻게 견뎌야 하나 내심 막막했는데 모르는 사람의 그늘까지 읽어야 한다니까 어쩐지 더 아득해지기도 하는데요.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는요, 어쨌든 우리 모두 각자의 여름을 견뎌내야만 하니까요. 그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헤아려 보는 동안에 내 마음도 조금 더 담담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다정한 마음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하루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시에는요, 벽면을 꾸미는 요령입니다. 조명의 경우 빛과 그림자로 인해서 벽면을 화사하게 하거나 풍성하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요소가 되는데요. 특히 침실의 경우 이런 인테리어 요소 말고도 침대 위에서 간단히 독서를 하고 싶을 때 벽의 부분,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요, 인테리어는 물론 아늑한 독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조명의 디자인은요, 작은 것부터 큰 제품 또는 조명 가셋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취향과 공간의 특성에 맞게 선택을 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이어서 여름철 차량 관리 방법입니다. 한여름 시루에 주차해둔 차는 펄펄 끓는 냄비와 같죠. 직사 광선에 노출이 된 차량 내부 온도는요, 최고 9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열기가 되는 거죠. 차량 안에 만일 가스라이터나 또 핸드폰이 있다면 바로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손상 위험이 되기도 하죠. 가능하면 실내 주차를 하는 것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햇빛 차단막을 이용을 하거나 차 실내에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사전에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엔진 냉각 상태에서 냉각수를 꼭 점검하고 운전 중에도 계기판의 냉각수 온도를 수시로 체크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톡톡한 락스 활용 방법입니다. 욕실 욕조나 세면대 마감 부분에는요, 흰색 실리콘이 발라져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곰팡이 원상으로 되면서 누렇게 또 검게 색이 변하여 눈으로 보기에도 매우 비위생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락스를 사용하는데요, 아무리 닦아도 잘 또한 집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도 요령이 필요하죠. 키친타월이나 일회용 행주를 세로로 길게 자르고 락스 희석액을 묻힌 뒤에 실리콘 마감 부분을 달아서 붙여주고 하룻밤 정도 놔두면 곰팡이가 사라진다고 해요. 락스 희석액을 촉촉하게 뿌린 뒤에 붙여야 더 잘 붙지만은요, 먼저 실리콘 마감 부분에 놓은 뒤에 희석액을 분무기로 뿌려 적셔도 좋습니다. 욕실 타일의 줄눈 부분 역시 이런 방식으로 묶은 곰팡이 때를 치울 수가 있습니다. 희석액을 분무기로 뿌릴 때는요, 들이마시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고요, 환기 또한 중요합니다.

가스를 사용해서 주방 욕실 청소를 할 때는요, 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락스를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해요. 오랫동안 들이마시게 되면요, 인체에 해롭고 맨손으로 만져도 좋지 않죠. 또한 빨래를 할 때 락스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알코올이 있는 섬유 등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 이 곰팡이나 묵은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색깔 있는 소세천을 담게 되면은요, 오염과 함께 염색까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옷을 삶을 때 표백제 대용으로 락스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흰 빨래가 아닌 이상 뭐 색이 빠지는 얼룩이 지기도 함으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색이 빠져나오면서 얼룩이 쥐죠. 당연히 락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세조를 함께 해봤습니다만은 화학세제치고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기도 해요. 또한 그러나 그래도 제대로 알고 주의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안전하고 또 그렇죠. 또 해가 가지 않고 효과 빠른 세정력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다음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름철 보양식 대표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해신탕입니다. 해신탕, 닭고기와 정력에 좋은 낙지, 전복, 새우를 비롯해서 몸에 좋은 약재와 채소를 넣고요. 오랫동안 푹 끓여내는 해신탕.

있는데요. 이름만으로 기운이 불끈 솟을 것만 같습니다. 네, 낙지는 해독작용이 탁월해서 간이 약한 분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둘째로 장어탕입니다. 스태미나 음식의 대표로 뽑히는 게 바로 장어일 텐데요. 특히 장어는요, 열이 많은 체질에 적합한 찬성질을 띠는 보양식으로서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 몸에 열이 잘 오르는 편이라면요, 그리고 일상 속 스트레스에 예민하다면요, 복날장어를 이용한 요리로 몸에 맞는 체력 부강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제로 민어탕과 민어찜입니다. 민어는요, 봄부터 제철을 맞이하는 큼지막한 체계의 생선이잖아요. 한번 맛본 이들은요, 그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에 반하게 된다고 하는 생선이기도 합니다. 민어는 손발이 차고 속이 냉한 사람에게 탁월한 따뜻한 성질의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을 따뜻한 기운으로 보충해주고요, 소화를 돕는 것에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복날 가장 대표적인 메뉴 삼계탕이죠. 삼계탕은 날씨가 무더운 여름 중에서도 초복, 중복, 말복에 한 번씩은요 먹게 되는 보양식으로 담백한 맛에 남녀노소 외국인들도 부담 없이 좋아하여 인기를 모으는 대표적인 메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어탕인데요. 추어탕. 미꾸라지는 7월부터 11월까지 제철인 생선으로서 우수한 단백질과 칼슘 또 무기질이 풍부해서 여름 내내 더위로 이런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이죠. 또한 비타민 A 함량이 많아서 항암작용도 있고요.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하여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6째로 콩국수입니다. 콩의 단백질과 지방질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이죠. 콩은 단백질이 다량 함유된 식품으로서 영양이 풍부하고 항암작용도 뛰어나며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원하게 즐길 수가 있어서 여름철에 더욱 사랑을 받는 음식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일상의 곰팡이를 제거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에어컨도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하거든요. 에어컨 필터는요, 칫솔로 먼지를 털어낸 후 전용 세제를 이용해서 세척을 해줍니다. 세척한 필터는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려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에어컨 날개도 작은 빗자루를 이용해서 먼지를 털어내고 걸레로 닦아 관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또한 세탁기 생기는 곰팡이는요, 시중에 판매가 되는 세탁주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을 하거나 세탁기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아 평소 사용을 하던 세제 혹은 빙초산 300ml를 반나절 정도 넣어둔 뒤에 일반 코스로 한

또는 가동하면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알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유능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해방전쟁 시기 복건성 련강 연해지구에서 무장투쟁 및 농민운동 등을 조직하고 영도한 려전사 진가주입니다. 1925년 복건성 폭주시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진가주는 6살 되던 해 서당으로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11살 때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잇따라 3살 떠나면서 집안이 급격하게 기울였습니다. 하여 수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실을 짓고 천을 짜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독학을 이어가며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짊어진 삶의 무게와 빈곤은 그녀를 강인하고 고난을 잘 견디는 성품을 지니게 하였으며 구삽에 대한 불만과 반항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3살에 수학교 5학년으로 복학해 졸업을 했으나 집이 너무 가난하여 중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1943년 진가조는 집안 어른들의 추선으로 같은 마을에 몸이 병약한 한 대학생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두 살 된 딸과 함께 삶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1947년 초 다니던 방직 공장의 문을 닫게 되자 진가조는 봉건 가정의 속박을 과감히 떨쳐내고 4살 된 딸을 친정 어머니에게 맡긴 채 홀로 여러 수학교를 전전하며 교편을 잡았습니다.

2004년의 초여름, 그녀는 사촌 언니의 추선으로 당원 동지와 선이다 혁명의 길로 들어섰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으며 교원 신분을 위장막으로 삼아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임무를 맡아 나섰습니다. 그해 8월 여름방학을 맞아서 진가주는 어머니와 함께 외삼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가난한 농민, 어민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그물을 자면서 가난한 이들이 고통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칼과 총을 들고 지주, 악덕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만 가난한 이들도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말을 시작으로 지역에서는 혁명의 뜻이 있는 청년들, 농민들과 어민들, 노동자들을 포섭해 나갔으며 당의 비밀 교통연락망을 구축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1948년 10월 중공 오현 중심 현인은 진가주를 공작위원회의 위원 및 연예 유격대 정치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네는 대중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활동 방식으로 순식간에 지역 주민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가주의 지도 아래 그네가 맡은 촌 마을을 비롯한 인근 마을에도 속속들이 빈농단이 결성이 되었고 도를 타도하여 곡식을 나누는 투쟁이 대대적으로 전개됐습니다. 도 수륙 교통선을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여 총기와 탄약을 매입하고 진보 인사들과 통일 전선을 구축을 하여 혁명 자금과 고급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1949년 2월에 이르러 연해공작 위번에는 정안촌을 중심으로 사방 160여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견관 유격대 근거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해 7월에는 유격대가 600여 명 공산당원을 핵심으로 하는 천여 명 규모의 대부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연해 4개 유격대 약 300여 명은 진가주가 직접 조직한 부대였습니다. 지구 공작위원회 산하에 당원 간부 훈련반 당총지를 설립하고 진가주가 서기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훈련 대강을 작성을 하고 11기에 걸친 당원 훈련반을 성공적으로 주관하여 400여 명의 당원을 교육해 유격대의 수많은 핵심 골가를 보내주었습니다.

1949년 5월 연예공작위원회를 기반으로 종공연강현의가 정식 결성이 되면서 진가주가 현의 부석일 겸 6.1대 정치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6월에 그녀는 부대를 이끌고 적들의 토부를 무력으로 받아쳤으며 시기를 맞춰 병력을 집중하여 6.1대 근거지 침입한 적의 보안종대를 괴멸시켜 적들을 퇴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연강 6.1구역은 더욱 공고해지었습니다. 8월 12일 밤 6.1대는 중공 5현 중심 효원의 지시에 따라 정안촌에서 철수하여 이동하던 중에 남쪽으로 도망치던 적들의 잔여 세력과 맞닥뜨렸습니다. 전우들의 안전한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진가주는 홀로 남아 적들을 막았고 어량손에 권총을 들고 적들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그녀는 치열하게 버텼으나 끝내 총알이 떨어져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녀는 적들의 극악 무도하고 잔혹한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고개를 쳐든 채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으며 절개와 지조를 지켰습니다. 해방군이 연강의 현성 턱 밑까지 진격해 들어오자 장황히 도망치던 적들은 1949년 8월 15일 연강 해방을 고작 하루 앞두고 그녀를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성역

국회 모래사장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해 장예리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24세. 그래는 꽃다운 젊은 목숨을 바쳐 공산당을 따라 인민의 해방사업을 위해 평생을 풍토하겠다던 입당 당시의 맹세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요요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전사 진가주의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월요일에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상체.

신변에서 사라지고 있는 물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방아찌개, 절구, 사회의 진보와 기술의 발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먹을 것 또한 풍부해서 배고플 걱정이 없는 대신 오히려 영양 과잉으로 당뇨, 고지혈증 등 영양 과잉으로 인한 질환도 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박광춘의 글입니다. 신사처럼 먹깁니다. 어릴 적 종이 공장에 출근하시는 아버지 한 사람 월급으로 다섯 식구가 먹고 살아야 했던 까닭에 우리 집 가정 형편은 좀 어려웠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식구들의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런히 맴돌아야 했다. 내가 철이 좀 들어서부터 어머니는 나보다 3살 아래인 쌍둥이 여동생을 나에게 맡기고 장사에 발벗고 나섰다. 송편, 솥빵도 만들어 팔고 콩나물도 길러 팔고 김치도 담가 팔고 과일을 되거리에 팔기도 했다. 하여튼 돈이 되는 장사라면 닥치는 대로 하면서 악착스럽게 번 푼돈을 생활에 보태곤 했다. 가난한 집 아이가 철이 일찍 든다고 그때부터 나는 점심이나 어른들이 일을 마치고 늦게 돌아오는 날 저녁이면 스스로 밥을 짓곤 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밥을 하고 요리를 했다. 맛을 내는 양념이 고작 소금이 전부였지만 배가 고프다고 울어대던 두 여동생은 기특하게도 내가 해준 밥을 잘도 먹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식탐이 많았다. 무, 감자, 배추, 가지, 김치, 좋은 반찬이 없어도 밥에 얹거나 말아 훌훌 잘도 해제꼈다. 중학교 올라가서부터 조금도 과장 없이 한 끼에 한 소래씩 먹기가 일쑤였다. 그렇게 많이 먹어도 점심과 저녁 하악할 무렵이면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에 부끄러워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개걸스레 퍼먹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금은 걱정이 되는 표정

을 직군했다. 어쩌다 고기 구경을 하려면 설명절을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설명절을 더 손꼽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다. 한 번은 음력설에 훈촌 림업국에서 운전수로 계시는 큰 이모부께서 짐차에 통돼지 한 마리를 싣고 외할머니네 집에 설수로 왔다. 시어연 통돼지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어른 다섯, 아이 다섯 이렇게 씻고 열이서 지져먹고 구워먹고 튀겨먹고 하여튼 근 보름 동안 300근이 넘는 돼지 한 마리를 다 먹어버렸다. 앞만 먹어도 배가 고프던 어린 시절에 남은 기억이란 음식에 관한 것뿐이다.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아마 그의 음력설에 난생 처음으로 돼지고기를 맛본 것 같다. 아버지는 강낚시를 아주 즐겼다. 여름철 휴식 날이면 아침 일찍 자전거에 나를 태우고 가야 상류 쪽으로 한 시간 가량 달려 버드나무가 우거진 강둑 낚시터에 이르러 낚싯대로 쓸 곱고 기다란 버드나무 가지부터 몇 대 잘랐다. 낚싯대에 가는 끝에 3m 가량 되는 낚싯줄을 동여매고 낚싯줄의 자유로운 끝에 죄꼬만 낚시를 두 개 갈라맨 다음 큼직한 연돌을 헐렁하게 단 후 낚시에 미끼로 지렁이를 꿰어 강물에 던지면 곧 물고기가 물리기 시작한다. 그때는 강에 물고기가 참 많았다. 크고 작은 돌쫑개, 모래무지, 버들치들이 줄줄이 올라온 가운데 한 뽐씩 되는 큰 놈도 수두룩했다. 입이 큰 모래무지는 미끼와 함께 낚시를 통째로 삼켜버리기가 일쑤였다. 점심시간이 되면 양념으로 쓸 내기풀을 찾아 한 줌 뜯어 씻어오고 큰 돌을 몇 개 주워다가 간이 부엌을 만든 후 땅에 널려있는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땔나무로 썼다. 냄비에 부근의 샘치물을 가득 퍼다 담고 끓인 후 갖고 온 감자, 배추, 파 따위의 남새 그리고 내기와 쌀을 넣은 다음 고추장을 두둑이 풀고 끓이다가 배를 딴 새치네를 집어넣어 오죽을 푸짐하게 쏘았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나 혼자서라도 한 냄비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쓴 오죽의 환상적인 맛은 마흔이 된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다. 대학교 입학 수석을 할 때 받은 건강검진 기록에 내 키는 176cm에 몸무게가 54kg였다. 키만 컸지 야윈 몸집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곧바로 출판사에 취직하고 연길에 정착했다. 회사 식당에서는 반찬 세 가지에 국 하나로 된 점심 한 끼를 제공했는데 그 음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원들이 적지 않았다. 대충 만든 거친 음식이라는 둥, 너무 짜다는 둥, 맛이 없다는 둥 핑계를 대며 밖에 나가 점심을 해결하는 사원들이 많았다. 그러나 여지껏 맛보다 양을 추가하던 나에게 회사 점심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다. 한 번은 식당에서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를 칼탕처럼 만든 소를 넣은 소빵을 했는데 워낙 김치 소빵을 즐겨 먹던 나는 단번에 8개를 식판에 담았다. 그러자 대뜸 주위의 시선이 나를 자극했다. 동기와 후배들은 괴물이라도 만난 듯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선배들은 별 희한한 자식을 본다며 너털 웃음을 지었다. 사실 그날 남들이 다 간 뒤에 슬그머니 주먹만큼한 소빵을 두 개 더 가져다 먹었다. 하여간 남이야 뭐라 하든 나는 매일 나름대로 점심을 회사에서 맛있게 잘 먹었다. 출근하면서 결혼이나 환갑 그리고 첫돌 생일 잔치를 다닐 기회가 잦았다. 사회가 끝나기 바쁘게 나는 산의 지미로 장식된 음식상을 향해 젓가락을 휘두르며 전투를 벌리곤 했다. 한 번은 아는 형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통풍이라도 걸리면 어쩌는가 하면서 적당히 먹으라고 말하자. 그런 건 재수 없는 놈들이나 걸리는 거여. 난 타고난 바탕이 좋아. 그런데 신경 안 써도 될 듯하오. 라고 짓거리면서 맛나게 먹어댔다. 이른바 자존심, 체면 따위는 배부른 다음에 하는 얘기다. 이러는 나를 보고 아내는 모인 자리에 가면 먹다 죽은 귀신처럼 허겁지겁 먹지 말고 신사답게 천천히 먹으라고 항상 나무랐다. 그렇게 많이 먹어 좋은 점이 하나도 없으니 좀 적당히 먹으라고 귀띔하는 말을 나는 먹어서 탈이 없으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언제나 귀뜸으로 흘려보내곤 했다. 어머니는 종종 나를 만나기만 하면 살이 좀 빠진 것 같다고 한창 자랄 나이에 좋은 걸 먹지 못해 영양실조라도 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습관처럼 묘하셨다. 그리고는 밤마다 손수 해든 밑반찬이며 고추장, 된장 따위를 집에 가져가 먹으라고 챙겨주셨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내는

항상 어느 세월이라고 아직도 많이 먹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가며 두들대곤 했다. 무릇 잘 먹지 못하던 세월을 보낸 사람이라면 음식을 아끼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애들을 안이꼽게 생각한다. 지금의 애들은 음식물이 무진장 생기는 줄로 알고 있는 듯하다. 분명 냉장고 안에 그리고 식탁 위에 간식거리들이 가득 쌓였건만 하필 꼭 없는 것을 기어이 내라며 울고 불고 떼를 쓴다. 그걸 당연할 부모가 어디 있으랴. 우리 집 애들도 마찬가지이다. 껍질을 깎아준 통사과는 도입 먹으면 그만이고 새우깡 따위도 포장을 터치면 한 번에 다 먹는 일이 전혀 없다. 많이 먹지 말라고 항상 빈잔하던 아내도 애들과 남은 간식을 번갈아 보더니 나를 바라보면서 시물시물 웃는다. 그러면 나는 두 말 없이 그것들을 몽땅 입에 집어넣고 난다. 영양과잉에 한몫 톡톡이 한 셈이다. 우리의 표준대로 요즘 애들에게 요구를 제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딸애가 어릴 때 함께 성냥 파는 처녀애를 읽은 적이 있다. 그런데 읽는 도중 딸애가 문득 아빠 성냥이 뭐예요? 라고 물었다. 어? 딸애에게 보여주려고 집구석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성냥 한같이 찾을 수 없었다. 아파트 대문 앞에 있는 슈퍼에 내려가 물어봤더니 성냥은 사는 사람이 없어 아예 들여오지 않는 지 오래됐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일부러 시내 중심에 위치한 대형 일용품 상점에 가서야 어디다 쓸지도 모르는 성냥을 겨우 한 값 살 수 있었다. 우리 신변에서 사라지고 있는 물건들이 적지 않다. 방아, 지게, 절구, 물레, 풍로, 석가래, 독, 멀잖아 이런 물건들은 박물관에 가서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회의 진보와 기술의 발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스마트폰을 위수라는 전자제품들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어 우리의 생활 방식을 심각하게 개변시키고 있다. 저금 통장을 들고 저금소에 찾아가 줄을 길게 서서 한나절씩 기다려야만 할 수 있었던 관련 업무들이 이제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따위의 기기들로 앉은 자리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알리페이와 위챗 따위의 거적적인 발전 그리고 QR코드 지불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우리는 이른바 무현금 시대에 진입했다. 생활은 분명히 많이 좋아졌다. 초가집에서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자 바람으로 휴지를 찾아들고 변소를 찾아 허둥지둥 뛰어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던 이젠 집안에 화장실이 두 개씩이나 딸린 아파트로 바뀌었다. 열흘 전에 회사에서 아파트를 공동 구매할 때 여유가 있는지라 부모님들께 드릴 타산으로 자그마한 집을 하나 사서 부모님을 연길에 모셔왔다. 그런데 이사자 바람으로 로망을 부릴 줄이야. 집 근처에 남세돔의 시장이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이다시피 거기에 들려 장사꾼들이 버린 배추잎을 골라서 주워왔던 것이다. 얼마나 신선한 배추잎이냐고. 쌈을 싸 먹거나 국을 끓여 먹으면 딱이라고 앞에서 자랑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참지 못하고 대뜸 화를 냈다. 먹을 것이 없어 그러냐고. 아버지 퇴직비가 있지 않으냐고. 달마다 생활비를 드렸는데도 모자라 이러느냐고. 동네에서 살고 있는 우리 회사 선생님들을 보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고 홧김에 마구 내뱉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 아니냐는 말에는 얼굴색이 대뜸 굳어졌다.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화를 좀 사귀자 어머니는 먹을만한 것을 그저 버리는 게 아까워 그랬다며 다시는 주워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나를 위로했다. 마구 화를 낸 자신이 미워 미안한 마음에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돈이 필요 없다고 연신 말하는 어머니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뒤 집을 나왔다. 평생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찔 것 같지 않던 내 몸도 이젠 80킬로를 육박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받아보는 건강검진 결과에 언제부턴가 오르내리는 화살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먹쇠도 그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신사처럼 먹을 때가 된 것 같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 고민이었지만 지금은 영양과잉으로 각종 질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신체 일부 수치들이 이상현상을 보이면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5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5월 20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강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양이가 본 세상이란 책은 나쯤의 소새끼의 대표작으로 유명한 장편 소설입니다. 소설은 제목 그대로 화자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를 관찰자 시점으로 내세운 1인칭 작품인데요. 중학교 영어 선생인 구삼이를 주인으로 둔 오만하고 방작이 이를 데 없는 고양이가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는 자신의 고양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인간 세상의 일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변 머리라고는 없는 고집불통 영어 선생, 이상한 거짓말쟁이 미학자, 개구리 눈알 모형을 사시장처를 갈고 있는 이학도, 외롭다고 말하지 않는 무언가 없기도 하고 잃기도 한 이들이 모인 구샤미집 탐방기, 이름도 없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를 스스로를 인간 세계의 일원으로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동족을 배신한 고양이 한 마리가 거침없는 말을 청산유수로 쏟아내며 인간 독자들을 안내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고고하게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는 고약한 굴같은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 달변과 고양이는 틀어박혀 주로 낮잠을 잡니다. 어쩌다 책을 펼쳐 읽는다 해도 이내 침을 흘리며 잠에 빠져버리는 소심한 주인을 그야말로 물끄러미 봅니다. 주인 구샤미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상한 묘하게 적극적인 미학자 메이테이는 구샤미의 집을 성큼성큼 드나듭니다. 무엇이든 해박한 척 굴지만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도 깜빡 속게 됩니다. 고양이는 메이테이가 왜 하는지 모를 거짓말로부터 대늦게 인간 독자들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고양이의 재담에 킥킥거리다가 어느 순간 이 책 속 굴처럼 틀어박힌 이들의 고독이 고양이 발걸음처럼 다가오면 각자의 마음에서 함께 슬픈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대체로 내가 쓴 것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적당히 쓴 것이라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경솔한 고양이가 아니다. 한 글자 한 구절 안에 우주의 오묘한 리치를 담은 것은 물론이다. 아무렇게나 누워서 읽거나 발을 뻗고 한꺼번에 다섯 줄씩 읽는 무례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 나의 글은 적어도 자기 돈으로 사와 읽어야지 친구가 읽다가 만 것으로 임시 변통하는 무례만은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읽다 보면 책의 본문에 이런 고양이 말이 나옵니다. 책 속에 나오는 이름 없는 고양이는 인간의 행동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특유의 말투로 일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회 풍자성이 강하고 고양이의 시선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독특하면서도 제법 재미있는 만담체 문체와 어투가 특징이자 이 소설을 읽는 묘미입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고양이가 각종 책의 명구절을 인용해가며 인간 세상에 대해 끊임없는 불평불만을 쏟아내는데 웃음과 감동이 찾아옵니다. 저자가 문학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자 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명제입니다. 저자는 평생 위통을 앓았고 신경쇠약,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무표정이나 신경질적인 표정의 얼굴이 남아있는 사진이 전부지만 그의 작품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엄숙한 얼굴로 인간을 파고들다가 어이없이 터져버리는 웃음이고 재미입니다. 이처럼 저자 자신을 포함한 자기 본의 이기주의와 위선적인 교양주의에 물든 지식인의 군상과 사회 전체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물론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도 담고 있지만 인간 삶의 슬픔과 모순을 지적인 유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전으로 남아 오래 읽혀지는 듯합니다.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이 소설에서 문장이 좀 길어 지루함이 느껴지다가도 고양이의 매력에 빠져 어느새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됩니다. 천엔 지폐의 얼굴이 오를 만큼 일본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인 소새끼는 일본 근대 문학의 개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사히 신문에서 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천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문학가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나침의 소설계의 등단작이자 출세작인 이 작품은 당대의 삶과 사회를 생생하고 흥미롭게 그려내 오늘도 여전히 독자들의 호평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악마의 식물이 내 정원에 자라고 있는데 이거 혹시 멸망의 징조 아니야? 한국의 소설가 김초엽이 쓴 지구 끝에 온 실은 그의 첫 장편 소설로 지구를 뒤덮은 먼지 속에서 식물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희망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설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1장 모습 하나에서 독자를 기다리는 인물은 2129년 먼지 생태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식물 생태학자 아영입니다. 그는 누리지만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식물들 그리고 그 안에 깃든 놀라운 생명력과 기묘한 이야기에 매료되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영은 페오도스의 해월에서 동굴 식물 모습 하나가 수상할 정도로 빠르게 증식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알 수 없는 푸른빛까지 목격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어린 시절 이웃에 살던 노인 회소의 정원에서 본 풍경을 떠올립니다. 방치된 듯 잡초가 무성한 한밤의 정원, 그 위에 마법처럼 떠있던 푸른빛들을 대체 왜 갑자기

보석수 하나가 이상하게 증식하기 시작한 걸까? 그리고 푸른빛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는 모습 하나를 채집해 분석하는 한편 기이한 이야기를 통해 이 식물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을 수소문합니다. 마침내 먼지 시대의 모습 하나를 약초로 활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랑가노의 마녀들로 불리운 아마라, 나오미 자매에게 닿게 됩니다. 아영은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2장 프림 블리지에서 독자가 만나는 인물은 2058년 먼지로 멸망해버린 세계를 헤매는 아이 나오미입니다. 붉은 안개와 함께 찾아오는 먼지는 살아있는 존재라면 무엇이든 순식간에 죽게 만듭니다. 먼지의 내성을 가진 탓에 피를 원하는 사냥꾼들에게 쫓기고 실험 대상이 되어 고통을 받아온 나오미는 언니인 아마라와 함께 소문 속에 도피처를 찾아 숲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자매는 비와 바람을 고스란히 맞고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프림블리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거창한 리념이나 명분 없이 그저 사람들의 충실한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더인 지수만이 들어갈 수 있던 언덕 위의 온실 속에서 사는 식물학자 레이첼이 건네는 작물들과 먼지 분해제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믿을 수 없이 생기로운 숲속의 마을에 점차 스며듭니다. 하지만 평화란 영원할 수 없는 법, 프림빌리지의 침략자들이 나타나고 지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준비된 식물들을 나누어주며 멀리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장 지구 끝의 온실에서 독자들은 아영을 다시 만납니다. 세계가 재건된 이후를 살아가는 아영은 멸망의 시대 한복판을 지나온 나오미의 증언을 들으며 이제껏 머릿속에 따로 존재해왔던 수많은 퍼즐들이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한 작가의 첫 장편 소설이 품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 수없이 많습니다. 순수한 탐구심으로 쓸모없이 보이는 대상에 열과 성을 다하는 과학자들, 세대를 달리하는 인물들이 존중과 존경으로 함께 나누는 대화, 세상의 풍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식물들의 모습, 예상하지 못했던 애틋한 사랑 이야기. 하지만 무엇보다 이 작품이 향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나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다 라는 작가의 말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떤 마음들 때문에 어긋나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구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작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초반에는 다소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작가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안겨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많은 감정을 포착하고 이를 구상화하여 독자들에게 선보입니다. 마치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한 전개에 몰입하게 됩니다. 과학 환상을 소재로 하지만 작가가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그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약소해 보이는 식물이 세상을 재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설정도 너무 특별하고 로맨틱합니다. 재난 속에서 인간의 사랑과 식물의 가치를 성찰하게 하는 희망의 소설.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임향숙 가수가 부른 민들레꽃 소녀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허동철 작사, 방동철 작곡의 사과배 동산에서 보내드립니다. 향기 가득한 사과배 동산의 모습을 떠올리며 싱그러운 과수원 풍경으로 떠나볼까요?

계속하여 리룡령 작사 김태국 작곡의 복된 살림 이루었네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는 늙은 량주 대창곡으로서 무대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부르기에 아주 적합한 작품입니다.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긴 여정 속 희망과 끈기를 담은 가요. 박춘옥 작사 작곡의 머나먼 길 보내드립니다. 김파 박춘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문준 작사, 김경애 작곡의 님도 동실, 나도 동실 보내드립니다. 물 위에 동실동실 떠가듯 서로의 마음도 함께 흘러가는 달콤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 김성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황상박 작사 안춘석 작곡의 돈 따라 정 따라 보내드립니다. 물질보다 진심과 정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노래한 가요 강화 리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철준 작사, 김명록 작곡의 웃음거울 준비했습니다. 모든 근심을 씻어내는 웃음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자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밑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여름철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무더위를 이겨내는가요? 사람들은 흔히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 더위를 식히죠. 그럼 자연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무더운 여름을 보낼까요? 오늘은 즐거운 동료와 함께 동물들이 더위를 견뎌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예봉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여름밤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면 시원해질까요? 에어컨은 실내 공기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선풍기는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하여 인체 표면에 있는 땀의 증발을 촉진시키는데요. 땀이 증발하는 과정에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체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땀은 땀샘에서 분비하는 액체 물질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실외에서 잠시만 활동해도 땀이 나게 되죠. 기온이 높을수록 사람은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체온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죠. 하지만 자연계의 일부 동물들은 땀샘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더위를 견뎌내는 걸까요? 전혜옥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전영권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땀방울을 듣고 알아보자요.

먼저 강아지를 알아보자요. 강아지는 땀샘이 아주 적은 동물입니다. 몸에서 땀방울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무더운 날이면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어 헐떡이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는데요. 이는 호흡을 통해 체내의 열을 방출하여 체온을 조절하는 행동이랍니다. 돼지와 고양이도 땀샘이 거의 없는데요. 이들은 몸을 시원한 땅에 대고 열을 전도하는 방식으로 더위를 식힙니다. 네, 김예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동희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강아지를 듣고 오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다람쥐는 자신의 굵고 긴 꼬리를 세워 직사광선을 막는데요. 이때 꼬리는 양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독특한 신체기관을 이용해 더위를 막는 동물에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의 코는 호흡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물을 저장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코로 물을 빨아들여 몸에 뿌리는 방법으로 몸을 식히기도 한답니다. 이 밖에 부채같이 큰 귀로 열을 발산시키기도 하는데요. 코끼리의 귀에는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코끼리가 커다란 귀를 흔들면 산생되는 기류가 귀 혈관 속 혈액의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따라서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김선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근포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다람쥐를 보내드립니다.

아프리카주 사하라 사막에는 특별한 거미가 살고 있는데요. 여름이 다가오면 이 거미들은 땅속에 깊이가 40cm, 직경이 25cm 되는 굴을 판답니다. 그리고는 굴 입구에 두툼한 거미줄을 쳐서 뜨거운 햇빛을 막는데요. 낮에는 굴 안에서 편안하게 더위를 식히고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밖으로 나와 먹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총명한 동물이죠. 최문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주봉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산새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개미를 잘 알죠? 열대나 아열대 지역의 일부 개미들은 개미집을 나무 위에 짓는다고 합니다. 이런 개미집은 많은 방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방과 방 사이에는 모두 통로가 있어 단열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미집 내부의 공기 흐름도 비교적 원활하다고 합니다. 개미를 훌륭한 건축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조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채태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개미집을 보내드립니다.

해로운 방법으로 무더운 여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더위를 이겨내는 방식은 우리에게 자연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놀라운 적응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데요. 친구들, 앞으로도 동물들을 꼼꼼히 관찰하면서 그들의 놀라운 지혜를 하나씩 느껴보자요. 동물들과 함께라면 우리의 여름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겁니다. 모두 즐겁고 신나는 여름을 보내길 바랄게요.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샘물의 노래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요게세만 줄이겠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일태중이 문진보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환자들이 각종 질환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중이 출신인데, 일찍이는 연결시 요양원하고 조이병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많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40여 년이란 중이나 서이에 조이의 조선족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우리 임상학적 각도에서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놓고 본다 할 때 심리혈관 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의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의 소문을 놓고 있는데 감기를 자주 하거나 또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거나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후염의 기관지 천식 이러한 말이죠. 호흡기 교통 질병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소화기 교통 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분을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박창호 주임이가 소화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조회를 보인다는데 어제 뒤를 이어서 소화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한 박창호 선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시다.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 우리 늘상 볼 수 있는 이런 질병인데 보게 되면 은근 위장도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궤양성 질병은 대략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배가 아파나는데 특히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에 위궤양을 놓고 본다 할 때 보통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식후에 말이죠. 배가 아파납니다. 대략 1시간 좌우 되는 요 이내에 배가 아파나는데 1시간 지난 다음에는 조금 말이죠. 완화 현상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좀 더디어진단 말입니다. 늘상 배가 붓고 트림이 나고 부디사고에 이런 현상이 있음과 동시에 말이죠. 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식후물이 나와서 말이죠. 견디지 못하겠다. 반수하네. 그리고 말이죠. 쏘신이
0: 네.
1: 지지는 같다. 이 감이가 말이죠. 어떨 때는 말이죠. 가슴팍까지 말이죠.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때 확진을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어떤 폐단들이죠?
1: 예, 요거는 중시를 올려야 됩니다. 네. 예. 출혈 현상이 있습니다. 예.
0: 네.
1: 그러면 환자분들 내가 어떻게 아는가 출혈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어느 날인가 말이죠. 뒤를 봤는데 뒤가 말이죠. 예. 노랗지 않고 새까만 뒤가 나갑니다. 대변이 흑변이.
0: 네.
1: 이거는 말이죠. 출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때 병원에 가서 상관된 검사를 진행하고 확진을 진행해야 됩니다.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피를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빈혈이 나옵니다. 빈쇄.
0: 네.
1: 예. 그리고 이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하늘로에 창궁 현상이 생깁니다.
0: 네.
1: 구멍이 뚫린단 말입니다.
0: 네.
1: 예, 아주 위험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산이가 또 우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물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물질들이 자연히 말이죠. 복강에 흘러들어갑니다.
0: 네.
1: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복막염을 일으킵니다.
0: 그렇죠.
1: 이 복막염을 또 확진을 하지 못하고 제때 말이죠. 구급조치를 강구를 하지 못한다 할 때는 생명위험까지 자랍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위궤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문이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0: 네.
1: 예. 유문이 있습니다. 예. 위에는 분문이 있고 아래에는 유문이 있는데 이 경저 현상이 있습니다. 막힌단 말입니다. 예. 유문의 활락근이가 부어나면서 수종 현상입니다. 경련을 일으킬 때는 또 아주 아파나고 이런 마저 증세를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선생님, 궤양도 있고 위염도 있고 하는데 그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궤양이라 할 때는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통증이가 균열적입니다. 보통 식사를 한 다음에 인침 안파납니다. 그러다가 대략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 완화 현상이 있고 늘상 말이죠. 소주에 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가 붓고 식후물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염으로 고생할 때는 이 말이죠. 아픈 증세가 우리가 좀 판단하기 바쁩니다. 균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상 미스꺼운 기운을 느끼고 토하고 배가 붓고 어떤 분들은 또 밥맛이 떨어집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다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2: 지난번에 원장선생님께서 이제 치료받으시고 어깨가 뭐 디스크가 좀 아팠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예약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0: 있습니까?
1: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0: 네, 알겠습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0: 예, 예. 수고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리고 예, 우리 소아도 교통질병치료에서 우리 연구를 해보게 되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에 소아기 교통질병에서 본다 할 때는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통의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약방에 가서의 유관대 마저 약들을 말죠. 개인적으로 사서 자시는데 어떨 때는 말이죠. 잠시간에 효과를 볼 때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응당합니다. 예.
3: 저는 예, 오랜 당뇨병 한 건데 저번에 원장 선생님과 한번 보였습니다.
1: 예, 예, 예.
3: 예, 근데 온몸 맥이 없고 밥맛이 없고 예, 잠이 잘 안 오고 이랬는데 이하부터 잠먹이 조금 났으니까 오늘 또 가자 그랬는데.
1: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이번에 환자 많습니다. 예.
3: 네.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글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예,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예.
4: 저도 오래된 입병 환자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밥맛이 없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해서 위에서 고생 엄청 했는데 기태중의원의 박창호 선생님이 위를 잘하신다는 이런 소문 듣고 저도 가서 두 개를 오정 썼는데 아주 많이 지금 나아졌고 별로 예, 그 증상이 다 없어져서 예, 또 건강하게 하길래 해서 한 번 더 가서 보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세요. 예.
4: 예, 오전에 가면 됩니까?
1: 예, 됩니다. 예, 예.
4: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저는 예, 지난번에 그, 저, 이거 잠 잘 자지 못해서요.
1: 예.
5: 그, 저, 박은덕 교수님이 약을 썼대요.
1: 예, 예.
5: 효과가 영 좋아요.
1: 예, 축하드립니다.
5: 예, 잠도 잘 오고, 좀, 마음도 좀 편안하고 그래서
1: 예.
5: 한 번 더 예약하려고 그랬습니다.
1: 오늘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예.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5: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예, 소화가 되고, 계속 설사를 자주 했습니다.
1: 예, 예, 예.
6: 예, 예 결태종에 예, 강철수 쌤한테서 침도 맞고, 초약도 쓰고 한 게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오늘이 또 강철수 쯤을 예약합시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6: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예, 저는 신경성 유염을 해서 많이 앓고 있었거든요.
1: 예, 예.
7: 그래서 여기서 이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서약이랑 많이 먹었는데 별로 나은 게 크게 안 날려요.
1: 예.
7: 예. 그래서 예, 먼저 주위에 박윤덕 그 교수님이 그 진찰을 받고 아주 그 선생님이 진찰을 세심하게 하고 좀 정말 차분하게 잘 진찰을 보시더라고요.
1: 예, 그렇죠.
7: 그래서 예, 예. 예, 예 중약을 사다 먹었는데 7첩 사다 먹었는데 효과가 알게요.
1: 예.
7: 그리고 가마 잡잡하고 소화 안 돼서 뜬뜬하고 하던 게 조금 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1: 예, 예, 예.
7: 예, 그래서 예, 한 번 더 예약하려고요, 그래요.
1: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7: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7: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뒤를 보게 되면 양똥처럼 이렇게 아주 굳은 대변이 나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런 대변은 아닌데 뒤를 보기를 마저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중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모든 원인으로 대장이 말이죠 저희

0: 현상이 있습니다. 간사하다는 첫째인데, 이럴 때는 어떤 정황인가 되면 본래 체질적으로 양기가 말이죠. 너무 왕성한 분들. 그리고 말이죠. 우리 민족의 습관처럼 특히 남성분들을 보게 되면 술을 반갑아하지 않습니까?
1: 네.
0: 또 태아민 체질을 보게 되면 돼지고기 흰살이 없으면 나는 쓸쓸해서 못 견디겠다. 느끼한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1: 네, 그래요.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2: 네,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좀 장이 안 좋아서 장이랑 그 혈압 때문에 그 대병원에 그 박창호 선생님 좀 치료 좀 받았는데
0: 네.
2: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에도 토요일이고 하는데 이게 문진을 보는지 박창호 선생님.
0: 네.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2: 아, 예. 연결됐습니까?
0: 예, 예. 오전에. 아, 예.
2: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저희 어머니가 전번 주 다리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열 대면 발을 들면 너무 아파가지고 이름 못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치료 한번 받았고 약도 많이 먹었는데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지금 일해도 알바쁘고
0: 네.
3: 많이 좋아져서 이번 주도 한번 약 잡고 한번 더 치료하자고 그럽니다.
0: 예,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오늘은
3: 예.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저 길태중이 사문 전화지요.
0: 네, 맞습니다.
4: 예, 저도 뭐니까 좀 병 보려고 그랬는데
0: 어떤 상황입니까?
4: 어지럽고
0: 예.
4: 그다음에 밥맛이 떡 떨어지면 애용맥이 없습니다.
0: 예예.
4: 오늘은 뭐니까 저기 친구 소개한데 박창호 선생님께 좀 예약해 보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4: 예예, 예, 오전에.
0: 예, 일찍.
4: 알겠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4: 예, 알겠습니다.
1: 네, 안녕히 예. 네,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또 우리 민족 본날 때는 그저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1: 잠시만요. 다음 분 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0: 말씀하세요.
5: 예, 저는 어랑이병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어떨 때는 위가 아프고 자주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손이 자주 위인데 올라가서 누르게 되고
0: 예.
5: 어떨 때는 입안 꺼져도 매운 감이 납니다.
0: 예,
5: 그리고
0: 예.
5: 몸이 조금 차면 아래 다리도 시리고 머리도 심지어 자주 아프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 사람들 듣고 나는 게 길태중이 병원에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보라 해서 거기 가서 약을 세 번째다 먹은 것이 어찌도 좋은지 많이 나아졌습니다. 위병도 많이 나아지고 입안이 매운 것도 많이 나아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장호수 선생님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0: 네,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5: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6: 예, 저번에 가서 그 약을 일곱 날 치제 됐습니다. 예,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0: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6: 예, 박성호 선생님 보였습니다.
0: 예, 예, 예.
6: 예.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도 많이 있고 기침도 많이 나고 이랬던데 머리가 일주일 진 게 벌써 한 사흘 먹으니까 이렇게 나아지는 게 알겠대다.
0: 예, 예.
6: 예, 지금 가래도 줄고 기침도 지금 뜨문뜨문고도 나고 하던 게
0: 맞다. 예.
6: 그래서 예, 오늘 또 한번 가서 또 지으려고 그랬다.
0: 예,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6: 예, 알았습니다.
0: 예,
6: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0: 각진 백반점 로리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대종이 진찰번호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예. 요즘 들어서 머리가 멀지 아프고요.
3: 예.
2: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귀에서 소리가 막 납니다.
3: 예.
2: 좀 의사 선생님 면담하려고요.
3: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2: 원 선생이요.
3: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 예.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4: 아, 예. 저는 오늘도 그 강철수 주임 선생님 예약하기시오.
3: 어떤 상황입니까?
4: 아, 50견이 와서 예,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리고 심할 때는 좀 어지럽고 머리 막 허리멍텅하고 정신이 영 없었습니다.
3: 예.
4: 이런 게 몇 번 예, 강철수 선생님 데가서 치료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예.
4: 뭐, 예. 주로는 머리 항상 띵하던 게 정신이 많이 망가지고 팔이 아프던 것도 저는 막 들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예. 오늘 가서 한 번 더 치료할까 해서 예, 예약하기
3: 예, 그냥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4: 아, 예, 알았습니다.
3: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3: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5: 저는 심장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3: 예, 예.
5: 예, 숨이 차고 가끔씩 아프기도 했는데,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약을 쓴 게 많이 낫습니다.
3: 예, 예, 예.
5: 그래, 심장병이 많이 좋아지니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3: 그렇죠, 예.
5: 예. 거기 소개해 주신 그, 그, 박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
3: 예, 감사합니다. 예.
5: 그 다음 치료해 주신 그 박창호 주임께 감사드립니다.
3: 예, 고맙습니다.
5: 정말 감사합니다.
3: 예, 고맙습니다. 예. 당당한 예. 일을 했을 뿐인데요.
1: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예. 예, 이러한 음식 습관이 우리 민족의 남성분들이 술을 반갑하고, 예, 또 매운 걸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예, 대장에 말이죠. 열기가 고해집니다. 저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예, 대장에 있는 진액이가 말이죠. 대량적으로 소모됩니다. 말라든단 말이 되겠죠. 예.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거기 기태송인가요?
3: 예, 맞습니다.
6: 예, 저희가 한 가지 박창호 선생님 얘기하자고 했는데요.
3: 예, 말씀 주세요.
6: 아, 저희가 좀 감기도 자주라고 기침도 자주라는데 그 선생 약 먹고 나가 많이 호전되고 용서한데.
3: 예, 그래. 그래요. 예,
6: 예, 예 그래 그런 일인데요.
3: 예, 예.
6: 예.
3: 예,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6: 네.
1: 네.
3: 예, 안녕히 계세요.
1: 네.
3: 그리고, 예,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에, 뒤를 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리 굳은 대변은 아닌데,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변이 말이죠. 말아본데, 화장실 가게 되면 말이죠. 잘 나가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늘상 말이죠. 아이치란데 드림을 잘하고 말이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분이 말이죠. 성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별난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늘상 말이죠. 생각이 많습니다.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간의 기가 말이죠. 울체 상태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하고 비장의 이 공능이가 맞물기지 못하

0: 안에서 기기가 말이죠 불순통해집니다. 당연히 말이죠 대장에 말이죠 전도공능이가 실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 또 변비증으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중노년 분들이 모종 질병으로 기혈이 말이죠 진액이 말이죠 허한 상태에서 또 말이죠 이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특히 여성분들이 모종 말이죠 부인과 질병으로 복부에 말이죠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장도에 말이죠 점착 현상이 생기면서 이 말이죠 뒤가 굳은 이런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비증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께 말이죠 도움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처음 들어보겠죠 여러분. 변비증으로 고생하는데 또 면역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위장도를 놓고 본다 할 때 이 말이죠 모든 문제로 독소가 말이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생기게 되면 이 독소가 말이죠 제때제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한으로의 빙장이라는데 우리말은 병풍장에 우리 싸움할 때 병풍장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대들이. 그러면 장도에 말이죠 병풍장이 있는데 이 말이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병풍장 공능이가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쉽게 말이죠 균이라든가 병독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침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에서는 병원 미생물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염증이라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상적인 말이죠 분들보다 심리적인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어디를 가자 해도 놀라 가자 해도 이가 뒤가 무지하기 때문에
1: 기분이
0: 말이죠.
1: 안 좋죠.
0: 기분이 안 좋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이죠. 초조해지고 심할 때는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말이죠.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을 본다 할 때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말이죠. 늙어 보인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장도라는 거는 말이죠. 독소를 말이죠. 제때제때 말이죠. 배출해 내야 되는 이런 기관인데 이 뒤가 굳음으로 인해서 말이죠.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말이죠. 일찍이 로아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늙어 보인단 말인데 미용에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기타 질병을 말이죠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윗병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소화교통 질병을 말이죠 자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중시를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몬진보 지점은 연길시서 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배치 발전사로에 맞춰 산업의 질적 재고와 규모 확대, 혁신 돌파, 개방면 확장의 착실한 성과로 전조, 전면 지능, 전방위 지능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축적하고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각현 항렬 유격대의 건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이 손으로 연변대학 부근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 연결서역에서 여름 비서철 깜짝 공연을 펼쳐 연변 특색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 주에서는 연변주 4.45 산업배치 발전사로에 맞춰 독특한 구역 우세와 산업 토대에 립각해 전통산업 개조 승격, 우세산업 질적 재고 및 규모 확대, 신흥산업의 육성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 개조 공략, 다국 경영 방식 육성, 대외 개방 질 재고 등 다원화 경로에 의탁해 산업의 질적 재고와 규모 확대, 혁신 돌파, 개방면 확장에 착실한 성과로 전조, 전면 지능, 전방위 지능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축적하고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고신기술 기업이며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 기업으로 RN기계 주식위원회사는 연구개발 혁신과 기술 축적을 기업 발전의 첫 자리에 놓고 인조판 생산설비 시장에서 세계 첫 박형 대나무 삭편판 생산 흐름산, 세계 첫 공업화 생산 연속 평압 갈대 삭편판 생산 흐름선 등 업계 최초의 제품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투입을 확대하고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을 실현했으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설비 관리 및 업무 절차를 최적화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의 설비 운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와 제품질 관리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부터 SAP 시스템을 도입해 설계, 생산, 구매, 교부, 전사슬의 데이터 연결성을 확보하고 통일적인 제품 데이터 근원과 설계 변경 관리 표시의 고리를 구축했으며 공장 간 생산 능력, 물자 협동 및 업무와 재무의 일체화를 실현했습니다. RN기계 주식위원회사 대외선전 책임자 장중입니다. 단년간의 기술 연구 개발과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 돌파를 거듭한 결과 인조판 장비 제조 분야에서 관건적인 설비 제조 기술과 시스템 집성 기술을 장악했고 인조판 생산 장비의 국산화 대체를 성공적으로 실현했으며 우리나라 인조판 기계 업종이 세계 장비 기술 수준과 접목하고 보조를 맞추도록 추동했습니다. 장비 제조 산업을 장대하는 동시에 우리 주에서는 우세 산업의 개조 승격에 주력하고 본토 기업들이 주력 업무에 집중하며 혁신으로 돌파하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 의약 건강 등 특색 전통 산업의 승격을 추동함으로써 실물 경제의 기반을 부단히 다졌습니다. 길림성 장백산 삼보약업위원회사는 2020년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한 이래 중약 은편, 양생식품, 의료기기 등 분야에 전념하면서 기업 발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적 발전 동력을 강화했습니다. 생산 규모를 1층 확대하고 생산 능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은 2025년 중약 은편 증산 및 생산 능력 확대 대상을 가동했는데 현재 이미 시험 생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전면 생산에 투입된 후 연간 생산액은 7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변의 의약 건강 산업 발전에 중요한 지탱으로 될 전망입니다. 길림성 장백산 삼보약업위원회사 부총경리 리문룡입니다.
3: 좋아, 신재.

대상은 주로 종합청사, 생산작업장, 검사중심, 창고 등 부대시설을 새로 건설하고 생산 흐름선 12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미 생산에 투입됐고 동시에 중약음편 정제, 절제, 초제, 자제 등 중약음편 GMP 제조규범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본토 자원천품에 입각해 특세 우세 산업을 적극 발전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은 우리주의 대표성 우세 산업입니다. 연변 민족특색 식품산업의 본보기 기업인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는 조선족 전통풍미 식품 분야에 주력하고 김치, 양념장 등 계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추김치, 깻잎, 도라지 등 130여 가지 민족특색을 지닌 우수 제품으로 광범한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으며 연변 특색 식품산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시장 주문의 직면에 기업은 주동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승격을 다그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생산설비 갱신 개조를 전력으로 추진해 최근 전반 설비의 교체를 완수하고 생산 효율과 제품 품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적극 진출해 온 오프라인이 융합된 다원화 판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품 판로를 넓히고 시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 리사장 조은탁입니다. 올해 주로 판매 전략과 신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을 들였고 설비 승격도 병행했습니다. 올해 공장의 전체 판매액은 1억 2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여 년간 업종에 전념해온 왕청 승호 신재료과학기술위원회사는 전통적인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가공의 안락지대에 머물지 않고 신제로 산업의 발전 기회를 포착해 핵심 기술을 발판으로 록색 플러스 지능 제조 전환을 완수했습니다. 단일 가공에서 생물 기반 신재료의 연구 개발과 응용으로 확장되면서 오랜 기업은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삼소 작업장에는 24조의 설비가 정밀하게 배치됐으며 농림 폐기물이 정밀 공정을 거쳐 방직 가능 섬유 등 제품으로 재탄생되면서 폐기물 자원화를 실현했습니다. 이는 농림 폐기물 처리 난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신재료 산업의 녹색 발전 새 길을 개척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재료 과학기술위원회사 대상경리 손염염입니다. 우리의 핵심 우세는 오염 배출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폐수와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폐기물 자원화 리용률이 90%가 넘어 국가의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전략에 부합됩니다. 다음 단계, 우리주에서는 445 산업 구도 전망 계획에 맞춰 산업을 근간으로 개방을 동력으로 삼아 산업 구조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며 전 산업사슬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라는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주동해 연변의 전면 지능과 전방위 지능의 힘을 축적하고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각현 항일 유격대의 건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0월 중공조항은 중공 만주성위에 항일 유격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고 11월 중공 만주성위는 관련 업무를 배치하며 동만 특위 사업을 주재하도록 동장령을 파견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동만 특위는 회의를 소집해 동만 지역 항일 유격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 연변 4개 현에서 잇따라 항일 무장을 조직했습니다. 중공 연길현위는 저귀대를 개편해 유격대를 세우고 이후 유격대대로 확대 개편했는데 대원 중 당원과 단원의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왕청에는 여러 항일 역량을 통합해 전투력이 강한 현 유격대대를 조직했습니다. 훈춘현은 별동대와 저귀대를 기반으로 점차 유격총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화룡해는 각지 소규모 유격대호를 통합해 선으로 유격중대, 유격대대를 세웠습니다. 동만특위는 당의 절대적 령도 원칙을 견지하고 유격대 당조직과 정위제도를 완비하며 사상정치 사업을 틀어주었습니다. 1932년 말 연길, 왕청, 화룡, 훈춘 4개 현에 모두 당이 령도하고 실전 능력을 갖춘 항일 유격무장대호가 건립됐습니다.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20명의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을 조직해

1월 3일과 4일 이틀간 연변대학 부근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 연결서역에서 여름 비서철 깜짝 공연을 펼쳐 활력적인 춤사위와 짙은 민속 풍정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문화관광 성년을 선사해 연변 특색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3일 저녁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앞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이 화려한 조선족 복장을 입고 손에 명태를 들고 춤추며 등장했습니다. 얼마 안 돼 명태 응원팀 주변에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는 휴대폰을 들고 응원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민속 풍정과 류행 요소가 결부된 특색 공연은 현장 관객들에게 연변의 민속 정치와 연변 문화 관광의 창의 그리고 활력을 선사했습니다. 하남 관광객 왕례사입니다. 이 공연이 아주 정체롭습니다. 이런 민족 공연을 처음 보는데 참 좋습니다. 북경 관광객 송여사입니다. 공연은 민족 특색이 짙고 즐겁습니다. 연변에 관광을 와서 이런 공연을 보니 아주 기쁩니다. 4일 오전 명태 응원팀의 깜짝 공연이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과 고속철 연결서역에서도 펼쳐져 오가는 여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활력적인 춤사위와 짙은 민속 분위기 속에서 여객들은 연변의 열정과 매력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통화 관광객 도요입니다.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정체령 공연을 봤습니다. 연변 인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이 아주 좋습니다. 명태 응원팀의 깜짝 공연은 도시의 새 활력을 보여주면서 동북축구연맹전의 문화관광 열기를 이어가고 연변 인민의 열정을 전달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태로 민족 단결과 문화관광 융합의 새 기상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의 7월 5일 막을 올립니다. 연결 동북범팀 선수들은 요즘 훈련장에서 고강도 훈련을 펼치며 도나 육정산 팀과의 첫 경기를 위해 만단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은 주체육국과 각 현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각 현시 체육국에서 주관하며 연변축구협회에서 협조합니다. 연변축구연맹전은 각 현시 경기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바 경기성, 대중성과 문화관광 융합 속성을 고루 갖췄습니다. 지난해 연맹전 우승팀으로서 연결 동북범팀은 이번에 32명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선수들은 체력훈련, 공방전술훈련, 분조, 대형훈련 등 전문훈련을 펼쳤고 감독은 제때 동작을 수정해 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훈련 강도는 크고 체력 소모가 높았지만 선수들은 드높은 기세로 여러가지 기술을 연마하면서 가장 좋은 경기 상태로 첫 경기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연결 동북범팀 감독 리시봉입니다. 주로 젊은 선수들로 팀이 구성되는데 고중 2학년, 3학년 학생이 많고 사회 선수가 몇 명 있습니다. 전술과 체력 훈련을 하면서 우승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결 동북범팀 주장 방진규와 선수 최근희는 팀의 핵심 선수로서 지난해 실전 경기를 거쳐 경험을 쌓았습니다.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연결 동북범팀 선수 최근희입니다. 감독진의 인솔하에 선수들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곧 맞이할 경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시 대표팀도 훈련을 다그치면서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당위 성정부의 소비 진작 관련 결책 포치를 깊이 관찰하고 자동차 소비 잠재력을 더 한층 방출하기 위해 훈천시 인민정부는 200만 원을 투입해 자동차 소비 촉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은 천우, 상정, 비우, 주남 등 한도액 이상 자동차 판매 기업을 피복했으며 7월 2일 오후 2시부터 8월 2일 24시까지 진행됩니다. 활동 기간 자동차 구매 소비권을 보조금 형식으로 발급하며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 7개 등급이 망라됩니다. 증수기 관광안전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광객의 출행 안전을 전력 보장하기 위해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7월 1일 응급관리구 시장감독관리국과 함께 유령만 관광풍경구에 심입해 증수기 홍수방지 재해감소 전문검사 및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검사에서는 관광

광고, 홍수방지, 응급방안 실시, 특수설비 연도검사, 홍수방지 물자 비축, 안전경고 표지 설치, 놀이시설 운영, 응급대피 지점의 훈련 실시 등 정황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도나 주민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도나시 병원은 7월 10일과 11일 길림대학 제일병원 전문의 2명을 초청해 현장 진료를 실시합니다. 7월 10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내분비 대사과 전문의 류효과가 진료를 보고 7월 11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신경종양외과 전문의 허혜영이 진료를 맡습니다. 예약 전화는 0433-675-8197입니다. 이 밖에 위장외과, 간담외과, 신경외과, 비뇨기외과, 갑상선외과 전문의 수술 예약도 가능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0: 의료를 일치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요, 모기에게 잘 물리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물리지 않은 편이신가요? 모기에게 물린 후에는요, 가렵고 아프며 심지어 충격성 피부염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모기는 체온이 높고 땀을 많이 흘리며 신진대사가 빠르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사람, 리하면 뚱뚱한 사람, 임신부, 아동을 좋아한답니다. 또한 치트는 화장하기 좋아하는 사람, 목욕 빈도가 낮은 사람, 특별한 냄새가 나는 사람도 모기한테는요 물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복장 색상도 모기의 관심을 끌 수가 있는데요. 특히 노란색 옷이 모기에게 더 인기가 있답니다. 모기한테 물린 후 사람마다 그 증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은요, 붉게 부어오르고 또 딱딱한 부종, 물집 또는 큰 수포가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 관절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요, 일부 사람은요, 발의 끝 크기 붉은 반점만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손톱 크기만큼 부어오르고 주황의 작은 점이 하나 있는데 긁게 되면요, 이 작은 점이 물집을 일으킬 수가 있으며 또렷한 가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모기한테 물린 후 빨갛게 부어오른 부위가 빨리 가라앉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라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의 존재는요, 모기의 종류와 모기 독에 대한 다양한 개인의 민감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기한테 물렸을 때는요, 국부적으로 냉찜질을 하거나 비누물 혹은 베이킹소다로 희석한 후 모기의 산성 독소를 국부적으로 중화시킴으로써 피부가 붉어지는 것을 줄여주고 긁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몹시 가렵다면요, 노감각 석재를 발라서 가려움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몰린 범위가 넓고 또 심한 가려움증, 빨갛게 붓고 심지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 가쁨 등 전신 알레르기가 있거나 또 긁은 후에 국부적 발열 및 삼출 또는 2차 감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평소 자주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여 몸의 땀 냄새를 줄여줘야 합니다. 모기를 흡입하는 것을 피면하게 해서 가능한 이 밝은색 옷을 입어야 하죠. 노출된 부위에 모기약과 화로수를 바르는 것은 모기에게 물리는 것을 예방하는 비교적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외출할 때는요, 화초에 피부를 노출시키지 말고요, 어둡고 습하거나 나무가 많은 곳에서의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모기한테 물린 후 피부 반응이 더 심할 수가 있으므로 모기 방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여름철에는 더위로 체력 소모가 많아지며 우리의 몸도 더 쉽게 지치고 나른해지게 됩니다. 피로와 체력 저하 후 여러 가지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으며 또 워낙 갖고 있던 만성질환도 재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름철에는 기후변화에 맞춰 우리

0: 생체 리듬을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구경 어떻게 하는 것이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에 연면조이병원 원부원장이셨던 최성석 주임의사를 모시고 계절 특징상 조심해야 할 질환들과 그 증상, 탈수증과 냉방병 예방 방법,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생방송실에 저희 최정식 조임사를 모셨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름철 건강은요, 1년 건강의 절반이라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만큼, 여름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계절 특성상 여름철에는 주로 어떤 질환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네,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주하게 습도가 높아지고, 그다음 하나는 저기 음식이 감염돼서 그 중독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래 또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 또 증세도 과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하게 보게 되면 위장 질환이나 그다음에 더위, 식중독, 이외에 그 만성병이 있는 그 당뇨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심기경색이라 신지출혈, 노궁쇄 부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혈관에 주위 혈관 느슨해지기 때문에 심장을 돌아오는 혈량이 부족해서 노궁쇄 부주라든가 신지출혈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요. 위장 질환, 뭐 더위, 또 식중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질병 발병률이 높은 여름철, 왜 이런 질환들이 발병률이 높다고 봅니까? 여름철에는
1: 첫째 하나는 대기 가운데 습이 많습니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양인 체질, 그러니까 속열이 많은 체질들은 응당 체내에 있는 습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다니까 습이가 몸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이로 인해서 체수, 체액 순환이 안 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래서 또 혈액 순환 장애도 오고 더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응결돼서 체내 습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우리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주위 혈관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심장을 도로는 혈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래서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이라든가 각 장기에 보내는 혈량도 부족하게 됩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병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 음식물들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질환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장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 그러네. 이런 증상 환자 구체적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죠, 이거?
1: 급성 위장염인 경우에는 보게 되면 그러니까 위라든가 소장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간염돼 갖고 염증이 형성하게 됩니다. 이래서 복통이 나고 설사가 나고 구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기 일반적으로 소염제 같은 거 써서는 설사가 잘 묻지 않고 환경 개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다음 하나는 더위에 그러니까 기가 약한 분들, 그러니까 기가 약한 분들은 대기 가운데 습열이 높아지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원래는 인체가 체내의 체액을 평형시키는 이런 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약하다니까 나가는 수분량을 공제 못하고 다시 흡수 못하기 때문에 더위를 먹어서 토수의 탈수하는 현상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위를 먹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저기 식중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의 차에 오늘 드셨던 저기 채를 아까 봐서 빙장에 넣었다가 이튿날에 데워서 그래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특히

0: 냉채 같은 건, 예. 이러한 것들에 인해서 그 오염된 이런 음식을 사시게 되면 소화도 질환들이 잘 생깁니다.
1: 네. 예. 경한 질환은 뭐 보면은 뭐 집에서 스스로 응급 조치로 등이 이런저런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경한 질환에 대비한 사용 방법을 비롯해서 가정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보통 보게 되면 그 위장도 질환이 더 많고, 예. 더위도 있긴 있지만 그 불수가 높지 못합니다. 그리고 식중독도 네. 많습니다.
1: 예.
0: 식중독도 그렇고 위장 질환도 그렇고 다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오염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특성이 나타나는데 구토라고 설사라고 복통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또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 어떤 사람들은 의식이 잃게 됩니다. 아,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하기 때문에 집에서 응급 조치를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염제 같은 거나 위장염이라든가 혹은 심혈관 질환 있을 때는 무슨 후방단선 디왈이라든가 수쇼 주신완이라든가 혹은 뭐 통신로라든가 이런 것 드실 수 있는데 좋기는 초기 증상이 한번 약 드셔서 증상이 멎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게 되면 인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집에서 응급조치를 취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라면요 빨리 전문의한테 보여야 하죠. 병원으로 찾아서 어떤 심한 증상을 보일 때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0: 그러니까 급성 위장인 경우에는 복통이 나고 설사가 생기고 그다음에 구토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약 드셔도 다 토해버리기 때문에 네네. 큰 효과를 못 보지 않습니까?
1: 그래.
0: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점적 주사나 혹은 근육 주사나 이런 것들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더위를 그래서 더위로 인해서 체내의 수분이 과다하게 소실됐을 때는 혈경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심장이나 뇌혈관이나 이런 혈공급이 따라먹고 하기 때문에 엄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도 위협해질 수가 있고 이래서 이런 분들은 즉시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위를 드셔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경한 경우에는 단연수, 그러니까 연한 소금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체내의 수분이 과결돼서 혈이 농축되고 또 혈점도가 높아져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기 때문에 연한 소금물을 드셔서 더위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1: 위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몇 가지 질환들을 예방함에 있어서 평소 어떤 면에 그러면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0: 모두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저기 습열을 방지하고
1: 네.
0: 두 번째는 그 오염된 음식을 드시지 않는 그 다음 하나는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약을 드셔야 되고 또 여름철 되다 보니까 과량의 그 수분이 누실되기 때문에 수분을 제때 보충하고 그 다음에 더운 날씨에는 잠을 잘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쓰되 사람 몸을 향하는 그 에어컨 방향을 좀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풍기도 좋고 이러한 것이 좋습니다.
1: 그리고 또한 보면은 우리 주변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만성질환 환자 여름철만 돌아오게 되면 만성질환이 재발할 가능성도 높다 해서 주의할 점도 좀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재발
0: 우리 만성질환을 꼽을 때 그 만성위장염 있는 분들 그다음 장시로 있는 분들
1: 예, 예.
0: 그다음 외소성 외이안 있는 분들

0: 이런 분들은 여름철에 들어서서 습열이 과중해지면서 증상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을 끊지 말고 약을 계속 꾸준히 드시고 위장염 있으면 위장염에 대한 약을 쓰시고 그다음에 위축성 위염 있으면 혈액순환 장애가 많이 왔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위장도의 혈액순환을 보증할 수 있는 약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로 있는 분들은 매운 음식이라든가 짠 음식이라든가 혹은 가로우라든가 시로가 자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만성질환 환자 뭐 1년에 한 번씩 뭐 그 주기적으로 뭐 봄이면 봄 여름이 여름철 이렇게 계속 걸리는 사람은 계속 걸리잖아요. 병도
0: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보통 보게 되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차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을 인차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 체내 환기가 보통 위축성 위염이나 만성 위장염 있는 분들은 보게 되면 위장도의 그 면역력이라든가 혈액순환이라든가 혹은 자극성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이거 재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렇다면 만성질환 환자라면은 스스로 특히 계절성에 관해서 더 조심하고 주의를 돌려야 되죠.
0: 네,
1: 또 일단은
0: 그렇습니다.
1: 이런저런 병에 걸렸으면 괜찮겠지 뭐 이렇게 놔두다 보면 또 만성질환 환자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0: 네.
1: 날씨가 더울 때면 가끔 뭐 가슴이 답답하다, 뭐 숨이 차다, 머리가 이렇게 저렇게 흐릿하거나 아프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혹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뭐 그렇다고 봐요. 어떻게 봅니까 이걸?
0: 여름철에 들어서 그냥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그다음에 특히 내세 많은 분들은 더운 예화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하게 보게 되면 여름철에 들어서다 보니까 매집마다 그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이런 것이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그 대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외 활동을 좀 삼가라 하시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기온이 내려갔을 때 좀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그 우리 땀을 적게 흘리고 저기 몸속에 있는 수분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낮에 나가서 활동하고 경상적으로 봄, 가을처럼 나가고 이래 하게 되면 대량의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액이 좀 더 높아지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흔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면하기 위해서 연한 소금물이라든가 혹은 혈액순환 할 수 있는 저기 그 약물들을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금물, 연한 소금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그렇죠. 뭐 어지럼증, 머리를 쳐들기 힘들다, 눈앞이 흐릿하다, 뭐 노공수의 부주, 뭐 이렇게 혈액순환 잘해야 된다 이렇게 뒷골 붙잡고 이런 분들이 꽤 있잖아요.
0: 네.
1: 조심해 주시고 여러모로 여름철 아주 여름철 7, 8월 하게 되면 엄청 더워요. 예. 여름철 탈수증도 주의를 덜려야 합니다. 우리 몸은요 수분이 1%만 부족을 해도 진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1% 탈수증을 예방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 주의를 덜려야 합니까?
0: 주하게 그 자기 증상을 봐야 됩니다. 탈수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보통 목 안이 마르고 그다음에 그 거우처우, 예,
1: 네네.
0: 그다음에 대변이 건조하고 이럴 때는 그 위장도의 수분이 고갈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수분이 장도의 수분이 적어지게 되면 장벽이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이 살을 미끄러 내려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우처우는 주하게 위가 열을 받아서 수분이 적어서 열을 받아갖고 위장도 있는 그런 악취 이런 것들 다시 나타나는 그러니까 구강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량이 그 땀을 흘리는 것을 좀 피면해야 됩니다. 운동을 낮에는 하지 마시고 아침이나

0: 나서나게 기온이 내려갔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렬하게 운동하게 되면 대량의 그 체내의 수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혈이 걸어지고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낮에는 량성한 근무지 이런 걸 찾아가서 거기서 휴식하는 것이 좋고 적당히 그 연한 소음물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지 내 과도하게 필요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낮에는 일을 좀 적게 하시고 전하게 하고 아침에 기온이 괜찮을 때 좀 일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 한낮에 땡볕이 정수리를 내리지진다 하게 되면 그 온도가 상당하지 않아. 뭐 낮한때 여름철에는 35도 40도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그 위성실을 보기도 엄청 더하지 않아요. 40도를 쏙 넘어 벗어지고 탈수증이 올 가능성. 그래서 바깥에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반일을 하시는 분들 꼭 조심해야 되죠. 이분도. 네.
0: 그렇습니다. 꼭 저기 그 뭐 건축 노동자라든가 그렇죠. 이런 분들 보게 되면 땀 많이 흘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1: 여름철 하면은 또 신체가 허약한 노인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노년들 특히 뭐 7, 80세 이 무더운 시기를 안전하게 보내며 있어서 노인들은 어떤 면에 주의를 덜어야 합니까?
0: 그러니까 65세 되는 이상 되는 그 노인들을 보게 되면 신장의 기능이 약합니다. 원래는 신장이라는 것이 오폐물을 내보내고 또 왼쪽 효과에서는 또 인체가 소요되는 수분을 다시 흡수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면 조금만 지나면 그 물이 그대로 다 나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을 잘 보호하시고 부선하는 부선치, 부선징치 하는 이런 약들을 드셔서 정상적인 그 오폐물을 내보내고 좋은 물, 수분 다시 흡수하는 이런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그 더위를 자세도 몸에 있는 그 전해질 평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수분이 과다하게 누실되게 되면 신체 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심장 기능이라든가 뇌혈관 뇌혈관이라든가 잘 막히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 좀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내적인 그 고단백 음식을 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고단백 음식을 자식이 지금 체내의 열량이 지내만에 발생하기 때문에 체내의 수분이 그 대신 많이 증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피부를 통해서. 이래 하게 되면 역시 과량의 수분이가 인체 내에 모자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당히 운동을 하시고, 매일 보게 되면 노인들이 등산하는 분도 많고, 걸음걸이를 하는 분도 많고, 운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은 항상 적당히 운동하시고, 아침하고 저녁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한다게 되면 부치 양수의 거부에라든가 그다음에 그 후정 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슬프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드셔서 체내 수분을 수분 대사를 보존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보게 되면 황계라든가 타이즈선이라든가 당선, 시양선, 마이동 이런 것들을 적당히 비례로 해가지고 그 차수처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덥고 움도 덥고 이래서 체내에 있는 그 수액 대사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조심할 부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 보통 기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뛰어댕기기 좋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10살 전 아이들을 보게 되면 기가 항상 형성되고 그다음에 그 신장 기능도 항상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 황계도 양 작게 한 3g에 그다음 당

0: 인삼하고 황징하고 대추 이런 길이도 없고 또 혈도 돕는 이런 그 차수를 적당히 드신 것이 좋고
1: 네.
0: 그리고 이치양인하는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페하는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여름철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에어컨 사용을 빈번히 하다 보니까 뭐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흐르는 등 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에어컨 바람을 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냉방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냉방병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전에 한 몇 주 전에 그 틱톡에서도 봤는데 뭐 이틀 연속 쐬고 하니까 막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하고 쇼크 증상 와서 병원에 막 입원을 하더라고 보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더우니까 저기 쿵타오로 키고 그다음에 추위 렁풍하는 경우가 많은데
1: 자칫 생명 위험도 있죠, 이거?
0: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체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1: 예, 그렇죠.
0: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20% 내지 30%가 하락합니다.
1: 맞아요, 그렇죠.
0: 이래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간염을 흔히 잘 받습니다. 그래서 호흡도 질환이 잘 생깁니다. 감기라든가 여름철에 감기 걸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예. 그리고 이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상호흡도의 면역력이 많이 강화됩니다. 냉기가 호흡도기관으로 통해서 피혈에 들어가기 때문에 콩 여름철에도 겨울철에 아닌 것도 콧물 슬슬 나고
1: 맞아요.
0: 머리가 아프고
1: 그래.
0: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중이치왕 같은 거 황계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에어컨도 에어컨이지만은 덥다고 창문을 세게 열어놓고 크게 열어놓고 창문 딱 옆에서 자다 보게 되면은 이런저런 증상도 또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감기 증상하고 또 입이 삐뚤어지고 뭐 젊은 층에서도
0: 예?
1: 우리 주변을 또 보면은 여름철에 보약을 쓰는 분들이 또 꽤 있어요. 여름철 보약 쓸 때 우리 어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0: 예, 여름철에는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대기 기온과 환기가 우리 심장을 통한다고 말합니다. 시아지 통이 신. 이러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심장이가 양기가 많이 고갈됩니다. 어찌 그런가? 여름철에는 그 체내의 그 열량이 잘 방출해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 운행이 빨라집니다. 이래서 심장에도 힘이 더 고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신양, 부신치 이러하는 방법으로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 보게 되면 대부분 보게 되면 그 심장질환을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생활습관 수성상에서 여름철에 대해서 뭐 찬 음식 시과, 시안과 그 양장과에 이었다가 그 다음에 그 광채수라든가 양장과에 이었다가 드시게 되면 심장질환이 흔히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이라도 뜨스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로인들 저희들은 열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 찬 거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1: 찬 거 갑자기 굴컥굴컥 든다는 얼음 보송이 같은 왕왕 씹어먹는 거 드신다는 이런 경우는 머리가 띵해나고 어떻게 그럴 때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는 혈액의 농점도가 높아지고 두 번째 하나는 혈관이 수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심기경색 같은 거 젊은이들은 좀 괜찮은데 로인들은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1: 너무 차가나 갑자기 몸에 들어오게 되면 안 좋다. 그럼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뭐 40도 좌우로 이제 드시면 좋다. 어떤 경우라도 그렇죠, 로인들은.
0: 로인들은 어느 때라도 목 안에 클클하대서 찬 거 드시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65세 이상은 분들은 항상 45도 이하, 40도 이상 뜨스한 물. 이게 거저 물을 마시는 것 같아도 체내 열량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1: 네.

0: 질량 보충해주기 때문에 몸에는 대단히 유리합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여름철 보약선의 면에 대해서도 그리고 따뜻한 물 자기 몸 체온에 가깝게 끊고 미지근한 물로 꼭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름철에 또 음식 섭취에 있어서 중시를 돌려야 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름철에 들어서서 섭취하기 좋은 음식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여름철이라도 심장을 위해서 양기를 보충하고 심장의 네. 양기를 보충하고 그 다음에 체내의 과다한 수분 빼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항세균하는 이러한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래 보게 되면 그 칭르 제수하는 과일들 시과라든가 대과라든가 황과 동과 그 다음 구과 스과 시후루 그 다음에 랭어라든가 그 다음 리도우라든가 이런 양인들은 이렇게 들어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어민이나 소민들을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인차 탈이 생깁니다. 위장도에 원래 양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항상 그 원한 성질을 가진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像 그 구기자라든가 대추라든가 산药라든가 황게라든가 이런 것을 음인들이 드시는 것 특히 태어민 같은 서양 서민 같은 분들은 이런 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젠피 취스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몸에 덥다는 그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네. 노인들은 그 물을 마시면 인차인차 빠져나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젊은이들은 물을 인차 빠먹기 때문에 그 젠피 그러니까 비장을 건조하고 수을 빼는 이런 음식 그러니까 인이를 파는 게 시장에 가득 합니다. 치샤돌, 후링, 산요, 바벤돌이라든가 그 다음에 첸스 이런 것들을 쓰셔서 비장을 건조하고 수을 빼는
1: 네. 예. 이 좋은 음식이 많기는 많아요. 우리가 늘 먹고 있는 음식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너무 많이 또 먹다 보게 되면 안 좋은 면도 있잖아요.
0: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칼슘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네. 이래서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건 타우즈, 예. 그 다음에 리즈, 샹지어, 마오돌, 토돌, 예. 하이다이, 즈차이, 시홍스 이런 걸 드셔서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거 하나 보충하고 그 다음 하나는 우질 단백질, 단백질 진액 과분하게 드시지 말고, 보게 되면 야로, 그 다음에 草鱼, 鲫鱼, 이런 것들을 드셔도 괜찮고, 그럼 달걀을 드시되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에 하나, 그 다음에 두부, 또우장, 이런 것들을 드시되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히,
1: 좋은 음식은 이러저렇게 꽤 되는데 나쁜 음식 나쁜 음식이라서 자기는 뭐 쓰레기 뭐 그런 음식인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안 맞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맛이 있는데 좀 더 많이 먹다 보면 내 몸을 해치는 그런 음식들도 있잖아요.
0: 네 있습니다. 그 적당히 드시게 되면 약이 되지만 많이 드시면 도약이 되는 것입니다.
1: 네.
0: 그 덥다 해서 과량적으로 그 물을 많이 마셔도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빙상에 있었던, 이런 채들, 그 다음에 빙피주, 이런 피주들 되게 되면 빙피주로 많이 마시지 않을까.
1: 예, 너무 과하게 드시죠.
0: 그 다음에 중류, 사우커, 그 다음에 진해 매운 음식, 그 다음에 거의 수차, 그러니까 빙상에 있었다가 이튿날에 아까 와서 또 데워서 다시지 말고 다 재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래요. 뭐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식생활 습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많은데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는 것이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데 이로울까요?
0: 중요하게 보게 되면 체질에 따라 보통

0: 근데 태양인과 서양인 경우, 그러니까 속열이 많은 분들은 도츠 쿠과 리돌 둥과 네. 야로 소실라 예. 그다음에 태음인과 소민들은 그러니까 양기가 부족한 분들은 소스 저기 성릉 예. 그다음에 그 인이를 같은 거 좀 많이 산요 성장 모돌이라든가 허원수이 른선성 성장차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적으로 말해서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수분을 빼고 양신양 그러니까 심장의 양기를 돕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항세균하는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여름철에 건강에 유리합니다.
1: 그렇죠. 이 먹는 것으로 해서 질병이 생겨요. 여름철에는 맛있거나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또 음식이 상한다든가 이런 걸 먹게 되면은 바로 이제 몸이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여름철 정말 건강에 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여러 가지 상식들도 많습니다. 여러모로 뭐 운동도 중요하고 또 먹는 음식 그리고 뭐 에어컨 사용에서도 그렇고 냉방 그리고 얼음 과자 앞에서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얼음 산물 뭐 굴룩굴룩 마시다 보게 되면은 정말 나쁘죠.
0: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보통 그 젊은이들은 얼음을 통째로 남겨도 탈난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양인하고 태양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태음인과 소음인 경우에는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인차 탈이 생깁니다.
1: 네. 그래서 네. 찬 음식을 적당히 드시는 걸로 너무 차갑게 하면 몸에 바로 이제 해가 오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러하시다는 얘기를 앞에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봉우점으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연변조의병원 원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조의무사를 모시고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름철은 쉽게 지치고 짜증도 많이 나는 시기인 것만큼 계절 특성에 맞게 생체 리듬을 잘 조조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영양 섭취를 잘 해주시고요. 또 적당히 신체 달리를 해가며 필요하게 굴지 말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는 데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2: .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